0: Remember the time, Michael Jackson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and now it's time for today's news coverage. Jason, what's the title?
1: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Early harvest rattles France's wine industry.
0: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조기 수확이 프랑스 와인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rattle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당황하게 한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와인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0: I think of shaking a little bit.
1: Yeah.
0: Yeah. When
1: absolutely.
0: Rattling.
1: I think you shake, but rattling, I also think of a noise, like a rattlesnake or like a baby rattle, a mm-hmm. baby's rattle. It's got like that shh on top of the actual shaking as well.
0: Uh-huh. Well, the early harvest is rattling France's wine industry. That's what the headline, well, the title, excuse me, says. 자, 이번에 만나본 뉴욕타임스 기사는 와인의 재료가 되는 포도를 생산하는 프랑스의 유명 포도 농장들이 폭염 때문에 수확 시기를 급하게 앞당기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Usually in August, the farmers that cultivate France's famed champagne grapes would be enjoying some downtime before the annual late summer harvest. But this year, after an exceptionally hot summer, the harvest began in early August, weeks ahead of schedule, at a time when many growers and seasonal workers were still on vacation. That set off a scramble to find grape pickers in a shortened harvesting window to ensure that the year's crops wasn't ruined. We had to rally everyone on short notice, said Maxime Toubar, a grower in Champagne, adding that it forced vineyards to organize the harvest somewhat at the last minute.
0: 보통 8월이면은 프랑스의 유명한 샴페인용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들은 매년 늦여름에 찾아오는 수확을 앞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닙니다. 유례 없이 더웠던 여름이 지나자 수확이 예정보다 몇 주나 앞당겨진 8월 초에 시작됐는데 이때는 많은 재배자와 계절 근로자들이 아직 휴가 중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올해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짧아진 수확 기간 내에 포도를 딸 인력을 구하기 위한 각기 분주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곳 샹파뉴 지역 포도 재배자인 막심 투바루는 촉박한 시간 안에 모든 인력을 동원해야 했다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포도 농원들이 다소 막판에 수확 준비에 들어가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 Right, so normally this time of year, the farmers would enjoy some downtime.
1: Some downtime is a moment of rest, or basically a period of time when you're not doing anything, or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You don't have any responsibilities.
2: Mm. What do you enjoy doing in your downtime, Jason?
1: I enjoy watching baseball and mm-hmm. following sports.
2: Yeah, but you also watch baseball and follow sports as
1: well,
2: a
1: I'm
2: job
1: working.
2: As well as your occupation. But yeah, because you love sports, right?
1: Yeah,
2: yeah.
1: yeah.
2: In your downtime이라고 하면은 쉴 때 뭐 하세요? 이런 뜻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래는 이 포도 재배하는 농부들이 이맘때쯤에 좀 휴식을 취할 때예요. But not this year. 올해는 아닙니다.
0: They had to begin their harvest weeks ahead of schedule.
1: Ahead of schedule meaning before what your planned timing was. So typically you have a schedule as to when you do something, but if you have to do something ahead of schedule, then it means you have to do it before the time that you had planned for.
0: 예정보다 일찍. 근데 weeks ahead of schedule이니까 예정보다 몇 주나 일찍 이렇게 수확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앞당겨진 수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 Everyone was brought in on short notice.
1: Yeah, and if you talk about doing something on ahead of schedule, it's one thing to do it ahead of schedule, but if you have to do it ahead of schedule, weeks ahead of schedule, on short notice, then it makes it even more challenging. So what is on short notice? It means without much warning. So all of a sudden, if I say, Sue, can you come into work right now or tomorrow?
2: Very short notice.
1: Yeah, yes. So like you don't have a lot of time to give in terms of notice or in terms of leeway, in terms of just warning.
0: Yeah.
1: So all of a sudden, you have to do something right then and there.
0: Short notice는 굉장히 시간 여유를 안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o something on short notice라고 하면은 정말 촉박하게 갑자기 스케줄이 바뀔 때 이런 표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뭐 제이슨 선생님이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지금 들어올 수 있어? 지금 방송할 수 있어? 아니면 뭐 내일 원래는 뭐 예를 들자면은 내일 스케줄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연락을 한다든지 뭐 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제이슨

0: Listen, I know this is very short notice, but can you come in tomorrow? 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제이슨 쌤이 이제 막 스케줄 확인하고 그러면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do something on short notice. That we had to rally everyone on short notice. Rally is bringing everyone together in this case so that they could do the harvest, or I guess, yeah.
1: Do the early harvest
0: together, right?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이제 모으기 시작하다 보니까 휴가 중인 사람들, 뭐 휴가 이제 막 갔다 온 사람, 더 쉬려고 했던 사람들 다 연락해서 아, 부랴부랴 빨리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한 그 긴박한 느낌이 있어요. And they had to organize the harvest at the last minute.
1: At the last minute, being just before the deadline. So if the harvest is happening, then you have a time period that you have to meet. You have a deadline that you have to meet. And they did it at the last minute, meaning without much notice. It's sort of like with short notice as well. But with short notice, you'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you get all of a sudden. Last minute is sort of just before a deadline. So I think where we hear this a lot is certainly in school. I remember when I was a student, before an exam, I would always study at the last minute, meaning you study the night before, or I would work on my project at the last minute. So even though I had 1 week notice of this is when the project is due, did I start the project as soon as the project was assigned? No! I started the project at the last minute, the night before it was due. That's when I started. So at the last minute, just before the deadline.
0: So there's a lot of cramming going on.
1: Oh, yes.
0: 그래요. 시험 바로 전날 갑자기 이제 공부를 막 이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임박해서 뭔가를 할 때 do something at the last minute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서 나왔던 on short notice. 사람들에게 별로 여유를 두지 않고 연락을 일단 했고요. 뭐 내일 나올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판에 사람들을 모집해야만 했다는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 포도 농가들에 따르면은 이렇게 예년보다 일찍 수확을 하는 게 종종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추세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요. 올해의 경우 3주에서 한 달 정도 수확이 빨라졌는데 아까 언급된 투바르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아버지 때는 보통 10월에 수확을 하기도 했대요. 근데 올해는 8월 6일에 수확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단락 들어볼까요?
1: The early harvest resulted in a logistical challenge for Tubar, who is one of roughly 20,000 growers in the Champagne region. Around 120,000 people are employed during the harvest each year across the region, but many were still on vacation in early August, he said. We've been a bit thrown by this harvest, Tubar said.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He explained that the vines start growing earlier, winters are milder than before, and weather conditions throughout spring and summer actually accelerate the vine's growth cycle.
0: 자, 샹파뉴 지역의 약 2만 명에 달하는 포도 재배자 중 한 명인 투바르에게 이번 조기 수확은 실무적인 난제를 안겨줬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은 매년 수확철이 되면 이 지역 전역에서 약 12만 명이 고용되지만 8월 초에는 그중 많은 이들이 아직 휴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투바르의 말입니다. 올해 포도 수확은 다소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포도나무가 더 일찍 자라기 시작하고 겨울이 예년보다 따뜻해진 데다가 봄과 여름 내내 이어지는 기상 조건이 실제 포도나무의 성장 주기를 점점 앞당기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2: So, he faced a logistical challenge.
1: Yes, and what is something logistical? It's the organization of a lot of complex steps to achieve an ultimate goal. So when it comes to, let's say, delivering a car, if you want to take one car from Korea and sell it in the USA, then building that car from all the different parts from

0: because of a lack of rain. It's not what you want to do, Pfister, who has more than two decades of experience in vineyards in Argentina, Italy, and France, said in a phone interview. Winemakers agree that the climate is changing. It's a fact, Tubar said.
1: 자,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프랑스는 5월 이후 네 차례 폭염을 겪었습니다. 폭염 기간은 총 63일에 달했고요. 올해는 여름 더위에 일별 그리고 월별 기록이 경신됐고 7월에 발생한 폭염은 프랑스에서 15,000명의 사망자를 낸 2003년의 폭염보다 더 오래 지속됐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프랑스의 포도밭에서 20년 넘게 일한 경력이 있고 현재는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루카스 피스터는 비가 안 와서 올여름 대부분을 포도나무에 물을 주는 데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와인 제조업자들은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데 다들 동의한다면서 투바르는 이건 사실이에요. It's a fact. 라고 덧붙였습니다. Okay, so France saw 4 heat waves.
0: Yeah, in the article it says France has seen, but mm-hmm. seen is a form of the word saw or see. And when we think of, well, I saw something, it also means in this case that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yeah. happened to France because it happened to France or in France, therefore you were able to see it happen.
1: Mm. 이게 프랑스가 이런 폭염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rance has seen 4 heat waves since May. 5월 이후 프랑스가 네 차례의 폭염을 겪었습니다.
0: It experienced it.
1: 네. 자, 그 다음에는 Lucas Pfister spent a chunk of the summer doing something.
0: A chunk of something is a significant amount of something. So if you think of like a block and you take a chunk off of it, it might only be like 5% or 1%, but it's still a significant amount. Even if it's not like 10% or 50%, it's not unnoticeable. So when we talk about a chunk, it's a significant, a noticeable amount, even if it's small.
1: 맞아요. Chunk는 큰 덩어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큰 부분, 많은 시간이라는 뜻으로 이번 여름에 많은 시간을 이걸 하면서 보냈어요. Irrigating his grapevines.
0: There's a trend that's going on lately with cookies. So I remember back in the day, we always had chocolate chip cookies. And chocolate chips, meaning that there's a small little piece of chocolate in the cookies, and we call those chocolate chips. But nowadays, they're calling them chocolate chunk cookies because you think of a chunk as being bigger than a chip. So now like with the chocolate chip cookies, now there's like more chocolate chunks in them because they're a bit bigger than just a chip.
1: 어, 초콜릿 칩 쿠키이지만 초콜릿 덩어리가 너무 커서 초콜릿 chunk cookie라고 부른다고요?
0: Nowadays.
1: 자, 그래서 he spent a chunk of the summer irrigating his grapevines라고 했는데요. Irrigating은 물을 주는 겁니다. 관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다 물을 주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Let's listen to Carla Bruni, You Belong to Me.

0: 검 같아. 때로는 도움이 되는 조언을 말하기도 하지만 너무 필터 없이 비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방송 내용 게시판에서 다시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퀴즈 정답 발표할 텐데요. 와인의 산지가 아닌 곳 어디였죠?
1: That would be number three, Gorgonzola.
0: 네. Gorgonzola 하면은 치즈죠.
1: Yeah, and I think it's Italian cheese,
0: Yes, you're
1: actually.
0: right. 맞아요. 이탈리아 고곤졸라 지역에서 나온 치즈가 바로 고곤졸라 치즈인데 in English we normally say blue cheese.
1: Blue cheese, yeah.
0: But in Korea, people know it better as gorgonzola. And it's in pizza and all sorts of other things as well.
1: It sounds nicer. Blue cheese,
0: Gorgonzola.
1: gorgonzola.
0: 맞아. 영어권 국가에서는 대부분 다 블루 치즈라고 부르는데, 예, 그러면 약간 꼬리꼬리한 맛이 저 너무 좋아해요.
1: Oh, I love gorgonzola.
0: 저도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 우리 와인 얘기 계속했는데, 지금 또 치즈가 예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age like fine wine 하고, age like cheese. 요거 두 개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If someone ages like fine wine, and if they age like cheese.
1: If you age like fine wine, then you get better as you go because wine is known to improve the older that it is.
0: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는 사람들이 조지 클루니를 언급 많이 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져. 이러면서 he's aging like fine wine. 근데 aging like cheese는 뭐예요?
1: Well, the older cheese gets, it tends to smell more.
0: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안 좋아질 때, 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든 뭐든 aging like
1: Yeah, you
0: cheese라고
1: could say
0: 합니다.
1: milk as well. Aging like
0: 맞아요.
1: milk.
0: 아, 그럴 수 있네요. 아, 원래 표현은 aging like milk인가요? What is the original expression?
1: I think
0: Is it
1: I've heard
0: both?
1: like aging like milk. I've heard both.
0: 네, 그래요. 이런 유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 It smells.
0: 냄새가 맞아. 자, 고곤졸라 3번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입니다. 7601님 스틱커피 드릴 거고요. 신은정님께 김치 토마토 페스토 보내드릴 건데 주소와 연락처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Alright, 샴페인은 그 프랑스의 샴파뉴 지역이고요. 버건디도 역시 프랑스에 있는 부르고뉴 지역을 가리킵니다. Alright, let's listen to the Drifters now with Under the Boardwalk.

0: Sam, David, Michael 이런 이름이 안 들어가고
1: yeah.
0: P로 시작하는 이름을 쓴 거는 역시나 영어에서 이런 alliteration 좋아하잖아요. 첫 글자 똑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뒤에 사운드가 똑같으면 rhyme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 참 영어가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alliteration입니다. Robbing Peter to pay Paul.
1: And it doesn't have to be just money that you're using to solve the problem. Like, you could say, like, you know, skipping lunch to finish the project report was like robbing Peter to pay Paul since I was too exhausted to focus during the afternoon meeting. So it wasn't just the money issue here. It's because of the time. I'm spending the time here or I'm skipping something, but in the end, I'm still having to pay for it.
0: 그러니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임시방편으로 했을 때 지금 선생님의 예문에서는 그 레포트를 작성하느라 점심을 걸렀어 이런 뜻인데 나중에 그러면은 네, 위와 장이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그런 의미로 what was the expression again? So in this case you robbed Peter to pay Paul meaning you didn't have lunch
1: yeah.
0: but later on you'd have to pay for it.
1: Exactly.
0: Okay.
1: So there's still a problem that you haven't solved. So you know you're borrowing or you're robbing something in order to pay this debt over here but there's still a hole. There's still a debt to be paid.
0: 그래요. Similar expressions?
1: Similar expressions, I think something that I would use is like, you know, you eventually have to pay the piper.
0: Oh, okay. Yeah, you eventually have to pay the piper.
1: So it's like, you know, this isn't solving the problem now. You're eventually going to have to pay this debt. Or you're going to have to get around to it eventually.
0: 네, 좋습니다. 자, 이번 idiom은 robbing Peter to pay Paul이었습니다. Thank you, Jason, for your time this morning.
1: Pleasure, as always.
0: 네, 지금까지 제이슨 쌤이었습니다.
2: Mor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리츠에서 스피커, 아라비카 원두를 블렌딩해 깊은 맛의 스틱 아메리카노, 카피나 커피, 편해지는 집밥 생활, 디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아로마 전문 브랜드 말글땀에서 담테라 아로마 고급 디퓨저, 프리미엄 식품 기업 아이티스트에서 한국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치 토마토 페스토를 드립니다.
0: Well, what did I learn on the show today? Loads of things, but as we were doing the quiz for the second hour, I realized that I really don't know much about cheese. 제가 그 age like fine wine이라는 표현을 소개해드리면서 치즈는 그 반대 개념인 것 같다 했는데 치즈도 치즈 나름이더라고요. 어떤 치즈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풍미가 좋아지는 치즈도 있다는 거 사이드로 저도 오늘 좀 새삼 배웠습니다. 뭐 그 aged cheddar, gouda cheese 뭐 이런 치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좋아지니까 원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안 좋아진다라는 굳어진 표현은 aging like milk예요. 우리 상한 우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Have a great Thursday. See you in 22 hours.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

마리아 드웨냐스는 2021년 예후디 메뉴힌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를 비롯한 여러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며 주목받은 신예입니다. 뚜렷한 개성에 압도적인 기교까지 갖춘 그야말로 요즘 클래식계의 샛별인데요. 그는 콩쿠르가 자신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레퍼토리를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았죠. 물론 콩쿠르에서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콘서트와는 달리 콩쿠르에서는 모두가 나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고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했죠. 그런 압박 속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만의 음악을 들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콩쿠르의 냉혹함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그 경쟁을 통해 남과 달라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콩쿠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요?

9월 3일 수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하이페츠가 편곡한 폰세의 에스트레이타 작은 별 마리아 두에냐스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라는 피아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콩쿠르 시험의 연속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실수만을 기다리며 어디 잘하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떨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땐저 앞에 심사연석을 볼게 아니라 나를 응원해주고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견뎌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을 떠올린다면 연주가 조금은 차분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방송 오프닝을 함께 하면서 콩쿠르 예전 생각이 납니다. 벌써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한 25년 전일까요? 저는 콩쿠르 30개를 나가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10개 정도는 예선에서 떨어지고 10개 정도는 2, 3등, 10개는 우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이트로 10개 정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결선에 4명이 올라갔습니다. 다 같은 바리톤이었고요. 한국 가곡을 부르는 콩쿠르여서 틀리지만 않으면 3등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제 앞에 참가자가 가사를 틀려서 중간에 곡이 끊겼습니다. 저는 솔직히 속으로 쾌제를 부르면서 최소한 3등 혹은 2등, 1등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 앞에 틀린 분이 1등을 하는 결과를 눈앞에서 맞이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집으로 오는 회기역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눈이 퉁퉁 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실력만이 다가 아니다. 다른 무엇인가도 있다라는 부분을 그때 깨닫고 나서 정말 제게 시간이 지나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콩쿠르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또 좋습니다. 민영도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더위 다 지나가고 바야흐로 문화의 계절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들으며 가을을 마음껏 즐겨보겠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클래식의 계절 아닙니까? 만끽하시죠? 오늘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11시부터 약 22분 정도까지 중학교 3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2부는 11시 22분경에 이어지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2부를 여는 곡,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덧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계절이 저물어가는 순간의 쓸쓸함과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가을의 노래, 정명훈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가을의 노래, 정명훈의 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3357님, 자기만의 음악을 들려주어야 한다. 이 말이 말씀, 이 말이 깊이 와닿아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네, 자기만의 음악을 들려줘야 한다.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만의 음악이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 데는 분명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만의 음악을 위해 정진하는 모든 예술가들 응원합니다. 박주영님, 실패를 딛고 이겨낸 정경쌤 멋져요. 저는 어제 살로메 악극으로 보고 왔어요. 살로메를 국악과 클래식 콜라보를 한 거였는데요. 오스카 와일드 원작으로 한 살로메의 국악 버전 재미있었어요. 와, 오스카 와일드의 원작 살로메가 국악 버전으로도 나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박주영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보러 가고 싶은데요. 박태현님, 어린 나이에 세상을 알게 되었네요. 그 독이 내 삶에는 약이 되고 지금의 정경이 있으니 아깝지 않은 시간입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려요. 오래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트 3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거 보니 그때 참 상처가 되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전부 맞지 않다라는 걸 뼈아프게 인정하게 되면 성숙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태현님, 부족한 제 이야기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볼까요? 음악 나갑니다.

독일어로 작은 밤의 음악이라는 뜻인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인의 낙트 무직, 2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임 아벤트 로트.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모차르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치마로서가 쓴 오보의 협주곡입니다. 오늘은 클라르넷으로 만나볼까요? 치마로서의 오보의 협주곡 시장조 1악장 인트로두치오네, 안드레아스 오텐잠모의 클라리넷, 야넹 레제 세깅이 지휘하는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치마로사의 오보이 협주곡 시장조 1악장 인트로두치오네 안드레아스 오텐잔머의 클라리넷 야닉 레제 세깅이 지시하는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김소연님 영화 태양은 가득히 여주인공 마리 라폴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와 가수이기도 한 마리 라포네가 이 곡의 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샹송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김소연님, 아 어떻게 딱 또 기억하시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까? 이 자신의 솔로 음반으로도 발매했다고 하는데요. 찾아 들어봐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신 소연님 고맙습니다.

김정임님, 창문을 열고 일하는데 후덥지근한 바람이 덥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크크를 더 크게 틀고 일하게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꽤 불어오는데요. 김정임님, 아직 조금 더워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정크크 더 크게 틀어주세요. 고맙습니다. 1800년대 초반 빈에서 만들어진 특이한 악기가 있습니다. 첼로처럼 생겼지만 기타처럼 여섯 줄의 현이 있고 활로 연주하는 아르페지오네 라는 악기인데요. 기타와 첼로, 바이올린을 합쳐놓은 듯한 악기였죠. 슈베르트는 아르페지오네를 위한 소나타를 썼는데요. 지금은 거의 연주되지 않는 악기이기 때문에 비올라로 연주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들어볼까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종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막심 리자노프의 비올라, 스웨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85님의 사연이네요. 저는 프리드리히 굴다의 아리아를 자주 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몇 시간이고 들어도 질리는 법이 없어요. 오늘 제대로 공부시켜 주셔서 너무나 즐거워요. 피아노를 정말 모차르트처럼 치네요 하고 정경님이 말씀하실 때 아 했지 뭐예요. 오늘은 굴다의 모차르트를 들으면서 즐겨야겠어요. 요즘 넘기기 버거운 무언가를 마음으로 꿀떡꿀떡 삼키느라 지치고 힘든데 잠시 등 돌리고 쉬어가고 싶어졌어요. 네, 저희가 지난달에 비올리스트 김상진 교수와 클래식 살롱 코너에서 다재다능한 천재 음악가 프리드리히 굴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연 보내주셨던 분인데 자주 듣는다는 그 곡 오늘에서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몇 시간이고 들어도 질리는 법이 없다는 그 곡. 아, 그런 곡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 청클클 청취자들과 꼭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이 곡은 듣고 싶다는 분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청취자 황제님도 이 곡으로 프리드리히 굴다를 처음 알았다고 하셨거든요. 두 분이나 이 곡을 언급해 주셔서 기쁩니다. 2085님 그리고 황제님의 추천으로 듣게 됐습니다. 프리드리히 굴다의 아리아, 굴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프리드리히 굴다이아리아, 굴다이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은 중학교 3학년 영어 듣기 평가 한계로 조금 늦게 11시 22분에 시작됩니다. 그래도 2부 첫 곡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니까요. 짤막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첫 부분을 들으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곡이죠. 작은 현악 앙상블을 위해 만들어진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인 악트 무직, 2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임 아벤트로트.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3483님, 오전 쉬는 날이라 개강 기념으로 아이 학교까지 태워주고 아침 드라이브 나왔습니다. 아침 저녁 가을옴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승희님, 출근해서 제일 먼저 정크를 틀고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천국이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기원합니다. 조승희님, 천국에 계시는군요.

신영아님, 지인분들께 EBS 반디 추천하면서 정클클 추천했어요. 지인분들이 듣고 계신데요. 정경님 목소리 너무 좋대요. 환영해 주세요. 네, 목소리를 좀 다듬겠습니다. 신영아님의 지인분들 환영합니다. 반디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클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영국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지휘자인 캐테비는 음악으로 특정한 장면이나 풍경을 그려내는 표제 음악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의 음악 중에서도 마치 작은 인형극을 옮겨놓은 듯한 재미있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캐테비의 시계와 드레스덴 인형, 존 렌치베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유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7113님, 1번입니다. 저희 딸이 중학교 때 공연하느라 집에서 클라리넷으로 연습 많이 했던 곡이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모차르트 아인의 클라인의 락트 무지크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G장조 K번호 525 아인의 클라인의 락트 무지크 중 1악장 알레그로 이슈투반 케르테스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 세레나데 G장조 QM으로 525 아이네클라이네 낙토 무지크 중 1악장 알레그로 이슈투반 케르테스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중학교 3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지금 방송 잘 나가고 있죠? 문제들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술술 정답을 맞히길 바랍니다. 영어 듣기 평가가 끝난 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는 영화 덕분에 아주 친숙해진 음악들, 영화 속 클래식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작품으로 14중 2악장 무도회 샤를 뮌슈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영어 듣기 평가가 끝나는 11시 22분 기억해 주세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여러분, 소아과는 왜 따로 필요할까요? 바로 어린이, 소아는 의학적으로 어른과 전혀 다른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도 약물 처방도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경상북도 경주시에 24시간 영유아 전문 응급진료센터 삐뽀삐뽀 119가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2019년 문을 연 이곳은 근처에 사는 많은 아이들을 위급한 상태에서 구해냈습니다. 지역 부모들의 큰 박수와 지지를 받고 있죠. 더 많은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0: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잠시 후 영어 듣기 능력 평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6학년도 제2회 중학교 3학년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실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라디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학생 여러분은 답안지에 반, 번호, 그리고 이름을 써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0: 11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Sean,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2: Not yet. Why?
1: I'm thinking about going to a comic book.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6학년도 제2회 중학교 3학년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2부는 0920님의 선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피아졸라의 레베르 탱고, 요요마의 첼로, 네스토르 마르코니의 반도네온, 레오나드로 마르코니의 피아노, 안토니오 아그리의 바이올린, 오라쇼 말비시노의 일렉트릭 기타, 액터르 콘솔로의 베이스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0920님, 2부 첫 곡 신청합니다. 피아졸라의 레베르 탱고. 일주일 중 유독 피곤한 요일이 목요일인 것 같아요. 종일 사무실에 앉아만 있으니 몸도 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곡으로 기분이라도 내보고 싶네요. 네, 목요일입니다. 월화수목 4일 동안 일하시느라 0920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아졸라의 레베르 탱고 잘 들으셨나요? 기분 전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더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중학교 3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함께하던 코너는 잠시 쉬고 영화 속 클래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하나의 주제를 놓고 30개의 변주를 펼치는 곡인데요. 수학적인 질서, 인간적인 감정, 대입법, 즉흥성, 그리고 유머,

영어와 명상까지 아주 다양한 테마로 변주됩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음악처럼 들리지만 밑바닥에는 같은 구조가 계속 흐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골드베르크 변주곡 자체도 그렇지만 그중 아리아는 정말 여러 색깔을 보여준다는 걸 이 곡이 쓰인 영화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들의 침묵부터 설국열차, 잉글리시 페이션트까지 정말 다양한 영화에 쓰였거든요. 같은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영화에 쓰였다는 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양들의 침묵에서 한니발 렉터는 수감된 감옥에서 아주 평온하게 이 곡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렉터가 경비원을 잔인하게 공격하고 탈출하는 장면이거든요. 양들의 침묵에서는 한니발 렉터의 냉정함과 지적 통제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국열차에서는 질서와 계급, 통제된 세계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또 잉글리시 페이션트에서는 기억과 사랑, 상실 속에서 발견하는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바로 이 곡이 등장합니다. 영화 설국열차, 양들의 침묵, 잉글리시 페이션트 속 클래식입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하자쿠모로 988 중 아리아, 안드라스 슈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자흐모노 988중 아리아 안드라스 슈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서연님, 앤서니 홉킨스 최애 배우인데 작곡 실력도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가 작곡한 곡 들려드렸죠. 아, 이런 훌륭한 배우가 음악적 재능까지 뛰어나다니 대단합니다.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 자크 베넥스 감독의 프랑스 영화 디바에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지만 자신의 노래가 녹음되는 걸 허락하지 않는 신샤 호킨스라는 소프라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샤의 열렬한 팬인 젊은 우편 배달부 쥐는 공연장에서 그녀의 노래를 몰래 녹음하죠. 그가 녹음한 노래는 바로 카탈라니 오페라 라 왈리 중 에펜 네안드로 론타나 그렇다면 나는 멀리 떠나겠어요 입니다. 고독을 노래하는 오페라 속 왈리의 마음이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디바의 마음과 묘하게 겹쳐지는데요. 결국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편 배달부 쥐는 그 어렵게 녹음한 노래를 신샤에게 들려줍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된 디바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영화 디바에서 소프라노 윌헬메니아 페르난데스가 신샤 호킨스를 연기했는데요. 영화 OST 버전으로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카탈라니 오페라 라왈리 중 에펜 네안드로 론타나 그렇다면 나 이제 멀리 떠나겠어요. 소프라노 윌헬메니아 페르난데스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영화 디바 속 클래식, 카탈라니 오페라 라왈리 중 에펜 네안드로 논 따나. 그렇다면 나 이제 멀리 떠나야겠어요. 소프라노 윌헬미나 페르난데스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824년 초연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이 작품의 마지막 악장에는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부처가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은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즉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리라입니다. 베토벤은 이 시를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서로 연결되고 자유와 기쁨을 나누는 이상을 거대한 교향곡의 결말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앞에 세 악장이 오케스트라만으로 진행되다가 4악장에서 갑자기 성악가 합창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영화 불멸의 연인은 베토벤이 죽은 뒤 발견된 편지죠. 나의 불멸의 연인이여 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그의 삶과 사랑을 추적하는 영화인데요. 영화에서 베토벤은 단순히 위대한 작곡가가 아니라 사랑하고 분노하고 고통받았던 한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베토벤에게 음악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청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교향곡 9번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를 완성합니다. 영화를 통해서나마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완성하고 초연했을 당시의 상황을 지켜보면 그야말로 전율이 돋습니다. 이 곡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쓰였는데요.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두려움을 떨쳐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에 학생들에게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하게 하는데 그때 키팅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4악장 환희의 송가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획일적인 교육과 권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영화 불멸의 연인,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 속 클래식, 베토벤의 교향곡 9번 디단조 작품으로 125 합창 중 4악장 환희의 송가 부분, 데이비드 페리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디단조 작품으로 125 합창 중 4악장 환희의 송가 부분 데이비드 페리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권효정님 얼마 전에 불멸의 연인 봤는데 정클클에서 들으니 반갑네요. 아 오늘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권효정님이 얼마 전에 본 불멸의 연인 중 나인 심포니를 딱 들려드렸군요. 에스더 185님, 불멸의 연인 재미있게 봤죠. 아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영화 다시 보고 싶은데요. 음악을 들으면 영화의 한 장면이 자연스레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이 영화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는 비발디 칸타타, 그만두어라, 이제 끝났다의 선율이 핵심 테마처럼 반복되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금자는 13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초반부 그런 금자가 출소하는 장면부터 이 음악의 선율이 등장하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대사가 됐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과 연결돼 영화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음악은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들리지만 사실 원곡의 가사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인물이 자신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복수심을 노래합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감정과 맞닿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인지 너무나 기가 막힌 선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볼까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 속 클래식 비발디 칸타타 그만두어라 이제는 끝났다. 리옹보러 684중 아 캠펠리체 샘플에 왜 나의 슬픔 이외에는 원치 않을까 콘트랄토 사람 인가르도의 노래 리날도 알레산드리니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M&M 시리즈 3 마르티노와 2역 2효 9월 19일 토요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있을 무대입니다. 지휘자 지중배의 치밀한 큐레이션과 KBS 교향악단의 깊이 있는 해석으로 함께하는 시리즈 공연이죠. 그 세 번째 무대는 피아니스트 2역 2효가 협연합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기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중학교 3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된 오늘 특별하게 영화 속 클래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색다른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입니다. 파가니니는 너무나 뛰어난 기교 때문에 악마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카프리스 24번

처벌을 들어보면 왜 이런 소문이 생겼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영화 파가니니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에서 연기와 연주를 모두 소화해낸 데이비드 카렌 연주 어떤지 확인해볼까요? SONGX님, 영어 듣기 평가가 좋구나. 특별 방송도 편성되고 말이죠. 네, 영화 속 클래식 마음에 드셨습니까? 김소연님, 영화 속 클래식 제겐 각별한 시간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 데이비드 가렛의 바이올린, 울프 시머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단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에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첫 번째 역할은 좋은 시, 좋은 글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쓴 글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퍽퍽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그렇게 큰 힘

0: 힘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책을 읽는 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눈여겨보고 보듬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어쩌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두 번째 할 일은 책의 이러한 역할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시골은 조용했다. 집에 있으면 진공 상태 같은 절대적인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뒤집은 모래시계처럼 소리가 비워질수록 마음이 채워졌다.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 일상의 작은 행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물을 보글보글 끓여 달걀을 삶고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식사 준비를 했다. 아삭아삭 씹는 재료의 식감을 느끼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음미했다. 천천히 느리게 먹었다. 해가 일찍 잠드니 우리도 일찍 잠들었다. 침대에서 휴대폰은 하지 않았다. 몸의 리듬을 자연의 시간에 맞췄다. 삶이 단순하니 마음도 단순해졌다. 고다혜 작가의 책 32 맨땅에 헤딩하듯 전원생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앨런 실베스트리의 음악 I'm Forrest 검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가을 느낌으로 우리 보라 화면에 새로운 또 배경 그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음악 흐르는 동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못 보셨다면 다음 음악 나갈 때 또 보라 화면도 좀 챙겨주셔도 좋겠고요. 보이는 라디오는 반디 앱 혹은 또 PC로도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푸른 향기에서 나온 고다혜 작가의 책 32 맨 땅에 헤딩하듯 전원 생활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참 행복한 풍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삶을 단순하게 꾸려서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다시 살필 수 있는 여유, 들여놓는 거, 그런 것들을 이 책 읽는 내내 좀 떠올려 봤습니다. 고다혜 작가님은 방송 리포터로 15년간 활동을 하셨대요. 얼마나 바삐 생활을 하셨을까 책에서도 좀 느껴졌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으로 먹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죠. 맨 땅에 헤딩하듯 정말 이 제목 그대로 그렇게 시골로 훌쩍 떠나서 삶을 다시 일구기 시작한 겁니다. 뭐 시골에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거나 뭐 가족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서울 토박이로 계속 살다가 새로운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기분으로 새롭게 내 삶을 디자인하겠다 마음 먹고 시골살이를 시작하죠. 집도 짓고 이제 포클레인으로 고구마를 캐고 여기 쓰신 그 책 속의 표현에 따르면 그 풀들이 만든 환장의 콜라보 너무 재밌었는데 풀들이 만든 환장의 콜라보 속으로 풍덩 뛰어드신 셈입니다. 뭐 옆집 사람뿐만이 아니라 옆집 닭과도 이제 안면을 두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시골살이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아 이분은 이 고다혜 작가님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훅 뛰어들어서 내 삶으로 들여놓는 그런 행동력을 가진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도예가로 원래는 그 소비자였죠. 처음에는 그릇 이런 거 사고 하던 소비자였다가 취미 삼아 이제 도예를 하다가 처음 도예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그 물레판이잖아요.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그 물레판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막

현실 속에서도 계속 그 물레판이 돌아가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상이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홀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3년 전부터는 집 근처 5분 거리에 도예 공방을 내고 거기서 그릇도 팔고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이러면서 도예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농사도 지으시면서 텃밭 농사도 그렇게 살고 계신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삶에 들여놓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손 닿는 쉬운 곳에 있는 선택이 아닐 때도 진짜 이 책의 제목처럼 맨 땅에 헤딩하듯이 훅 뛰어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삶의 용기를 좀 얻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 아, 참 삶이 틀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나는 자꾸만 나의 꿈이나 나의 몸은 그 틀 밖으로 삐져나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맞추지? 하시는 분들 이 책 읽으시고 좀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다의 작가님을 달항아리님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북카페 카페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저 달항아리를 빚어서 북카페로 선물 보내주셨는지를 그 배경을 또 알 수 있어서 더 흥미롭게 읽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달항아리는 또 다른 우리 카페인 두 분이 보내주신 꽃들을 품고 지금 우리 북카페 테이블 위에 있죠. 북카페에 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랑아리 또 보내주셨던 작가님이시기도 해서 더 반가웠습니다. 이제 다랑아리님이에요. 그렇게 북카페에서는 별명으로 부르겠습니다. 8405 쓰신 카페인님, 문장 카페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온전히 그녀가 되어봅니다. 아, 온 우주가 나를 지원하고 있네요. 편안하다. 네, 이 문장 카펫으로 읽고 싶은 부분이 참 많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북카페 오프닝으로는 또 우리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요 소리 감각을 또 떠올리게 하는 지점들이 있으면 그쪽을 좀 더 선택하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소리, 보글보글 뭐 이런 것들,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삶의 여유를 다시 보여주는 그 지점 읽어드렸어요. 좋으셨다니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수영님, 12시 반에 출근하신대요. 그 전에 잠깐 들을게요. 30분이지만 깊은 쉼이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시간 될 때 잠깐 북카페에 들어오셔서 잠시 머물다 가셔도 좋습니다. 놓친 방송 있으면 우리 북카페 재방송도 있고 또 다시 듣기도 있고 하니까 챙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5182 쓰시는 황재성님, 아 헌싹님 새싹이었었던 시절을 엽서에 담아주시면서 아 북카페가 너무 귀찮게 하는데 내가 그래 해주마 하면서 이제 지금은 너무너무 이벤트 참여를 잘하시는 헌싹이라고 고백하셨던 분이시죠. 재성님, 어제 불현듯 너무 나태한 휴직 기간을 보낸 듯해서 도시락을 싸서 동네 뒷산에 가야지 마음먹었답니다. 다행히 마음먹은 걸 지키는 중입니다. 도착지가 호명호수라고 하네요. 호수에 가면 호수 사진을 보내드리려 했으나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이제 정말 가을인가 봐요. 하늘이 이쁘네요 하셨습니다. 호수 가는 길을 이렇게 사연으로 담아주신 것도 좋습니다. 호수에 잘 도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도 진짜 북카페에 오는데 와, 가을 냄새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마법 같네요. 어떻게 한 2주 만에 이렇게 되지? 놀랍습니다. 아마 더 변화의 순간들이 하루하루 다가오겠죠. 꼭 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선의 살랑살랑 그리고 선우정아가 부른 뒹굴뒹굴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곡, 두곡 들으시면서 송태종 님이 문카랑 잘 어울리는 곡들 같아요. 기분이 느껴져요. 정확히는 기분이가 느려지네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이 오늘 고다혜 작가님의 책에서 깔아드린 그 문장 카페부터 쭉 이어지죠. 그리고 저는 거기까진 간파 못했는데, 우리 비타민 PD님이 또이 라임도 맞춘 거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문카에 보면 물을 보글보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삭아삭.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조원선의 살랑살랑,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이렇게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지금. 그래서 북카페 그쵸 바게트 PD님, 저 북카페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에 와 이거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북카페 너무 중독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치료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경희님, 9월 3일 목요일 바로 제 생일입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일찌감치 홈페이지에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작년 생일 때 반말 축하 사연 꼭 올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필 토요일 주말이었어요. 올해는 다행히 평일이라 드디어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보냅니다. 매일 북카페에서 고은 작가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제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아, 지금 지난해부터 1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경희야, 1년 기다렸어. 그치? 아, 이번에 평일이어서 또 우리 숙성 방송도 좋지만 또 생방송으로 이렇게 경희 생일을 반말 축하할 수 있게 돼서 나도 난 너무 좋고, 지금 이 사연 보고 사실 얼마 전에 경희가 우리 북카페에 보내준 그 엽서와 함께 또 함께 보내준 그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편지 겹겹이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도 함께 써서 보내줬잖아. 그거 한번 다시 꺼내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또울 뻔했어. 지금 여기 보면 정오가 되면 저는 늘 라디오를 켭니다. 창원 주파수 104.3에 맞추고 집안 가득 북카페의 목소리가 퍼지도록 볼륨을 높입니다. 하면서 아, 네 장의 엽서 이렇게 보내줬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엽서를 그렸었는지 이렇게 쫙 과정도 함께 담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더 채워서 더 빛나는 축하 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써줬었는데 이거 다 요약할 수 없지만 이 마음이 느껴져서 나도 경희 생일 꼭 챙겨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경희야, 우리 내년에도 또 생일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어. 경희 사연 가끔 잘 보고 있고 오늘 또 이번 한주또 9월 이 가을 사실은 1년 전체 다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 자주 만나. 북카페에서. 사실은 자주가 아니라 매일 만나고 있지? 그리고 2113 쓰시는 카페이님. 101장 우수상 선물을 어제 받으셨다고 합니다. 오후 4시쯤 도착했어요. 주소 손글씨 예쁘고 정겹고 선물 하나하나 좋았어요. 우리 또 카페인 굿즈도 같이 보내드렸잖아요. 필통 오늘 바로 쓰고 있고 시집은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읽으려고요. 시제가 적힌 탁구공은 차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니 아주 예쁜 장식이 됐어요. 연필은 글귀가 지워질까봐 못 쓰겠어요. 사실 나도 북카페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만들어주신 굿즈는 나도 전시 중이야. 사실은 그 에코백만 몇번 아껴서 들고

이게 닳아버릴까 봐 나도 물통도 뭐 이게 잘못 쓰겠고 연필도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조금 써볼까? 나 사실 물건을 아껴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근데 왜 이렇게 아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 마음 뭔지 알것 같아. 글귀가 지워져서 못 쓰겠어요 하는 마음. 저 지금 반말 섞어서 했죠? 지금 반말 축하하다가 여기로 와서 아, 반말과 지금 존댓말의 경계가 갑자기 무화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시죠? 네, 축하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현재님 인터넷 서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의 새 책이 내일 출간된다는 거 봤어요. 내일 사서 주말 동안 읽을 계획입니다.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 작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 제책 얘기하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책 테니스 나무 저의 10번째 소설이고요. 장편 소설인데 내일 출간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는 예약 구매가 가능하고요. 내일 이제 출고가 되는데 저도 책 표지 딱 받았을 때도 막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책에 이제 추천의 글도 보통 또 이제 부탁하고 싶은 작가분들께 부탁을 해서 봤는데 책이 출간되기 전에 그 원고를 먼저 보시잖아요. 담아주신 글 보고도 막 심쿵했고 심쿵한 순간들을 참 많이 넘어서 쓴 책입니다. 만나게 된 책인데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서점에 올라가 있으니까 카페인 분들 구경 많이 가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소설은 본격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다뤄봤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의 사랑만 똑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긴 하나 삶이 다 같이 들어가 있긴 한데 아무튼 저에게도 좀 각별한 소설입니다. 갑자기 쑥스럽습니다. 네. 우리 일간 카페인 만나러 가겠습니다. 9월 맞아서 날짜 변경선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바로 열어볼게요. 필리어스 포그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직장도 직업도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없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 그는 날마다 정확한 시간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며 살고 있는데요. 늘 같은 시간에 리폼 클럽에 가서 같은 방,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자정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하루 일과죠. 그렇게 시계바늘보다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일상을 꾸려가던 필리어스 포그가 여행이라는 일탈을 감행하게 된건 신문에 난 기사 때문입니다. 세계 일주에 드는 시간 80일. 수에즈 운하의 개통과 증기선, 열차를 이용하면 80일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돌수 있다는 이 아침 신문 기사를 두고 리폼 클럽 회원들과 할수 있다 없다. 설전을 벌이던 그는 내기를 하게 됩니다. 필리어스 포그는 80일이면 충분하다는 쪽이었죠. 그렇게 갑작스레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시작합니다. 전 재산인 2만 파운드까지 걸고 말이죠. 줄베르네 작품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괴짜에 가까운 인물 필리어스 포그가 전 세계를 초단위로 계산하며 이동하는 모습을 긴장감 넘치게 따라갑니다. 모든 여행이 그렇듯 아무리 철두철미한 포그라고 해도 여행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결국 그는 도착 시간인 8시 45분에서 불과 5분 늦은 8시 50분이 되어서야 런던역에 도착합니다. 여행도 내기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러나 줄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도착한 날은 영국 시간으로는 여행의 80일째 되는 날이 아닌 79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필리어스 포그는 런던에서 아시아를 지나 태평양을 건너 동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여행을 했죠. 그래서 동쪽으로 경도 15도를 이동할 때마다 시간이 1시간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포그는 자신도 모르게 24시간을 벌었던 건데요. 자신이 하루 전에 도착했다는 걸 깨닫고 내기 장소로 달려가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등장하는 순간은
작품의 재미와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결정적 장면이 됩니다. 줄 베르니 이 작품을 썼던 시기는 1872년. 날짜 변경선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은 1884년의 일이니 줄 베르니 작품을 쓸 당시 날짜 변경선이란 개념이 존재했다면 포그가 그 선을 넘는 순간 시계의 날짜를 바꾸지 않았다는 장면이 곡선처럼 작품에 담기지 않았을까 상상도 해봅니다. 어떤가요? 어릴 적 읽었던 80일간의 세계일주 다시 한번 펼쳐보고 싶지 않으세요?

0: Look into the sun as a new day's rise.
1: 울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OST에서 호세 곤잘레스의 음악 Stay Alive 띄워드렸습니다. 이 음악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만 딱 이렇게 들으면 이 영화 속 이미지들이 그 윌터의 모험이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일간 카페인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 소설 얘기를 전달을 해봤는데 잘 어우러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포그, 필리어스 포그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죠. 사실 내기에 그렇게 전재산을 다 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포그는 실패하진 않았습니다. 80일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날짜 변경선을 지나면서 이 날짜를 하루 뒤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실제 런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79일 만에 도착한 셈입니다. 이 필리어스 포그와 그리고 그가 이 여행을 함께 하면서 만났던 인물들 얘기 너무 흥미로운데 이 책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거든요. 3483 쓰시는 카페인님. 월요일에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월요일 생각났던 80일간의 세계일주 이야기가 나오니 너무 반갑네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직 이름만 들어보고 읽어보진 않았어요 하셨다면 한번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일주 열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경희님 아까 정경희님 제가 반말 축하해드렸잖아요. 경희야 경희야 계속 이렇게 했는데 같은 이름이라서 저에게 축하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효과가 있군요. 아 반말은 참 때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카페인분들은 반말 축하 인사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반말 축하를 딱 온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오프 버튼을 안 눌러서 그 다음 사연까지 반말이 막 이렇게 섞여 들어가고 이랬는데 목요일이 주로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월화수목 생방송을 쭉 이어가다가 목요일쯤 되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수요일에 초대석도 있고 막 이러니까 목요일이 되면 그냥 뭔가 내 집 같고 편해서 제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더 저도 이렇게 약간 눕방 느낌으로 진행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 버튼이 잘 안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문영준님, 지금 5학년 아들이 어젯밤 열이 나서 학교에 못 가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 바람에 저는 라디오를 못 켜놓고 앱을 켜놓고 이어폰 꽂고 듣고 있어요. 고은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니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들 내일은 꼭 학교에 갔으면 좋겠네요. 아들 이름은 오예도입니다 하셨습니다. 오예도님 내일은 꼭 학교 갑시다. 아픈 거 이제 뚝 네, 빨리 회복하고 내일은 학교에 뚜벅뚜벅 더 상쾌해진 걸음으로 걸어갑시다. 왠지 반말하고 싶어요. 어떡하지? 지금 신청도 안 하셨는데 살짝 해볼게요. 예도야 빨리 나와서 내일 학교 가자. 그냥 해봤습니다. 용기 내서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 듣고 가시죠.

0: 친구네 미에트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해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일개 기쁨 어제부터 김영사에서 펴낸 태원준 작가의 여행 산문집 매일 떠나는 사람 읽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여행자로 살아온 태원준 작가에게는 특별한 초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초능력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모두가 슈퍼히어로는 아니지만 저마다 특출난 생계형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생활의 달인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을 20년 넘게 방영할 수 있겠는가? 손끝 감각만으로 식자재를 똑같은 무게로 소분하는 상인이 있는가 하면 엔진 소리만 듣고 자동차 모델명을 맞히는 정비사도 있다. 한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까닭에 굳은 살 박이듯 자연스레 몸에 밴 경이로운 능력과 기술은 그들에게 일종의 삶의 자부심이다. 같은 관점에서 여행이 직업인 나는 오랜 기간 여행을 다니면서 길찾기 능력이 점점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여행하다 보면 낯선 도시에 던져지는 일이 일상다반사라 본능적으로 도착과 동시에 도시 규모와 구조를 파악한 뒤 구획을 나눈다. 가이드북 초반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도시 개요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진달까? 이동할 때마다 그 무형의 지도를 언제든 꺼내보면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빈다. 영화로 연출한다면 내가 거리를 걷다 멈춰 고개를 들 때마다 하늘에 빼곡하게 지도가 나타나는 식이다. 슈퍼히어로급 초능력은 아니니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라는 뜻의 미세하다를 붙여 미세 초능력 정도로 해두자. 유사시에 발동하는 소소한 필살기도 몇개 있다. 예를 들면 5분 전력질주 같은 것이 있다. 다리에 고성능 폭주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급할 때 자주 써먹는다. 가령 기차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역까지 거리가 1km나 된다면 그 즉시 폭주 기능을 발동한다. 이건 미술관 입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도 요긴하다. 앞선 비행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날릴 뻔한 환승을 이 필살기로 몇번 성공했으니 수백만 원을 아껴준 고마운 능력이다. 단, 지속성이 5분 남짓이라 그 이상 시간이 필요할 땐 무용지물이다. 화장실 참기 필살기도 있다. 깨끗하고 쾌적한 무료 화장실이 지천인 대한민국에서야 쓸일 없는 기술이지만 물을 건너는 순간 얘기는 달라진다. 개발이 더딘 나라의 경우 공중 화장실을 찾는 것도

이르거니와 위생 상태도 큰 문제다. 심지어 유럽은 몇천 원씩 돈까지 받는다. 더욱이 여행 중엔 긴 이동이 많으니 생리현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늘어놓고 보니 순전히 제 자랑이다. 그러나 초능력을 지닌 슈퍼맨도 크립토나이트 앞에선 꼼짝 못하고 심장이 약한 아이언맨도 아크 원자로를 제거하면 껍데기인 마당에 미세 초능력을 지닌 내가 어찌 완벽할 수 있겠는가. 때로는 사소한 불친절에 의기소침해져 여행의 즐거움을 깎아먹기도 하고 덤벙거리는 구석이 있어 자잘한 물건을 곧잘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여행이 내게 심어준 특별한 능력은 평범한 여행길을 색다른 여행길로 도약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프로클레이머스의 I'm Gonna Be 500 Miles 듣고 왔습니다. 여행 작가 태원준 산문집 매일 떠나는 사람 읽고 있습니다. 지금 또 EBS 세계 테마 기행이 이번 주또 나오고 계시대요. 그래서 많은 카페인 분들이 책도 듣고 또 얼굴도 보고 이렇다고 사연을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여행 부스럭이라는 글 읽어드릴게요.

여행 초창기에는 애써 별걸 다 배낭에 넣어왔다. 박물관에 갈 때마다 박물관 이름이 새겨진 연필을 샀고 도시 풍경이 담긴 엽서 구매는 필수였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관광 안내소에서 무료 배포하는 지도나 지역 안내서도 모았다. 맥주를 좋아해 세계 각국의 맥주 병뚜껑도 쓸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죄다 짐이라는 생각에 하나씩 포기했고 웬만한 지역 맥주도 다 마셔본 까닭에 뚜껑도 더 늘리지 않았다. 개중 아직도 살아남은 건 냉장고 자석 마그넷이다. 여행지에서 본 마그넷의 유혹을 뿌리칠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예나 지금이나 이 작은 물체가 여행자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마그넷이 극도로 섬세하고 수준 높은 예술품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작 갓난아이 손바닥만한 작은 공간에 국가명이나 도시명, 국기와 랜드마크, 특산물을 빈틈없이 빼곡히 채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대량으로 찍어낸 양산형 마그넷이라 할지라도 꼼꼼하고 완전 무결한 종합예술에 가깝다고 본다. 더군다나 뒤에 달린 조그만 자석 덕분에 냉장고를 비롯해 이런저런 생활용품에 착 달라붙어 일상에서 쉽게 눈에 띈다. 20년 넘게 세상을 떠돌며 내가 사들인 마그넷이 1,000개가 넘는다. 이제는 하도 많이 쌓여 적당량의 상징적인 마그넷만 냉장고에 붙어있다. 이따금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식사하는데 어머니는 냉장고에 들러붙은 세 개를 바라보며 종종 물었다. 저 국기가 어느 나라 거지? 내가 알바니아라고 답하면 어머니는 아 맞다. 저기 수도에서 엔진의 모녀와 며칠을 보냈잖아. 그 창문 많던 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도시도 참 예뻤는데 라고 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나는 어머니가 종일 주방을 드나드는 동안 세계 곳곳을 추억하시겠구나, 마그넷을 보며 매일 다시 여행하는 기분을 내시겠구나 생각했다. 내가 그러했듯이. 아주 사적인 기념품을 하나 더 끌어오자면 바로 영수증이다. 종이 노트에 뭘 끄적이며 여행하던 시절, 나는 노트에 붙인 뒤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요량으로 늘 영수증을 챙겼다. 스마트폰 시대에도 여전히 작은 지퍼백을 들고 다니며 영수증을 입수하면 그 안에 접어 넣는다. 습관 같은 이 행동이 나중에 꽤 큰 재미를 안겨주는 걸 알고 있기에 빼먹지 않는다. 한국에 돌아온 뒤 일상에 치여 마음속이 스트레스 찌꺼기로 부대낄 때면 비교적 최근에 다녀온 나라의 영수증 지퍼백을 열어본다. 시시콜콜한 구매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문득 소소한 행복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잠시나마 그 찰나로 돌아가 여행하는 기분도 든다. 유일한 단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증 잉크가 점점 옅어져 무슨 내용을 인쇄했는지 알아내기가 좀채 어렵다는 점인데 그마저도 딱히 아쉽지는 않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알아볼 수조차 없을 지경이면 이제 그 여행은 놓아줄 때가 되었다는 말이니까.

읽기의 기쁨, 이렇게 어제와 오늘 김영사에서 펴낸 태원준 작가의 여행 산문집 매일 떠나는 사람 읽어봤습니다. 오늘 여행의 초능력 얘기도 읽어드렸고 그리고 여행의 부스러기 얘기도 읽어드렸습니다. 9749 쓰시는 카페이님은 그 미세 초능력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남편이 도로 설계를 하는데요.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 이 도로는 몇 번 도로네?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간호사인데 길 가다 병원만 봅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은 일부러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참 놀랍죠. 이것 또한 미세 초능력입니다.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아마 길 가다가 이것만 보여요 하시는 것들 있을 거예요. 그거 무엇인지 사연으로 주시면 또 오늘 2부에서 나눠볼 얘기까지 또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667 쓰시는 카페이님은 늦은 반짝 가시면서 시어머님을 기차역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와서 출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오나 봐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가을이 오나 봐요. 그래서 우리 북카페 오늘 또 보라 그 화면도 벌써 가을빛이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음악 나갈 때마다 모니터 보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노란색 그 벽, 노란 벽, 그리고 또그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는 제 모습, 이런 것들도 너무 좋고요. 가을의 빛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박현진님, 저희 딸도 감기예요. 전복죽 끓여 먹었어요. 아프면 꼭 전복죽이랑 미역국을 해달라고 하고, 잘 먹으면 엄마는 안심이 돼요. 집안일이 이제 끝나서 앉아서 잠깐 앉아 쉬면서 북카페 들으니 좋아서 움직이기도 싫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현진님, 움직이기 싫을 때는 북카페에 꼭 붙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귀만 열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따님, 지금 감기, 아파서 전복죽, 미역국 먹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안심되는 마음 뭔지 알것 같습니다. 요 따님, 감기도 빨리 낫기를 바랄게요. 감기 뚝! 입니다.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미미님 와 계실 겁니다. 바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인간에게 도로는 다른 세계와의 연결이자 통로죠. 그러나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에게는 어떨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인간에게 익숙한 길이라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띠가 생태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따라가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미미님도 워낙 길 위에 미미잖아요.
1: 그렇죠.
0: 오토바이를 몰고 또 이게 떠나는 날을 항상 꿈꾸고 또 평소에는 이제 그 길 위로 오가면서 또 출퇴근을 하고, 그렇죠?
1: 네, 저에겐 너무 익숙한 주제인데요. 이 책이 환경 전문 저널리스트 벤 골드파브의 책이고요. 제목이 크로싱입니다.
0: 네.
1: 넘나드는 거죠, 오가면서. 부제가 이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네. 개발과 이동의 시대, 도로 생태학은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 도로 생태학이라는 표현이 그간 한국에서 많이 쓰이진 않았거든요.
0: 그렇죠.
1: 이게 그 도로와 자동차의 이동이, 네. 주변의 동식물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요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0: 와, 근데 보통 우리 그냥 한국에서 어디 도로가 새로 생겼다, 뭐 어떻게 좀 뚫렸다 이런 얘기 들으면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생태에 관심이 많잖아요.
1: 그렇죠. 뭐 이주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그렇죠. 주거 문제라든지.
0: 맞아요.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도로 생태학이라고 하는 걸 딱 붙여놓으니까 이 학문은 좀 더 큰 거, 더 그리고 근원적인 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좀 건드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이크를 타면서 만났던 여러 풍경들이 떠올랐는데, 바이크는 고속도로, 즉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주로 국도나 지방도로를 이용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도에 가면 왕복 2차선 도로가 꽤 많아요. 그리고 그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 네. 생각보다 그쪽 길까지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길에 그 끝쪽에 실선이 있잖아요.
0: 네.
1: 오른쪽 끝에.
0: 네.
1: 거기까지가

0: 식물들이 이미 넘어와 있어요. 오. 그리고 종종 나무가 가지치기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헬멧 바로 위로 나뭇가지들이 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도로에 사람들이 줄어들면 결국 식물들이 이곳을 다 점유하겠구나.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쵸?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하면 식물들이 이제 딱 드리워서.
0: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도로 생태학이라는 말은 하버드대학교 경관 생태학자 리처드 포먼이라는 사람이 네. 대중화시켰습니다. 이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비슷한 의미의 말이 있대요. 네. 우리의 농담처럼 그 독일어는 말과 말을 이어붙여서 합성어로 네. 세상에 있을 법한 장면들을 다 말로 만들어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도로 생태학이라는 의미도 독일어에는 이미 있었는데 이 리처드 포먼이라는 사람이 네. 어느 날 그 숲을 찍은 위성사진을 본 거예요. 네. 그 위성사진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강이 흐르기도 하고 뭐 동물의 이동 경로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건물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본인이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경관 생태학자니까 네.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요건 네. 왜 이렇게 생겨 있고 왜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도로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평소엔 잘 눈에 안 들어왔다가 왜 눈에 들어왔냐면 이 도로는 왜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본인이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1: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도로만은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군요.
0: 네.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게 없었지? 이걸 탐구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도로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1: 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들어오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도로라고 하는 것이 좀 놀랍게 느껴지는 게 너무 당연시하잖아요. 사실 도로가 거기 있는 거. 뭐 그냥 도로가 있구나 하고 말아버릴 수도 있는데 이 리처드 포먼은 그걸 또 연구 주제로 삼았던 거네요.
0: 네. 그런 도로 생태학이라는 용어와 학문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네. 연계된 여러 가지 조사들과 탐구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서 이 책의 그 서문에 소개된 아주 인상적인 연구가 있어요. 생물학자 찰스 브라운의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폐허가 된 세상에서도 쥐, 바퀴벌레, 삼색제비는 살아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류가 멸망해도 네. 쥐랑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색제비는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
1: 처음 들어봐요.
0: 이게 좀 의문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한 40년 동안 네브래스카주에 한 200곳 넘는 삼색제비 둥지의 털을 조사를 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경로로 그 삼색제비의 질병들이 만들어지고 확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삼색제비와 도로 생태학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낸 겁니다.
1: 신기하네요. 삼색제비가 도로 생태학과 네. 만난다.
0: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교량들이 있잖아요. 다리들. 네, 네. 거기를 보는데 삼색제비들의 둥지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상황일까 본격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네브래스카주 서부에 있는 삼색제비 한 98%가 도로에서 반경 15m 안에서 네.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도로 주변은 새들이 살기가 좀 위험한 장소잖아요. 네. 지나다니다가 차량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가 로드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걸 그 연도별로 조사하다 보니까 삼색제비의 로드킬 발생 건수가 수십 년 동안 매년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1: 네.
0: 좀 의아하죠. 반대로 좀 도로가 생기고 교통량이 늘어나면 로드킬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이제 어떤 변인이 있었을까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첫째, 뭐 제비 자체의 총 개체수가 줄었나?
1: 네.
0: 그러면 로드킬의 그 수요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건 비율의 문제니까. 아니면 그런 그 제비를 죽어있는 제비를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그 사체를 가져가는 어떤 청소동물, 즉 독수리의 수가 많이 늘었나? 그래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건가?
1: 흔적이 없어서 우리가 몰랐다.
0: 그렇죠. 네. 아니면 뭐 도로의 교통량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인들을 찾아봤는데 네. 변인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1: 그럼 뭐죠?
0: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알게 된 게 있는데 네. 와, 전 충격이었어요. 차에 치여서 죽은 제비.

0: 이들의 날개 길이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그물로 잡은 새들의 네. 평균치보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1: 오.
0: 그러니까 긴 날개의 새들은 장거리 멀리 날아가는 데는 적합한데
1: 네.
0: 도로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를 피해서 막 급선회하기에는 장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긴 날개 제비들이 그 도로라는 환경 때문에
1: 네.
0: 진화의 결과로 줄어든 겁니다.
1: 와. 아, 그래서 이분이 전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네. 이 찰스 브라운이 40년 동안 이 삼색제비 둥지 털을 조사했다는 얘기를 하셔서 전 또 나름 40년간 역시 너무 놀라운 그 기간이잖아요. 네.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다 보이는 거군요.
0: 그렇죠.
1: 이 진화의 역사까지.
0: 그러니까 이 도로 생태학이 어떤 그 삼색제비의 경우에는 종의 진화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종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1: 와.
0: 왜냐하면 그 생물학자들 얘기로는 그 긴 날개를 갖고 있던 삼색제비와
1: 네.
0: 지금 살아남은 짧은 날개를 갖고 있는 삼색제비는 형태적으로 같은 새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거의 새로운 종의 탄생을 만들어낸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1: 도로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네. 종이 생겼어요.
0: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 너무 강렬한 얘기를 지금 들려주셨는데 아마 음악 듣고 와서도 또 재미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 분들은 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도로가 바꾼 생명의 풍경 얘기 지금 살짝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거 떠올리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걷다가 뭐 차 타고 가다가 로드킬 장면 그 흔적 뭐 한 번쯤은 다 보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0: 그렇죠.
1: 이동하시다가
0: 매일 차량을 운전하시는 네. 분이라면 아마 한 번도 못 본 분은 없을 거예요.
1: 맞아요.
0: 생각보다 굉장히 빈도수가 높게 일어나거든요.
1: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도로가 많고 늘어나고 있고 한데 오늘은 조금 더 근원적인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얘기를요.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죽은 새를 노래한 곡입니다. 스웨이드의 로드킬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미님이 골라온 책은 벤 골드파브의 책 크로싱입니다. 곰출판에서 편했고요. 조은영 번역가 번역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삼색제비의 진화에 인간의 개발이 이렇게 관여한 내용을 들려주셨는데 너무 놀랍다고 지금 허규윤님 사연이요. 자연선택과 진화의 현대 예시네요. 핀치새보다 어마어마하네요. 한국 최상위 포식자가 족제비인 이유 중에 도로가 많아진 것을 드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서식지 단편화 설명할 때 가끔 쓰는데 그게 진화로도 연결되는 거겠네요. 하셨습니다.
1: 이게 영향이 늘 양쪽으로 동시에 네. 미치더라고요. 이 책에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굉장히 헷갈리기도 네.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어느 도로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0: 네.
1: 그럼 로드킬이 안 생깁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애초에 동물들이 건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괜찮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동을 못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근친교배를 하게 돼서 그 경쟁력이 약해져서 퇴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네. 거예요. 그 이게 한 장면에 늘 양쪽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돼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0: 그러네요. 참 진수정님 지금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져요. 지금 종의 진화에 인간이 이렇게 관여를 하다니요.
1: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힘을 갖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가 너무 소중하네요. 이렇게 알기까지가.
1: 그렇죠.
0: 네. 네.
1: 3895님께서도 길이 밀리면 새로운 도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로드킬 보고 나면 반성해요. 우리가 그들을 죽게 했구나 싶어서요.
0: 아, 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도로가 뭐 사실 오늘날의 일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인류가 살아오면서 여러 형태의 길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비하기에 너무 속도도 규모도 엄청나게 좀 달라지긴 했으니까.
1: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관찰과 연구를 하기에 충분한 이제 뭐 관측 장비 같은 것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말씀처럼 길이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고
0: 네.
1: 본격적으로 도로를 깔았다고 하는 게 로마 문명이잖아요.
0: 네.
1: 이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기원전 100년경 로마에서 도로가 완공된 직후부터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불순물들이 호수로 흘러들어가서 녹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만들면서 호수 생태계엔 이미 변화가 일어난 거죠.
0: 네.
1: 그리고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편백나무를 공격하는 침입성 곰팡이가 있는데 트럭 외 바퀴에 우리 타이어 보면 홈이 있잖아요.
0: 네.
1: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 곰팡이가 세계 곳곳에 안 가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0: 네.
1: 코끼리를 공격할 정도로 무자비한 붉은 열 다미 개미는 벌목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잖아요.
0: 네.
1: 그 도로를 따라서 기존에 길이 없을 때보다
0: 네.
1: 60배나 빠른 속도로 저녁에 퍼진다는 거예요.
0: 와.
1: 이런 게 계속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죠. 도로라는 게 인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0: 그러네요.
1: 거기서 퍼져나와서 그 환경에 또 적응해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무스였던 것 같은데
0: 네.
1: 그 무스가 뭐라 그럴까 만성 미네랄 결핍을 겪는데요. 그래서 그걸 섭취를 해야 돼요.
0: 네.
1: 어디서 섭취하느냐. 우리가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리죠.
0: 네.
1: 그걸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0: 와, 우리는 그 무스 먹으라고 뿌리는 건 아닌데.
1: 그렇죠.
0: 이렇게 영향을 또 받네요.
1: 네.
0: 이용해서.
1: 이렇게 포장도로가 미국 면적 전체로 보면 1%밖에 안 되는데
0: 네.
1: 그 도로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도로 영향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한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구에 있는 숲의 한 70%가
0: 네.
1: 그 도로 영향권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0: 아, 지구 숲의 70%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1: 사실 대다수라고 봐야 되죠.
0: 네.
1: 인간이 아예 가지 못하는 동토층을 제외하면
0: 아, 그렇죠.
1: 대부분의 숲이 도로의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0: 도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인간만이 아니다. 김주영님. 삼색제비의 진화가 정말 놀라워요. 도로가 많아서 편리하다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인간들의 당연한 행위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놀랍습니다. 정말.
1: 3724님께서도
0: 네.
1: 저 거의 매일 운전하는데 제주도로에서 로드킬, 고양이, 족제비 종종 봅니다.
0: 아, 그렇죠. 예, 많이 아마 사례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을 더듬어 보면 많이 발견이 될 겁니다.
1: 이게 도로가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 생명들에게는 너무 이질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다새는요, 아스팔트 도로가 햇빛에 반짝일 때
0: 네.
1: 이걸 푸른 바다로 착각해서 그냥 내리꽂히는 경우들도 있대요. 그 이 정도로 우리랑 감각이

0: 차이가 벌어져 있는 거죠.
1: 네.
0: 이런 그 감각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이제 소설 작품도 작가가 소개하는데 한국에도 소개돼 있고 예전에 필독서로도 읽혔던 책인데
1: 네.
0: 워터십다운의 11마리 토끼라는 이제 소설에서 토끼가 도로를 처음 마주했을 때
1: 네.
0: 이거 뭐냐? 이거 뭐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묘사한 대목이 나와요. 검고 매끄럽고 두 제방 사이로 곧게 흐르고 그것 때문에 온통 소음과 공포로 세상이 채워졌다. 이제 알겠다. 나는 여기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다.
1: 아무튼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이 이 다른 다양한 생물들에게.
0: 근데 그 도로가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또 빼놓는 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1: 네.
0: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매해 4만 명이 목숨을 잃어요. 도로에서. 이게
1: 사고로.
0: 예, 우리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힘으로 그런 생명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1: 네.
0: 우리도 생명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우리도 자동차보다는 힘이 약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향이 얼마나 앞으로 커질 거냐. 지금까지 전 세계에 깔린 도로의 길이가요.
1: 네.
0: 6,400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6,400만. 근데 2050년까지 얼마가 더 깔릴 거냐? 2,400만 킬로미터가 더 깔릴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깔린 도로의 한 40% 정도가 더 깔린다는 거예요.
1: 네.
0: 이건 결정되어 있는 미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로가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할 때 아, 그럼 도로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미 그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도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1: 그렇죠.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뭐 가끔 산책하고 이런 정도 아니라면 보통은 좀 더 최단 거리, 직선 거리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길은 계속 뚫릴만 남은 것 같은데요. 사실.
0: 그렇죠. 다행인 건 뭐냐면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도로 생태학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도로가 더 늘어나기 어려운 정도로 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도로 생태학이 발전하면서 뭐 곰을 위한 육교라든지 거북이 이용 터널이라든지 또 원숭이가 숲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도로를 건너갈 수 있게 그물 밧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새로운 시도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도로 생태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알려지면
1: 네.
0: 앞으로 2,400만 킬로미터의 도로가 생기는 걸 막을 순 없지만 그 도로가 생길 때 다른 생명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적용될 수는 있겠죠.
1: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건물 지을 때도 진짜 오래전에 지은 건물 내진 설계 기준 지금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그렇죠. 반영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새로 생기는 건물들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규제가 있고 반영해야 되는 것처럼 길도 어차피 길 도로를 안 뚫을 순 없지만 도로가 생길 때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다른 생물종들과 함께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좀 넣는 식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 같네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가 세계 곳곳에서
1: 네.
0: 그런 도로 생태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때로는 환경운동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야생동물 재활 도움일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많은 생명들 뭐 카피바라라든지 제왕나비라든지 이런 생명들의 현장까지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는지를 속속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분량이 한 550쪽 정도로 다소 두껍게 나올 수밖에
1: 네.
0: 없긴 합니다.
1: 네, 꼼꼼하게 다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저자 입장에서는. 박현진님, 강원도로 여름 휴가를 가는데 새벽 도로에 고라니가 죽어 있어서 전화로 신고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로드킬 도로를 지날 때 밤에는 라이트를 켜서 알려주거나 빵빵 경적을 울려서 동물들에게 알리며 지나갑니다.
0: 아,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1: 내가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바로 소통은 못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0: 네. 김민정님께서 저 올해까지 도로공사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공사 할 때 보면 큰 산 몇 개가 없어지는 걸 볼 때 고속도로 공사 중단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1: 그렇죠. 이 도로공사 관련 일을 하시니까 더 이런 사례를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0: 근데 좀 따뜻한 얘기를 또 전해드리면
1: 네.
0: 어떤 동물은요

0: 도로변에 와서 출산을 한대요.
1: 아.
0: 왜냐하면 도로엔 인간이 계속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포식자가 거기에 안 올 거니까
1: 오.
0: 여기 와서 출산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로에서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가 탄생하긴 합니다. 그리고 로드킬이 많이 벌어지니까
1: 네.
0: 그런 로드킬 된 동물을 먹으려는 동물들이 또 거기에 모여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네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1: 네.
0: 사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생태계 이런 것들이 도로 주변에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1: 와 진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단정 짓긴 좀 어렵네요.
0: 종잡을 수가 없죠.
1: 네.
0: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아, 막 로드킬 생각하면서 안타깝고 막 계속 쪼그라들고
1: 인간이 잘못했고 이렇게
0: 네, 그렇게 읽는데 또 생명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가능성을 또 보여주니까
1: 네.
0: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위아래를 오가게 만드는 책입니다.
1: 그러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와,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삼색 제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로에 와서 출산하는 그 동물까지
0: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이 너무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제
1: 네.
0: 이런 것들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인간의 힘이 뭐 그렇게 다 그들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겸손함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4478 쓰시는 카페인님 인간이 깐 도로가 6400만 킬로미터인데 어찌 동물들에게 죽음의 울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도로는 주거 지역을 나누기도 해서 유색인종이 백인보다 더 도로 근처의 소음과 매연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4478님 거의 이 책 읽으신 것 같은데 이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유색인종들이 더 도로 가까이 살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또는 화학물질 때문에 질병에 걸릴 관련된 확률도 훨씬 높다라는 게 이 책에 또 등장을 해요.
1: 도로가 어떤 그 구획이 돼버리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리고 소음을 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멀리 떨어지고
1: 그렇죠.
0: 싶어 하겠죠. 그리고 차도 있고 기름값도 부담이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살아도 부담이 또 없겠죠.
1: 네. 네.
0: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도로와 연결된 우리 인간의 생태이기도 한 겁니다.
1: 인간의 생태도 슬픕니다. 지금 이승현님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마다 너머로 보이던 동물용 육교 과연 저걸로 충분할까? 이런 생각하셨대요.
0: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옛날엔 이런 게 없었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도 요즘 가다 보면 이제 생태도로라고 해서 위에 난 걸 보게 되는데
1: 맞아요.
0: 그 생태도로도 굉장히 다양하대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모든 생명을 하나로만 했는데
1: 네.
0: 이제는 뭐 양서 파충류를 위한 생태도로. 여기는 생각해보면 양서 파충류는 좀 축축해야 될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겠죠. 그런 곳을 또 만들어서 해주고 이런 게 점차
1: 네.
0: 세분화되고 발전하고 있긴 하다고 합니다.
1: 와, 서로 그 만났을 때 민감한 그 종들이 만나지 않도록
0: 그렇죠.
1: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생태라는 이름으로 너무 하나로 다 몰아버리면 되게 똑똑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조금 신나는 도로를 부른 곡 가져왔고요. 페퍼톤스의 해안도로입니다.
1: 듣고 갈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들고 온 책은 벤 골드파브의 책 크로싱입니다. 이승현 님이 지금 오랜만에 본방으로 이제 미미님 방송 요 시간을 네. 사수한다고 하시면서 미미님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듣는 플레이를 지금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해안도로라는 곡.
1: 아 역시 이심전심이네요. 딱 걸렸습니다.
0: 와, 아 정말요.
1: 실제 바닷가 도로를 탈 때.
0: 아, 요 해안도로를?
1: 그럼요.
0: 아, 그렇군요. 네.
1: 제가 또 이런 그 무드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
0: 아.
1: 이런 거에 또 집착하기 때문에 맞는 노래들을 찾아서 듣죠.
0: 그럼 만약에 뭔가 계획이 좀 어그러져서 해안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아 너무 아닌 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귀에.
1: 아, 그럼 바꿔야죠.
0: 그럼 멈춰서서 그냥 곡을 바꾼다?
1: 네, 왜냐하면 기분이 중요하니까요.
0: 아, 음악을 따라가는 거군요.
1: 그렇죠.
0: 기분이.
1: 그래서 제가 밤에 이렇게 도시에서 탈 때
0: 네.
1: 듀스를 자주 듣습니다.
0: 듀스.
1: 뭔지 감이 오시죠?
0: 네, 어떤 느낌인지. 네, 추구미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밤에 도시에서 오토바이 타시는구나. 가끔은.
1: 네. 네. 최상철 님께서는 평소 다니던 도로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0: 아,
1: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렇죠. 진짜 지금 이 책이 500쪽 가까운 이런 그 50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인데 여기 담긴 얘기들을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1: 그렇죠. 저도 생태도로 정도 외에는
0: 네.
1: 이렇게까지 빠르고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들이
0: 네.
1: 나름대로 그 도로에 또 적응해서
0: 그렇죠.
1: 살아가고 있다니 아, 너무 놀랍습니다.
0: 근데 뭐 가끔 보면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도 있잖아요. 막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렇게 그 신호등 다
1: 네네.
0: 보면서 너무 인간처럼 그 인간이 만들어둔 체계에 이미 적응해가지고 잠시 멈춰 섰다가 초록불 되면 건너가고 이런 거 그거 보고 아 귀엽다 뭐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만 요 정도로만 접근했던 세계가 있었다면 아마 이 책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규모가 너무 달라요. 김민정님 도로공사 할 때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이 도로에 또는 배수로 농수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서 경사로를 설치해서 탈출을 도와주는 시설도 있습니다.
1: 맞아요. 이런 시설 필요하죠. 왜 예전에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0: 네.
1: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빠졌을 거잖아요.
0: 그쵸.
1: 그때 그래서 뭐 기르던 소, 뭐 개 이런 동물들이 그냥 인간의 공간에 막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0: 네.
1: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동물들은 그런 수로에 빠졌을 때 나올 길이 없더라고요.
0: 아.
1: 네, 되게 안타까운 진짜? 장면들, 사진들 봤던 기억이 납니다.
0: 설계부터 그런 걸 고려한다라는 얘기 흥미로웠고요. 자, 이 책에서 우리가 또 이건 꼭 분량이 정말 상당하지만 이건 꼭 좀 봤으면 한다라고
1: 네.
0: 하는 게 있다면요.
1: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가
0: 네.
1: 미래의 얘기입니다.
0: 미래.
1: 네, 앞서 나눈 이야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벌어진 일이잖아요.
0: 네.
1: 책 후반부에 가면 미래의 도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드킬 자체는 이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그 로드킬에 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0: 네.
1: 거꾸로 어떤 동물이 어디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그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사실 알 수 있는 상황도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자는 계속 어떤 하나의 상황과 장면을 일방향으로 보지 말고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또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서 그 삼색제비의 진화,
0: 네.
1: 이게 언제 그렇게 진화했는지도 그런 도로에서의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식의 기회 요소를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게 미래의 도로를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죠.
0: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또 우리 삶에 계속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을 테고요.
1: 네, 맞아요.
0: 제도화할 때도 그렇고.
1: 그래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운전자가
0: 네.
1: 도로의 해악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반대로 도로 생태학에 기여할 수도 있다.
0: 그렇죠. 네.
1: 어떻게 기여하냐면 네. 어쨌든 도로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도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죽음이나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할 때
0: 네.
1: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처럼 참여한 사례들이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대요.
0: 와.
1: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일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네. 뭐 오늘 본 로드킬에 어떤 뭐 동물이 모였는지 어디에서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하는 거죠.
0: 네.
1: 근데 이게 과거에는 직접 막 써서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쵸.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자료를 굉장히 많은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0: 와, 그리고 거기 참여해서 그렇게 기록에 나의 경험을 넣어주는 사람들도 되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1: 그렇죠. 내가 한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렇죠. 어떤 참여를 하는 거니까요. 이런 이제 상황들을 시민과학이라고 부르고
0: 시민과학?
1: 네. 그렇게 참여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시민과학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0: 네.
1: 실제로 이런 참여 연구 과정에서 몰랐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됐대요. 예를 들면 그 여름철에 암 거북들이 산란지를 향해서 굉장히 느리게 걸어가는데 네. 이게 어느 계절에 어떤 시기에 집중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기도 했고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캥거루 로드킬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 절정을 일으킨대요. 캥거루가 그 보름달 빛 때문에 착시를 일으켜서 활동성이 높아지는 건데
0: 네.
1: 이런 시간대까지 우리가 알게 된 거는 그 도로를 그 시간에 지나가는 이런 시민들의 참여 데이터로 알게 된 거죠.
0: 진짜 이게 정말 이 수많은 어떤 낯선 동물들 곁에도 항상 인간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해요.
1: 그러니까요. 어디 가도 빈대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암거북이 산란지를 향해서 어느 계절에도 그렇게 많이 가는지 이런 것들.
1: 그리고 그걸 아는 걸 넘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기까지 하는데요.
0: 네.
1: 그 미국에서 사슴의 그 길 위에서의 충돌이 매년 썸머타임이 끝난 직후에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제 막 다채롭게 조사를 해보니까 썸머타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도 한 시간 늦어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사람들의 퇴근 차량 이동 시간하고 흰꼬리 사슴이 도로에 나오는 그 황혼역의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0: 네.
1: 오히려 썸머타임을 상시로 실시해서 야간 운전을 조금 줄이면 매년 운전자 33명과
0: 네.
1: 사슴 3만 6천 마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0: 와, 그러면 퇴근

0: 1시간 앞당기란 얘기네. 그쵸?
1: 그런 해안이 있군요. 아, 거기까지 생각 못
0: 여러모로 좋은데요, 이거는. 그렇죠. 뭐, 썸머타임 이런 거 됐고. 그냥 상시, 네, 퇴근, 그냥 일정하게 하자. 겹치니까 지금 저기 흰꼬리 사

0: 그러면 저도 바이크 타고 다니면 특히 여름에는 벌레를 굉장히 많이 죽이게 되거든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1: 네.
0: 세차할 때 보시면 굉장히 많은 벌레들이 붙어
1: 맞아요.
0: 있잖아요. 근데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 그게 제 헬멧이나 자켓에 붙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물리적 한계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열립니다. 자율주행차에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있고,
1: 네.
0: 레이더가 있고, 이걸 종합하는 라이더라는 이런 주변 감지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눈보다 훨씬 예리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1: 네.
0: 인간의 참여로는 알수 없었던 그런 갖가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또 열리는 겁니다.
1: 자율주행차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때 이런 지점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0: 그러니까요. 저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1: 네.
0: 실제로 학술지 네이처에서 추정하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도로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와 새, 또 도로 주변을 이동하는 소형 포유류들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드킬을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인간이 어떤 우리의 한계인 그 시력으로 어떤 걸 확인하고 처리하기 전에
1: 네.
0: 자율주행차의 탐지기가 뭐 늦은 밤에도 그런 생명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차량을 멈춘다든지 뭐
1: 네.
0: 옆으로 우회한다든지 피한다든지 이런
1: 오.
0: 일들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진짜 그런 가능성을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는 진짜 차그 운전하고 가다가 동물들을 막 치기도 했대. 로드킬이 그렇게 있었다더라. 이게 감지가 안 돼가지고 인간이
0: 야,
1: 막
0: 인간 참 원시적이었구나.
1: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직접 부딪힐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이
0: 그렇죠.
1: 기술이 그냥 굉장히 상용화가 된다면.
0: 맞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기술도 발전하고,
1: 네.
0: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생명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도 발전하고, 정말
1: 그렇죠.
0: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1: 네.
0: 날이 올 수도 있겠죠.
1: 권수현님은 지금 강화 인근에서 고라니와 마주쳤다는 사연 주셨습니다. 빵빵 이렇게 살짝 눌러도 도망치질 않더라고요. 뒷차들은 영문도 모르고 빵빵빵빵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자 슬슬 피하던 고라니가 기억이 납니다. 피하지 않아서 정말 놀랐거든요. 바로 휙 달려나갈 줄 알았고요. 생각해보니까 고라니가 도로 위 자동차에 익숙해져서 이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셨다고요.
0: 네, 아마도 예측하고 예상하신 내용이 맞을 겁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1: 익숙해져가지고
0: 네.
1: 경적 소리에도 이제 반응하지 않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동물들의 생태 변화보다 도로의 변화가 훨씬 빨라가지고
1: 네.
0: 이걸 동물들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이게
1: 그쵸.
0: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적응하고 피하기도 하는데 도로는 어느 날 바뀌잖아요.
1: 네.
0: 동물 입장에서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감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1: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0: 네.
1: 골라오신 곡은요?
0: 먼 미래에는 이 노래의 장면보다는 말씀처럼 인간과 생명이 공존하는 장면이면 좋긴 하겠는데 박효신의 야생화를 골라봤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오늘의 책은 개발과 이동의 시대, 도로 생태학은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말하는 책입니다. 벤 골드파브의 크로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 지금 많은 카페인 분들이 자율주행차 생기면 어떨까요, 저쩔까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주고 계신데, 이게 로드킬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1: 앞서 계속 반복해왔듯이 네. 양쪽으로 다 영향을 미치겠죠.
0: 아, 양쪽으로 다.
1: 네. 근데 생각지도 못한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0: 네.
1: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나르는 것보다 상품을 운반하는데 훨씬 많이 쓰일 거라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그렇죠.
0: 네.
1: 인명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자율주행차는 쌀 거잖아요.
0: 네.
1: 트럭 기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0: 그러면
1: 공장이나 물류창고는 더 멀리 가서 더 먼 거리를 운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자율주행 트럭은 그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니까 밤에도 고속도로를 달릴 거라는 거죠.
0: 그렇죠.
1: 생각해보면 야생동물에게는 밤이 그나마 도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시간이죠.
0: 인적이 드물어지는 네. 시간이니까.
1: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는 밤에도 트럭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0: 될 거니까 밤도 낮만큼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그렇죠. 지금 우리 자율주행차가 그 작은 그 벌레들까지 감지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벌레 감지할 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밤 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0: 네.
1: 어떡하죠?
0: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미래니까
1: 그렇죠.
0: 우리가 더 나은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저자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1: 네.
0: 결국 어떤 방향이어야 되냐. 코로나 시기 때 왜 인류의 활동이랑 이동이 멈췄던 때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때 여러 세계 곳곳에 사진들도 나왔는데
1: 막 다 하늘 맑아지고
0: 그렇죠.
1: 탄소 배출량 줄고 막 이랬잖아요.
0: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립공원에서는 사자떼가 포장도로 위에서 햇볕을 쬐기도 했고
1: 아.
0: 그래서 네이처지가 그런 현상들을요.
1: 네.
0: 인류 일시 정지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리고 이게 도로 생태학 역사상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실험이었다고 저자는 평가합니다.
1: 인류 일시 정지. 아, 실험. 의도하지 않은 실험. 진짜 지구 전체가 실험장이 된 거네요.
0: 그렇죠. 그때 뭐 코스타리카에서는 로드킬이 사실 완전히 멈췄고요.
1: 네.
0: 또 미국의 메인주에서는 봄철에 그 두 배나 많은 개구리와 도룡뇽이 살아남았대요. 그런데 이것도 해피엔딩만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사람들의 교통량과 이동이 이전처럼 돌아왔잖아요.
1: 네.
0: 그때 우리의 이동은 급격하게 달라지는데 동물들은 행동 지연 그 효과라고 해서 바로 적응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모르니까.
1: 그렇죠.
0: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났네. 여기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없을 때 그 느긋하게 갓길에서 먹을 거를 먹고 이랬던 생명들이 회복 시기 이후에 더 많이 생명을 잃기도 했다는 거예요.
1: 참 이거 어떻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긴 하나,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그냥 예전 방식 그대로 도로를 내고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계속 이 책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1: 그러네요. 마음을 못 놓겠어요.
0: 문장이 너를 띈다.
1: 맞아요. 계속
0: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 500쪽이 넘는 책을 읽어나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진전된 얘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1: 네.
0: 요즘에 그 생태 육교 만들 때 콘크리트나 강철이 아니라 플라스틱 모듈로 만든대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 서식지 같은 게 네. 기후변화 때문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쉽게 분해해서 저쪽으로 가서 재조립한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런 생태 육교가 많이 자리를 잡고 안정화되다 보니까
1: 네.
0: 뭐 대륙밭쥐 같은 작은 생명은 아예 그 생태 육교 위에 돌 무더기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평생을 살아가는 어떤 생명의 공간과 보금자리로 그 생태 육교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1: 아, 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이동 가능성을 고려한 것도 좋고 누군가의 집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나마 뭔가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 이야기인데 아, 사실 오늘 얘기 이 정책 만드는 분들도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0: 그러게요.
1: 이게 뭔가 저 예상 못한 그렇죠. 예상 못한 어떤 부분들까지도
0: 그렇죠.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건데 말씀처럼 그 생명의 반응과 대응이라는 것이
1: 네.
0: 우리가 다 짐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늘 다른 걸 상상할 수 있고
1: 아.
0: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겸손함.
1: 맞아요.
0: 두 가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그냥 안착해버리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버리는 태도는 좀 고쳐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책을 읽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박혜정 씨. 박혜정님, 내가 갑자기 박혜정 씨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아니 지금 제 단호한 어떤 그래
0: 인간에 우리 대한 화가 나셨나요?
1: 아니요,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갑자기 박혜정 씨라고 했습니다. 혜정님 놀라셨죠? 네, 자 점과 선과 새라는 그림책 소개를 보다가 라디오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유리창으로 인한 새들의 죽음 얘기예요. 자연과 사람의 공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0: 네.
1: 아 그렇죠. 유리창에 새들이 또 부딪히는 얘기도 워낙 우리 또 많이 알고 있긴 하나.
0: 요즘에 그래서 이런 스티커도 많이 붙이고
1: 맞아요.
0: 예전보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미경님, 차가 짐승들도 감지해서 정차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발전도 잘 봐야 되는데
1: 네.
0: 아마 지금까지 자율주행차의 감각은 다른 차나 사람을 알아보는 데 집중해서 발전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여기까지는 아마 네.
0: 이런 방향으로 오려면 도로 생태학을 기반해서 여러 생명들도 그 도로에 지나가는 생명

0: 명들의 샘플 같은 걸 넣어서 더 잘 이렇게 감지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도 발전돼야 되겠죠.
1: 그렇죠. 자, 오늘 얘기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너무 흥미로웠던 나머지 아까 또 우리 카페인님께 뭐 박태근 씨 뭐 이런
0: 네, 이유가 그래서 제가 아마 박혜정님의 성함은 네.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1: 혜정님. 자,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애냐의 더 메모리 오브 트리스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5: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6: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북유럽을 여행한다면 올해부터는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만 이용해서 환승 없이 횡단, 종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이 각자 독립된 철도망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는 여행을 하려면 기차를 여러 번 갈아타거나 아예 비행기를 이용해야 했는데요. 지난 8월 스웨덴과 핀란드를 연결하는 열차가 40여 년 만에 다시 개통되었고요. 또 스웨덴 남부에서 노르웨이 수도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국제 열차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베를린에서 핀란드 라플란드까지 역시 기차로 갈 수 있는 노선도 등장했습니다. 기차에 앉아서 풍경을 즐기며 북유럽을 종횡무진할 수 있다니, 뭐 게다가 비행기를 안 타니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도 앞장서고 참 멋지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 소피 젤마니의 노래 Going Home이었습니다. 쉥겐 조약을 체결해서 듣기로는 저도 경험해 본 바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동차 이동은 유럽의 국가 간 굉장히 편하고 국경 없는 듯 그렇게 이동한다 들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게 뭐 국경 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북유럽 철도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그런 거네요. 기사 첫머리에 벌써 그렇게 써 있네요. 그 상대적으로 북유럽 외 그 남쪽이나 이런 유럽 간 철도 여행은 좀 더 활발한 것 같긴 한데 이런 노선들이 특히 그 야간 열차가 지금 부활하고 있다 그러는데 유럽에서 약간 그런 추세가 있는 듯 하네요. 그 방점이 찍히는 부분은 비행기 대신 기차라는 이런 2010년부터 스웨덴에 확산된 그런 운동이 있었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정치적 뭐 이런 그런 반대 구호에 불과했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비행기 대신 기차가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유럽은 철도 선진국이랍니다. 그래서 뭐 자국 안에서는 그렇게 철도망이 좋았다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철도의 규격이 달라서 그동안은 좀 물리적 분리된 그런 상태였다는데 이것도 개선이 되면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스웨덴을 거쳐서 다른 유럽의 철도망과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일반적인 인식. 그런데 야간 열차를 타고 어차피 잠은 자는 거니까 자는 동안 이동하면 되지 않냐. 이런 고려도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행 방식 자체가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빨리 시간을 절약해서 A에서 B로 이동할까가 목적이었다면 과정 자체를 즐기는 그런 쪽으로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북유럽의 자연경관이 워낙 뛰어나니까 피오르드 숲, 호수, 뭐 북극권의 그런 풍경, 이국적인 풍경을 보면서 철도 여행을 하는 그런 상품도 개발 많이 되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넓은 복잡한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체계라든지 요금을 받는 시스템, 예약을 또 담당하는 어떤 또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도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당연히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쪽이랑 사이가 좋아지면 같이 연결될 수도 있겠죠. 김정아님께서 그 20대 때에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주변 지인들과 와 이렇게 북쪽으로 가가지고 러시아 또 몽고 이런 데를 관통하는 철도가 놓이면 얼마나 끝내줄까 유럽까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 생애에 이루어질려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기차로 갈 수 있다는 줄 콩콩님께서 그레타 툰베리도 참 좋아할 만한 소식 맞지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환경 활동가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이제 걸어가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비행 공포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획기적인 대안을 줄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의 최신 팝 두 곡입니다. 알파 앤 지지 달레시오가 부르는 제노바 에 나폴리, 제노바와 나폴리 먼저 듣고요. 줄리 앤 비아지오 안토나치의 룰티마 칸소네, 마지막 노래 두 곡입니다.

이탈리안 팝 최신곡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Julie and Biagio Antonacci의 L'ultima canzone, 마지막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Alfa and Gigi D'Alessio의 Genova e Napoli, 제노바와 나폴리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3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을 시즌을 맞이해서 새롭게 단장한 일부 탐사 코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대만의 캠퍼스 포크, 교원 민가, 샤오엔 밍그를 만납니다.

달라고 애원한 순간 한국 대중음악 역사는 포크라는 기치를 들고 청년 세대의 존재와 정체성을 정점에 올렸습니다. 그 정체성은 미국의 모던 포크와 락 이 음악들과 함께 자유와 반항의 애티튜드, 즉 자세를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미국 포크송을 번안해 부른 시절을 넘어서 한국의 정치 현실을 자각한 청년 싱어송라이터들이 일군 결실이었습니다. 그 주체는 1960년대 4.19로 시작된 학생운동의 시대 속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이웃나라 대만의 대학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대만 캠퍼스 포크의 시작을 알린 문화운동 샤웬밍그, 우리 발음으론 교원민가였습니다.

1960년대 대만의 지식인들은 미군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구 음악을 접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나 초창기 비틀즈의 음악 외에도 피트 시거, 밥 딜런, 존 바에즈 같은 아티스트들의 포크송을 들으면서 그들은 대만의 정체성에 대해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 대만 고유의 노래가 있을까? 대만 음악학자들은 이 화두를 들고 대만 영토의 민요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발굴된 민요 음악인들에게 고무된 지식인 청년 가운데 리숑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수처럼 미국 유학파였던 리숑츠는 민요 수집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후 나의 노래는 내가 만들어 부른다는 원칙을 공식 천명합니다. 이는 곧 창츠 디더그, 우리들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슬로건이 되었고 이와 함께 대만 캠퍼스 포크 운동 교원 민가의 출현을 역사에 알립니다.

교원민가운동은 대만의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시대의 송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악 스타일 면에서도 대만 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영미 포크락을 받아들였지만 중국 음악의 오음계 체계로 그 틀을 새롭게 짰고 가사 역시 만다린어 그리고 중국 남부 지역어를 썼습니다. 당시 대만 주류 가요의 상업주의, 신파주의를 지향하고 청춘의 고뇌, 시적 낭만, 공동체의 정체성, 나아가 대만의 역사적, 정치적 현실을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대만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을 혁신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60년대 대만 지식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음악 문화 운동 교민 교원민가, 대만의 교원민가 역사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의 그 사회 비판적 포크락과 함께 대만 민요 수집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지식인, 대학생, 청년 세대가 캠퍼스를 중심으로 일으킨 이 운동, 대만 대중음악사에서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의식 있는 음악인, 음악으로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출연시키며 대만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교원민가 대표곡 두 곡이었는데요. 60년부터 이런 뭐 지식인들 중심으로 문화운동이 벌어지긴 했는데 상업적으로 이 저변에 이렇게 확산이 된 시기는 한 4, 5년으로 보더라고요.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 뭐 이렇게 그 시대에 좀 유명했던 두 곡이랍니다. 첫 곡도 그렇고 두 번째 곡도 그렇고 이렇게 일반에게 알려지는 소위 말하는 등용문이 대학 가요제였다는데요. 대만 당시에는 양대 산맥이 있었다는데 하나는 좀 스타성도 좀 발굴하고 좀 이렇게 화려하고 예,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좀 규모가 좀 있게 들리는 음악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한쪽은 그렇게 수집된 민요, 민요적이고 좀 소박한 그런 작품들을 발굴하는데 좀 치중을 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 먼저 설명한 스타를 발굴하는 그런 등용문이었던 금운장이라는 음반사가 주최한 그 대학가요제 출신 두 사람이었습니다. 제예가 부른 간슈란, 간란슈군요. 간란슈. 올리브 나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창 부분에서 우승을 하면서 데뷔를 했다는데요. 순수 창작만 받았던 건 아니고 이렇게 부문이 나눠져서 노래 잘하는 그런 걸로 선발이 되면 음반사와 계약하고 TV 출연하고 그다음에 순회 공연을 통해서 더 유명해지고 뭐 이런 식. 한국에서도 뭐 대학가요제가 있었고 요즘 뭐 오디션 프로도 많은데 그 인프라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래를 듣고 나서는 이 굉장히 진지한 음악이었구나. 예술 가곡 같다. 그리고 발성도 성악적이고 다루는 주제도 뭐 상업주의나 신파주의 지향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도 역시 그랬죠. 사연이 그 1978년에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선언한 날 분노에 의해서 한 작곡가 대학생이 작곡을 했답니다. 리치안 푸라는 젊은 작곡가가 이 민족주의적

외국화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오늘 들으신 버전은 이건복이라는 또 다른 대학생 가수가 발표한 버전이었습니다. 용의 후예, 용적적인. 뭐 홍콩 가수가 나중에 또 리메이크하고 그렇게 해서 대륙으로도 퍼지면서 용의 후예 이 표현이 중화민족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굳어지기도 했고, 이 노래를 부른 이건복은 민가 교주급으로 부상을 했잖아요. 예, 민가 마스터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오늘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없네요. 내일은 금요일 세계 음악 키워드 뒤풀이 음감회로 이어갑니다. 대만 청취자분이 사연을 주셨다고요? 오, 양즈치라는 이름의 대만 분이에요. 용의 후예, 우리 나이에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네요. 대만에서 왔어요.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대만 출신의 청취자께서 또 함께해 주신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양즈치님 반갑고요. 종종 오셔서 글 남겨주십시오. 덕분에 행복해지셨다. 양즈치님 또 추가로 글 남겨주셨는데, 음악의 힘 이렇게 쓰셨는데 맞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미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아티스트의 협업곡 두 곡입니다.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 그리고 미국의 보컬 그룹 테이크 식스가 함께했습니다. Te necesito, 네가 필요해. 그리고 쿠바계 미국 아티스트 글로리아 에스타파니, 브라질의 칼리니뇨스 브라운과 함께해서 칼리니뇨스 브라운의 곡의 리메이크네요. 마갈레냐. 두 곡이어서 듣고 세우맹이 전하는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데즈레스가 부르는 Voyage Voyage, 여행 여행입니다. 프랑스 신트팝을 대표하는 가수 데즈레스가 1986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이후 2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지금도 이 가끔 차트의 모습을 드러내는 메가 히트곡이죠. 노랫말은 제목 그대로 여행, 세계 여행이 소재인데요. 고대 화산, 유럽,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후지산, 인도까지 두루 아우르죠. 하지만 낭만적으로 느껴진 이 여행을 뒤로 여행, 이 여행이 뒤로 가면서 실제 여행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초월의 과정임이 드러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고대의 화산 분화구와 바람의 융단 사이의 창공을 날개들이 미끄러지듯 날아간다. 그 여행이 영원하길. 구름에서 늪지대까지, 스페인의 바람에서 에콰도르의 빗물까지.

높이 날아 여행하길. 도시를 넘어 치명적인 생각을 넘어 바다를 보라. 밤보다 낮보다 멀리 떠나는 여행. 사랑의 경이로운 영지로 떠나는 여행이 되길. 인도의 성스러운 강물을 타고 가는 여행. 부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말길. 겐지스강 또는 아마존강을 넘어서 흑인종, 시크교도, 황인종의 땅을 지나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왕국을 넘어서 사하라의 모래 언덕을 넘어서 후지산에서 피지 제도까지 여행, 여행하길. 멈춰선 안 된다. 철조망 위로 폭격당한 마을들 위로 넘실거리는 바다를 볼 일이다. 여행, 여행하길. 그리고 부디 돌아오지 말길.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생명에 전한 노래 프랑스 가수 데질레스의 1986년 곡 Voyage Voyage 여행 여행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벨기에 가수 빅토르 라즐로가 부릅니다. 앙리 살바도르 원곡의 리메이크인데요. 세아큐즈 듣고 오죠.

벨기에 아티스트 빅토르 라즈로의 시라큐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아립의 음악정찬으로 이어집니다. 콩고 가수 로코와 칸자가 부르는 잠바 숲이라는 곡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오,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은요. 러시아 가수 오리가가 부른 보듀슈카 보디에 들판이요 들판이요 였습니다. 앞서 1부에서 대만의 교원민가 용의 후예를 듣고 나서 그런지 이 노래가 과거 20세기 1930년대 소비에트 시절 군에 입대한 청년들의 기상을 찬양한 곡이라는 그 역사가 새삼스럽네요. 오늘은 일본에서 활동한 오리가 간노요코의 공각기대 기동대 음악으로 또 가창으로 유명했던 오리가의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김아리 애청자께서 게시판에 잠시 들려와서 남겨주신 글도 있고 신청곡도 있네요. 새음행을 저와 함께 늘 함께하는 그 분들의 건강한 멘탈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고르셨다 하시면서 미국 아티스트죠. 파더 존 미스티의 멘탈 헬스 추천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른 분들은 차 막힐 때, 사람 많을 때 그런 상황에서 멘탈 케어를 위해 어떤 곡을 듣는지도 궁금해진다. 라고도 써주셨습니다. 새음행에 감사도 표해 주셨는데요. 늘 바람 잘날 없이 자주 휘청거리는 저의 멘탈도 그나마 새음행 덕분에 잘 붙잡고 지냅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버티시고 예, 오늘 신청곡 함께 듣죠. 파더 존 미스티의 멘탈 헬스 듣고요. 이하립의 음악 정찬 이어갑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의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이 그 이번 주 초가
1: 네.
0: 월요일 이 가을 시즌 첫날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 개편.
1: 네. 아.
0: 네.
1: 개편 첫날에 제가 또.
0: 저희는 또
1: 네.
0: 개편이 싹 이렇게 seamless라 그러죠. 이렇게 연결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싹 지나가는 그런 스무스함을 또 좋아하잖아요.
1: 네네.
0: 게스트분들 대부분 개편이었어요? 막 이러면서. 네, 우리 아리 씨도 개편과 함께 또 가을 시즌 함께 해주셔서 제가 먼저
1: 아,
0: 감사드립니다.
1: 저 감사합니다.
0: 예.
1: 어느 순간 개편에 저도 개편이라는 열차에 저도 승선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0: 그 유럽에, 북유럽에 그 열차가 이렇게 연결성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런 뉴스를 오늘 일부에서 전했거든요.
1: 바로 연결해서 탈수 있게.
0: 그러니까 뭐 핀란드 같은 경우 현재 그 비교적 제일 좀 고립 상태였다는데
1: 네.
0: 그것들이 이제 뭐 선로도 다 연결이 되니까
1: 와.
0: 환승 거의 없이
1: 와.
0: 뭐 노르웨이의 수도에서 스웨덴의 어떤 남부
1: 와.
0: 도시까지
1: 중간에.
0: 직행 뭐 이런 것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뭐
1: 꿈 같은
0: 먼 나라
1: 일이죠.
0: 이야기고
1: 네. 뭐
0: 그
1: 중간에 약간 이미그레이션 이런 것도
0: 그런
1: 있고
0: 것도 별로
1: 하겠죠?
0: 없이 아니 거의 없이 그냥 통과가 된다 뭐 이런 전제인 것
1: We are the
0: 같고요.
1: world네요.
0: 예, 거기는 이미 자동차는 그렇게 국경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음새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통과가 이미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1: 네, 부럽습니다.
0: 예.
1: 진짜.
0: 부럽죠?
1: 네.
0: 울란바토르로 이게 서울에서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뭐 이런 상황은 제 생애에는 이루어질 것 같진 않은데.
1: 블라디보스톡 도착하고 막, 네,
0: 그렇지.
1: 그런 거 너무 해보고 싶은데.
0: 괜찮겠다.
1: 꿈만 꾸다가.
0: 그러다 막 산적 만나고 그러지 않겠죠? 해적, 산적 이런 거는 동화에나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죠?
1: 해적산적 너무 또,
0: 네.
1: 아.
0: 어릴 때는 산적이 무서웠어요, 저는.
1: 해적이 돼보고 싶기도 막
0: 해적?
1: 주변에 해적이 꿈이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0: 멋 모르고 그
1: 네,
0: 삶이 얼마나
1: 아무것도 모르고.
0: 고달픈지도 모르면서.
1: 그러니까요. 맞아요.
0: 멘탈 헬스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애청자 김아리님께서
1: 네.
0: 다른 분들은 멘탈 헬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차 막힐 때나 사람 많은 곳에서
1: 네.
0: 어떤 음악을 듣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쓰셨어요. 아립 씨는 멘탈 헬스를 위해서 평소에 좀 하신 일이 있어요?
1: 멘탈 헬스를
0: 네.
1: 위해서 하는 건 이제 조용한 곳 산책하기.
0: 수영은 이
1: 수영도 너무나.
0: 피지컬 헬스를 위한 거고.
1: 수영도 완전 명상에
0: 아, 그것도
1: 또,
0: 멘탈 헬스에 도움이
1: 네.
0: 돼요?
1: 결국 혼자서 물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명상하는데도 너무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1: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물속
0: 아,
1: 소리밖에 안 들리는
0: 그렇구나.
1: 게 그게 정말 꿈 같거든요.
0: 이어플러그 같은 거 하고 수영하시나요? 그런 거 해야 되나요?
1: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0: 있어요?
1: 저는 그냥 물이 들어오는 게 좋아서 그냥 열어놓고 하는 편입니다.
0: 잠수함 소리 같은 거 나죠? 이렇게.
1: 우웅
0: 네.
1: 이런 소리.
0: 그게 이제 약간 멘탈 헬스에 도움이 된다.
1: 네,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어떤 세상의 소리와도 다르기 때문에
0: 예.
1: 네, 그 시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0: 청취자 이승현님께서 저는
1: 네.
0: 오늘 처음 보는 이름인데 아림님 13년 전 연재 소설 낭독해 주시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 반가움이 넘칩니다.
1: 아, 너무
0: 혹시
1: 감사합니다.
0: 아림 씨그뭐 방송사에서 오래 DJ 하셨잖아요. 그때 읽으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기억이 안
1: EBS
0: 나시는구나.
1: 책 읽어주는 라디오에서
0: 아, 여기서 하셨군요. 저는
1: 네,
0: 저기
1: 그래서
0: 인천에 있는 방송사 DJ 오래 하신 걸로
1: 네,
0: 알아가지고.
1: 거기에서도 DJ를 좀
0: 네.
1: 했었고요. 네.
0: 책 읽어주는 라디오일 때 EBS에서.
1: 네, 한 권의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이게 벌써 14년이군.
1: 와, 진짜 반갑습니다. 네. 많이 늙었죠? 목소리가. 많이 놀라셨죠?
0: 뭘 늘고 하나도.
1: 네. 아, 진짜.
0: 자신의 젊었을 때 목소리 흉내낼 수 있나?
1: 뭐 약간 이렇게 톤을 높인다거나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어렸을 때 아무래도 아. 좀 높으니까 안녕하세요 약간 요 톤이야.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중저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가지고 네. 항상 이 톤이었던 것 같아요.
0: 고음 콘텐츠가 좀 사라지긴 하죠. 그쵸? 나이 들면서.
1: 네. 네. 하이가 약간 깎인달까요? 깎이는. 네. 그래서 이제 공연할 때 하이 좀 많이 올려주세요. 뭐 이런 네. 주문을 많이 드리죠.
0: 저는 6살 때도 저음이었어가지고.
1: 아 진짜요? 아니 근데 하이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0: 하이요? 하이는 이제 일로 하는 거고 아. 평소에 얘기할 때는 뭐 이런 약국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뭐 심부름 같은 거 했을 때 네. 약사님한테 얘기하면 그냥 웃고 있어요. 날 보면서.
1: 아 정말? 약사님이. 동굴 목소리라.
0: 너무 성숙한 목소리라 웃는
1: 어렸을
0: 거.
1: 때부터. 네. 아 진짜 그 목소리 들어보고 싶다.
0: 지금보다 더 저음이었을까?
1: 크, 들어보고 싶네요.
0: 물리적으로 진짜.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1: 저 두통약 하나 주세요. 네. 약간 이런 네,
0: 그런 거죠. 네. 네. 네. 네. 파스 한 장 추가입니다.
1: 물 파스 하나. 네. 네.
0: 가을 시즌 어떤 테마로 또 들어볼까요?
1: 네. 오늘은. 어느 저녁 퇴근길 풀리 해가지고 오늘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0: 퇴근길 풀리.
1: 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들 있잖아요.
0: 예.
1: 뭐 퇴근길이라든가.
0: 파스 한 장 뭐 이런 거.
1: 파스 한 장 물 파스 뭐 네 모기약 네, 네. 아무튼 그 며칠 전에 개업하는 식당 앞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화환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 오늘부터 퇴근길만 걸으세요. 약간 이런 거 붙어 있고 하더라고요. 꽃길 대신에 퇴근길.
0: 출근길보단 네. 완전
1: 뭐 돈길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무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뭐 저는 야식, 뭐 새 친구.
0: 야식 안 드시지 않아요?
1: 근데 얘기만 해도 너무 누군가 말만 꺼내도 너무 좋잖아요. 라면 뭐 이런 거. 네, 그런 말이
0: 길티 플레저에 관한
1: 플레저가 너무
0: 표현을 있죠. 좋아하시는군요.
1: 네, 그런 막 속에서 내적 함성을 지르는데 네. 퇴근길 하면 누구든지 웃음 입구식 입꼬리가 올라가는 문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네. 오늘 그런 풀리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 좀 남았지만 네네. 뭔가 이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금방 퇴근 시간이 다가올 것 같은 매직을 불러일으키 바라면서 오늘 첫 곡으로 네, 준비해본 곡은 그 이분을 저는 맥스 툰이라고 있는데 네. 뭉 툰이라고도 읽으시더라고요. MXM 툰 해서 네, 뭉 툰의 엘리베이터라는 노래를 첫 곡으로 가져봤어요.
0: 네네.
1: 이 노래는 2024년 이미널 스페이스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0: 네.
1: 뭔가 퇴근하면 저는 엘리베이터를 딱 잡고 타는 순간부터가 이제 퇴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0: 네.
1: 첫 곡으로 골라봤는데
0: 네, 네, 네.
1: 뭔가 뭐 1층에 사무실 있는 분도 계시고 엘리베이터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0: 그렇죠.
1: 뭔가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네. 엘리베이터를 골라봤고요.
0: 네.
1: 이 노래는 근데 사실은 이런 명랑한 저의 상상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0: 네.
1: 약간 무거운 가사의 그런 노래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음악가가 어떤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고 그 엘리베이터가 열렸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환한 방이 나타나기도 네. 하고 오피스가 나타나기도 하고 몰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계속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노래인데요. 노래 가사는 뭔가 이렇게 자기는 계속 가라앉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올라가고 펜트하우스에 가고 그런 압박감? 이런 심리적인 공간을 엘리베이터라고 칭한 것 같아요. 그래서
0: 다운되는 거에 반대 작용이 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일어날 것 같다.
1: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일상에서 보면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기분도 네. 그렇고 네. 그런 엘리베이터를 타는 하루 같은 그런 일과를 보낸 마지막으로 엘베를 타고 내려가 보자. 집으로. 약간 그리고 무한한 공간으로 열린 엘리베이터를 떠올려 보자라고 해서 첫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0: 그 타고 뻔한 데 아니라 탁 열리면 서프라이즈가 그렇지. 탁 목적지가 그런 데가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1: 딱 열렸는데 후지산이 딱 네. 펼쳐지고
0: 도라에몽이 이제
1: 도라에몽이
0: 안내할 것
1: 뭐
0: 같은.
1: 뭐 해줄까? 네. 너무 좋죠.
0: 아, 알겠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맥스 툰
1: 네.
0: 또는 뭉 툰의 엘리베이터 오늘 이하립 씨의 첫 선곡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입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출판인인 이아립 씨와 함께하는 이아립의 음악정찬, 그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 잘 들어봤습니다. 첫 메뉴였죠. 오늘은 퇴근길의 플레이리스트라는 테마로 골라오신 음악인데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음툰, 맥스툰. 발음은 뭐 둘 다 맞는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 솔로 어쿠스틱 기타 연주의 노래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1: 네네.
0: 이런 톤 어때요? 지금 요즘 보니까 요즘인지 제 눈에는 요즘 발견이 됐는데 그 어쿠스틱 기타의 그 브릿지 부분 있잖아요.
1: 네네.
0: 그거를 고무로 대체한 기타들이 요즘 살짝 유행인가 봐요. 고무.
1: 고무. 예,
0: 러버 브릿지.
1: 아.
0: 예, 그런 게 나와가지고 지금 네. 들어보니까 근데 약간 맥스툰 요곡은 러버 브릿지.
1: 네, 느낌이 예, 나셨군요.
0: 그런 기타인가? 뭐 이런 약간 몽몽몽몽한 소리가
1: 네,
0: 나서.
1: 네, 되게 몽글몽글 잡힌 네. 톤이어서 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드는 그 뭐랄까 멜로디 네. 또 진행도
0: 하강하는.
1: 그렇고. 네, 네. 그래서 진짜 이제 퇴근이다. 가자. 네, 이런 저는 가사와 달리 그런 희망을 품면서 네. 노래를 들었습니다.
0: 아립 씨는 근데 사장님이라서 퇴근이다 뭐 이런 거를 별로 못 느낄 것 같긴 한데.
1: 너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정말 퇴근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0: 정하고 퇴근 네. 칼퇴근 하셔야 돼요.
1: 알람에 항상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맥스툰의 엘리베이터를 네. 시작으로 오늘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아티스트와 노래 만나볼까요?
1: 네, 두 번째는 이제 파멜라하고 점이 찍혀 있어요. 이게 이 팀인데요.
0: 네.
1: 시드니를 기반으로 하는 듀오입니다. 혼성 듀오인데요.
0: 예.
1: 사라 엘렌과 조시 캠펜이 네. 인디팝 듀오인데 이분들이 시드니의 어떤 게스트하우스에서
0: 네.
1: 우연하게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0: 아 이렇게 그런가? 연인 관계예요? 뭐.
1: 연인 관계인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근데
0: 뭐
1: 뭔가
0: 중요하진 않지만
1: 뮤비를 보면 되게 네. 친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둘이서 너 음악 만들어? 너도 기타 쳐? 약간 이러면서 네. 두 분이서 몇 년 동안 곡을 만들면서 연주를 하다가 이거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우리 노래를 모르네? 이러면서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0: 걔네들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구나.
1: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애들 모르잖아.
0: 우리한테는 꼭 알려줘야겠다.
1: 우리한테는 인기곡이고 히트곡인데 친구들은 모르니까 이러면서

0: 이제 공연을 시작하고 앨범을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의 2026년 네네. 노래 Better Than Before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는 뭔가 이분들은 기타팝 중심의 뭔가 유쾌하고 네. 밝은 사운드를 보여주는데 뭐 더 마리아스라든가 스트로크 이라는 그 밴드와 약간 사람들이 약간 비교해서
1: 해요? 사운드나 뭐 음악적으로
0: 얘기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노래가 근데 사실은 이별 노래라고 해요.
1: 밝은데 밝게 이별을 얘기한다.
0: 이별을 얘기하는데
1: 그럴 수 있죠. 예.
0: 뭔가 슬퍼 아파 나는 이제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니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1: 전보다
0: 해.
1: 전보다 나아? 막 이런 거.
0: 전보다 훨씬 나아. 약간 이러면서.
1: 하루 지났는데.
0: 그러면 좀. 그러면 좀. 아, 그러면 안
1: 그런 거 안 되나?
0: 서서히. 그래서 뭔가 회복하는 과정의 노래 같은 그런 곡이고요. 회복이 됐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노래랄까? 약간 가사는 그런 노래고 신나는 퇴근길에 또 이렇게 사실은 뭐 퇴근하면 다 낫잖아요. 하루 종일 뭐가 배가 아프더라도 언제 아팠지? 막 어깨가 막 담이 왔다가도 날아갈 것 같네. 그리고 막 다크서클이 막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갑자기 환해지는
1: 진짜 매직이야.
0: 매직이잖아요. 퇴근 매직. 그래서 그런 퇴근 매직에 이 파멜라가 이렇게 기분 좋게 기타를 연주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하.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1: 호주 시드니 출신의 인디팝 듀오 파멜라 피리어드 뭐 점이라고 해야 되나?
0: 네. 네.
1: Better than before 듣고 오죠.

0: not saying much.
1: Hoju의 혼성 듀오, 뭐 그렇게 표현해야겠네요. 남녀가 같이 노래를 하면서 들려주는 기타 팝이었습니다. 이별 노래인데 상당히 밝은 분위기였죠. Better Than Before, 파멜라 점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모델급의 외모를, 네. 수려한 외모에,
2: 네.
1: 또 이런
2: 두 분이서,
1: 예. 퍼포머의,
2: 네.
1: 그런 아티스트의

0: 연주와 노래.
1: 좋네요. 누군가에는 굉장히 미움을 살 만한.
0: 저 같은 사람은.
1: 네, 되게 얄미운.
0: 뒷조사를 해보죠. 아, 뭐지? 음악을 얼마나 진지하게 한 거야? 아니, 놀면서 음악했네.
1: 어, 약간 그런. 네. 모델도 하고 막 네. 그러셨다.
0: 놀면서 해도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고?
1: 재밌게. 심지어 이별했는데 마치 이별을 오래 기다렸던 사람처럼 이렇게 즐거워하다니. 약간 이런 느낌. 네. 아주 얄미운 밴드입니다.
0: 농담인 거 아시죠?
1: 그럼요.
0: 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입니다.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의 선곡 테마는 어느 퇴근길에 플레이리스트 느낌표 있습니다. 뒤에 두 번째 선곡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퇴근길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뭘까? 저는 생각해보았습니다.
0: 뭐예요?
1: 오늘 저녁엔 무엇을 먹을까? 아닐까 싶습니다.
0: 허기를 어떻게 달랠까?
1: 뭐 먹지?
0: 먹는 즐거움이 그래도 하루 중에 제일 그 피크 그건데.
1: 네, 보상 받아야 되잖아요.
0: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1: 일한 당신. 맛있는 걸로 보상받아라. 어제는 김치찌개를 먹었으니까 네. 오늘은 뭘 먹지? 약간 이런 거 막 점심에 먹은 것까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의 어떤 칼로리 이런 밸런스 이런 거 생각하면서
0: 그렇죠. 살찌면 안 되니까.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저녁으로 고른 메뉴는 스파게티였습니다.
0: 아, 스파게티 좋죠.
1: 네. 혹시 스파게티 어떤 스파게티 선호하세요?
0: 뭐 예전에 20대 때 뭐 자취하고 그럴 때는 캔에서 이렇게 까가지고 그냥
1: 소스 봄, 넣어가지고
0: 네, 소스까지 버무려진 그런 캔에 있는 거 있잖아요.
1: 캔 안에 스파게티가 네, 그, 제조된 것도 네, 있나요?
0: 어린이 입맛인 사람들이 좋아하던
1: 완전
0: 미트볼도 조그만 미트볼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 그런 것부터 뭐 알리오 올리오를 발견하고 나서
1: 오일 베이스
0: 네, 그런 네. 것도
1: 크림 뭐, 베이스 좋아하세요? 올리오 오일 베이스 좋으세요?
0: 그날 그날 달라요.
1: 그날 그날 달라요. 네. 그렇지. 네.
0: 아주 질색일 날이 있고 크림 뭐 보기도 싫은 날이 있고. 왜 어떤 스파게티 좋아하시나요?
1: 저는 오늘 선곡의 어떤 저는 오일 스파게티를 좋아하는데 네. 오늘 선곡의 이제 스토리텔링을 봤을 때는 오늘은 사실 친구 집에 가서 네. 스파게티를 먹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새우, 브로콜리 크림 두유 스파게티로 두유 크림 스파게티로
0: 오 두유를 넣어도 맛이 나요?
1: 두유 넣고 네. 새우랑 브로콜리 해서 양파 넣고 하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0: 오
1: 친구들 왔을 때 한번 해준 적 있었는데
0: 두유가 그 단맛 없는 두유예요.
1: 네네 단맛 없는 두유 네. 넣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0: 새우 브로콜리 양파 앤드 두유
1: 두유 크림 스파게티로 오늘은 정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0: 친구가 먹는
1: 네 K플레이에 K플레이의 스파게티 피처링 키드 시스터가 함께한 노래를 오늘 골라봤는데 네. 이 K플레이
0: 메뉴 같아 진짜 네. 메뉴에서 네.
1: 이 노래는 사실은 이 K플레이라는 음악가가 이제 미국 일리노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막 래퍼이기도 하고 힙합도 하고 막 락도 하고 사실은 규정지을 수 없는 그런 음악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0: 정신없네요
1: 전방위적 네. 음악가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이 노래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영미권 쪽에서 뭐 인생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0: 아,
1: 약간 네. 그 명언이 제일 싫었대요.
0: 왠지 뭐 장사꾼의 명언 같은.
1: 그렇지. 네.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그게 너무 싫어서 네. 자기는 가사에 그런 게 나와요. 인생이 스파게티를 주면 그 스파게티로 매듭을 짓고 매듭을 꼬아라. 약간 요렇게.
0: 먹어라도 아니고
1: 먹어라도 아니야 레몬을 주면 그냥 껍질째 먹어라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0: 네. 씹어 먹어라
1: 약간 그 반골 기질로 이제 이 노래를
0: 그렇구나.
1: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스파게티 얘기하는 좀 달콤한 스파게티와는 좀 다르지만 뭔가 이런 반골 기질이지만 그래도 노래 가사는 되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삶이 엉망이어도 네. 그걸 같이 웃어넘길 사람이 있다면 괜찮다.
0: 명언이네.
1: 이런 가사의 노래고요. 네. 이 노래 중에 맨 마지막 가사가 저는 특히 좋았는데 그리고 뭔가 너는 나를 의미해. 나는 너를 의미해. 그리고 나는 우리를 의미해.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의미해. 이런 가사가 후렴에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0: 그래서
1: 동병상련 뭐 이런 거구나.
0: 내가 생각한 게 너고 네가 생각한 게 우리고 우리가 모두야. 약간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푸는 게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고,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요 노래를

0: 방금 들으신 곡은 미국의 아티스트 케이 플레이 그리고 동료 아티스트인 밴드 키드 시스터가 함께 연주하고 노래한 스파게티였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한 1.5초 정도 그 해저의 소리 같은 느낌인데
1: 맞아요.
0: 수영하시면서 아까 듣는다는
1: 네, 맞아요.
0: 그 소리 같은 느낌이 샥
1: 전 되게 좋았어요.
0: 의도적으로
1: 네, 너무
0: 좋았습니다. 저도
1: 네.
0: 조이선님께서 새우 브로콜리 두유 크림 스파게티 너무 맛있겠는데요.
1: 맞아요.
0: 언제 한번 해먹어 봐야겠네요.
1: 그럼. 진짜 건강한 맛입니다. 네.
0: 두유에 혹시 물을 좀 이렇게 섞어서 희석하나요?
1: 전혀 섞지 않습니다. 두유만 쭉 짜가지고 어. 소스처럼 약간 걸쭉해질 때까지 만대가리 하면서.
0: 그거 외에 또 두유 말고 또 특이한 소스가 또 있었나요?
1: 두유,
0: 해보신 것 중에?
1: 특이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항상 네. 그냥 올리브오일 중심으로 마늘 넣고.
0: 특이하다면 두유 크림.
1: 두유가 제일 제가 해본 특이한 조합이었는데 여기에 두부를 약간 으깨 넣어서도 맛있었어요. 두부.
0: 두유 크림에 두부까지 으깨서요?
1: 네. 두부 소보로처럼. 네.
0: 콩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자, 오늘 이하리베 음악 정찬 어느 퇴근길의 플레이리스트 이제 네 번째 곡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번째 곡이 가장 좀 설레는 순간인데요.
0: 예.
1: 그 하키라는
0: 네.
1: 음악가의 딩동딩동을 가져와 봤어요.
0: 귀엽네요 제목이.
1: 네, 이 하키가 정말 2004년 정말 오래됐죠.
0: 22년 전.
1: 네, 22년 전에 이상한 얘기라는 노래로 뿅 하고 이제 한국의 싱어송라이터로 등장을 하면서 델리스파이스 김민규가 설립한 인디레이블 문라이즈 소속으로 그래서 저도 이때 듣고 이분의 음악을 듣고 아니 그때 이제 공기반 소리반 이런 거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의 95%가 공기예요. 네. 알맹이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노래를 이분 노래가 이제 시작되면 이 노래가 하이트 하이트 Call me, call me 이런 노래를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I do, I do, call me, call me예요. Call me, call me 이렇게 들리는 노래고요. 이분 목소리가 너무 특이해서 TV에서

0: 그 노래 쓰기, 노래 받아쓰기 뭐 이런 예능이 있어요.
1: 아, 듣고서 가사를 맞추는 거예요?
0: 네, 가사를 어. 모든 연예인들이 나와서 맞추는데 이분 노래가 레전드라고 합니다.
1: 아무도 맞출 수 없어서.
0: 네, 이분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가 주워가 줄래? 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주워가 줄래?
0: 주워가 줄래? 나를 주워가 줄래? 이제 제목도 너무 귀엽죠. 그 노래가 이제 모든 사람이 거의 아무도 이 가사를
1: 누가 그런 상상을 하겠어요? 주워가 줄래라는
0: 네,
1: 근데 말을 할 거라고.
0: 오늘 이제 이 노래를 들으시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어, 정말 이거는 외국어보다 더 외국어 같은데 어,
1: 난이도가
0: 좀 있는데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이보다 더 설렐 수가 없어요. 띵동 띵동 하고 이제 스파게티 장 본 거를 들고 네. 친구 집으로 가는 거예요.
1: 아, 설정이 그겁니까?
0: 네, 설정이 어. 그겁니다. 그래서 뭔가 단 한 번의 기회다. 떨지 말고 걸어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이번에 정말로 말해버릴 거야. 너희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아, 마음들을 담고 있습니다.
1: 고백하러 가는 거예요?
0: 고백하러 스파게티 먹자고 고백하러 어, 가는
1: 재료 사가지고 이렇게
0: 재료 사가지고 네, 두유도 넣고 스파게티도 있고
1: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꼴미
0: 하이트 하이트 꼬미 꼬미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건 다 공기다. 네, 이건 다 공기밖에 없다.
1: 나중에 이 학기에 딩동딩동 MR이라도 마련해서
0: 네.
1: 한번
0: 들어보시면
1: 아림 씨가 하는 그걸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0: 그리고 본명은 임학희 씨라고 합니다.
1: 임학희 씨. 지금은 음악 활동 안 하시죠?
0: 지금은 되게 많은 분들이 수소문을 하는데 네. 이제 안 나오신다고 합니다.
1: 미스터리네.
0: 네.
1: 자, 200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티스트 학희의 딩동딩동 듣고 오겠습니다.

Deep.

0: 그럼 본인 임학희 활동명 하키 이분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60년대 프랑스에 뭐 그런 음악 분위기 뭐 제인 버킨이나 그런 느낌으로 진지하게 만약에 녹음을 한 거라면 이렇게 약간 희화돼서 소비되는 거는 가슴이 아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1: 네, 근데 희화라기보다 되게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음악
0: 진지하게
1: 가사에 대해서
0: 좋아해 준
1: 들었고,
0: 거예요?
1: 네, 희화하지 않았고, 정말 이분 음악 모든 앨범 두 장의 앨범을 내셨는데 전부 다요 톤이고 너무 좋습니다.
0: 아,
1: 실제로 너무 좋아요.
0: 앨범 통째로 청취를 또
1: 네.
0: 해봐야겠군요. 자,
1: 잘 지내고
0: 이재원,
1: 계시죠, 하키님?
0: 하피님, 예, 인사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0: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 선곡 테마, 어느 퇴근길의 플레이리스트.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1: 네, 친구 집에 이제 띵동하고 문을 열어서 이제 지친 하루에 대해서 오늘 이랬고 저랬고 엘리베이터 탔고 막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이제 스파게티 먹기 전에 복숭아를 이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알렉스 아멘의 피치스. 네.
0: 그 전식인가? 밥 먹기 전에?
1: 밥 먹기 전에 너무 사실 지친 하루에 사실은 당분이 싹 들어와야
0: 아, 그걸
1: 되잖아요.
0: 먹고?
1: 그래서 친구가 복숭아를 깎아주는 거예요.
0: 네.
1: 혹시 딱복 파십니까? 물복 파십니까?
0: 그두개 뭔지 몰라요.
1: 아,
0: 딱복이 뭐예요?
1: 딱딱한 복숭아,
0: 아,
1: 물컹한 복숭아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0: 저는
1: 줄줄줄.
0: 황도파입니다.
1: 아, 황도면 약간
0: 물도네요.
1: 물복
0: 네.
1: 쪽이시군요. 황도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여름에 또 복숭아 오늘 후식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0: 네.
1: 알렉스 아멘의 피치스라는 노래 골라봤고요.
0: 네.
1: 이분은 미국 텍사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그 컨트리 느낌이 나요. 그래서
0: 네.
1: 찾아보니까 어렸을 때존 덴버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컸다고 그래서 음악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봤고요. 이분의 이력도 너무나 독특한데 영화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암벽 등반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려고 했다가 또 그만두고 그리고 어떤 캘리포니아 공동체에 살면서 밴드도 만들고 막 배도 만들고 버섯도 연구하고 등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 음악으로 돌아와서 음악을 자신의 속도로 느리게 하는 그런 음악가라고 합니다.
0: 느리게 자신의
1: 속도로.
0: 속도로 멋지네요. 근황을 못 물어봤어요. 요즘 어떤 책 또,
1: 네,
0: 네,
1: 그냥
0: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1: 열심히 아직은 비밀이지만
0: 네.
1: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또 책으로 놀래켜 주실 놀려 주실이 아니라
1: 놀려드릴게요,
0: 네.
1: 제가 정확하게.
0: 아까 그 저걸로 하키로 놀려 주셨는데 자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미국의 싱송라 알렉스 에이맨의 피치스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shake my tree.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어? 빨간불 켜졌다. 아, 아니야. 노란불인 것 같아. 아, 아닌가? 초록불이 켜진 게 맞네.
3: Isha, are you looking at the traffic light right now?
2: 땡! 진짜 신호등은 아니고요. 제 마음속 신호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3: Then what color is lit up in your heart at this moment?
2: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피곤해서 빨간불이 반짝반짝 거렸었는데요.

0: 오늘 아리아 씨를 만나서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회복 완료!
1: 저도 이샤 씨랑 황금기들이랑 만나서 마음이 초록초록 빛나고 있어요.
0: 이렇게 가끔은 우리 마음에도 신호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지쳤을 때는 빨간불을 켜고 잠시 멈추고, 고민이 많을 때는 노란불을 켜고 천천히 생각하고, 행복이 가득할 때는 초록불을 켜고 환하게 웃는 거죠.
1: 그럼 오늘은 둘 다 행복한 초록색이니까 안전벨트를 콱 메고 신나게 달려볼까요?
0: 좋아요. 초록길로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Hello, I'm DJ Isha, here to turn on the green light in your hearts.
1: Hi, I'm DJ Aria, here to bring you happiness every day on either 한국어.

0: 둘, 셋. Ready, action! 안녕하세요. 3주간 스페셜 DJ를 맡게 된 액신의 이샤입니다.
1: 후! 스페셜 DJ 아리아입니다.
0: 예! 오늘의 첫 곡은 온 앤 오프의 Open the Door이었는데요.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앞으로 3주간 저희와 함께 목요일을 빛내주실 분입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시골 라이프를 전해주는 크리에이터이자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방송인 에밀리 도른입니다. 어서오세요.
1: Today's guest on Either Hangugo is Emily Dorn, a creator and TV personality who shares country life. Welcome!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도르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잘 부탁드립니다.
0: 지난 7월에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의 게스트로 첫 출연하시고 아이돌 한국어의 두 번째로 나와주셨는데요. 또 두 번째로 오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2: 너무 좋죠.

0: 오늘 너무 기대되고 또 이렇게 오늘 너무 예쁜 여성분을 만나서 너무
1: 오,
0: 좋아요.
1: 감사합니다. 오, 오
2: 저희도
1: 마이 갓. 예쁜 분과 함께 오늘 또 신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 네. 에밀리님은 방송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 방송이나 콘텐츠 중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0: 저는 요리 많이 하거든요.
3: 아, 진짜요?
0: 한국 요리 많이 하는데 혹시 짜글이 들어보셨어요?
3: 네. 짜글이? 어, 저희 좋아요, 짜글이. 언니가 듣기
0: 아,
3: 엄청
0: 저 진짜
3: 좋아요.
0: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김치 뭐 찌개 이런 거는 많이 만들었다가 얼마 전에 처음에 짜글이 만들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3: 아, 진짜요?
0: 진짜요?
3: 대박.
2: 혹시 그건가요? 저 아까 봤는데 드시는 영상.
0: 어, 맞아, 맞아. 그거 짜글이었어. 아, 보셨어요?
3: 맞아.
0: 맞아, 그게. 맞습니다.
3: 우와.
0: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아, 그냥 완전 밥도둑이에요, 그거.
3: 오, 대박.
2: 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마음속 신호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요즘 내 마음의 신호등은 어떤 색이신가요, 여러분?
3: 오, 에밀리님, 어떤 색일까요?
0: 저요. 매일매일 바쁜데. 일단 아침에는 배고플 때는 빨간색이고.
3: 아, 빨간색.
0: 뭐 이제 밖에 나가면은 잡조 이런 거볼 때는 또 빨간색이긴 한데. 이제 또밥 먹다가는 초록색 불로 바꾸니까.
2: 맞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3: 맞아요,
2: 같은데, 저
3: 맞아요.
2: 같은 경우도 요즘 약간 불안한 마음과 뭔가 그
3: 맞아요.
2: 시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빨간불, 노란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또 이렇게 아이돌 한국어 하면서 약간 즐거운 마음들이 생기니까 또 초록불이 켜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아리아 씨는요?
3: 저는 요즘 노란불인 것 같아요.
2: 진짜? 왜요?
3: 다이어트 하니까
2: 아!
3: 이게 초록불로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2: 어쩔 수가 없어,
3: 아무리.
2: 그거는.
3: 네, 그래서 늘 요즘은 약간 노란색 불인 상태예요. 그래도 한국인들 만나니까 지금 약간 초록인 것 같긴 한데.
2: 그러면 혹시 이런 행동은 나에게 빨간불 신호다. 약간 내가 이런 거할때 너무 힘들다 하는 것들 있으세요?
3: 오.
2: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잠에 좀 취약한 편이어가지고 잠못 자고 못 먹고 이러면 이제 그냥 예민과 함께 빨간불 이렇게 띵동띵동 켜지거든요.
3: 저도
0: 맞아.
3: 잠을 못 자는 게좀큰것 같아요. 그때 빨간색 확실히 보입니다. 에밀리님은요?
0: 저도 잠이긴 한데 근데 밥이랑 잠은 뭘 하나 보게 하면은 잠이 보게 할것 같아요.
3: 아,
2: 진짜요?
0: 저는 다이어트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안 돼요. 불가능해요.
2: 맞아, 밥도 중요하죠.
3: 그쵸, 그쵸.
2: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못 먹거나 또못 자거나 이렇게 빨간 등이 켜질 때또 초록불로 바꿔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힘들 때 위로하거나 또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0: 전 시골 생활하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요. 이제
3: 오!
0: 기분 안 좋거나 뭐 배고플 때는 이제 옆에 뭐 이장님한테 가거나 뭐 할머니 집에 가면은 이제 밥도 차려주시고 뭐 과자도 있고 이런 거볼 때는
3: 대박.
0: 예뻐해 주시고 이럴 때는 그냥 기분이 확 그냥 초록색 불로 바꿔져요.
2: 약간 그렇게 정을 나눠주실
0: 네,
2: 때.
0: 맞아요.
3: 제가
2: 너무
3: 한
2: 좋다.
3: 번도 그런 경험이 해본 적 없어가지고
0: 아, 진짜요?
3: 되게, 네, 한번
0: 한번
3: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0: 오세요.
3: 그래요? 아, 지금 인비테이션 주시는 건가요?
2: 좋은데?
3: 완전 좋아요.
0: 충청도 언제든지 오세요.
3: 진짜요? 어,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은데요? 한국인들과의 만남은 늘 초록색인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3: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2: 네, 그럼 노래 듣고 에밀리님과 함께하는 K탐구생활 코너로 돌아올게요. 펭수의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그리고 정은지의 No Fight까지 이어집니다.

0: 항공이 여러분, 한국에서 실제로 살아보면 만나게 되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한국의 생활과 문화.
0: K 탐구 생활. 탐구생활은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보고 탐구해보는 코너입니다.
1: K-탐구생활 is a segment that explores Korea's unique and fun culture from a foreigner's perspective.
0: 네,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한국의 문화를 파헤쳐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K-탐구생활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이사문화!
1: For our first topic on K-탐구생활, we'll be talking about Korea's moving culture.
0: 네, 한국에서는 이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요. 어떤 재미있는 문화들이 있는지 탐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에밀리님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 시작해볼게요.
1: Let's get started with K-탐구생활.
0: 한국에서는 이사하는 날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하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혹시 포장이사가 뭔지 아세요?
1: 무빙 그 회사? 맞죠? 뭔지는 알아요.
0: 맞아. 그렇게 이사를 도와주는 건데 포장이사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부르면 그분들이 다 싸주세요. 말 그대로 포장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포장을 싹 해서 무빙해가지고 이제 뉴 집에 그 포장한 걸 그대로 다시 이렇게 넣어놔주시는
1: 진짜?
0: 그런 업체입니다.
2: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소문인 줄 알고.
1: 아, 진짜.
2: 근데 와보니까 진짜래요.
0: 진짜
2: 그냥 다 해줘요. 아, 진짜? 하고 옮기고 정리까지.
1: 경험해보셨어요?
2: 저는 그 독일 사람이라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 했어. 옮기기만 이제 회사 부르고.
1: 아, 그래요? 아, 저희도 그래요. 다 보장 다 우리가 직접 하고 옮기기만 회사 불러서 하는데 보장까지, 정리까지 해준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어서 앞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0: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저희는 이사할 때 무조건 포장이사를 불렀었거든요.
1: 아, 진짜?
0: 네, 그래서 또 어리기도 하니까 그때는 그냥 내가 정말 소중한 거 있잖아요. 막 뭐 인형이라든지.
2: 아, 막 귀여워요.
0: 목걸이, 귀걸이. 막 이런 것만 제가 챙겨놓고 나머지는 진짜 다 알아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 도착해서도 뭔가 손댈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도 다음에는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되게 변화 문화네요. 아주 굿.
0: 그럼 혹시 인도나 독일에서는 이사할 때 이렇게 직접 싸시나요?
2: 저희 다 직접 해요.
1: 네.
2: 포장하고 그리고 이제 뭐 친구 불러서 차 빌려주거나 아니면 차만 빌려주고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해요.
1: 네, 저희도 짐 싸는 것까지 직접 하고 무빙 그 이사 이동했을 때 무버스 회사를 불러서 그분도 와서 이렇게 무빙 해주시는데 근데 정리 같은 거 다 안 해주세요. 근데 지금 그런 시스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네 되게 신기해요.
0: 너무
1: 한국에 이거 있는 게 네
2: 너무 달라요.
1: 맞아요.
0: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이사를 하면 이웃집에 떡을 돌리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잘 지내봅시다 라고 인사도 할 겸 약간 이제 얼굴도 익힐 겸 이렇게 하는 문화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비슷한 문화가 있을까요?
2: 독일에서 이제 이사할 때 보통은 이런 한국에서 하면 빌라 있거든요. 그럼 네. 같은 층이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긴 해요. 왜냐면 택배 올 때 이제 문 앞에 이렇게 냅두는 거는 살짝 불안해가지고 그냥 많은 것들은 이웃집 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대기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층 사람한테 뭐 저 앞으로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긴 해요.
1: 인도했을 때도 새로운 집 가면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잘 지내는 게 약간 기본의 문화 느낌이라서 저희도 막 떡 이렇게 정해진 하나잖아요. 근데 인도는 네. 그런 거 없고 일단 달콤한 거, 스위트 디저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전통 스위트 중에 라두라는 거 있는데 저 많이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주고 아 처음에 이사했어요. 저 여기 이제부터 여기 네이버 우리 네이버니까 잘 친.

0: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한국에서는 저도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약간 저는 주택 같은 데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옆집 분들이랑 좀 이렇게 붙어 있는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누가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왜냐면 동네에 또 돌아다니다 보면 다 마주치고 하잖아요.
0: 그죠, 그죠.
1: 그래서 이제 이사 오시면 또 이렇게 떡도 주시고, 아, 뭐 어디 어디 이사 왔다. 이렇게 하시면 막다 알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또 아파트에 많이 살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이런 문화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런 게좀 아쉽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또 그때는 완전 떡이었는데 요즘에는 다른 걸로도 인사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진짜?
1: 네, 그래서 만약에 떡 대신에 다른 걸 선물할 수 있다면 혹시 어떤 걸 선물해 보고 싶으세요?
0: 떡
1: 에밀리님은?
0: 대신 저도 그떡 돌리는 거 이제 시골 마을 이사 왔을 때 몰랐거든요. 근데 마을에서는 그 똑같은 분위기예요. 막 서로 다
1: 그쵸,
0: 알고 어떻게
1: 그쵸.
0: 지내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뒤늦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에너지 드링크로
1: 오,
0: 에너지 드링크 좋은
1: 좋은
0: 아이디어네요.
1: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오, 아리아 씨는요?
0: 저는 처음에는 약간 먹을 거 떡은 이제 음식이니까 먹을 거 생각했는데 제가 그냥 약간 트렌디하게 아이스크림을 주고 싶었는데 근데 또 이제 여름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1: 네, 다 녹으면 어떡해요?
0: 그니까 그래서 뭐 다른 거 예쁜 약간 플라워 웨이스 꽃그 웨이스 한국말로 뭐죠? 그런 거 네, 꽃병 같은 거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인도에 있을 때 우리 엄마가 이거 자주 이렇게 주셨거든요, 선물로 사람들한테. 그래서 플라워 웨이스를 줄수 있으면 좋을 것
1: 꽃병 좀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다 돌릴 수 있어요?
0: 같아요. 그렇게 비싼 거?
1: 또 이웃이 많을 수 있으니까.
0: 그쵸, 그쵸. 그러면 그냥 아이스크림을
1: 아,
0: 돌리겠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이사를 가서 돌릴 수 있으면, 약간 요즘 좀 MZ답게 캔들이라던가, 좀
0: 오,
1: 이런
0: 캔들
1: 거를
0: 많이
1: 좀,
0: 들었어요. 아, 진짜요?
1: 그래요?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0: 오,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도 이사하고 새 집에 들어가면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0: 맞아요.
1: 각자 혹시 이사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또 에밀리님은 시골에 요번에 이사하실 때 뭐부터 하셨어요?
0: 아, 전 라면부터 그랬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1: 맞아. 다 식후경이죠.
0: 우와. 저는 제가 일단 집 들어갔을 때이 청리가 안돼 있으면 뭐잘 먹기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청리랑 정수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이제 뭐밥 시켜 먹던가 아니면 샤워하던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1: 되게 부지런한데요?
0: 그니까요.
1: 저는 약간 큰 가구 배치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 짐 푸는 데는 이제 몇날 며칠에 걸려서 하는
0: 헐.
1: 편인데, 또 한국에서는 이사한 첫날에 짜장면을 먹는 문화가 유명하잖아요.
0: 맞아요.
1: 약간 아까 라면 끓여 드셨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리를 해먹기에는 아직 짐도 안 풀었고 좀 지저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간편하게 먹으려고
0: 맞아요.
1: 짜장면을 이제 시켜 먹는 것 같은데, 혹시 인도나 독일에서는 이제 또 시켜 먹는, 아니면 이사 첫날에 먹는 그런 음식들이 따로 있을까요?
0: 저 인도는 정해진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를 어쨌든 이사하는 날 주방을 못 쓰니까
1: 맞아요.
0: 저할게 많아서 그냥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잘 시켜 먹는 것 같아요.
2: 독일에서도 한국에서 뭐 짜장면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거잘 없고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패스트푸드나
0: 그죠, 그죠.
2: 피자나 이런 거는 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사람들 부를 때는 뭐 그분들 가져오는 거예요. 음식을.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좋다.
0: 그리고 좀 정리 좀 깔끔하게 쉽게 할수 있는 거? 약간 쓰레기 안 남은 거? 약간 그런 위치로 좀 지키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만약에 다음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뭔가 이렇게 드셔보시고 싶은 음식 같은 게 있어요?
0: 짜장면 먹어야죠. 저
1: 오!
0: 무조건 짜장면.
1: 좋은데요? 한국의 이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한국의 이사 문화에 대해서 더 탐구해 볼게요.
0: Action is coming home.

0: 여러분은 지금 초록불 가득한 DJ 이샤와
1: 야르한 DJ 아리아 and
2: 배고픈 게스트 에밀린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네, 에밀리님과 함께하는 K-탐구생활 이어서 다음 주제 공개해볼게요. K-탐구생활 두 번째 주제는 한국의 집들이 문화!
1: The second topic on K-탐구생활 is another part of Korea's moving culture. The 집들이, tradition of inviting people to your new home.
0: 네, 한국에서는 이사하면 친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집들이 문화가 있는데요. 한국의 집들이 문화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도 집들이 해본 적 있으세요?
1: 네, 저는 해본 적 있습니다.
0: 오!
2: 저도 해본 적 있어요.
0: 어떠셨어요?
2: 두세 번?
0: 한국에 있을 때 아니면은 독일에 있을 때
2: 한국에
0: 보셨어요?
2: 있을 때. 전 독일에서 이사해본 적이 없어요.
0: 아, 진짜요?
2: 네, 계속 똑같은 집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 도시에서 이사했을 때는 친구들이랑 짜장면 이렇게 쉽게 먹고

0: 근데 진짜 그때 너무 그 짜장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짜장면이랑 파김치랑
1: 파김치
0: 대박이었어요.
2: 완전 한국인의 조합인데요, 저거.
1: 조합을 너무 잘 아시는군요.
2: 오.
0: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말고 시골에서 이제 이사했을 때는 제 독일 친구들이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친구들 진짜 울고불고 하면서 제발 소뚜껑 삼겹살 해달라고.
2: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0: 소금 삼겹살? 저 거의 매일 먹어요.
2: 독일 친구들도 다 알아요?
0: 아, 이제 제가 하는 거 보고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제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골에서 소뚜껑 삼겹살 다 같이 먹으면서 같이 집들이
1: 진짜요?
0: 했어요.
2: 너무 맛있겠다.
1: 재밌었겠다.
2: 사실 시골에서 소뚜껑 삼겹살은 저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0: 어떡해요. 집들이 한번더 해야겠네요,
2: 우와. 좋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집들이 한번. 인도에서는요?
1: 인도에도 집들이라는 게 엄청 큰 문화예요. 이제 인도 크고 지역마다 문화도 다르고 뭐 지역 안에 있는 그 다른 에리아마다도 문화가 다르니까 일단 제 경험을 말하자면 일단 아침이랑 이렇게 저녁에 나눠져 있어요. 아침에는 이제 전통 이렇게 의식 같은 거를 하면서 전통 옷을 입고 가족이랑 친구들 다 모여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불 그리고 꽃으로 일단 완전 데코레이트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서 제일 먼저 우유를 이렇게 보일 해야 돼요. 우유를 보일 해서 이거 올라오잖아요. 우유가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야 그래야 다른 거뭐 요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에 처음에 엔트리 했을 때그 등불 손에 들고 가족들 다 오른발로 집에 들어가는 문화도 있고,
2: 오.
1: 네, 아침에 그리고 약간 베지테리안 음식 위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되면 다들 옷을 좀 약간 원피스나 아니면 조금 웨스턴식으로 갈아입고, 좀 파티 느낌으로 음악도 들고, 약간 많은 친구, 네이버들 싹다 모여서 완전 큰 파티하고, 그때는 약간 뷔페처럼 non-vegetarian 음식도 먹고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약간 솔직히 좀 비싸고 피곤한 문화긴 한데,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2: 완전
1: 네.
2: 하루 종일하네요.
1: 하루 종일 해요.
0: 되게 디테일해요.
1: 완전
2: 그러니까
1: 디테일해요.
2: 약간 그
0: 어떤 발로.
1: 순서. 네, 순서도 있고, 그리고 이거 준비하는 기간도 엄청 길고, 이게, 네,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네.
0: 독일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1: 엄청 진짜요.
0: 친구들이나 가족 모여서 뭐 음식은 시키거나 이렇게 챙기거나 그냥 편하게 이제 우리 새로운 집이다. 그냥 나 이사 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같이 노는
2: 진짜요?
0: 느낌이요. 게임도 해도 되고 이렇게
2: 심플하게.
0: 심플하게.
2: 오, 저 같은 경우는 집들이를 가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아리아랑 저희 멤버 중에 노바라고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왔으니 숙소가 이제 새로 생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다 같이 집 구경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집들이보다는
1: 그치,
2: 집
1: 그치.
2: 구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1: 그, 다 같이 모여서 침대 같은 거다 이거 픽스하고.
2: 맞아.
1: 맞아.
0: 진짜 귀여우시다, 근데.
2: 보면서 괜찮겠지? 잘살수
1: 맞아.
2: 있지, 둘이서? 막 이러면서.
1: 그리고 주방에서 자장면 시켜 먹었어요, 저희가.
2: 맞아, 저희도 그때 짜장면 먹었던 것
1: 맞아요,
2: 같아요.
1: 맞아요.
2: 근데 또 그렇게 집들이를 가면 선물을 보통 사가잖아요. 사실
1: 그쵸.
2: 한국에서는 휴지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간단 말이에요. 예, 약간 각각의 의미가 있긴 해요. 휴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술술 새 집에서 술술 잘 풀려라 약간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세제 같은 경우는 거품처럼 재산이나 좋은 일이 많이 많이 늘어나라 약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니까 이게 되게 실용적이긴 하잖아요?
1: 그쵸,
2: 근데 또
1: 그쵸.
2: 이제 저희는 MG 아닌가요? 선물 받거나 아니면 해보신 거 있으세요?
0: 저는 항상 휴지 주고 휴지
1: 아,
0: 받았거든요.
2: 그래요? 제일 무난하긴 하죠, 사실.
0: 그냥 한번 받았을 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2: 아,
0: 왜냐면 휴지는 항상
2: 진짜요?
0: 필요하잖아요. 뭐
1: 그쵸,
0: 닦을 때
2: 맞아요.
0: 필요하거나.
2: 그쵸,
0: 그래서
2: 완전.
0: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든 휴지 필요하니까 일도 좋은 힘이 있고 일
1: 아,
0: 잘 풀리기를. 그래서
2: 그쵸.
0: 그 이후로 솔직히 우리 독일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휴지 주고. 근데 다 기분 좋더라고요. 다, 와, 대박이다. 진짜 왜이 생각 못했지? 왜냐면 너무 좋은 거니까.
1: 그쵸. 좋은 아이디어긴 해요.
2: 맞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휴지 한번 줘본 적 있는 것 같고, 사실.

0: 차라리 집들이를 갔을 때 그냥 맨몸으로 갔던 것 같아가지고.
1: 에헤이. 오호! 이런.
0: 아, 약간 맨몸으로 갔다가 다른 친구들이 이제 선물을 하나씩 들고 오는 걸 보고, 아, 제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생각은 했는데 준비를 못한 거라 나중에 이제 그 선물하기로 보내줬던 것 같아요.
1: 아, 같아요?
0: 어, 약간
1: 보내주길 바래요?
0: 약간 그 스피커, 예쁜 거, 예쁜 인테리어 소품 스피커 이런 거 하나 해서 보내줬었던 것
2: 그것도
0: 같아요.
2: 센스 있네요.
0: 괜찮았죠?
2: 괜찮았죠?
1: 인도는 제가 봤을 때 집들이 선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조건 주시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제 맨날 플라워 웨이스를 주시고, 그리고 세라믹도 엄청 많이 줘요. 세라믹. 그래서 약간 세라믹 뭐 데코레이션,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하려고 그런 식으로도 주고, 티컵
2: 티컵.
1: 써서 이렇게 세트로 많이 주세요. 그래서 집들이 하면 집에 갑자기 티컵이 많아진다.
2: 제가 하나 대박인 거는
0: 네.
2: 독일에 있는 친구가 커피 머신 받았대요. 대박이죠?
0: 진짜요? 너무 좋은
1: 아, 너무
0: 선물을
1: 너무 소중하게
0: 받으셨겠다.
1: 생각하는 친구가 보내주셨나 보네요.
2: 네, 그러니까 저 너무 부러웠어요. 커피
1: 저도
2: 머신.
1: 약간 부러운데.
0: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해요. 어, 나도 이사했는데 혹시
2: 저도 커피 좋아해요.
0: 그죠? 나도 잘 마실 수 있는데. 아, 또 아까 아리아가 잠깐 얘기했다시피 집들이를 하면 음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그쵸.
0: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누가 집들이 뭐 이사한다 하면은 약간 잡채, 불고기, 전 이런 식으로 엄청 그큰다 같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거든요. 의자 말고 바닥에 이렇게 둘러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상다리가 휘어지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엄청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먹었던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사실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 가본 집들이에서는 친구들이 다 배달 음식을 시켜줬었던 것 같아요.
1: 오, 아, 그렇구나.
0: 또 하셨을 때는 어떤 거 드셨어요?
2: 저는 이제 배달 불가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야 돼요. 식으로서 그냥 먹고 싶은 거뭐 김치찌개나 부대찌개나 반찬도 없어도 이제 이웃집분들이 한번 들러가지고 혹시 할머니 김치 좀 남았어요 하면서 이제 열무김치 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생겨요 음식이.
1: 우와,
0: 너무
1: 저도
0: 좋은데?
1: 약간 시골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은데 뭐지?
0: 혹시 집들이에 할머님분들은 초대해 본 적은 없으세요?
2: 저희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그냥 다 같이 먹으면서 이제 외국인 친구가 왔다 하면서 그때 부녀 회장님이랑 같이 만두 만두국? 떡만두국 이런 거 같이 제가 도와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돌렸거든요. 근데 저희 마을에서 뭐 젊은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도 계시니까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뭐한 잔도 하고 이렇게 같이 놀았어요.
1: 와, 진짜요? 되게
0: 뭔가
1: 재밌겠다.
0: 부녀 회장님, 이장님 약간 이런 원인들 계속 들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도. 아, 아리아는 또 인도에서는 그렇게 아침에는 베지테리안.
1: 네, 맞아요. 그래도 그나마 약간 거의 픽스인 느낌으로 먹는 거는 이제 말랄라모르 빠에슴이라고 하는 디저트인데, 우유로 만드는 디저트인데 엄청 달콤하고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떡 돌리는 약간 그런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거 전날에 이사한 날에 약간 다잘 풀리려고 달콤한 일들 많이 벌어주려고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0: 저는 만약에 제가 집들이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런 거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약간 핑거푸드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0: 제가 요리를 못해서 뭘 해줄 수는 없고, 왜막 그런 조그만한 크래커 같은 거에 이렇게 연어 조금, 뭐 조금, 소스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1: 차타큐리 아닌가요?
0: 되게 심플하고 뭐 없지만 되게
1: 버드?
0: 있어 보이는 그런
2: 오,
0: 류의.
2: 진짜 해외 스타일인데요, 근데
0: 어,
2: 그게.
0: 진짜요?
2: 왜냐면 독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집들이할 때뭐 와인 이렇게 같이 먹거나 그런 핑크푸드 뭐 크래커나 이렇게 예쁘게 꽂히는 꽃뭐 꼬치도 있잖아요.
0: 아유,
2: 이래서
0: 맞아요.
2: 보도에다가 치즈에다가
0: 올리브
2: 맞아 맞아
0: 이런 거.
2: 그런 거는 좀 인기 있긴 해요. 치즈 플래터 하고
0: 오.
2: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0: 그렇다면 제가 또 한국의 집들이 문화를 또 어떻게 트렌딩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2, 3문화 중에 하나인 집들이와 관련된 토크까지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1: Let's take a music break and we'll be right back. 영파 씨의 Dreams Come True 이어서 휘브의 청사진이 이어집니다.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 이동하다입니다.
1: 이동하다 means for a location or ownership to move or be transferred. It's similar to the English to move.
0: 네, 저희가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이동하다를 알려드렸는데요.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해야 할 때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있잖아요. 뭐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버스, 차, 기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교통수단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2: 저는 한국 지하철 보고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3: 아, 진짜요?
2: 왜요? 너무 잘 돼 있어요.
0: 그쵸, 그쵸. 진짜요?
3: 맞아요. 완전 인정.
2: 네, 독일 가보시면은 있긴 있어요. 지하철도 있고 기차도 있고 트램 이렇게 네. 다 있긴 한데 시간 맞게 오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해요. 독일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고 제트제트 오고 너무 편하고 겨울은 이제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고
3: 맞아요.
2: 그냥 완전 신세계였어요. 와, 너무 좋다. 그쵸.
0: 아, 진짜요? 아니, 제 친구가 그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한 3년 정도를 지하철을 반대로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복잡하대요.
2: 아, 그래서 진짜요?
0: 네, 저는 계속 서울에 살았어서 사실 잘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약간 외국인 분들이 오시거나 하면은 아, 좀 지하철을 헷갈려 하시나라고 생각했었는데
3: 저는 그렇게 헷갈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엄청 편해서 그냥 앱만 있으면 엄청 편해요. 근데 앱이 없으면 헷갈릴 수도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앱이 있으면 훨씬 네 편해집니다.
0: 요새 또 시간 다 뜨니까.
3: 맞아요.
2: 저도 너무 처음부터 헷갈리지 않고 저는 그때 거의 10년 전에 9년 전에 처음 한국 여행하러 왔을 때 그냥 여행으로 그 지도로
0: 종이 지도로
2: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잘 뭐 다 찾을 수 있긴 했어요.
3: 아 진짜요?
0: 오, 또 새롭게 알아가네요.
2: 그때 또 와이파이 이런 건 잘 쓸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종이 지도로 어디 가야 될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3: 귀엽다.
0: 너무 귀여운데요? 그럼 혹시 그렇게 이동하시다가 좀 이때 너무 좋았다 하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2: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다른 도시 갈 때는 기차랑 비슷한데 그냥 그 바깥 보면서 그 풍경 보고 멍 때리는 거 너무 좋아요. 음악도 안 듣고 진짜 그냥 한 그렇게 저 5-6시간도 갈 수 있어요.
3: 진짜요?
2: 다 풍경의 매력이 너무 달라서.
3: 그쵸.
0: 혹시 F세요?
2: 저 아니 완전 T인데요.
0: 진짜요?
2: 저 완전 T예요.
3: 이게 진짜 신기하다.
0: 저는 당연히 너무 F되게 좋았어요.
2: 저 완전 대문자 T.
0: 되게 감수성 풍부한 T이신 걸로. 아리아스는요?
3: 저는 이제 자동차 라이드 특히 밤에 엄청 좋아해가지고 인도 있을 때도 아빠한테 아 밤에 좀 차 라이드
0: 드라이브
3: 드라이브 가면 안 될까요? 하면서 맨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저희 스케줄 끝나고 한강 대교를 넘어서 갔을 때 밤에 그 풍결 보면서 로파이 음악 아니면 R&B를 듣고 그 약간 제가 그 하루에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은 시간을 가질 때가 엄청 좋더라고요.
2: 저 그거 인정해요.
3: 그래요?
2: 저도 그런 이거 한강 바라보는

0: 밤에 이런 거 있어요.
1: MBTI
0: 아니요,
1: 날씨
0: 저
1: 한번
0: 진짜.
1: 해봐야 될것 같아.
0: 아니,
1: 대본도
0: 그, 저도 처음 한거 같을 때그 한강 풍경 보고 그냥 여기서 쭉 살고
1: 아,
0: 싶다라는 이런 거
1: 진짜요?
0: 있었어요.
1: 우와, 되게 낭만이 많으시다.
0: 그러게요. 시골을 해서.
2: 근데 또 시골에 있으시면 엄청 달이나 별도 되게 잘 보이지 않아요?
0: 맞아요.
2: 너무
0: 진짜
2: 예쁘겠다.
0: 또 서울이랑 이렇게 도시랑도 너무 다른 매력이에요. 일단
1: 그죠.
0: 풍경이 항상 계절마다 너무 아름답고, 봄에 이제
2: 아,
0: 다필 때, 여름 다 초록초록 이렇게 완전 진하고, 또 이제 가을은 이렇게 가을 풍경도 항상 매력이 있고, 밤에는 완전 어둡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1: 그쵸, 그쵸. 불이
0: 네.
1: 많이,
2: 없으니까.
1: 네.
0: 그래서 그냥 이별 보는 것도 진짜 예쁘긴 해요.
2: 우와. 저도 그래서 시골 진짜 좋아요. 하늘이나 풍경의 색깔이 도시랑은 좀
1: 달라요.
2: 달라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시골도 갈때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가면. 그럼 혹시 두 분은 긴 시간에 이동해야 될때꼭 챙기는 그런 필수템들이 있을까요?
1: 저는 제가 봤을 때 배터리랑 이어폰 꼭 챙기고, 네, 그거만 꼭 챙기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권. 여권?
2: 오,
1: 갑자기요?
2: 외국인다운
1: 아니,
2: 발상인가요? 갑자기요.
1: 외국인이라서 언제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어디 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데 있을 때 항상 여권을 꼭 챙겨요. 그리고 주민등록
0: 네,
1: 카드,
0: 등록증.
1: 등록증 저것도 꼭 챙깁니다. 네.
0: 저는 저랑 대답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저는 바로, 저는 요즘 박김치 없이
1: 아,
0: 다니지 못해.
1: 이게 제가 봤을 때 MBT 한번 해보시는 게
0: 아니, 왜
1: 어떨까요? 다시.
0: 박김치는 사람이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2: 너무 많, 제일 중요한
0: 저는
2: 거죠.
0: 밥은
1: 그쵸, 그쵸.
0: 많이 자주 먹는 편이라,
1: 아살밥을?
0: 그냥, 아니,
1: 식사를. 아,
0: 밥, 약간,
1: 식사를.
0: 먹어야 돼요. I have to eat.
1: 오.
0: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박김치 없이 밥은 못 먹겠어요. 그래서 피자
1: 맞아요.
0: 위에도 박김치 올리고 파스타도 진짜 맛있어요.
2: 진짜 파스타에
1: 파스타는
2: 김치 진짜 맛있어.
1: 근데 파스타는 고추장 파스타 같은 거 있어가지고
2: 아니?
1: 오케이.
0: 아니요,
2: 달라.
0: 카르보나라도 이런 거는
2: 그러니까. 그 크림 파스타 같은데 김치
0: 맞아요.
2: 좀 아시는 분이네.
1: 이거는 약간 신세계다.
2: 아레씨
1: 해봐야겠다.
2: 다음에 도전해보세요.
1: 먹어봐야겠다. 근데 피자는 처음 놀라워요.
0: 피자는 근데 솔직히 김치는 어디 올려도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2: 근데 맞긴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부터 스케줄 갈때 파김치를 하나씩 챙겨 다니는 걸로. 아, 네. 방송인 에밀리 도르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첫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0: 아, 전 너무 재밌었어요.
1: 아,
0: 일단
1: 진짜요?
0: 오늘 완전 초록색 불이에요, 오늘날은. 또
1: 예스!
0: 오늘도 이렇게 인도에 대해 이렇게 그 아리아님 덕분에 이렇게 많이 배워서 너무 좋았고, 이제 그냥 솔직히 배고파요.
1: 아, 진짜요?
2: 그럼 이제 가시면 또
0: 네,
2: 파김치.
0: 파김치 먹어야죠.
1: 아, 너무 좋아요.
2: 아, 또 저희도 너무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해보고 나눠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그럼 마지막 곡으로 아이브의 블랙홀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2: 항공인들아,
1: 오늘도
2: 오늘도
1: 내일도
2: 내일도
1: 우리
2: 우리 모두
1: 모두
2: 사랑합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Have you noticed a lot more coughing around you lately? 요즘 병원에 가보면 이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꽤 많이 보이는데요. 벌써 독감이야? 싶지만 이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일찍 독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환절기에는 우리 몸도 큰 일교차에 적응하느라 평소보다 쉽게 지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 관리 더 신경 써야겠죠.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도 깨끗이 씻고요. 물도 자주 마시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겉옷 하나 챙기면서 체온 관리도 잘 해주시고요. 이제 막 시작된 가을입니다. 아픈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도록 건강 잘 챙겨보자고요.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Walk off the earth. I'll be there.

0: 9월 3일 목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For the 지구님이요, think about your immunity as much as possible. Let's have a healthy day 하셨습니다. 건강해야죠. 제재님이요, 안녕하세요. 독감이랑 코로나도 같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게 오르려면 같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김자애님이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제법 떨어지고 가을이 오나 봐요. 환절기에 목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약간 쌀쌀한데라는 느낌이 나는데 아 지금 잠깐만 7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11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원해지는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저도 좀 독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혹여나 그래도 독감 걸리더라도 아픈 몸 이끌고 스튜디오 나와서 이브닝 스페셜 꼭 지켜야겠죠. 그렇죠, 피디님? 네? 괜히 감기 옮기지 말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요? 네, 따뜻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자, 한 분 모셔야죠. 멘지. 마유가 아프다고 하면 몸보신 해야 한다고 삼계탕에 대추 대신 Marshmallow, 동동 띄워줄 것 같은 일산 나이팅게일, K-Sam, 크리스틴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Oh, you cannot get sick. I am coming over with a bowl of chicken soup. I'll feed you all night, and then we'll have the 생방송 next day.
0: Oh, okay. 바로 하루 만에 그냥 overnight, yeah, overnight. I get better, right?
1: 24-hour Florence Nightingale, Kristen Nightingale right here.
0: Remember, Sam, when you said, yeah. Oh, if I ever get sick, Remember what I said?
1: I know.
0: Don't.
1: 아파. 안 돼.
0: 안 돼요?
1: 안 돼.
0: 상상도 하지 마세요. 네. 아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Thank you.
0: All 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Evening Special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그리고

0: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1: The Bayeux Tapestry, a World Heritage treasure depicting the Norman conquest of England in the 11th century, will go on display in Britain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1,000 years. The 70-meter-long embroidered work will be on view at the British Museum from September 10th through next July.
0: 11세기 노르만의 영국 정복 과정을 담은 세계 문화유산 바이웨 테피스트리가 천년 만에 영국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길이 70m에 이르는 이 초대형 자수 작품은 9월 10일부터 내년 7월까지 런던 대형 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1: New York City, home to the largest school district in the U.S., will bar public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from using generative AI at school for 1 year, starting this school year. The city will make an exception for teachers who can use AI for administrative tasks, such as lesson planning and scheduling.
0: 미국 최대 학군인 뉴욕시가 새 학년부터 공립 초중학생들의 교내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금지합니다. 다만 교사들은 수업 계획이나 일정 관리 등 행정 업무에 한해 AI 사용이 허용됩니다.
1: A new committee has been launched to preserve and promote Undol, Korea's traditional floor heating culture, both at home and abroad. The committee plans to pass down the tradition to future generations and seek UNESCO recognition for Undol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0: 한국의 전통 난방 문화인 온돌을 보존하고 세계에 알리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온돌 문화를 미래 세대에 전승하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91-year-old American Dale Sanders has reclaimed the record as the oldest person to complete the roughly 3,530-kilometer Appalachian Trail. Sanders first set the record in 2017, later lost it to a friend, and won it back 9 years later at age 91.
0: 91세 미국인 데일 샌더스가 약 3,530km에 이르는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완주하며 최고령 완주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샌더스는 2017년 세운 기록을 친구에게 내줬다가 9년 만에 91세의 나이로 되찾았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The Bayeux Tapestry, a World Heritage treasure depicting the Norman conquest of England in the 11th century, will go on display in Britain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1,000 years. The 70-meter-long embroidered work will be on view at the British Museum from September 10th through next July.
0: 11세기 노르만의 영국 정복 과정을 담은 세계 문화유산 바이웨 테피스트리가 천년 만에 영국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길이 70m에 이르는 이 초대형 자수 작품은 9월 10일부터 내년 7월까지 런던 대형 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테페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색실로 그림을 짜서 넣은 직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 북서부 바이웨 지역 박물관에 이제 전시되어 있었던 바이웨 테피스트리가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영국을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제 영국 대여가 결정이 됐다고 하네요.
1: Mm-hmm. So Macron and King Charles III and the new Prime Minister Andy Burnham, they all viewed the tapestry together in private. Yes, and so last July the tapestry was moved from Bayeux to London under very tight security.
0: Right.
1: Well, I mean, this is a very old and expensive piece.
0: And expensive.
1: So no one should know when or where it's moving.
0: 아, 그러니까 런던으로 수송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보안 속에서 움직였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보통 이런 비싼 그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막 온도, 습도 이런 것까지도 다 조절하잖아요.
1: Oh, very important. And the British government reportedly promised France up to 800 million pounds in compensation if the tapestry was damaged.
0: 와. 잠깐만요. 지금 1조, 약 1조 4,8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만약 이게 손상을 yes. 입은 경우에 손상을 안 하는 게
1: 좋을 것 imagine,
0: 같네요.
1: You can imagine the care. And, you know, like how nervous they were.
0: 얼마나 긴장될까요?
1: Yeah.
0: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The Bayeux Tapestry, a World Heritage treasure depicting the Norman conquest of England in the 11th century, will go on display in Britain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1,000 years.
0: 11세기 노르만의 영국 정복 과정을 담은 세계 문화유산 바이웨 테피스트리가 천년 만에 영국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웨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 뭐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보면 depicting the Norman conquest of England in the 11th century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세기 노르만의 영국 정복 과정을 뭔가 depict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1: Yeah, D-E-P-I-C-T, depict. Okay, this simply means to show or represent.
0: Right.
1: Whether it would be in words, now in this case, it is through a tapestry, which is not a painting, but it is a colorful rendition, a colorful sort of like, you know, stitching that they used to show this Norman conquest.
0: Right.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묘사한다라고 할 때 말로 이거를 아,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인상 차이가 어땠냐면 하면서 말로 하는 게 있고 또 글로도 써서 하는 게 있잖아요.
1: Yes.
0: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describe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작품 품이잖아요.
1: Right.
0: 뭔가 비주얼한 거.
1: That's right.
0: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 특히 뭐 시각적인 이미지라든가 예술적인 묘사라든가 이런 거는 디펙트가 더 잘 어울리겠네요.
1: I have to agree. So a painting, a photo, a drawing. So in that case, it depicts certain things. So, you know, sometimes I do love those artists that depict a certain period of time. In history.
0: Right.
1: Because you, through that painting or through that drawing, you get to see, or the photo, oh, it kind of takes you right to that time.
0: 예술 작품을 딱 보고 있으면 뭐 저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어떤 분들이 뭐 이런 뭐 색감이라든가 이런 그림이 그 당시에 무슨 어떤 사람들의 뭐 고통을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게 제대로 depict를 한 거네요. 그렇죠?
1: Right, right.
0: describe도 가능은 하겠지만 depict한다. So, depict 하는 것은 뭔가를 묘사하다, 뭐 보여주다, 특히나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이요. will go on display in Britain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go on display라고 표현이 됐어요.
1: Okay, if something goes on display. In this context, it's the museum. So it will be available to see at the museum.
0: Okay.
1: So yes, it's a, you know, we call it an exhibition. They exhibit this work. But you can also, things can go on display in the store window.
0: Right.
1: Which 저는, means everyone can see it.
0: Right.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display라고 하면 아, 예술 작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전시할 때만 쓰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1: Yeah.
0: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는 막 DP 돼 있다.
1: DP.
0: DP 돼 있다 이러잖아요.
1: Yes.
0: 그래서 아, 이거를 사실은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 말에 DP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display라는 말이 상점이나 어디에 전시해 놓은 것도 다 쓸 수가 있다.
1: In New York, when you, where you have these really famous, not just in New York, but in London and New York, but there are these famous department stores. And every season, they change their displays. So certain like clothes or certain things go on display. And people actually go to check it out.
0: 아, 옷 같은 거. 바꾸잖아요.
1: Yeah.
0: Right? Uh-huh. 그래서 different more types of clothes go on display.
1: Go on display according to the seasons.
0: 아, 저는 그냥 보고만 지나가요. 어차피 저는 초저가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1: Yeah. But these days, I don't think people really
0: right,
1: do that
0: right.
1: much.
0: So, go on display라고 하는 것은 작품만이 아니라 어떤 상품이 올라갈 때도 쓸 수 있습니다. So, 전시되다 혹은 뭐 진열되다, 뭐 공개되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go on display는 딱 그렇게 전시되는 시점을 강조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대신에 go 대신에 be 동사를 써서 something is on display라고 하면 이미 한참 전시 중이다, 진열되어 있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0: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70-meter long embroidered work will be on view at the British Museum from September 10th through next July.
0: 길이 70m에 이르는 이 초대형 자수 작품은 9월 10일부터 내년 7월까지 런던 대형 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저 약간 충격이에요. 70m예요.
1: Yeah.
0: 얼마나 큰 건가요?
1: Oh, these tapestries. You know, when you watch movies, uh-huh. like the whole wall is wow. it's not a painting, but it's a tapestry. They used to put it on the walls.
0: 그럼 그걸 이렇게 돌돌
1: For decor.
0: 말아서 가져가야 되나? 어떻게 가져가?
1: I think so.
0: 와, 장난이 아니네요. So, 여기 지금 보면 embroidered work 라고 돼 있습니다.
1: Okay. So we're talking about tapestries, right? And a tapestry is basically something where they take fabric and they kind of stitch with like colorful, you know, thread and they make some sort of image.
0: 그러니까 어떤 천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그냥 실이 아니라 좀 색이 들어가 있는 실을 이렇게 꿰매서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So I wore this shirt.
0: Oh.
1: Do you know why?
0: Hold on.
1: Because if you look closely, it's embroidered.
0: Embroidered.
1: Yeah.
0: 자수가
1: this is an example. It is not part of the fabric. Actually, of course, this is not hand embroidered.
0: Right.
1: You know, I'm a machine did it. But
0: who knows, though?
1: But who knows, right? So you see this here. If you look closely, it's embroidered. So that is the idea of embroidered work.
0: 뭔가 자수를 놓는 거, right? 근데 그렇게 된 work이기 때문에 embroider 자체가 원래 수를 놓다, 자수하답니다. 근데 그것을 당한 거죠. 그런 work니까 자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그런 work가 will be on view라고 돼 있는데요. 쌤, 이거는 방금 나왔던 will be on display라고 해도 될까요?
1: Very similar.
0: 결국에는 보게끔 둔 거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두 개를 가져가게 되는 거네요. On display, on view. 조금 하나만 더 짚자면요. 사실 뉴스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영어 자체에서. 이 앞에 70m long 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왜 70면은 meters가 아니에요? S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할 수도 있지만 얘는 이 뒤에 있는 embroidered work를 꾸며주는 adjective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인 어느 정도 길이가 된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만들어줄 때는 이렇게 단수로 써야 됩니다. 이게 너무 문법 적인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런 걸 알아두면 나중에 들을 때 조금 편하게 들리지 않을까
1: That's right.
0: 생각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나 되는 것이 이제 곧 on view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 7월까지 된다고 합니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Bayeux Tapestry, a World Heritage Treasure depicting the Norman Conquest of England in the 11th century, will go on display in Britain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1,000 years. The 70-meter long embroidered work will be on view at the British Museum from September 10th through next July.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One Republic with Secrets.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New York City, home to the largest school district in the U.S., will bar public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from using generative AI at school for 1 year starting this school year. The school will make an exception for teachers who can use AI for administrative tasks such as lesson planning and scheduling.
0: 미국 최대 학군인 뉴욕시가 새학년부터 공립 초중 학생들의 교내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금지합니다. 다만 교사들은 수업 계획이나 일정 관리 등 행정 업무에 한해 AI 사용이 허용됩니다. 뉴욕시장과 뉴욕시 교육감이 이제 오는 10일 계약을 앞두고요. 이 학교 내 AI 및 뭐 전자기기 사용까지도 이제 뭔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죠. Right?
1: Yeah. Yeah. So we're seeing a lot of these things going on because it is getting out of control,
0: right.
1: especially at school. And because New York is the largest school district in the U.S., mm-hmm. they're I guess it's kind of a pilot situation.
0: Okay.
1: You know, they're experimenting with this, and they're going to ban students from using AI tools in the classroom for 1 year. It's not permanent. Mm-hmm. They're going to see how it goes. They're going to monitor mm-hmm. and you know, compare mm-hmm. and see, okay, I think this is a good idea.
0: Right.
1: We'll do it forever.
0: 좋은 변화가 있으면 이게 다른 주에도 계속 퍼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I think so.
0: Right.
1: I think
0: 이게
1: so.
0: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주마다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1: Yes, that's
0: 그래서
1: right.
0: 여기서도 적용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그러니까 AI 도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전자기기 다른 것들도 이제 1년간 뭐 금지 그러니까 일단은 AI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 자체를 1년간 금지하는 거고요. Mm-hmm. 그리고 이런 전자기기 사용 시간 같은 것도 제한을 한다. 뭐
1: yeah.
0: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친구들 뭐 만 2세에서 mm-hmm. 지금 유아 교육 과정부터 이제 중학교 과정까지 다 해당을 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 You know, I tell you, it's really hard to imagine being a young child
0: right.
1: with all of this AI.
0: Mm-hmm.
1: I just can't see it being a good thing.
0: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필요성. 그러니까
1: yeah.
0: 어렸을 때는 일단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mm-hmm. 그런 느낌인 건데 왜냐하면 그런 미디어가 it does everything for you, right? You don't even have to think.
1: That's the critical thing. They've got to do,
0: 네.
1: learn critical thinking.
0: Mm-hmm.
1: And that's one of the biggest thing with AI
0: 맞아요.
1: is that because they do everything for them, they're not using certain parts of the brain.
0: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교육에서는 critical thinking, critical thinking, critical thinking.
1: It's so the most important.
0: 그거 가장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1: mm-hmm.
0: 그리고 창의력에 관련해서도 좀 많이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좀 그쪽에 집중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1: Yes.
0: 자, 뉴스 속 표현 보겠습니다.
1: New York City, home to the largest school district in the U.S., will bar public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from using generative AI at school for 1 year starting this school year.
0: 미국 최대 학군인 뉴욕시가 새 학년부터 공립 초중학생들의 교내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금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뉴욕시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school district 그 학교 구역이 딱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home to가 나왔는데요. 무슨 고향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가 있는 근거지를 얘기를 할 때 home to를 쓰죠. 근데 거기서 will bar 막는다라는 뜻이죠. Public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를 뭐 하는 거에서 막을까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From using generative AI at school for 1 year.
1: Okay.
0: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That's right. Generative AI. This is actually a word that a lot of people, you know, everyone's like AI, AI.
0: Yeah.
1: But we have to know that there are different forms.
0: Mm-hmm.
1: And so generative AI specifically, in that word is the word generate.
0: Generate.
1: That's right. Which means to produce.
0: Mm-hmm.
1: So generative AI is AI that we probably use, ChatGPT,
0: mm-hmm.
1: Claude, all of those things. They create content, they make images,
0: mm-hmm.
1: they can code, they can do those things. That is specifically generative AI.
0: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심플한 AI라고 한다면 뭐 이 그림은 뭐야? 라고 하면 그건 토끼야. AI라고 하는 정도가 그냥 일반이라고 한다면 generative AI 같은 경우에는 generate를 하는 거죠.
1: Yeah.
0: 내가 그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한다든가 예시를 들어줄게 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되겠죠.
1: Yeah.
0: So 우리가 흔히 쓰는 여러분들 그런 플랫폼들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So 근데 그거 자체를 bar 한다, 뭔가 막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city will make an exception for teachers who can use AI for administrative tasks such as lesson planning and scheduling.
0: 다만 교사들은 수업 계획이나 일정 관리 등 행정 업무에 한해 AI 사용이 허용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는 맞죠.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런 예외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So the city will make an exception for teachers라고 하네요.
1: Yeah, that's right. And specifically, not in the classroom, but for administrative tasks.
0: Right, right.
1: So first of all, if you make an exception, the full expression is make an exception to the rule. Okay. So basically, what this means is that there's a rule, but this time, I'll let you do it.
0: 아.
1: Yeah, it won't apply to you.
0: Okay.
1: You don't have to listen to the follow the rule.
0: 한 번만 내가 예외로 해줄게.
1: 봐줄게.
0: 봐줄게.
1: Okay.
0: So make an exception. 우리가 exception이 뭐 예외라는 단어인 건 알았을 텐데 이거를 알아봤자 사실 make랑 쓰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make an exception. 특히나 만약에 누군가는 좀 예외가 된다라고 하려면 뒤에다가 for someone 이런 것까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So make an exception for somebody. 이렇게.
1: Oh, I'm sorry to cut you off.
0: No, go ahead.
1: So I was thinking about like, you know, when you're returning something and you need a receipt,
0: right.
1: Okay, but you don't have it, you lost
0: right.
1: it. And so you know this owner.
0: Mm-hmm.
1: You're like a regular,
0: okay.
1: right?
0: Come on, you know me.
1: You know, like, come on, you know, can you just make an exception? Okay. And what does the owner say? Okay, I'll make an exception just for you.
0: 좀 봐줘요. 약간 이런 게 예외로 넣어줘요.
1: Right.
0: So make an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 예외를 두다, 예외로 인정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teachers냐면 who can use AI for administrative tasks라고 얘기를 했어요.
1: Yes.
0: Right.
1: Okay.
0: 이거는 task는 어떤 업무나 일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administrative란 task는 어떤 일일까요, 정확하게?
1: Well, a teacher teaches in the class, but outside of the classroom, in the teacher's office, they have to do administrative things. They've got to grade the papers. They've got to fill out maybe you know report cards.
0: Right.
1: Maybe they're they have student evaluations. Those are the things. That are administrative.
0: 그러니까 실제 teaching이 아니라 뭔가 행정적인 것들, 뭐 뭔가 보고서를 제출을 한다든가 시간표를 뭐 만든다든가.

0: 아니면 무슨 수업 계획표를
1: That's
0: 만든다든가
1: right.
0: 이런 거할 때는 exception이다.
1: Exception.
0: 아, 그렇죠. 그것까지 못하면 좀 이게
1: We gotta give our
0: 진행이 안 되죠.
1: teachers a
0: 그렇죠?
1: break. Yes.
0: Right, so administrative tasks라고 하는 것은 행정 업무를 얘기합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New York City, home to the largest school district in the U.S., will bar public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from using generative AI at school for 1 year starting this school year. The city will make an exception for teachers who can use AI for administrative tasks, such as lesson planning and scheduling.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A new committee has been launched to preserve and promote 온돌, Korea's traditional floor heating culture, both at home and abroad. The committee plans to pass down the tradition to future generations and seek UNESCO recognition for 온돌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0: 한국의 전통 난방 문화인 온돌을 보존하고 세계에 알리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온돌 문화를 미래 세대에 전승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면 진짜 온돌 찾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온돌 들어가면 땀이 엄청납니다.
1: Oh, really?
0: 그리고 온돌은요, 이불을 덮고 있으면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충격적이에요.
1: But that's the best. You know, I remember coming to Korea
0: right.
1: in the late 80s in the winter. And it's like the, you know, my relatives would have the blanket in the corner.
0: Right. Yes.
1: And like, come on, come on, you know, come inside, under the blanket. 이불에 들어와.
0: 맞아요. 그거를 그냥 따뜻하게 드는 게 아니라 열이 날아가니까
1: yeah.
0: 뭔가를 덮어두시더라고요.
1: That's
0: 저기
1: right.
0: 뭐가 있지? 들어가면.
1: It's like melting right away.
0: Wow.
1: So I want to say just quickly that this is so, I mean, we don't think twice
0: right.
1: about 온돌.
0: Yes, yes.
1: Because that is our culture and this is how we, our culture,
0: 근데,
1: our history.
0: 근데 이게 이제는 K-온돌이 되는 건가요? Yet another K-trend.
1: Another K-trend.
0: Yes.
1: Because, so, it's interesting, Sam, in America, you know, I love reality shows, especially like property, you know, real estate shows.
0: Yes, yes.
1: So when they go to the real expensive apartments or houses,
0: oh yes,
1: they have this 온돌 system in the bathroom.
0: Are you serious?
1: Yes.
0: Really?
1: And I said, that's our technology.
0: 와, 이거 인스파이어 받았을 것 같아요.
1: I think possibly.
0: 아, 이게 여러분들 진짜 그 리얼리티 쇼스 중에서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정말 비싼 집들. 물론 이제 아 내가 정말 언젠가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뭐 거의 맨션스 같은 것들 소개하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제 멋진 뭐 풀장이나 basketball court라든가 뭐 다 있지만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봐요. 온돌이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요?
1: 화장실.
0: 그만큼 그게 고급 이미지인 거예요. 와, 그렇습니다. 뭔가 뿌듯한 느낌 벌써 들고요.
1: Yeah,
0: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볼게요.
1: A new committee has been launched to preserve and promote 온돌, Korea's traditional floor heating culture both at home and abroad.
0: 한국의 전통 난방 문화인 온돌을 보존하고 세계에 알리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출범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A new comedy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코미디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launch가 됐는데요. To preserve 뭔가 보존하기 위해서 and promote 온돌.
1: 온돌. You know, if it goes to America, the American people will probably say 온돌.
0: 온돌.
1: 온돌.
0: 저는 근데 일부러 느낌 있게 온돌.
1: 온돌.
0: 그게 더 좋아요.
1: Okay. Right.
0: 근데 그것을 promote 한다고 했거든요.
1: Okay. Anytime you promote something, it is to advertise, to publicize, to make people interested in this.
0: All right. 근데 이것도 market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느낌이 왠지 promote 같은 경우에는 꼭 그거를 파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알려지게 만드는 거 일단은 이거 아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팔기라도 하죠 그렇죠?
1: First you gotta promote it.
0: Yeah.
1: Then you can probably sell it.
0: 아 뭔가 그 그렇죠 판촉하는 느낌 알리다라는 느낌이 promote가 되겠네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승진시키는 것도 promote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Mm-hmm. 앞으로 쫙 보내주는 느낌입니다. So promote on ondo or ondo.
1: Ondo.
0: Yeah. So 온도를 널리 알리다, 보급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온돌이 뭐냐? 외국인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1: Absolutely.
0: Right. So Korea's traditional floor heating cultur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I think expressions like this, mm-hmm. it's really good to know, mm-hmm. to describe, what is this? Why yeah. is the... Why is the ground hot, warm? Mm-hmm. Like, what is that?
1: Right.
0: Oh, it's our traditional floor heating system. Oh. Ondol.
1: 깔끔하게. Ondol.
0: Yeah. Okay. I have to say that this is a new concept because in America, 60% use the hot air heaters.
1: Mm-hmm. Mm-hmm. Oh, yeah.
0: Yeah, right? Mm-hmm. And the only in the Northeast... of America, which okay. is like New York and above, mm-hmm. it gets very cold, okay. right? So they do have, they use boilers. Mm-hmm. So they have radiators right, and right. things like that. And they have kind of a similar technology. Mm-hmm. But for the most part of America, mm-hmm. they're used to these hot air. They can be air conditioning uh-huh. and also work as a heater.
1: That's right. Mm-hmm. 저도 이제 미국에서 무조건 hot air였어요.
0: 무조건. 그
1: 주위에서 yeah. 어딜 가봐도 mm-hmm. 바닥이 따뜻해진다라는 컨셉 자체가 없었고 심지어 이제는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다 무조건 carpet이었잖아요.
0: Oh, yeah.
1: 무슨 말인지 아시죠? Right, 신발 right. 신고 들어가고 mm-hmm. 그러니까 거기를 데운다라는 게 아예 말이 안 됐던 거죠.
0: That's right.
1: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어떤 그 뭐 지역에는 실제로 바닥을 히팅하는 시스템이 있기도 하지만 온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0: So common, yeah, that's right.
1: Okay, so traditional floor heating 정말 말 그대로 바닥을 데워주는 겁니다. 전통 바닥 난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0: The committee plans to pass down the tradition to future generations and seek UNESCO recognition for 온돌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 위원회는 온돌 문화를 미래 세대에 전승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So the committee plans to pass down the tradition to future generation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오게 될 그런 미래 세대에다가 이 tradition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pass down 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0: If you pass down something, it's usually like one generation giving it to the next generation.
1: Okay.
0: It comes down mm-hmm. this way. So whether it be like, say, for example, maybe there's like jewelry or mm-hmm. furniture that has been passed down from your great grandmother mm-hmm. and then it's given to you.
1: 유산으로 물려주는 yes. 느낌인
0: yeah.
1: 거네요.
0: Right.
1: Oh, okay. Mm. So pass down 한다는 것 자체가 대대로 물려주거나 전해준다. 근데 여기서는 the tradition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통을 뭐 전승하다 후대에 물려주다. 그럴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0: Yes.
1: 자, 우리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A new committee has been launched to preserve and promote 온돌, Korea's traditional floor heating culture both at home and abroad. The committee plans to pass down the tradition to future generations and seek UNESCO recognition for 온돌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 네, 여기서 세 번째 뉴스에 관한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네스코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B의 줄임말입니다. B에 들어갈 영어는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creative organization. Number two, cultural organization. Number three, cooperative organization.
1: 네, 다시 한번 퀴즈 드릴게요. UNESCO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B의 줄임말입니다. 자, B에 들어갈 영어는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creative organization. Number two, cultural organization. Number three, cooperative organization.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 is Adam Levine and Javier with Man in the Mirror.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UNESCO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B의 줄임말인데요. 어떤 용어가 들어가야 되나요?
2: That would be number two, cultural organization.
1: 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0873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연님이요. 이스 때문에 괴로워요. 더 놀다 오고 싶은데 이스 듣고 싶어서 집에 빨리 와야 해서 괴로워요. 이스의 매력은 어디까지인가?
2: That is so...
1: 와.
2: Wow,
1: 최고인데요.
2: This is the best. What a compliment.
1: 노는 것보다 이스가 더 좋다는.
2: Oh my goodness.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Mm-hmm. 자, 메이 님이요. 방금 2025년 2회 중학교 3학년 영어 듣기 평가 모의 시험 봤는데 100점 받았어요. 와!
2: 와!
1: 와! 저는 지금 57세 늦은 나이에 영어 공부 다시 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해봅니다. 와.
2: What? Another bravo.
1: 이거는 두 번 가야 돼요.
2: 두 번.
1: 진짜 끝까지 응원합니다.
2: Oh, that 와. is amazing and good for you.
1: 와, 완전 반전이 있었네.
2: Wow.
1: Alright.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91-year-old American Dale Sanders has reclaimed the record as the oldest person to complete the roughly 3,530-kilometer Appalachian Trail. Sanders first set the record in 2017, later lost it to a friend, and won it back 9 years later at age 91.
1: 91세 미국인 데일 샌더스가 약 3,530km에 이르는 애팔레치아 트레일을 완주하며 최고령 완주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샌더스는 2017년 세운 기록을 친구에게 내줬다가 9년 만에 91세의 나이로 되찾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2: 91!
1: 와!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3,530km래요.
2: Yeah.
1: 상상이 가나요?
2: And you know what? It was 359 days.
1: 와, 거의 1년 아닌가요, 그러면?
2: It's
1: almost a year. 남기고? 와, 지금 Greybeard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신대요.
2: Oh my gosh, it's so amazing.
1: Right.
2: Now, our listeners may not be familiar with this area. Mm-hmm. But this is really when American geography, the Appalachian Mountains. Mm-hmm. Now, the Appalachian or Appalachian or Appalachian, there are many pronunciations of this word. But it is the longest, world's longest hiking trail, and it stretches from Georgia all the way to Maine.
1: Wow.
2: So Georgia is at the south,
1: yes,
2: right? And Maine is at the very top.
1: All the way up

0: there, right?
1: Right, all the way up there. Yeah. Maine is like way up there. So it's he's literally kind of hiked the whole East Coast.
0: 그냥 횡단을 한 거네요. Yeah. 횡단을 했는데 이게 더 놀라운 게 14개 주를 가로지른대요.
1: Yeah. Yeah.
0: 14개 주를 그냥 다 지나간 거예요. Basically, right?
1: That's right.
0: 와, 그리고 이게 기준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12개월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359일 완주했다라고 yeah. 한 거. 정말 뭐 거의 얼마 남겼나요? 365일에서 뭐 계산이 갑자기 안 됐지만.
1: And one more thing.
0: Yeah.
1: He fell a total of 71 times.
0: 와, 잠깐만요.
1: He fell 71 times.
0: 도전 과정에서 지금 71차례 넘어졌다.
1: Yeah.
0: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서
1: yeah.
0: 끝냈다.
1: That's right.
0: 정말 반성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Yes. 네.
0: 자, 하루 아 오늘 한 문장 표현 보겠습니다.
1: Oh no, we're actually going to.
0: 첫 번째
1: what?
0: 문장 보겠습니다.
1: Well,
0: 아, 빨리요.
1: 네. Okay. I love it. Okay. 91-year-old American Dale Sanders has reclaimed the record as the oldest person to complete the roughly 3,530-kilometer Appalachian Trail.
0: 91세 미국인 데일 샌더스가 약 3,530km에 이르는 애팔레치아 트레일을 완주하며 최고령 완주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 레코드를요. 물론 세우는 게 있겠고 이 기록을 세우는 게 있겠고 깨는 게 있겠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reclaim 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네요. reclaim the record.
1: Right. So re again, right?
0: Right?
1: So you claimed it again. So first it was yours, you lost it to someone and then you got it back again.
0: Okay.
1: So just like maybe you might have property.
0: Mm-hmm.
1: And this is true in colonies, you know, where countries colonize other countries, they take away their land, but then later they get independence, and then they reclaim
0: 아,
1: the land.
0: 한때 식민지였던 그곳을 아 다시 우리 가져올 거예요. 이런 느낌.
1: That is yes, that's it.
0: Okay. So clai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우리 거예요라고 주장하는 느낌인 건데.
1: It is.
0: 근데 다시 이거 이거 우리 건데 했다가 뺏겼어요. 근데 다시
1: yeah.
0: reclaim 한다는 거 이거 진짜 다시 우리 거거든요
1: yes.
0: 하면서 되찾아오는 것을 reclaim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기록을 탈환을 한 겁니다. 그죠? As the oldest person to complete the trail, right?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trail 아까 전에 소개를 잠깐 해 주셨지만 Appalachian Trail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1: Okay, that's right. And so this is a really interesting area of America. A lot of Scottish and Irish people settled here.
0: Right.
1: And they are kind of like, I don't know if you've heard the word hillbilly. This is kind of, it's a kind of negative term. And it's kind of describes the white working class that are very poor. Yeah. And a lot of them are in this area, the Appalachian Mountains. And so, you know, Dolly Parton, who just recently passed away, she is from Appalachia. And she was very poor as a young girl. So there is that sort of like cultural and like historical thing that American culture, American history in this particular area.
0: 아, 그러니까 이 Appalachian Trail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어떤 등산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미국 문화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아까 말했던 working class, you know, white people, 뭐 관련돼 있는 문화적인 것도 있었고 뭐 예술인이 관련돼 있는 것도 있었고 자, 아무튼 그곳을 지금 엄청나게 완주하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 이 레코드를 다시 가져왔다고 하고요. 연결해 볼게요.
1: Sanders first set the record in 2017, later lost it to a friend and won it back 9 years later at age 91.
0: 샌더스는 2017년 세운 기록을 친구에게 내줬다가 9년 만에 91세의 나이로 되찾았습니다. 아, 이래서 reclaim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설명이 되네요. 그렇죠?
1: Yeah, right.
0: So Sanders first set the record라고 했습니다. 자, set the record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그 기록 아는 기록이니까 the record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set a record라는 표현이 기본이죠. 그렇죠?
1: That's right. So sometimes set a record of course it achieve the best result. But you may kind of wonder sometimes you see the word set the record straight. And that means something entirely different. Okay. Let's set the record here, which is, let's

0: correct the misinformation.
1: Mm-hmm.
0: So two different things. That one article mm-hmm. can make a very big difference.
1: Okay, so mm-hmm. set a record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어떤 기록을 세운다. 근데 set the record라고 하면 물론 mm-hmm. 우리가 아는 기록을 세운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0: yes.
1: 잘못된 거를 다시 한번 바로 잡아보자.
0: That's
1: 이런
0: right.
1: 느낌도
0: That's
1: 될
0: right.
1: 수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he lost it to a friend라고 얘기를 합니다. Right? So mm-hmm. 누군가에게 lose 했다는 게 결국에는 누구에게 진 거예요.
0: Yes.
1: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Mm-hmm. 내가 이 타이틀 가지고 있었는데 I lost it to someone.
0: Yeah.
1: 오케이. 그렇게 하면 누군가에게 지거나 이렇게 뺏기거나가 되겠습니다. All right. 좋습니다. 그러면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91-year-old American Dale Sanders has reclaimed the record as the oldest person to complete the roughly 3,530-kilometer Appalachian Trail. Sanders first set the record in 2017, later lost it to a friend, and won it back 9 years later at age 91.
1: 네, 이렇게 Evening Headlines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뭔가를 depict하는 것은 묘사를 하는 건데 특히 시각적인 것으로 묘사한다라고 했죠.
0: The movie has a scene depicting life in the 1990s.
1: 그 영화에는 1990년대의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뭔가 묘사하는 장면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자, go on display. 전시되다, 공개되다.
0: The winning photos will go on display next week.
1: 수상작 사진들은 다음 주에 전시될 예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예외로 드는 것은 make an exception 이라고 했습니다.
0: Okay. Right. I don't usually lend out my car, but I'll make an exception for you.
1: 저는 보통 차를 빌려주지 않지만 당신에게는 예외로 할게요. 쌤에게는
0: oh, thank
1: 제가
0: you.
1: 예외로
0: thank you so
1: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promote 하는 것은 뭔가를 누군가를 승진시키는 것도 됐지만 알린다. 널리 알린다라는 느낌이었죠.
0: Mm-hmm. The event was created to promote Ondor to international visitors.
1: 그 행사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온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어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0: Okay, let's wrap up part 1 with Lily Allen and the song is Never Gonna Happen.
1: 네,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I don't wanna hurt you cause I don't think it's a virtue but you and I have come to our end.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3: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2: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3: 홍상욱과
2: 왕도와 함께
3: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미술관 큐레이터의 색다른 분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뭘 분석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글 해석을 듣고 삐 하는 빈칸을 채워서 영어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 문장은 친구에게 하트 표시를 보냈어요. 친구에게 하트 표시를 보냈어요. 뭔가 문자 할 때 있잖아요. 문자 할 때.
1: I sent my friend a heart beep. I sent my friend a heart beep.
0: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자를 하게 되면 뭐 이것저것 이렇게 뭔가
1: extra extra extra
0: 하트 이게 그림 문자 뭔가 이런 거 보낸 게 있죠.
1: Kiss kiss kiss.
0: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약간 눈치 없이 보내면은 상대방이 화낼 수도 있습니다.
1: Okay, yes.
0: Right. 자, 하트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는요, 친구에게 하트 그림 문자를 보냈어요. 뭐 요 정도로 하면 조금 도움이 더 되시지 않을까? 영어로 하면 다시 한번요.
1: I sent my friend a heart beep.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 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 드립니다. 자, 오늘의 article 만나 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자, 오늘의 기사 제목은요.
1: What's the

0: best emoji? Antiquities curators have thoughts.
1: 제목에 나오는 antiquities는 고대 유물, 고대 유적을 뜻하는 단어라서 이게 만약에 우리말 제목으로 옮겨보면요. 최고의 이모지는 무엇일까? 고대 유물 큐레이터들이 평가에 나섰다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크리스틴쌤이 뭔가 굉장히 강하게 발음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로스앤젤레스의 제이 폴 게티 미술관 큐레이터들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연이어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떤 게시물일까요? 바로 여러 플랫폼과 운영체제에서 표현되는 예술 관련 이모지의 모습을 평가하는 게시물입니다. 전문적인 미술사 지식에 장난기 어린 유머까지 섞여 있다고 하죠.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0: Twitter's rendering of the amphora, a two-handled vessel in which ancient Greeks and Romans stored oil and wine. Coloration is good, but there's something amiss with the base. Rating, 4 out of 10, with a substantial deduction for its very lazy decoration and a meander pattern that looks like paper clips.
1: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름이나 포도주를 보관했던 양손잡이 항아리 암포라를 트위터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색감은 괜찮지만 밑부분이 뭔가 이상하네요.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4점. 너무 성의 없는 장식과 종이 클립처럼 보이는 미엔더 무늬 때문에 점수가 크게 깎였습니다. 뭔가... 이게 그 전문적으로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0: It is. 그렇죠? It's so true.
1: 네, 이 뭔가 이런 뭐라 그러죠? 전문성을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점수 많이 줄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10점 만점에 4점이면
0: That's very low.
1: 완전 탈락입니다.
0: Oh, it's fail. Fail.
1: 그런데 오히려 또 재미있는 게 있고 이 내용이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Twitter's rendering of the amphora, a two-handled vessel in which ancient Greeks and Romans stored oil and wine.
1: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름이나 포도주를 보관했던 양손잡이 항아리 암포라를 트위터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Twitter's rendering of the amphora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rendering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를 받아들이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Okay, so 그것의 해석은 어땠을까? 라고 하면서 연결해 볼게요.
0: Coloration is good, but there's something amiss with the base.
1: 색감은 괜찮지만 밑부분이 뭔가 이상하네요. 지금 이 문장 자체가요. 뭔가 색다른, 살짝 색다른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미 전문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oloration is good 이라고 yeah.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냥 colors가 아니라 coloration이라고 하면 조금 다를까요?
0: Yeah, so you may think, okay,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color and coloration?
1: Right.
0: Color is the actual color that we say, yellow, blue, whatever. Coloration is the kind of overall coloring.
1: Okay.
0: So like the color pattern or the distribution of color, how the color is arranged.
1: 아, 이게 색의 패턴이라든가 전체적인 뭐 색감이라든가.
0: Yes.
1: 이 어떻게 보면 큰 것을 보는 거네요.
0: Yes. 아, that's okay. right. So it is the overall way that it is colored.
1: 그러니까 더 예술적이잖아요.
0: 느낌이요. It is.
1: Right? So yellow, blue, black 이런 식으로 colors가 아니라 실제 색이 아니라 뭔가 색을 넣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색의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색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뭐 이런 착색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아요. 하면서 good이라고
0: It's
1: 했습니다.
0: It's good.
1: 근데 그나마 good이라고 했잖아요. okay라고 하면 더 안 좋잖아요. 그렇죠? Something is okay. 이러면 아, 뭐 괜찮은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인정은 한번 해주고 But there's something amiss with the base라고 했습니다. 밑부분에 뭔가가 amiss하네요 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0: Oh, this word amiss. A-M-I-S-S. And I mean, this is not the root, but the word you hear is like miss. Do you see that? M-I-S-S.
1: Right.
0: So I feel like with this word, the way to memorize the meaning of the word is like something's missing.
1: Something's missing.
0: But it's a formal word. If it's a miss, it means something is not right. There's something out of place.
1: 뭔가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I don't know what it is, but something is missing. So something amiss.
0: Yes.
1: Ooh, okay, so A-M-I-S-S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missing이나 뭐 off 정도도 될까요? The color's
0: off. Something is off.
1: Right?
0: Yes, yes.
1: 뭔가 맞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missing 같은 경우에는 something is missing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가 있지만 amiss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뭐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거 뒤에 이제 위치하는 경우가 많겠죠.
0: Right.
1: 그래서 여기서 그 베이스 부분에 밑부분에 뭔가가 amiss해요.
0: Yeah. It's not right. It's not right.
1: Right.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Rating 4 out of 10 with a substantial deduction for its very lazy decoration and a meander pattern that looks like paper clips.
1: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4점. 너무 성의 없는 장식과 종이 클립처럼 보이는 미엔더 무늬 때문에 점수가 크게 깎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겨우 4점 줄 거면서 지금, 그죠? 지금 4 out of 10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뭐뭐 out of 뭐 이렇게 숫자 앞뒤로 이제 넣게 되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out of B라고 하면 B가 만점인데 그중에서 A만큼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4 out of 10은 10점 만점에 4점. 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엄청나게 감점을 받았어요. Substantial deduction, right? 감점. 너무 decoration이 게을러요. 이랬고요. 자, 그리고 Anna meander pattern that looks like paper clips 이러면서 종이 클립처럼 보이는 어떤 패턴이냐 봤더니 meander pattern이라고 돼 있습니다.
0: So first of all, let's talk about what this pattern is and why this is important.
1: Yes.
0: So a meander means curving, winding.
1: Mm-hmm.
0: So meander pattern is it kind of like bends from side to side and it is that kind of pattern. The reason why this is important is because it is kind of the pattern that the Greeks and the Romans used to use in their kind of decoration.
1: Okay. 그러면은 고대 그리스 뭐 이렇게 스타일 패턴을 땄기 때문에 뭐 이제 얘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수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Well, but it looks like paper clips. So that's why
1: 어떻게 생겼길래? Okay, so 지금 meander이라고 하는 거, meander pattern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구불구불 강이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런 이제 무늬를 패턴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paper clips처럼 생겼어요 하는 거 보니까 예쁘게 되어 있진 않나 봐요.
0: No, that's right. So it's just, you know, it's not like really that great.
1: Okay. So,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아까 잠깐 제가 얘기하다 이걸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요. 4 out of 10이라고 하면 몇 점 중에 몇 점이라고 했는데 점수 평가할 때는 4 in 10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Right.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witter's rendering of the amphora, a two-handled vessel in which ancient Greeks and Romans stored oil and wine. Coloration is good, but there's something amiss with the base. Rating, 4 out of 10, with a substantial deduction for its very lazy decoration and a meander pattern that looks like paper clips.
1: All right, 노래 듣고 part 2로 넘어갈게요.
0: Here's Meghan Trainor with Lips Are Movin'.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What's the best emoji? Antiquities curators have thoughts.
0: 어떤 부 큐레이터는 소셜미디어에서 특히 반응이 좋았던 평가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장 혹독하게 평가한 것들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떤 평가였을까요? 두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What are those towers doing just sitting on the crenellated wall? The lack of windows would be better for a fortified outer wall, but the proportions are all wrong. A crenellated wall, of course, is an exterior wall of a medieval castle that has squared off tooth-like notches along the top through which archers could shoot while remaining defended. But total comprehension isn't strictly necessary. Simply allowing the expertise to wash over you is also an option.
0: 저 탑들은 왜 성벽 위에 그냥 덩그러니 얹혀 있는 거죠? 창문이 없는 건 차라리 방어용 외벽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비율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여기서 crenellated wall이란 중세성의 외벽 위쪽에 네모난 톱니 모양의 홈이 반복해서 나 있는 성벽을 말합니다. 궁수들이 몸을 보호하면서 그 틈으로 화살을 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죠. 하지만 이런 전문 용어를 전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식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네. 이 처음 글을 쓸 때는 이 건축 요소 하나하나가 정확히 뭔지 설명하려고 괄호까지 넣고요. 그리고 부연 설명까지 계속 덧붙였는데 그러다 보니 글이 더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1: Oh dear.
0: 네, 근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지식은 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 I think
0: 그냥
1: so.
0: 이 자체를 사람들이 즐기고 mm-hmm. 웃고
1: sure.
0: 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1: Right.
0: 그렇죠? Alright. 자,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What are those towers doing just sitting on the crenellated wall? The lack of windows would be better for a fortified outer wall, but the proportions are all wrong.
0: 저 탑들은 왜 성벽 위에 그냥 덩그러니 얹혀 있는 거죠? 창문이 없는 건 차라리 방어용 외벽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비율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네, 너무 지금 뭐라고 하는 느낌 혹독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So what are those towers doing just sitting on the crenellated wall?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Sit on이라고 하는 게 앉아 있는 거지만 그냥 놓여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이 되겠죠. 놓여
1: yeah.
0: 있으면. 근데 쌤 여기 보면 crenellated wall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1: Listen, you know what? To be very honest with you, I did not know it was a crenellated wall.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heard this,
0: right.
1: But you see it in the movies.
0: Uh-huh.
1: You know those like, you know, Roman or, uh-huh. you know, those castles and they're fighting.
0: Like fortresses.
1: And the fortresses and they all have that top.
0: 이렇게 돼 있는 거.
1: And I said, oh, that's a crenellated wall.
0: 아니, 왜냐면 우리말로도 이거 뭐라고 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1: Just the tower.
0: 네모 각도서 yeah. 이렇게 화살 쏘는 데 있잖아. 이렇게 아마 표현이 될 겁니다.
1: It's so true.
0: Right.
1: So this expression, crenellated wall, you

0: don't have to know this, but right. It's good. It's like, oh, there is a name for that. Mm-hmm. So basically, it is kind of that whole idea when you see a fighting scene mm-hmm. and the top of the wall in a castle, mm-hmm. it's like this.
1: 약간 톱니처럼 생겼잖아요.
0: Up and down, right, right. Up and down, uh-huh. right.
1: Yeah. So 그렇게 된 모양. So crenellated이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 자체가 뭔가 톱니 모양으로 홈이 파인이라는 실제 뜻이 있는 mm-hmm. adjective가 되겠습니다. 그런 wall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안에 숨어가지고 막 화살 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0: Right, right.
1: 자, 그런데 이제 아 이게 무슨 뭐 fortified outer wall 뭐 이게는 뭐 좋겠죠. The lack of windows would be better for a fortified outer wall. 이라고 mm-hmm. 했습니다. Fortified라고 하면 요새의 뭐 방어용의 그런 outer wall에게는 좋겠지만요. 뭐 windows가 없다는 게 뭐 이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또 근데 비율이 근데 별로예요. Proportions are all wrong이에요.
0: Okay, this person is not happy. is very upset about this depiction.
1: Okay. okay.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A crenellated wall, of course, is an exterior wall of a medieval castle that has squared off. Tooth-like notches along the top through which archers could shoot while remaining defended.
1: 여기서 crenellated wall이란 중세 성의 외벽 위쪽에 네모난 톱니 모양의 홈이 반복해서 나 있는 성벽을 말합니다. 궁수들이 몸을 보호하면서 그 틈으로 화살을 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죠. 이렇게 좀 뭔가 길게 설명을 해주면 많은 분들이 그거.
0: Because even native speakers, right. they're like, huh? What's a crenellated wall?
1: Right.
0: So that's why the writer is uh-huh. describing what it means.
1: Right.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설명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Medieval castle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중세의 성을 얘기를 하겠죠. That has squared off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이제 네모난이라는 뜻인데요. Mm-hmm. Tooth-like notches. Along the top,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0: Okay, so it's kind of like, okay, the not tooth, like you can figure out. They mm-hmm. look like teeth,
1: right?
0: Okay, but it's notches that are a little bit confusing. Mm-hmm. A notch is a small gap. So it's like a tooth and then gap. Another tooth and then gap.
1: 아, 이건 마치 이가 났는데 약간 틈이 있는 거네요. 틈이 있는 거네요.
0: Every other
1: 이와 이 사이에 혹시 틈이 있으면 그 나와 있는 That's 틈은 notch라고 부를 That's 수가 있겠고 tooth-like가 진짜 이빨처럼 생긴 뭐 이빨 모양의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 저라면요. crenellated을 외우는 것보다는요. 그냥 tooth-like notches라고 외우는 게 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okay. 좀 생각이 있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But total comprehension isn't strictly necessary. Simply allowing the expertise to wash over you is also an option.
1: 하지만 이런 전문 용어를 전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식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뭔가 부담을 덜 주게 되네요. 그렇죠?
0: Yeah.
1: Comprehens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So, but total comprehension, 완전히 다 이해하는 거는 it's not strictly necessary. So,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Mm-hmm. 라고 하면서요. 그 이 전문성 있잖아요. 뭔가 전문 용어도 나오고 그런 expertise를 그냥 당신에게 wash over 되게 두는 것도 that's another opti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막 단어가 쏟아져 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0: Right. That is true. So the idea of something washing over you uh-huh. is a kind of strong feeling that suddenly comes to you, mm-hmm. that surrounds you. So, and it's powerful. Mm-hmm. So in mostly we use this with like sadness washing over you
1: okay.
0: or relief like you were so worried and it washes over you okay. it has a kind of powerful feeling that suddenly comes to you mm-hmm. now in this case it's a little bit used in a humorous way
1: yes
0: it's like these powerful words and information and uh-huh. all crenellated wall Just let it wash,
1: Just wash
0: over you.
1: Over you. All right. yeah. So 진짜 물이 이렇게 위로 쏟아져서 나를 다 yeah. 씻어내리면서 가듯이 mm-hmm. 원래 사실 wash over someone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 같은 것이 막 밀려온다라는 뜻으로 보통은 쓰는데
0: yes.
1: 여기서는 좀 재밌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0: Right.
1: 이런 expertise가 그냥 당신에게 몰려들게 그냥 두세요. 뭐 그걸 뭐 따져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0: Yes.
1: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What are those towers doing just sitting on the crenellated wall? Oh, the lack of windows would be better for a fortified outer wall. But the proportions are all wrong.

0: A crenellated wall, of course, is an exterior wall of a medieval castle that has squared off tooth-like notches along the top through which archers could shoot while remaining defended. But total comprehension isn't strictly necessary. Simply allowing the expertise to wash over you is also an option.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한글 해석을 듣고 빈칸 B를 채워서 영어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말 문장은 친구에게 하트 그림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친구에게 하트 그림 문자를 보냈어.
0: I sent my friend a heart beep. I sent my friend a heart beep.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Jonas Brothers with 5 more minutes.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What's the best emoji? Antiquities curators have thoughts.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의 게시물들은 게티 미술관의 소셜미디어 책임자 월도프와 그 팀이 2020년에 시작한 시리즈의 연장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왜 시작하게 됐을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We're trying to do something fun with a personality to really, you know, make Getty feel less intimidating, to be more accessible, she said. In interviews, Barr and Grolemond both agreed that unconventional forms of outreach were important parts of the job of a curator in 2026.
0: 재미있고 개성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게티 미술관이 덜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도록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라고 월도프는 설명했습니다. 바와 그롤레몬드는 인터뷰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2026년 큐레이터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술관 웹사이트에요. 이 중세 시대의 별자리 운세라든가 이런 중세식 연애 팁 같은 거 그런 가벼운 콘텐츠를 만드는데도 좀 상당한 시간을 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그런 뭐 미술, 예술 이런 작품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1: That is true. And I think even younger people more so. And so they're trying to reach a younger crowd.
0: Right.
1: And I tell you, Getty Museum is very famous in Los Angeles. I've been a few times.
0: Right.
1: And it's beautiful. But unless you like that kind of thing, it's not something that you would You know, like not the average person is going to go to a museum.
0: 왠지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뭔가 그걸 잘 아는 사람만 가는 거야.
1: Yeah.
0: 어렵고 해석을 할 수도 없어. 어차피 이런 생각을 먼저 갖는단 말이에요.
1: Yes.
0: 근데 저도 예를 들어서 그 MoMA에 갔을 때 뉴욕에서 현대 뭐 미술관 해가지고 나랑 안 어울려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1: Oh, so fun.
0: Right.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아 이거 즐길 수 있는 거다라는 좀 가까운 친근한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All right. 자, 어떤 표현들을 나왔는지 자세히 볼게요.
1: We're trying to do something fun with a personality to really, you know, make Getty feel less intimidating, to be more accessible, she said.
0: 재미있고 개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게티 미술관이 덜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도록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라고 월도프는 설명했습니다. 자, 그죠. We're trying to do something fun with a personality. 이거는 사람의 성격이란 뜻도 되지만 뭔가의 개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To, you know, make Getty feel less intimidating 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intimidate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 Yeah, the word intimidate basically means that, well, first of all, if someone is intimidating or something is intimidating, it is that they are, it's kind of like you feel a distance because they're either too smart, too powerful, too whatever, too big,
0: overwhelming,
1: that you cannot approach them.
0: 방금 딱 제가 느낀 그 느낌이네요. 나는 내가 가기에는 저 사람들은 another level이야.
1: You know, I don't know history. I don't know art. You know, I won't understand.
0: 그러면 그런 미술관이 나를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으면 그게 intimidating 한 거네요.
1: That's right.
0: Right. Okay.
1: But of course, you know, the museums, they don't want you to feel that way, but you feel that way on your own.
0: Right. 뭔가 스스로 괜히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1: Yes.
0: 들어갈까 말까, right?
1: That's right.
0: All right. So, 남을 intimidate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좀 뭐 위협적이 될 수도 있고 위압감을 줄 수도 있는 게 되겠습니다. So, 그것을 덜 느끼게 만드는 거, feel less intimidating, 덜 위압적으로, 위압적으로 느끼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목표였고요. 또 하나는 to be more accessible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 Okay.
0: 뭔가 들어갈 수 있느냐?
1: Yeah, absolutely. So accessible means yeah, any it's easy to enter a place. Mm-hmm. It's easy to use something. Mm-hmm. It's easy to understand. Mm-hmm. So if something is accessible, mm-hmm. it's like open to the public.
0: Okay.
1: It is not private. Mm-hmm. It's like you can come. Oh, you don't know? You can come. Mm-hmm. We welcome you all.
0: 누구나 그냥 편하게 와라. 이거는 뭐 너무 전문적인 거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accessible이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으로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뭐 즐길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해도 될까요?
1: Totally.
0: Right.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1: Yeah, that's okay. right.
0: Alright, 자 다음 연결해 볼게요.
1: In interviews, Barr and Grolemon both agreed that unconventional forms of outreach were important parts of the job of a curator in 2026.
0: 바와 그롤 레몬드는 인터뷰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2026년 큐레이터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뭔가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게 해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트렌드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느낌. 이거 예전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So they both agreed that unconventional forms of outreach were important parts of the job.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unconventional forms of outreach. 일단 outreach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해요.
1: Outreach. Okay. So this is one word and it is a noun. And outreach is basically you're kind of reaching out to the

0: friend.
1: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Master Eugene and Kriste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게티 미술관의 본관인 언더위 게티 센터가 1년 동안 보수 공사로 문을 닫을 예정인 만큼요. 미술관의 디지털 채널은 더욱 중요하게 운영될 거라고 하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0: Remembering the sensation of staring at printouts of emoji, commenting on, like, the angle of the pediments,

0: Barr seemed aware on some level of the absurdity of the project. I think we might be applying an unexpected level of scrutiny for people who are designing these emojis to begin with, she said.
1: 이모지를 종이에 출력해놓고 한참 들여다보면서 가령 페디먼트, 그러니까 건물 정면 삼각형 부분의 각도 같은 걸 두고 의견을 나눴던 순간을 떠올리며 바 역시 이 프로젝트가 어딘가 우스꽝스럽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애초에 이 이모지를 만든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뜯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바는 말했습니다. 만든 사람은 정작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한 건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0: Let's take a look. Oh, yes. Oh, the angle of the pediments. Oh, it's all wrong. Proportion, coloration.
1: Yeah. 이런 거 아니에요? Oh. 당신이 뭔데 내 것을 평가해. 난 그냥 만든 거야. Right? Okay,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0: Remembering the sensation of staring at printouts of emoji. Commenting on, like, the angle of the pediments, Barr seemed aware on some level of the absurdity of the project.
1: 이모지를 종이에 출력해놓고 한참 들여다보면서 가령 페디먼트, 그러니까 건물 정면 삼각형 부분의 각도 같은 걸 두고 의견을 나눴던 순간을 떠올리며 바 역시 이 프로젝트가 어딘가 우스꽝스럽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프린트아웃스가 출력물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본인도 약간 웃긴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아, 이 뭐 pediments의 angle 같은 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 아, 좀 오버였나? 이런 느낌을 yeah, 할 수가 있는데요. Right. 이 pediment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왜 영화에 보면 그리스 건축물 같은 건데 이렇게 기둥들이 있고 그 위에 꼭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잖아요.
0: Yeah.
1: 그렇죠? Right.
0: Yeah.
1: 그런 것을 이제 pediment 하는데 그거 아 그것의 앵글 막 이러면서 Barr seemed aware 알아보이는 것 같았어요. On some level of the absurdity of the project.
0: Yeah.
1: 쌤, 일단은 absurd 하다는 게 뭘까요?
0: Okay, so we often use the word ridiculous, right? It is very similar, but even stronger.
1: Yes.
0: Right. So absurdity, or if something is absurd, means it is really ridiculous. Mm-hmm. It's unreasonable. Okay. It makes no sense.
1: Uh-huh.
0: This is so... sometimes if you say this is like absurd, it's like this is so stupid.
1: Uh-huh. 그럼 본인도 지금 인정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absurd하다는 거는 뭐 터무니 없는 뭐 약간 실없는 바보 같은
0: yeah.
1: 정도의 느낌인데 이 프로젝트의 absurdity 이것은 이 프로젝트의 좀 터무니 없음 이거에 대해서 he seemed or she seemed. Aware, 알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on some level 이라고
0: okay.
1: 얘기가 왔습니다.
0: All right. So was he fully aware? Well, maybe not fully aware, uh-huh. but on some level, in some way, he was partly aware. So even as he's doing this, like, oh, the coloration and the angle and the pediments and blah, blah, blah, blah, blah.
1: Right.
0: And he's like, in one side of his brain is saying, oh, this is so dumb. What am I doing? Right? So on some level, in some way, to some extent, he realized, he knows that this is ridiculous.
1: 아, 이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진지하지만, 어느 정도는, 아, 그래, 이건 좀... 이건 좀
0: What
1: 더,
0: am I doing?
1: 이건 좀 absurd한데. 인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he seemed aware... 까지만 나왔으면 이걸 그냥 알아 아는 것 같더라 정도라면은 만약에 he seemed aware on some level 이러면 어느 정도는 마음 한 구석에서는 좀 아는 것 같더라 이런 느낌으로 좀 부드러워지네요, 그렇죠?
0: It does.
1: On some level. 그리고 쌤이 아까 방금 살짝 멘션을 했는데요, to some or a certain extent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or degree라고 쓰는 거 그거는 굉장히 formal한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0: Right.
1: Okay. So 어느 정도는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조금 말도 안 됨을 아는 것 같아 보이더라라고 했습니다.
0: Yeah. So I mean, this expression is actually a very conversational expression. It's not like crenellated wall,
1: right?
0: So on some level, you can say on some level, I understand what she's saying, but this is, but her behavior is unacceptable, for example.
1: Okay, okay.
0: So in some ways, I understand. But, 뭐, 뭐, 뭐, 뭐, 뭐.
1: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나도 뭐 이해하는 바이다. On some level,

0: 에서는 그렇지만 뭐 다른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간다든가. Yes.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conversational 한 expression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 think we might be applying an unexpected level of scrutiny for people who are designing these

0: need를 apply 하는 것 같지도 모른다
1: yeah.
0: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is, go ahead.
1: Okay, so the word scrutiny, S-C-R-U-T-I-N-Y, is basically a careful, very detailed examination.
0: Mm-hmm. Right.
1: And specifically, you're looking for maybe problems. You're looking for, did they do something wrong? Yeah, there's a reason why you're examining this.
0: Okay. Mm. 아, 그러니까 scrutiny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정밀한 뭐라 그럴까 조사, 세밀한 조사 아마 정밀
1: yeah.
0: 검사. 이거는 앵글이 이상해. 뭐
1: yeah,
0: 이런
1: this,
0: 거.
1: Right. Right. So here the these respectable curators are sitting down and they're applying this level of scrutiny. The level of scrutiny means it's too much scrutiny.
0: 아, 이미 scrutiny라고 하는 거 자체도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하는 조사가 아니라 아주 세세한 조사를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근데 기대하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So the original designers have no idea
1: they don't know.
0: That they would you know, experience
1: let's draw,
0: this.
1: Let's draw a cute emoji.
0: Well, I just designed it this way. You know, 아무 intentions도 없었다 하더라도 했었다가 될 수 있겠네요. Right, 좋습니다.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
1: Remembering the sensation of staring at printouts of emoji, commenting on, like, the angle of the pediments, Barr seemed aware on some level of the absurdity of the project. I think we might be applying an unexpected level of scrutiny for people who are designing these emojis to begin with, she said.
0: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친구에게 하트 그림 문자를 보냈어요 라는 거였죠?
1: I sent my friend a heart emoji.
0: 네, emoj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은 개개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Congrats!
0: Right. 송X님이요.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요즘에 설명해 주시는 분 따라다니며 많이들 듣더라고요.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예전보다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요. 아, 저 가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돈만 먹지 말고.
1: Oh, that's a nice museum, Sam. Really. I mean, to be honest, yeah. I don't go to many museums, but I took my son to the museum. They have great exhibitions.
0: Take me there too. Come on.
1: Come on.
0: 데려다주세요.
1: Come here.
0: All right.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집니다.
1: Here's Charlie Puth with Up All Night.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이모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 알아?
0: 진짜? 아, 이모지도 미술 평론가들한테서 안전하지 않구나.
1: 어떤 큐레이터는 성 이모지에 10점 만점에 1점을 주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했대.
0: 와, 엄청 까다로운 사람들이구만. 내 자화상은 몇 점이나 줄지 궁금하다.
1: 내 생각에는 아니야.
0: 뭐야? 뭐야? 문장을 끝내라고. 전 오늘도 편하게 잠자긴 들렸습니다. 몇 점이었을까? 이러면서.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에이. 말을 안 하는 게 날 뻔했어.
1: Okay, alright. 네.
0: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바로 엄청 까다로운 사람들이구만이었는데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Strict crowd?
0: Strict crowd.
1: Difficult crowd? No. Tough crowd.
0: Tough crowd.
1: That's a great expression. Yeah. When you say like, and it doesn't have to be like many people, right. Like, you know, a lot of people to make a crowd.
0: Yes.
1: It's just an expression that says that particular group of people, they're not easy. They're very strict.
0: Okay, 그러니까 한 뭐 100명일 필요도 없고 그래도 조금의 사람만 있어도 근데 이 사람들은 쉽지 않다.
1: That's right.
0: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다. 그럼 one person도 가능한가요?
1: Well, okay, here's the thing. So, you know, we talk about our love for comedians,
0: yes.
1: And the stand-up comedy.
0: 딱이죠.
1: Right? Comedy house, they go there and there are like about 20 people sitting there and they're doing their act, right? And the comedian says, "Wow." This is a tough crowd. They're not laughing.
0: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하하하 뭔가 조크를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요.
1: Sometimes you can also even give a lecture. I've given lectures a lot. You know, they invite me. Oh, 선생님, can you give a 강의? And most of them are really great. But on occasions, it's a tough crowd. It's like, you know, they're kind of, they look at you like, they're so bored. They're falling asleep.
0: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육청에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영어 관련해가지고. 근데 오전, 오후 나눠서 똑같은 강연을 했거든요. 근데 오전에 오히려 저는 tough crowd가 될 거야. 왜냐하면 그 관련 부서에 막 일하시는 분들이고 좀 나의 연세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약간 긴장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좋은데 왜냐하면 오후에는 또 굉장히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듣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더 분위기 좋겠다 했는데 nobody was laughing.
1: Nobody was.
0: I mean, it was such a tough crowd.
1: You see, that's the thing. So we can talk about, we can use this expression not just because you're performing, but it's just like a very difficult and kind of like unresponsive group of people.
0: 반응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죠. Okay, so what a tough crow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tough가 어려운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tough guy 이런 느낌이 아니라 까다로운 뭔가 어려운 뭐 관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1: Yes.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pick apart라는 걸 좀 더 듣게 될 겁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요. 하나하나 뭔가 뜯어보면서 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pick 골라내가지고 다 뜯어내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pick apart.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1: Did you know museum curators are picking apart emojis and rating them?
2: Seriously? I guess even emojis aren't safe from art critics.
1: Mm-mm. One curator gave a castle emoji 1 out of 10 and basically said, Ugh, I hate it.
2: What a tough crowd. I wonder how they would rate my self-portrait.
1: Well, to be honest, oh no, no. What Never mind.
2: Complete your sentence.
1: No, I can't say.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박은정님이요. 해외에 나와서 살게 됐는데 적응하느라 바쁘다가 몇 달 만에 이브닝 스페셜 다시 틀게 됐는데요. 두 분 목소리 덕분에 타국에서 외롭지 않은 느낌이 드네요.
1: My goodness!
2: We are there with you.
1: We are with you.
0: 계속 꾸준히 외국에서도
1: Thank
0: 함께 해주시면
1: so
0: 감사하겠습니다.
1: Much.
0: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샘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a song by Will.i.am. It is I Like to Move It.
0: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

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여러분, 맛집 너무 좋죠? 그렇지만 맛집에 갔는데 줄이 엄청 길다. 이걸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So, 우리 잭쌤은요, 맛집에 갔어요. How long are you willing to wait? 얼마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요?
1: Well, it depends on the situation. If I were visiting a famous restaurant in another city, I would be willing to wait longer.
0: 네.
1: But if it was my city and I could just go there another time, then I probably wouldn't want to wait more than, I don't know, 40 minutes.
0: 아, 그러면 다른 도시에 가서 유명한 맛집을 가면 좀 더 오래 기다릴 의향은 있지만 내가 사는 도시라면 40분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다른 도시면 얼마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두 시간?
1: Well, maybe, yeah. Maybe if I went to another country,
0: 아, 다른 도,
1: specifically
0: 국가요?
1: to eat at 아, that restaurant, 네. I could wait for hours. But 아, usually I don't like waiting.
0: 그렇죠. 그 국가에 일부러 그 식당 때문에 갔다 그러면 몇 시간이든 기다릴 수는 있죠. 하지만, 네. 보통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1: yeah.
0: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더운 여름날이다. 아, 생각도 못하겠습니다.
1: Yeah. Maybe it's because I'm old, but if I see a long line, I just immediately turn around and go find something else. I don't have time.
0: 맞아요. 시간이 금이죠. 네, 그런데 그런 줄을 기다릴 때도 궁금하지만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1: 맞아요.
0: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두 가지 경우 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1: Well, our question is, how long is the wait?
0: How long is the wai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wait의 스펠링은요?
1: W-A-I-T
0: 맞습니다. 우리 몸무게도 발음은 똑같은데 스펠링은 다르죠.
1: Right, that one is W-E-I-G-H-T.
0: 네, 조금 더 길어요. W-E-I-G-H-T. 기다림은

0: WAIT입니다. How long is the wait?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그럼 먼저 이 질문부터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once again is
1: How long is the wait?
0: 자, 그럼 이 문장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얼마나 오래? 라는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 시간이나 기간을 물어볼 때는 How long?으로 보통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오래? How long? How long? 보통 우리가 long이라는 거는 긴, 길이가 긴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long하고 short 이렇게 보통 우리가 외우는데 길이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우리가 길고 짧은 거를 long, short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how long, 얼마나 오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얘기할 때는 is, 주어의 상태를 얘기하니까 is, 비동사를 사용해 주는 거죠. 자, how long is, 다음엔 이제 대기 시간, 뭐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the wait라고 합니다. 왜 the wait냐? 지금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에 대한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왜냐면 기다림은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he wait라고 the를 앞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카페나 이런 데서 기다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받는 시간, 뭐 식당, 병원, 놀이공원 어떤 경우에서든지 다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자, how long is the wait? 이 표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How long is the wait?
0: How long is the wait?
1: How long is the wait?
0: How long is the wait? 네, 이 질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패턴 연습하러 가볼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뭐죠?
1: Well, we're just going to change the word wait. So, how long is the 뭐뭐?
0: 네, 보통 우리가 어떤 걸 물어볼 때 뭐 어떤 것의 길이라든지 소요 시간, long이 뭐 둘 다 해당이 되니까요. 물어볼 때는 특정 뭐뭐의 소요 시간이나 길이를 물어보기 때문에 꼭 th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the까지 기억을 하시라고 How long is the까지 패턴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꼭 the까지 붙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1: Okay, so let's start with an example where long means 길다.
0: 아, 길이. 길이를 네. 얘기할 때요. 알겠어요.
1: How long is the line?
0: 오, line. 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줄이 얼마나 길어요? 라는 말이겠네요. How long is the line? 줄이 얼마나 길어요? 저는 이 질문 공항에서 해봤는데요. 공항에 그 departure
1: 네.
0: 그 층에서 출국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줄이 너무 긴 거예요.
1: 네.
0: 그래서 This i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라는 이 팻말을 들고 서 있는
1: 와.
0: 공항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like a snake? Long 네. snake? 그 줄이 너무 길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어디가 줄 끝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how
1: wow.
0: long is the line?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럴 때.
1: And then after you got on the airplane,
0: 네.
1: you could ask, how long is the flight?
0: 아하, 그래서 겨우 출국장에 들어가서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is the flight? Flight가 비행이라는 뜻인데요. The flight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탄 요 비행이라서 비행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이 얼마나 걸려요? 즉, 비행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뜻이 되죠.
1: Yeah, you might also ask that when you're booking tickets.
0: 그렇죠. 표를 예매할 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How long is the interview?
0: 아, 인터뷰, 면접. 또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

0: we're speaking now. How long is the interview? How long was the interview for Start English, Zach? Do you remember?
1: I don't remember. I think it was under half an hour.
0: 네,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죠? 한 30분 동안 우리 수다떤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네, how long is the interview?
1: I was ready to start.
0: 오, 스타트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 언어 유희네요. 스타트 잉글리시니까. 우리 잭쌤.
1: 네.
0: 축하 기념 파티 한다면서요.
1: 네.
0: How long is the ceremony? 행사가 얼마나 걸리나요?
1: It'll take about an hour.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0: 오, 행사. 행사, 특히 어떤 기념 행사를 우리가 세레모니라고 하잖아요. Ceremon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m-hmm. 근데 우리는 세레모니를 축구 선수가 공을 넣은 다음에 세레모니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영어로도 그걸 세레모니라고 하나요?
1: I don't think so. We might 네. say celebration, though.
0: 아, 그렇죠. Celebration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Post-goal celebration.
0: 네, post-goal celebration. 골을 넣은 후에 celebration, 뭐 이렇게 축하라고 하는데 기념 ceremony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ceremony 자체는 뭐 기념 행사의 뜻을 갖고는 있어요. How long is the ceremony? It'll take. 자, 어떤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 때는 take를 쓰죠. 그래서 about an hour, 한 시간 정도라는 표현이고요. It'll take about an hour. 이렇게 또 대답을 할 수 있겠네요.
1: Here's one again with length. How long is the tunnel?
0: 길이가 또 mm-hmm. 나왔네요. How long is the tunnel? 터널이 얼마나 길어요? 라는 질문이네요. 저는 진짜 긴 터널 들어가 봤어요. 요즘 그 한 터널이요. 그 여의도 쪽에서 시작하는 터널 있거든요.
1: Mm-hmm.
0: 서쪽에? 서울 서쪽에?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와, 완전 길어요. 진짜 길어요. Underground tunnel. 한 몇 킬로가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끝나지? 제 친구는 폐쇄공포증이 있는데 그게 막 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1: 진짜 서울에 그런 거 있는지 조금 깜짝 놀랐죠.
0: 그렇죠. 깜짝 놀랐죠. 네, 네 진짜
1: There's
0: 길더라고요.
1: There's also another long tunnel on the way out toward the east coast.
0: 아, 그래요?
1: The new highway. 네.
0: 오, 그건 안 가봤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1: You could also ask, how long is the delay?
0: 아, delay. 지연 시간이죠. 그래서 지연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How long is the delay?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ow long is the 뭐뭐를 물어봤는데요. 뭐 또 있어요? 혹시?
1: Oh, sure.
0: Okay.
1: You could ask, how long is the speech?
0: 아, speech. 아, 세레모니 같은 데 가면 스피치 하잖아요. 길면 싫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How long is the speech?
1: How long is the speech?
0: 아, 좀 짧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1: Or even worse, how long is the test?
0: 시험이 얼마나 길어요. It's a 3-hour test. 3시간짜리 시험. 너무 싫습니다. 네. 시험이 얼마나 길어요? How long is the test?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가 됐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때 혹은 어떤 게 얼마나 긴지 물어볼 때 How long is the 뭐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1: How long is the line?
0: How long is the line?
1: How long is the flight?
0: How long is the flight?
1: How long is the interview?
0: How long is the interview?
1: How long is the ceremony?
0: How long is the ceremony?
1: How long is the tunnel?
0: How long is the tunnel?
1: How long is the delay?
0: How long is the delay?
1: How long is the speech?
0: How long is the speech?
1: How long is the test?
0: How long is the test? How long is the program? Start English.
1: Oh.
0: About...
1: There's one more that I use often as a musician. 네. How long is the set?
0: How long is the set? Mm-hmm. 세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의 전체 세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한번 생각해 볼게요.
2: 실례합니다. 음료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 5분 정도요.
2: 좋습니다.
3: 음료가 준비되면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0: 미국에서는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I have Zach's, your drink out here. 뭐 이런 식으로.
1: Drink for Brandon.
0: Drink for Jack or Zach. 네, 뭐 이렇게 네 부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실례합니다. 음료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아, 요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어로 말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음료가 나오는데까지 붙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 정도요. 5분 정도.
1: About 나오겠어요.
0: 맞아요. 우리 아까 행사가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했을 때 한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It'll take about an hour 라고 했거든요. take를 썼는데 take 대신에 또 다른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습니다.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음료가 준비되면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이름을 불러주다, 부르다는 call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음료가 준비되면 이라는 표현은 뒤에 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음료가 준비되면 요 어순으로 한번 영어 표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올게요.
3: Excuse me,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4: It'll be about 5 minutes.
3: That's fine.
4: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0: 실례합니다. 음료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 Excuse me,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1: Excuse me,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0: 실례합니다. 뭐 excuse me, 요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음료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다시 한번요.
1: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0: 자, how long is the wait?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나의 음료가 나오는데 라는 표현은 뒤에 for my drink 라고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for my drink, 나의 음료를 위해서 나의 기다림은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for my drink 붙인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5분 정도요.
4: It'll be about 5 minutes.
1: It'll be about 5 minutes.
0: Take를 써도 되지만 be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it'll take about 5 minutes. It'll be about 5 minutes.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about은 대략이라는 뜻이고요. 5 minutes가 5분이라는 뜻이죠. It'll be about 5 minutes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좋습니다.
3: That's fine.
1: That's fine.
0: 네, that's fine. Fine은 여기서 괜찮은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죠. 아, 네, 그거 괜찮아요. 뭐 좋아요. 이런 의미죠. 음료가 준비되면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4: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1: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0: 그렇죠. Will, 우리가 뭐뭐를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Call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부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여기서 it는 당신의 음료라는 뜻이고요. 당신의 음료가 준비되면 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So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다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3: Excuse me,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4: It'll be about 5 minutes.
3: That's fine.
4: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5: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은 다시 한번.
1: How long is the wait?
0: How long is the wait? 였고요. 뒤에 for my drink까지 있었죠. 자, 여기서는 발음을 연습하실 때요. How long is the wait? 여기까지 한 묶음으로 발음하신 다음에 for my drink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억양 신경 써주시면 돼요.

0: 것 같아요. 우리 딱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1: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0: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Lovely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nglish.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3: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4: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2: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4: 너무 좋다.
2: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0: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this is Juch.
1: 네, 여행 중에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서 당황하는 경우 혹시 있으세요, 선생님?
2: 저는 크게 당황은 안 하는데
1: 아, 당황
2: 요새는 핸드폰이
1: 하세요?
2: 있으니까 네. 저는 찾아보고 막 이렇게 길 찾는 거 좋아하긴 해요.
1: 아, 그래요?
2: 근데 이제 답답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찾다 찾다 너무 이제 그러니까
1: 그런
2: 못 찾으면.
1: 그 심정을 잘 모르시는구나.
2: 잘 모르는데 딱 한 번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제가 파리 갔었는데 네. 확실히 어느 매장이 있다고 그 유명한 그 네. G 맵에 있었는데 네. 도착했는데 없는 거야.
1: 그 장소가?
2: 그 장소. 그러니까 이 맵에 지도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던 매장을 갔었던 거예요.
1: 저런.
2: 뺑뺑 돌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Excuse me, could you tell me where this is? Could you tell 다 모른대. 알고 보니 몇 년 전에 매장이 다
1: 문을 닫았구나.
2: 문을 닫았는데 It's still on the map. So we were like frustrated, like, okay, we give up. Next shop.
1: Ah, so you were with someone there.
2: I was with people.
1: Yeah. Oh, thank goodness. Yeah. 누구라도 같이 있으면 좋죠.
2: 근데 우리는 이제 프랑스어를 못하니까. 그래도 이제 막 영어를 쉽게 쉽게 하는데 또 프랑스 가면 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영어를.
1: 아, 그렇죠.
2: 그래서 막 손짓, 발짓 하면서 where is the shop? 그러면서 Nobody knows. It's not there anymore.
1: 저런 저런.
2: 이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1: 그렇죠. 네. 그 nobody's fault, really.
2: Nobody's fault.
1: 그렇죠.
2: That's right.
1: 자, 그래서 이렇게 길을 잃은 것 같아서 완전히 당황을 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이제 만들어봤거든요. 분명 위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여기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그 식당을 지나쳤는지도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떻게 또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목소리) 야, 우리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
2: 진짜? 난 식당이 이 거리 근처인 줄 알았는데
1: 아, 그 지도를 보니까 우리가 이미 지나친 것 같아
2: 정말? 그럼 한번 물어보자
1: 그래, 시간 더 낭비하기 전에 그렇죠
2: 솔직히 저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1: 네, 그렇죠?
2: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1: 그럼 이럴 때 좀 더 이 이야기가 나한테 와닿는다 이 말을 영어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2: Oh, this situation is close to home.
1: 아, 네.
2: Close to home.
1: Close to home.
2: So home is me.
1: 네.
2: It's very close to my situation.
1: 아, 그 close to home이라고 하는군요.
2: It's close to home.
1: 그러면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0: 공감이 된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1: right.
0: that I can relate.
1: I can relate to the situation.
0: 그렇죠. I can relate to the situation 해도 되는 거죠.
1: 그게 좀 더 쉬운 편이긴 하네요.
0: 아, 그래요?
1: I like it better. Yeah. 어. I can relate.
0: I can relate.
1: I had the same experience.
0: 아, 그러면 I can relate 까지만 말해도 돼요?
1: Yeah, it's perfect.
0: 어, 그럼 그렇게 말해야지.
1: 딱 둘. I can relate.
0: Oh, I can totally relate.
1: I can totally relate.
0: 그렇죠. 정말 나 와닿는다. 이거 무슨 right. 말인지 알 것 같아. 라고 할 때 relate 하면은 연관을 짓는다라는 동사가 되죠. Relate.
1: That's
0: R-E-L-A-T-E. 그래서 연관이 있는 사람. Relative.
1: That's right.
0: 되잖아요.
1: 그 친척들을 relative라고 해요.
0: 그렇죠. Yeah. 친척들 relative라고 해서. 네. 자, 여기에서는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relate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고 그 식당이 분명히 이 거리 근처인 줄 알았는데 지도를 보니까 이미 지나친 것 같은데 눈에는 띄지 않았고 자, 어떻게 된 걸까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완전히 길을 잃었어.
1: I think we are completely lost.
0: I think we are completely lost. 네. 그냥 우리는 길을 잃었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제일 생애 처음으로 만난다. 하면은 we are lost.
1: Right.
0: You are lost. I am lost.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 Right. I think I'm lost.
0: 그렇죠. 그러니까 I think도 안 붙이고
1: 그냥 I'm lost.
0: 응, 나는 길을 잃었어라는 문장 자체를 만들려면 가장 기본 뼈대가 I am lost. You are lost. We are lost. 이렇게 비동사와 lost, L-O-S-T를 붙일 텐데 그런 것 같아라고 말하자니 I think we are lost. 여기까지 이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길을 잃어도 완전히 잃은 것 같아. 라고 해서 we are
1: completely lost.
0: Completely lost. 이렇게요. 그냥 문장을 가장 기본적인 뼈대로만 보고 거기다가 앞에 이것도 좀 붙여보고 중간에 이런 말도 붙여보고 해서 조금씩 확장을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활동 같더라고요.
1: 저희가 학교에서도 공부하면서
0: 네.
1: 이제 선생님이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못 따라가고 있어.
0: 어.
1: 가끔 선생님이 okay, do you follow me?
0: 어.
1: Do you follow me? 그럼 저는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I'm sorry, I'm lost.
0: 아, 그럴 때,
1: 이럴 때도 I'm lost 해도 괜찮아요.
0: 그렇지, 그럴 때도.
1: Yeah.
0: 저는 길을 잃었어요. I'm lost.
1: 가는 방향이 다 가고 있는데 혼자 뒤쳐져 있어가지고 excuse me, 네. I'm lost.
0: 그런 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1: 그럼요.
0: 내가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데
1: 그러니까요.
0: 혹은 너 무슨 뭐 수업료 내고 다니는데 길을 잃었다, 나 못 알아듣겠다, 헷갈린다라는 말을 왜 자신 있게 못해? 그러면 날 알려달라. 내가 길을 찾을 때까지. 그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1: Absolutely.
0: 사실을. 그래서 네. We are completely lost. I am completely lost.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혹은 길을 잃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You look lost.
1: Oh, Diane, you look lost.
0: 그렇죠.
1: Do you need help?
0: 네. Do you need help? 그러니까 혹은 right. 모르는 사람이 지하철역이나 이럴 때 좀 이렇게 그 헷갈려
1: 맞아요,
0: 보이실
1: 맞아요.
0: 때.
1: 맞아요.
0: 네. 네, 그럴 적에 you look lost. Can I help you?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 Oh, you're so kind.
0: 네, 그렇죠. 네. 자, I think we are completely lost. 이렇게 I think도 붙일 수 있고 completely를 붙일 수 있다.
1: Right?
0: 혹은 우리가 조금 길을 잃은 것 같아. I think we are a little lost.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1: 약간, 그렇죠?
0: 네.
1: 뭐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we're a little bit lost.
0: 네, yeah.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1: Of course.
0: Oh, okay.
1: We're a little lost.
0: A little 아니면 completely. 자, 그랬더니 진짜? 야, 난 식당이 이 거리 근처인 줄 알았거든.
1: Really?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is street.
0: Really?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is street. 자, 이게 또 뭐냐. I thought, 뭐뭐 was 어디어디 라는 식의 문장 구조가 됩니다.
1: Right.
0: I thought 하면은 나는 그런 줄 알았어 라는 말이 되죠.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렇게 믿고 있었지 뭐야. I thought,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니네 라고 말할 때 보통 I thought 라고 많이 시작하게 됩니다.
1: Right.
0: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우리가 찾고 있는 식당이 이 거리 근처에 있다고 나는 생각했지. The restaurant was near this street. Near는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뭐뭐 근처에 가까이에라는 뜻이 됩니다.
1: That's
0: 네.
1: right. Near.
0: Near.
1: Somewhere around here.
0: 그렇죠.
1: Near here.
0: 맞습니다.
1: Near the street.
0: Near here. 여기 근처. Near the street. 이 거리 근처. 자, 그런 줄 알았지.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e street.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죠.
2: I think we're completely lost.
3: Really?
2: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e

0: the street.
1: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is street. 이때도 near 하고 한참 있다가 this street 이게 아니고 near this street 해서 이렇게 거의 붙어 있다시피 발음을 연달아 하게 됩니다.
2: Right.
1: Near this street 이렇게. 자 그랬더니 야 이 지도를 보니까 말이야 우리가 벌써 그걸 지나쳤어 라고 말해요.
2: According to this map, or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1: 그렇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죠. According to the map, 그 지도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map, 그러니까 우리가 지났다, 지나쳐서 걸었다, we walked past it already, 그걸 이미 지나쳐서 걸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According to라는 표현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2: Right. According to.
1: 네.
2: 뭐뭐에 의하면 according to the map, according to my cell phone, my smartphone map. So you're looking at something.
1: 네.
2: You're following the direction based on this map. So you generally say according to the map.
1: Right. So you say according to the map, according to my phone. 이렇게 뭐뭐에 따르면 according to 다음은 어떤 object, 그 물건이 올 수가 있는데 사물이 올 수가 있는데 how about 사람? According to my teacher.
2: Right.
1: According to Juch. 이렇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붙여서도 right. 말할 수 있나요?
2: So you can say according to someone. What you're trying to say is that person says.
1: Right.
2: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According to him, according to her, according to Diane.
1: 그렇죠.
2: English is easy. 라고 표현하는
1: 어떤 다이앤이 도대체 어떤 그렇게 다이앤일까요? 말을 했어. 네. 여기서는 뭐뭐에 따르면 우리가 벌써 그것을 이미 지나쳐 걸어왔더라. We walked past it already 라고 합니다. Yeah. 자, 이때 PAST가 나오는데 이건 right. 뭐뭐를 지나쳐서, 뭐뭐를 지나서, 뭐뭐를 통과해서 라는 뜻이거든요.
2: Right.
1: 네.
2: Walk past by someone, walk past or drive past. 이미 지났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2: So, 눈 깜빡 사이에 뭐, you have to go to a like a hamburger place.
1: Uh-huh.
2: Oh, we just passed it.
1: 네. 아, 그런데
2: we drove past it.
1: Yeah. 방금 말씀하신 we just passed it 할 때 그 pass는 pass라는 거예요.
2: 그거 맞아요.
1: 네, passed.
2: 지나쳤다. 예.
1: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재 23쪽을 보시면 그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라 언급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pass는 그냥 지나가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2: Right.
1: So we passed the bank 하면 우리가 그 은행을 지나쳐 왔어요. 라는 말인데 we walked past the bank 이렇게 말하면 그 은행을 지나쳐서 걸어갔어요 이런 뜻이 돼버려요.
2: 그때는 PAST
1: 그렇습니다.
2: 스펠링이 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past는 이렇게 어떤 것을 지나쳐서라는 뜻이 되는 건데
2: right.
1: 언뜻 PASSED past 지나쳤다라는 뜻의 동사고 발음이 똑같거든요.
2: Yeah.
1: 이제 같은 거로 헷갈리기 yeah. 쉬운데요.
2: Right.
1: 스펠링도 다르고 쓰임도 완전히 다릅니다.
2: 자,
1: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이란 말, 그다음에 walk past it 어떤 걸 지나쳐 걷다라는 거 특히 유의하시면서 들어보세요.
3: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1: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자, 그랬더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진짜야 그 말?
2: Seriously?
1: Seriously?
2: Really?
1: Really?
2: really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seriously?
1: Seriously?
2: 심각하다는 단어를 쓰는데
1: 아.
2: it just means really, like a strong really.
1: 아.
2: Seriously?
1: 야, 농담 아니고 진짜지? 라는 뜻이 바로 seriously?
2: 진짜? seriously?
1: Seriously? 그러면서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누구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2: We should ask someone.
1: We should ask someone입니다.
2: Yeah.
1: 자, 이쯤이면 우리가 더 이상 지도에만 이렇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히 옳은 일이고 바람직하다라는 뜻으로 we should ask someone이라고 합니다.
2: I don't want to be lost anymore, any longer. We should ask someone.
1: We should ask someone.
2: Right?
1: 네, 그렇죠. 이때 should는 늘 말씀드리지만 뭐뭐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2: Yeah, we should.
1: We should. 그렇습니다. We should ask someone.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라는 뜻으로
2: Yeah, before we waste more time.
1: 네, yeah. Before we waste more time. 이 말은 앞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이어서
2: yes.
1: we should ask someone before

0: ask more, we waste more time. 이런 네. 문장이 되겠군요.
1: 저도 이제 파리에서 이제 확실히 지도상으로는 깜빡깜빡거리면서 여기 있다고 하는데 어. 없다 보니까 네. 에이, 설마 지도가 틀릴 일은 없겠지. 네. 아주 유명한 지도인데 네. There's no way it's wrong. Uh-huh. We wasted over an hour.
0: 오.
1: It has to be here. It must be here.
0: 그것도 참 대단하다. 대충 그러면 좀 알아볼 만도 한데 So you were just walking around and looking for this place for an hour?
1: Maybe it's a special store. It's kind of hidden behind buildings. Later we found out it's not there anymore.
0: Oh, that's too bad. That's a shame, really.
1: That's why you should always ask. You should always ask someone if you feel like you're lost.
0: 그렇죠. Yeah. If you feel like you're lost. Yes. 맞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얼른 물어보는 게 제일 상책이라는 거죠.
1: That's right.
0: 자, before we waste more time. 우리가 이미 많은 시간을 waste 했는데 더 많은 시간을 waste, 낭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instead of wasting more time. 이렇게 말해도 되겠군요.
1: Yeah, instead of wasting more time.
0: 네, 자, 이 부분 들어볼게요.
2: Seriously? We should ask someone.
3: Yeah, before we waste more time.
0: 네,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3: I think we're completely lost.
2: Really?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is street.
3: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2: Seriously? We should ask someone.
3: Yeah, before we waste more tim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로 각 문장 두 번씩 말해 볼게요.
1: Let's go.
0: 있잖아. 우리가 이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3: I think we are completely lost.
1: I think we're completely lost.
0: 진짜? Really?
1: Really?
0: 아, 나는 식당이 이 거리 근처인 줄 알았거든.
3: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e street.
1: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e street.
0: 이 지도에 의하면 말이야. 우리가 이미 그곳을 지나쳤어.
3: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1: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0: 정말? Seriously?
1: Seriously?
0: 그럼 이젠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자.
3: We should ask someone.
1: We should ask someone.
0: 그래,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전에.
3: Yeah, before we waste more time.
1: Yeah, before we waste more time.
0: 여기까지입니다. Yeah!
1: Good job!
0: 아까도 이제 we should ask someone, 이제쯤이면 누군가에게 물어봐야겠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런 right. 표현이 생각이 안 난다면 let's ask someone, 그냥 let's라고 하면 또 어때요?
1: Yeah, that's a good one. Let's, that means we should. Let's ask someone.
0: Let's ask someone.
1: Yeah, we should ask someone.
0: We should ask someone. Right. 이때 we should, let's 하면 좀 더 그냥 하자,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드는 yeah. 반면에 we should 하게 되면 좋든 나쁘든 싫든 상관없어. 누가 뭐 찬성 반대 다 필요 없어. 해야 돼. 이런 말로 we should 조금 더 강제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1: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맥락이죠.
0: 네, 맞습니다.
1: We should.
0: We should.
1: Yeah.
0: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yeah, we should. 그래, 우리 진짜 그래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이죠.
1: When you're agreeing with them.
0: 네.
1: Yeah, we should.
0: 네, 그렇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22쪽 보시면 항상 그날의 대화 중에서 정말 쓰임이 많을 것 같은 그런 패턴을 두 가지를 골라서 예문 연습하실 수 있게 해놨는데요.
1: Right.
0: 오늘은 이제 I thought 뭐뭐 was 어디 어디. 나는 뭐뭐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았지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예문으로 저는 그 박물관이 쇼핑몰 근처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I thought the museum was near the mall.
0: I thought the museum was near the mall. 저는 그 박물관이 쇼핑몰 근처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저는 그 입구가 이 다리 근처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1: I thought the entrance was near the bridge.
0: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어떤 곳의 입구를 찾는 말이 되겠습니다. I thought the entrance was near the bridge. 라고 해서요. I thought 뭐뭐 was. 시제도 이렇게 맞추는 거. 또 right. 그런가 하면 이제 according to를 연습해 보면은요. 내 그 전화기에 따르면 우리 거기 이제 거의 다 온 거야.
1: According to my phone, we're almost there.
0: 네, according to my phone, we're almost there.

0: almost there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Perfect. 그 밖에 많은 예문 교재 참조하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Mm-hmm.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뭘 하자고 해도 귀찮다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가족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볼 때입니다. 우리는 가족 중 누군가가 평소보다 처져 보이면 말을 걸게 되죠. 어서 우울함을 털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자꾸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우울한 상태에 놓이면 긍정적인 쪽을 보지 못합니다. 날 이해할 사람도 상황이 좋아질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울한 가족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내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해요. 식사나 수면을 같이 챙기며 가족이 규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도 좋고요. 보통의 우울감은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장애를 의심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내 가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어떨까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화 표현은 parentage, 뜻은 친자 관계, 혈통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26-year-old former car salesman has been legally recognized as a prince and heir after a senior member of the Belgian royal family confirmed paternal parentage through a DNA test. 여기서 parentage라는 표현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 관계를 뜻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court confirmed his parentage through genetic testing.
0: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의 친자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뉴스에서 paternal parentage, prove parentag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혈연 관계를 확인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arentag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시골은 조용했다. 집에 있으면 진공 상태 같은 절대적인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뒤집은 모래시계처럼 소리가 비워질수록 마음이 채워졌다.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 일상의 작은 행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물을 보글보글 끓여 달걀을 삶고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식사 준비를 했다. 아삭아삭 씹는 재료의 식감을 느끼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음미했다. 천천히 느리게 먹었다. 해가 일찍 잠드니 우리도 일찍 잠들었다. 침대에서 휴대폰은 하지 않았다. 몸의 리듬을 자연의 시간에 맞췄다. 삶이 단순하니 마음도 단순해졌다. 고다혜 작가의 책 32 맨땅에 헤딩하듯 전원생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앨런 실베스트리의 음악 I'm Forrest Gump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가을 느낌으로 우리 보라 화면에 새로운 또 배경 그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음악 흐르는 동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못 보셨다면 다음 음악 나갈 때또 보라 화면도 좀 챙겨주셔도 좋겠고요. 보이는 라디오는 반디 앱 혹은 또 PC로도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푸른 향기에서 나온 고다혜 작가의 책 32, 맨땅에 헤딩하듯 전원 생활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참 행복한 풍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삶을 단순하게 꾸려서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다시 살필 수 있는 여유, 들여놓는 거, 그런 것들을 이책 읽는 내내 좀 떠올려 봤습니다. 고다혜 작가님은 방송 리포터로 15년간 활동을 하셨대요. 얼마나 바삐 생활을 하셨을까? 책에서도 좀 느껴졌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으로 먹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죠. 맨땅에 헤딩하듯 정말 이 제목 그대로 그렇게 시골로 훌쩍 떠나서 삶을 다시 일구기 시작한 겁니다. 뭐 시골에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거나, 뭐, 가족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서울 토박이로 계속 살다가 새로운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기분으로 새롭게 내 삶을 디자인하겠다 마음 먹고 시골 살이를 시작하죠. 집도 짓고, 이제 포클레인으로 고구마를 캐고, 여기 쓰신 그책 속의 표현에 따르면 그 풀들이 만든 환장의 콜라보. 너무 재밌었는데? 풀들이 만든 환장의 콜라보 속으로 풍덩 뛰어드신 셈입니다. 뭐, 옆집 사람뿐만이 아니라 옆집 닭과도 이제 안면을 두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시골살이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아, 이분은 이 고다혜 작가님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훅 뛰어들어서 내 삶으로 들여놓는 그런 행동력을 가진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도예가로 원래는 그 소비자였죠. 처음에는 그릇 이런 거 사고 하던 소비자였다가 취미 삼아 이제 도예를 하다가 처음 도예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그 물레판 있잖아요.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그 물레판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막 현실 속에서도 계속 그 물레판이 돌아가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상이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홀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3년 전부터는 집 근처 5분 거리에 도예 공방을 내고 거기서 그릇도 팔고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이러면서 도예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농사도 지으시면서 텃밭 농사도 그렇게 살고 계신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삶에 들여놓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손 닿는 쉬운 곳에 있는 선택이 아닐 때도 진짜 이 책의 제목처럼 맨땅에 헤딩하듯이 훅 뛰어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삶의 용기를 좀 얻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 아, 참 삶이 틀이 딱 정해져 있는.

나는 자꾸만 나의 꿈이나 나의 몸은 그 틀 밖으로 삐져나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맞추지? 하시는 분들 이 책 읽으시고 좀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다혜 작가님을 달항아리님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북카페 카페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저 달항아리를 빚어서 북카페로 선물 보내주셨는지를 그 배경을 또 알 수 있어서 더 흥미롭게 읽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달항아리는 또 다른 우리 카페인 두 분이 보내주신 꽃들을 품고 지금 우리 북카페 테이블 위에 있죠. 북카페에 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랑아리 또 보내주셨던 작가님이시기도 해서 더 반가웠습니다. 이제 다랑아리님이에요. 그렇게 북카페에서는 별명으로 부르겠습니다. 8405 쓰신 카페인님, 문장 카페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온전히 그녀가 되어봅니다. 아, 온 우주가 나를 지원하고 있네요. 편안하다. 네, 이 문장 카펫으로 읽고 싶은 부분이 참 많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북카페 오프닝으로는 또 우리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소리 감각을 또 떠올리게 하는 지점들이 있으면 그쪽을 좀 더 선택하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소리, 보글보글 뭐 이런 것들,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삶의 여유를 다시 보여주는 그 지점 읽어드렸어요. 좋으셨다니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수영님, 12시 반에 출근하신대요. 그 전에 잠깐 들을게요. 30분이지만 깊은 쉼이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시간 될 때 잠깐 북카페에 들어오셔서 잠시 머물다 가셔도 좋습니다. 놓친 방송 있으면 우리 북카페 재방송도 있고 또 다시 듣기도 있고 하니까 챙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5182 쓰시는 황재성님, 아 헌싹님 새싹이었었던 시절을 엽서에 담아주시면서 아 북카페가 너무 귀찮게 하는데 내가 그래 해주마 하면서 이제 지금은 너무너무 이벤트 참여를 잘하시는 헌싹이라고 고백하셨던 분이시죠. 재성님, 어제 불현듯 너무 나태한 휴직 기간을 보낸 듯해서 도시락을 싸서 동네 뒷산에 가야지 마음먹었답니다. 다행히 마음먹은 걸 지키는 중입니다. 도착지가 호명호수라고 하네요. 호수에 가면 호수 사진을 보내드리려 했으나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이제 정말 가을인가 봐요. 하늘이 이쁘네요 하셨습니다. 호수 가는 길을 이렇게 사연으로 담아주신 것도 좋습니다. 호수에 잘 도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도 진짜 북카페에 오는데 와, 가을 냄새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마법 같네요. 어떻게 한 2주 만에 이렇게 되지? 놀랍습니다. 아마 더 변화의 순간들이 하루하루 다가오겠죠. 꼭 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선의 살랑살랑 그리고 선우정아가 부른 뒹굴뒹굴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곡, 두곡 들으시면서 송태종님이 문카랑 잘 어울리는 곡들 같아요. 기분이 느껴져요. 정확히는 기분이가 느려지네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이 오늘 고다혜 작가님의 책에서 깔아드린 그 문장 카페부터 쭉 이어지죠. 그리고 저는 거기까진 간파 못했는데, 우리 비타민 PD님이 또이 라임도 맞춘 거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문카에 보면 물을 보글보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삭아삭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조원선의 살랑살랑,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이렇게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지금. 그래서 북카페 그쵸, 바게트 PD님, 저 북카페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에 와 이거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북카페 너무 중독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치료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경희님, 9월 3일 목요일 바로 제 생일입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일찌감치 홈페이지에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작년 생일 때 반말 축하 사연 꼭 올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필 토요일 주말이었어요. 올해는 다행히 평일이라 드디어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보냅니다. 매일 북카페에서 고은 작가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제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아, 지금 지난해부터 1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경희야, 1년 기다렸어. 그치? 아, 이번에 평일이어서 또 우리 숙성 방송도 좋지만 또 생방송으로 이렇게 경희 생일을 반말 축하할 수 있게 돼서 나도 난 너무 좋고, 지금 이 사연 보고 사실 얼마 전에 경희가 우리 북카페에 보내준 그 엽서와 함께 또 함께 보내준 그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편지 겹겹이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도 함께 써서 보내줬잖아. 그거 한번 다시 꺼내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또울 뻔했어. 지금 여기 보면 정오가 되면 저는 늘 라디오를 켭니다. 창원 주파수 104.3에 맞추고 집안 가득 북카페의 목소리가 퍼지도록 볼륨을 높입니다 하면서 4장의 엽서 이렇게 보내줬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엽서를 그렸었는지 이렇게 쫙 과정도 함께 담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더 채워서 더 빛나는 축하 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써줬었는데, 이거 다 요약할 수 없지만 이 마음이 느껴져서 나도 경희 생일 꼭 챙겨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경희야, 우리 내년에도 또 생일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어. 경희 사연 가끔 잘 보고 있고, 오늘 또 이번 한주또 9월 이 가을 사실은 1년 전체 다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 자주 만나. 북카페에서. 사실은 자주가 아니라 매일 만나고 있지? 그리고 2113 쓰시는 카페이님, 101장 우수상 선물을 어제 받으셨다고 합니다. 오후 4시쯤 도착했어요. 주소 손글씨 예쁘고 정겹고 선물 하나하나 좋았어요. 우리 또 카페인 굿즈도 같이 보내드렸잖아요. 필통 오늘 바로 쓰고 있고, 시집은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읽으려고요. 시제가 적힌 탁구공은 차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니 아주 예쁜 장식이 됐어요. 연필은 글귀가 지워질까봐 못 쓰겠어요. 사실 나도 북카페,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만들어주신 굿즈는 나도 전시 중이야. 사실은 그 에코백만 몇번 아껴서 들고, 이게 닳아버릴까 봐 나도 물통도 뭐 이게 잘못 쓰겠고 연필도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써볼까? 나 사실 물건을 아껴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근데 왜 이렇게 아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 마음 뭔지 알것 같아. 글귀가 지워져서 못 쓰겠어요 하는 마음. 저 지금 반말 섞어서 했죠? 지금 반말 축하하다가 여기로 와서, 아, 반말과 지금 존댓말의 경계가 갑자기 무화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시죠? 네, 축하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현재님, 인터넷 서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의 새 책이 내일 출간된다는 거 봤어요. 내일 사서 주말 동안 읽을 계획입니다.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 작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 제책 얘기하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책

테니스 나무 저희 10번째 소설이고요. 장편 소설인데 내일 출간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는 예약 구매가 가능하고요. 내일 이제 출고가 되는데 저도 책 표지 딱 받았을 때도 막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책에 이제 추천의 글도 보통 또 이제 부탁하고 싶은 작가분들께 부탁을 해서 봤는데 책이 출간되기 전에 그 원고를 먼저 보시잖아요. 담아주신 글 보고도 막 심쿵했고 심쿵한 순간들을 참 많이 넘어서 쓴 책입니다. 만나게 된 책인데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서점에 올라가 있으니까 카페인분들 구경 많이 가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소설은 본격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다뤄봤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의 사랑만 똑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긴 하나 삶이 다 같이 들어가 있긴 한데 아무튼 저에게도 좀 각별한 소설입니다. 갑자기 쑥스럽습니다. 네. 우리 일간 카페인 만나러 가겠습니다. 9월 맞아서 날짜 변경선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바로 열어볼게요.

필리어스 포그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직장도 직업도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없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 그는 날마다 정확한 시간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며 살고 있는데요. 늘 같은 시간에 리폼 클럽에 가서 같은 방,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자정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하루 일과죠. 그렇게 시계바늘보다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일상을 꾸려가던 필리어스 포그가 여행이라는 일탈을 감행하게 된 건 신문에 난 기사 때문입니다. 세계 일주에 드는 시간 80일. 수에즈 운하의 개통과 증기선, 열차를 이용하면 80일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는 이 아침 신문 기사를 두고 리폼클럽 회원들과 할 수 있다 없다 설전을 벌이던 그는 내기를 하게 됩니다. 필리어스 포그는 80일이면 충분하다는 쪽이었죠. 그렇게 갑작스레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시작합니다. 전 재산인 2만 파운드까지 걸고 말이죠. 줄베르네 작품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괴짜에 가까운 인물 필리어스 포그가 전 세계를 초단위로 계산하며 이동하는 모습을 긴장감 넘치게 따라갑니다. 모든 여행이 그렇듯 아무리 철두철미한 포그라고 해도 여행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결국 그는 도착 시간인 8시 45분에서 불과 5분 늦은 8시 50분이 되어서야 런던역에 도착합니다. 여행도 내기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러나 줄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도착한 날은 영국 시간으로는 여행의 80일째 되는 날이 아닌 79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필리어스 포그는 런던에서 아시아를 지나 태평양을 건너 동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여행을 했죠. 그래서 동쪽으로 경도 15도를 이동할 때마다 시간이 1시간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포그는 자신도 모르게 24시간을 벌었던 건데요. 자신이 하루 전에 도착했다는 걸 깨닫고 내기 장소로 달려가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등장하는 순간은 작품의 재미와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결정적 장면이 됩니다. 줄 베르니 이 작품을 썼던 시기는 1872년. 날짜 변경선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은 1884년의 일이니 줄 베르니 작품을 쓸 당시 날짜 변경선이란 개념이 존재했다면 포그가 그 선을 넘는 순간 시계의 날짜를 바꾸지 않았다는 장면이 곡선처럼 작품에 담기지 않았을까 상상도 해봅니다. 어떤가요? 어릴 적 읽었던 80일간의 세계일주 다시 한번 펼쳐보고 싶지 않으세요?

0: until the sun is a new day's rise.
1: 울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OST에서 호세 곤잘레스의 음악 Stay Alive 띄워드렸습니다. 이 음악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만 딱 이렇게 들으면 이 영화 속 이미지들이 그 윌터의 모험이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일간 카페인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 소설 얘기를 전달을 해봤는데 잘 어우러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포그, 필리어스 포그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죠.

사실 내기에 그렇게 전 재산을 다 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포근은 실패하진 않았습니다. 80일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날짜 변경선을 지나면서 이 날짜를 하루 뒤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실제 런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79일 만에 도착한 셈입니다. 이 필리어스 포그와 그리고 그가 이 여행을 함께 하면서 만났던 인물들 얘기 너무 흥미로운데, 이책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거든요. 3483 쓰시는 카페이님, 월요일에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월요일 생각났던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야기가 나오니 너무 반갑네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직 이름만 들어보고 읽어보진 않았어요 하셨다면 한번 줄베르네 80일간의 세계 일주 열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경희님, 아까 정경희님 제가 반말 축하해드렸잖아요. 경희야, 경희야 계속 이렇게 했는데, 같은 이름이라서 저에게 축하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요 라고 하셨는데, 요런 효과가 있군요. 반말은 참 때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카페인 분들은 반말 축하 인사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반말 축하를 딱온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오프 버튼을 안 눌러서 그 다음 사연까지 반말이 막 이렇게 섞여 들어가고 이랬는데, 목요일이 주로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월화수목 생방송을 쭉 이어가다가 목요일쯤 되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수요일에 초대석도 있고 막 이러니까 목요일이 되면 그냥 뭔가 내집 같고 편해서 제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더 저도 이게 약간 눕방 느낌으로 진행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 버튼이 잘안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문영주님, 지금 5학년 아들이 어젯밤 열이 나서 학교에 못 가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 바람에 저는 라디오를 못 켜놓고 앱을 켜놓고 이어폰 꽂고 듣고 있어요. 고은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니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들, 내일은 꼭 학교에 갔으면 좋겠네요. 아들 이름은 오예도입니다. 하셨습니다. 오예도님, 내일은 꼭 학교 갑시다. 아픈 거 이제 뚝, 네. 빨리 회복하고 내일은 학교에 뚜벅뚜벅 더 상쾌해진 걸음으로 걸어갑시다. 왠지 반말하고 싶어요. 어떡하지? 지금 신청도 안 하셨는데. 살짝 해볼게요. 예도야, 빨리 나와서 내일 학교 가자. 그냥 해봤습니다. 용기 내서.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 듣고 가시죠.

0: 그때부터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어제부터 김영사에서 펴낸 태원준 작가의 여행 산문집 매일 떠나는 사람 읽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여행자로 살아온 태원준 작가에게는 특별한 초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초능력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모두가 슈퍼히어로는 아니지만 저마다 특출난 생계형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생활의 달인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을 20년 넘게 방영할 수 있겠는가. 손끝 감각만으로 식자재를 똑같은 무게로 소분하는 상인이 있는가 하면 엔진 소리만 듣고 자동차 모델명을 맞히는 정비사도 있다. 한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까닭에 굳은 살 박이듯 자연스레 몸에 밴 경이로운 능력과 기술은 그들에게 일종의 삶의 자부심이다. 같은 관점에서 여행이 직업인 나는 오랜 기간 여행을 다니면서 길찾기 능력이 점점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여행하다 보면 낯선 도시에 던져지는 일이 일상다반사라 본능적으로 도착과 동시에 도시 규모와 구조를 파악한 뒤 구획을 나눈다. 가이드북 초반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도시 개요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진달까? 이동할 때마다 그 무형의 지도를 언제든 꺼내보면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빈다. 영화로 연출한다면 내가 거리를 걷다 멈춰 고개를 들 때마다 하늘에 빼곡하게 지도가 나타나는 식이다. 슈퍼히어로급 초능력은 아니니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라는 뜻의 미세하다를 붙여 미세초능력 정도로 해두자. 유사시에 발동하는 소소한 필살기도 몇 개 있다. 예를 들면 5분 전력질주 같은 것이 있다. 다리에 고성능 폭주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급할 때 자주 써먹는다. 가령 기차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역까지 거리가 1km나 된다면 그 즉시 폭주 기능을 발동한다. 이건 미술관 입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도 요긴하다. 앞선 비행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날릴 뻔한 환승을 이 필살기로 몇 번 성공했으니 수백만 원을 아껴준 고마운 능력이다. 단 지속성이 5분 남짓이라 그 이상 시간이 필요할 땐 무용지물이다. 화장실 참기 필살기도 있다. 깨끗하고 쾌적한 무료 화장실이 지천인 대한민국에서야 쓸일 없는 기술이지만 물을 건너는 순간 얘기는 달라진다. 개발이 더딘 나라의 경우 공중 화장실을 찾는 것도 일이거니와 위생 상태도 큰 문제다. 심지어 유럽은 몇천 원씩 돈까지 받는다. 더욱이 여행 중엔

긴 이동이 많으니 생리현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늘어놓고 보니 순전히 제 자랑이다. 그러나 초능력을 지닌 슈퍼맨도 크립토나이트 앞에선 꼼짝 못하고 심장이 약한 아이언맨도

프로클레이머스의 I'm Gonna Be 500 Miles 듣고 왔습니다. 여행 작가 태원준 산문집 매일 떠나는 사람 읽고 있습니다. 지금 또 EBS 세계 테마 기행이 이번 주또 나오고 계시대요. 그래서 많은 카페인 분들이 책도 듣고 또 얼굴도 보고 이렇다고 사연을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여행 부스럭이라는 글 읽어드릴게요. 여행 초창기에는 애써 별걸 다 배낭에 넣어왔다. 박물관에 갈 때마다 박물관 이름이 새겨진 연필을 샀고 도시 풍경이 담긴 엽서 구매는 필수였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관광 안내소에서 무료 배포하는 지도나 지역 안내서도 모았다. 맥주를 좋아해 세계 각국의 맥주 병뚜껑도 쓸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죄다 짐이라는 생각에 하나씩 포기했고 웬만한 지역 맥주도 다 마셔본 까닭에 뚜껑도 더 늘리지 않았다. 개중 아직도 살아남은 건 냉장고 자석 마그넷이다. 여행지에서 본 마그넷의 유혹을 뿌리칠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예나 지금이나 이 작은 물체가 여행자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마그넷이 극도로 섬세하고 수준 높은 예술품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작 갓난아이 손바닥만한 작은 공간에 국가명이나 도시명, 국기와 랜드마크, 특산물을 빈틈없이 빼곡히 채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대량으로 찍어낸 양산형 마그넷이라 할지라도 꼼꼼하고 완전 무결한 종합예술에 가깝다고 본다. 더군다나 뒤에 달린 조그만 자석 덕분에 냉장고를 비롯해 이런저런 생활용품에 착 달라붙어 일상에서 쉽게 눈에 띈다. 20년 넘게 세상을 떠돌며 내가 사들인 마그넷이 1,000개가 넘는다. 이제는 하도 많이 쌓여 적당량의 상징적인 마그넷만 냉장고에 붙어있다. 이따금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식사하는데 어머니는 냉장고에 들러붙은 세계를 바라보며 종종 물었다. 저 국기가 어느 나라 거지? 내가 알바니아라고 답하면 어머니는 아 맞다. 저기 수도에서 엔진의 모녀와 며칠을 보냈잖아. 그 창문 많던 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도시도 참 예뻤는데 라고 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나는 어머니가 종일 주방을 드나드는 동안 세계 곳곳을 추억하시겠구나, 마그넷을 보며 매일 다시 여행하는 기분을 내시겠구나 생각했다. 내가 그러했듯이 아주 사적인 기념품을 하나 더 끌어오자면 바로 영수증이다. 종이 노트에 뭘 끄적이며 여행하던 시절, 나는 노트에 붙인 뒤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요량으로 늘 영수증을 챙겼다. 스마트폰 시대에도 여전히 작은 지퍼백을 들고 다니며 영수증을 입수하면 그 안에 접어넣는다. 습관 같은 이 행동이 나중에 꽤 큰 재미를 안겨주는 걸 알고 있기에 빼먹지 않는다. 한국에 돌아온 뒤 일상에 치여 마음속이 스트레스 찌꺼기로 부대낄 때면 비교적 최근에 다녀온 나라의 영수증 지퍼백을 열어본다. 시시콜콜한 구매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문득 소소한 행복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잠시나마 그 찰나로 돌아가 여행하는 기분도 든다. 유일한 단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증 잉크가 점점 옅어져 무슨 내용을 인쇄했는지 알아내기가 좀채 어렵다는 점인데 그마저도 딱히 아쉽지는 않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알아볼 수조차 없을 지경이면 이제 그 여행은 놓아줄 때가 되었다는 말이니까. 읽기 기쁨, 이렇게 어제와 오늘 김영사에서 펴낸 태원준 작가의 여행 산문집 매일 떠나는 사람 읽어봤습니다. 오늘 여행의 초능력 얘기도 읽어드렸고 그리고 여행의 부스러기 얘기도 읽어드렸습니다. 9749 쓰시는 카페이님은 그 미세 초능력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남편이 도로 설계를 하는데요.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 이 도로는 몇 번 도로네?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간호사인데 길 가다 병원만 봅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은 일부러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참 놀랍죠. 이것 또한 미세 초능력입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도 아마 길 가다가 이것만 보여요 하시는 것들 있을 거예요. 그거 무엇인지 사연으로 주시면 또 오늘 2부에서 나눠볼 얘기까지 또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667 쓰시는 카페인님은 늦은 반짝 가시면서 시어머님을 기차역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와서 출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오나 봐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가을이 오나 봐요. 그래서 우리 북카페 오늘 또 보라 그 화면도 벌써 가을빛이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음악 나갈 때마다 모니터 보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노란색 그 벽, 노란 벽, 그리고 또 그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는 제 모습, 이런 것들도 너무 좋고요. 가을의 빛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박현진님, 저희 딸도 감기예요. 전복죽 끓여 먹어요.

먹었어요. 아프면 꼭 전복죽이랑 미역국을 해달라고 하고 잘 먹으면 엄마는 안심이 돼요. 집안일이 이제 끝나서 앉아서 잠깐 앉아 쉬면서 북카페 들으니 좋아서 움직이기도 싫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현지님, 움직이기 싫을 때는 북카페에 꼭 붙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귀만 열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따님, 지금 감기, 아파서 전복죽, 미역국 먹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안심되는 마음 뭔지 알것 같습니다. 요 따님, 감기도 빨리 낫기를 바랄게요. 감기 뚝! 입니다.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미미님 와 계실 겁니다. 바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0: 인간에게 도로는 다른 세계와의 연결이자 통로죠. 그러나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에게는 어떨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인간에게 익숙한 길이라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띠가 생태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따라가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미미님도 워낙 길 위에 미미잖아요.
1: 그렇죠.
0: 오토바이를 몰고 또 이게 떠나는 날을 항상 꿈꾸고 또 평소에는 이제 그 길 위로 오가면서 또 출퇴근을 하고, 그렇죠?
1: 네, 저에겐 너무 익숙한 주제인데요. 이 책이 환경 전문 저널리스트 벤 골드파브의 책이고요. 제목이 크로싱입니다.
0: 네.
1: 넘나드는 거죠, 오가면서. 부제가 이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네. 개발과 이동의 시대, 도로 생태학은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 도로 생태학이라는 표현이 그간 한국에서 많이 쓰이진 않았거든요.
0: 그렇죠.
1: 이게 그 도로와 자동차의 이동이, 네. 주변의 동식물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요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0: 와, 근데 보통 우리 그냥 한국에서 어디 도로가 새로 생겼다, 뭐 어떻게 좀 뚫렸다 이런 얘기 들으면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생태에 관심이 많잖아요.
1: 그렇죠. 뭐 이주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그렇죠. 주거 문제라든지.
0: 맞아요.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도로 생태학이라고 하는 걸 딱 붙여놓으니까 이 학문은 좀 더 큰 거, 더 그리고 근원적인 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좀 건드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이크를 타면서 만났던 여러 풍경들이 떠올랐는데, 바이크는 고속도로, 즉 자동차 전용도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주로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도에 가면 왕복 2차선 도로가 꽤 많아요. 그리고 그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 네. 생각보다 그쪽 길까지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길에 그 끝쪽에 실선이 있잖아요.
0: 네.
1: 오른쪽 끝에.
0: 네.
1: 거기까지가 식물들이 이미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종종 나무가 가지치기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헬멧 바로 위로 나뭇가지들이,
0: 네,
1: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도로에 사람들이 줄어들면 결국 식물들이 이곳을 다 점유하겠구나.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1: 그쵸?
0: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하면 식물들이 이제 딱 드리워서.
1: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도로 생태학이라는 말은 하버드대학교 경관 생태학자 리처드 포먼이라는 사람이,
0: 네.
1: 대중화시켰습니다. 이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비슷한 의미의 말이 있대요.
0: 네.
1: 우리의 농담처럼 그 독일어는 말과 말을 이어붙여서 합성어로,
0: 네.
1: 세상에 있을 법한 장면들을 다 말로 만들어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도로 생태학이라는 의미도 독일어에는 이미 있었는데, 이 리처드 포먼이라는 사람이, 네. 어느 날

0: 그 숲을 찍은 위성 사진을 본 거예요.
1: 네.
0: 그 위성 사진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강이 흐르기도 하고 뭐 동물의 이동 경로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건물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본인이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경관 생태학자니까 네.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1: 네.
0: 이건 왜 이렇게 생겨 있고 왜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도로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평소엔 잘 눈에 안 들어왔다가 왜 눈에 들어왔냐면 이 도로는 왜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본인이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1: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도로만은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군요.
0: 네.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게 없었지? 이걸 탐구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1: 네.
0: 도로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1: 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들어오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0: 그렇죠.
1: 근데 그것이 도로라고 하는 것이 좀 놀랍게 느껴지는 게 너무 당연시하잖아요. 사실 도로가 거기 있는 거. 뭐 그냥 도로가 있구나 하고 말아버릴 수도 있는데 이 리처드 포먼은 그걸 또 연구 주제로 삼았던 거네요.
0: 네. 그런 도로 생태학이라는 용어와 학문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1: 네.
0: 연계된 여러 가지 조사들과 탐구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서 이 책의 그 서문에 소개된 아주 인상적인 연구가 있어요. 생물학자 찰스 브라운의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폐허가 된 세상에서도 쥐, 바퀴벌레, 삼색제비는 살아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류가 멸망해도
1: 네.
0: 쥐랑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것이다.
1: 네.
0: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삼색제비는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
1: 처음 들어봐요.
0: 이게 좀 의문이었는데
1: 네.
0: 이 사람이 한 40년 동안 네브래스카주에 한 200곳 넘는 삼색제비 둥지의 털을 조사를 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경로로 그 삼색제비의 질병들이 만들어지고 확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삼색제비와 도로 생태학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낸 겁니다.
1: 신기하네요. 삼색제비가 도로 생태학과
0: 네.
1: 만난다.
0: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교량들이 있잖아요. 다리들.
1: 네. 네.
0: 거기를 보는데 삼색제비들의 둥지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상황일까 본격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네브래스카주 서부에 있는 삼색제비 한 98%가 도로에서 반경 15m 안에서
1: 네.
0: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1: 오.
0: 근데 생각해보면 도로 주변은 새들이 살기가 좀 위험한 장소잖아요.
1: 네.
0: 지나다니다가 차량에 부딪혀서 목숨을
1: 그렇죠.
0: 잃을 수도 있고 우리가 로드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걸 그 연도별로 조사하다 보니까 삼색제비의 로드킬 발생 건수가 수십 년 동안 매년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1: 네.
0: 좀 의아하죠. 반대로 좀 도로가 생기고 교통량이 늘어나면 로드킬이 늘어나야 되는데
1: 그렇죠.
0: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이제 어떤 변인이 있었을까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첫째, 뭐 제비 자체의 총 개체수가 줄었나?
1: 네.
0: 그러면 로드킬의 그 수요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건 비율의 문제니까. 아니면 그런 그 제비를 죽어있는 제비를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그 사체를 가져가는 어떤 청소동물, 즉 독수리의 수가 많이 늘었나? 그래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건가?
1: 흔적이 없어 우리가 몰랐다?
0: 그렇죠. 네. 아니면 뭐 도로의 교통량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인들을 찾아봤는데 변인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1: 그럼 뭐죠?
0: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알게 된 게 있는데
1: 네.
0: 와, 전 충격이었어요. 차에 치여서 죽은 제비들의 날개 길이를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그물로 잡은 새들의
1: 네.
0: 평균치보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1: 오.
0: 그러니까 긴 날개의 새들은 장거리 멀리 날아가는 데는 적합한데
1: 네.
0: 도로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를 피해서 막 급선회하기에는 장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긴 날개 제비들이 그 도로라는 환경 때문에
1: 네.
0: 진화의 결과로 줄어든 겁니다.
1: 와... 아, 그래서 이분이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실 때
0: 네.
1: 이 찰스 브라운이 40년 동안 이 삼색제비 둥지 털을 조사했다는 얘기를 하셔서 전 또 나름 40년간 역시 너무 놀라운 그 기간이잖아요.
0: 네.
1: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다 보이는 거군요.
0: 그렇죠.
1: 이 진화의 역사까지.
0: 그러니까 이 도로 생태학이 어떤 그 삼색제비의 경우에는 종의 진화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종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0: 왜냐하면 그 생물학자들 얘기로는 그 긴 날개를 갖고 있던 삼색제비와
1: 네.
0: 지금 살아남은 짧은 날개를 갖고 있는 삼색제비는 형태적으로 같은 새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거의 새로운 종의 탄생을 만들어낸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1: 도로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네. 종이 생겼어요.
0: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 너무 강렬한 얘기를 지금 들려주셨는데 아마 음악 듣고 와서도 또 재미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 분들은 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도로가 바꾼 생명의 풍경 얘기 지금 살짝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거 떠올리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걷다가 뭐 차 타고 가다가 로드킬 장면 그 흔적 뭐 한 번쯤은 다 보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0: 그렇죠.
1: 이동하시다가
0: 매일 차량을 운전하시는 네. 분이라면 아마 한 번도 못 본 분은 없을 거예요.
1: 맞아요.
0: 생각보다 굉장히 빈도수가 높게 일어나거든요.
1: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도로가 많고 늘어나고 있고 한데 오늘은 조금 더 근원적인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얘기를요.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죽은 새를 노래한 곡입니다. 스웨이드의 로드킬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미님이 골라온 책은 벤 골드파브의 책 크로싱입니다. 곰 출판에서 편했고요. 조은영 번역가 번역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삼색 제비의 진화에 인간의 개발이 관여한 내용을 들려주셨는데 너무 놀랍다고 지금 허규윤님 사연이요. 자연선택과 진화의 현대 예시네요. 핀치새보다 어마어마하네요. 한국 최상위 포식자가 족제비인 이유 중에 도로가 많아진 것을 드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서식지 단편화 설명할 때 가끔 쓰는데 그게 진화로도 연결되는 거겠네요. 하셨습니다.
1: 이게 영향이 늘 양쪽으로 동시에 네. 미치더라고요. 이 책에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굉장히 헷갈리기도 네.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어느 도로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0: 네.
1: 그럼 로드킬이 안 생깁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애초에 동물들이 건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괜찮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동을 못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근친교배를 하게 돼서 그 경쟁력이 약해져서 퇴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면에 늘 양쪽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돼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0: 그러네요. 참 진수정님 지금 놀라서 입이 안

0: 다물어져요, 지금. 종의 진화에 인간이 이렇게 관여를 하다니요.
1: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힘을 갖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가 너무 소중하네요. 이렇게 알기까지가.
1: 그렇죠. 네.
0: 네.
1: 3895님께서도 길이 밀리면 새로운 도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로드킬 보고 나면 반성해요. 우리가 그들을 죽게 했구나 싶어서요.
0: 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도로가 뭐 사실 오늘날의 일은 아니잖아요. 인류가
1: 그렇죠.
0: 살아오면서 여러 형태의 길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비하기에 너무 속도도 규모도 엄청나게 좀 달라지긴 했으니까.
1: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관찰과 연구를 하기에 충분한 이제 뭐 관측 장비 같은 것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말씀처럼 길이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고, 본격적으로 도로를 깔았다고 하는 게 로마 문명이잖아요. 이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기원전 100년경 로마에서 도로가 완공된 직후부터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불순물들이 호수로 흘러들어가서 녹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만들면서 호수 생태계엔 이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편백나무를 공격하는 침입성 곰팡이가 있는데, 트럭 왜 바퀴에 우리 타이어 보면 홈이 있잖아요.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 곰팡이가 세계 곳곳에 안 가는 데가 없다라는
0: 오.
1: 거예요.
0: 세상에.
1: 그런가 하면, 코끼리를 공격할 정도로 무자비한 붉은 열 다미 개미는 벌목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잖아요. 그 도로를 따라서 기존에 길이 없을 때보다 60배나 빠른 속도로 저녁에 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죠. 도로라는 게 인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0: 그러네요.
1: 거기서 퍼져나와서 그 환경에 또 적응해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무스였던 것 같은데, 그 무스가 뭐라 그럴까? 만성 미네랄 결핍을 겪는데요. 그래서 그걸 섭취를 해야 돼요. 어디서 섭취하느냐? 우리가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리죠. 그걸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0: 와, 우리는 그 무스 먹으라고 뿌리는 건 아닌데,
1: 그렇죠.
0: 이렇게 영양을 또 받네요.
1: 네.
0: 이용해서.
1: 이렇게 포장도로가 미국 면적 전체로 보면 1%밖에 안 되는데, 그 도로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도로 영향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한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구에 있는 숲의 한 70%가 그 도로 영향권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0: 지구 숲의 70%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1: 사실
0: 이 비율.
1: 대다수라고 봐야 되죠. 인간이 아예 가지 못하는 동토층을 제외하면
0: 그렇죠.
1: 대부분의 숲이 도로의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0: 도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인간만이 아니다. 김주영님, 삼색제비의 진화가 정말 놀라워요. 도로가 많아서 편리하다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인간들의 당연한 행위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놀랍습니다, 정말.
1: 3724님께서도 거의 매일 운전하는데 제주도로에서 로드킬, 고양이, 족제비 종종 봅니다.
0: 그쵸. 많이. 아마 사례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을 더듬어 보면 많이 발견이 될 겁니다.
1: 이게 도로가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들에게는 너무 이질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다새는요, 아스팔트 도로가 햇빛에 반짝일 때 이걸 푸른 바다로 착각해서 그냥 내리꽂히는 경우들도 있대요. 이
0: 그럴
1: 정도로
0: 수
1: 우리랑
0: 있죠.
1: 감각의 차이가 벌어져 있는 거죠. 이런 그 감각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이제 소설 작품도 작가가 소개하는데, 한국에도 소개돼 있고 예전에 필독서로도 읽혔던 책인데, 워터십 다운의 11마리 토끼라는 이제 소설에서 토끼가 도로를 처음 마주했을 때 이거 뭐냐? 이거 뭐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묘사한 대목이 나와요. 검고 매끄럽고 두 제방 사이로 곧게 흐르고 그것 때문에 온통 소음과 공포로 세상이 채워졌다. 이제 알겠다. 나는 여기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다.
0: 아무튼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이 이 다른 다양한 생물들에게.
1: 근데 그 도로가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또 빼놓는 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매해

0: 4만 명이 목숨을 잃어요. 도로에서. 이게
1: 사고로.
0: 예, 우리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힘으로 그런 생명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도 생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자동차보다는 힘이 약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향이 얼마나 앞으로 커질 거냐. 지금까지 전 세계에 깔린 도로의 길이가요. 네. 6,400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6,400만. 근데 2050년까지 얼마가 더 깔릴 거냐? 2,400만 킬로미터가 더 깔릴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깔린 도로의 한 40% 정도가 더 깔린다는 거예요.
1: 네.
0: 이건 결정되어 있는 미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로가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할 때 아, 그럼 도로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미 그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도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1: 그렇죠.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뭐 가끔 산책하고 이런 정도 아니라면 보통은 좀 더 최단 거리, 직선 거리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길은 계속 뚫릴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사실.
0: 그렇죠. 다행인 건 뭐냐면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도로 생태학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도로가 더 늘어나기 어려운 정도로 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도로 생태학이 발전하면서 뭐 곰을 위한 육교라든지 거북이용 터널이라든지 또 원숭이가 숲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도로를 건너갈 수 있게 그물 밧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새로운 시도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도로 생태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알려지면
1: 네.
0: 앞으로 2,400만 킬로미터의 도로가 생기는 걸 막을 순 없지만 그 도로가 생길 때 다른 생명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적용될 수는 있겠죠.
1: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건물 지을 때도 진짜 오래전에 지은 건물 내진 설계 기준 지금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그렇죠. 반영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새로 생기는 건물들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규제가 있고 반영해야 되는 것처럼 길도 어차피 길 도로를 안 뚫을 순 없지만 도로가 생길 때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다른 생물종들과 함께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좀 넣는 식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 같네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가 세계 곳곳에서
1: 네.
0: 그런 도로 생태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때로는 환경운동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야생동물 재활 도움일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많은 생명들 뭐 카피바라라든지 제왕나비라든지 이런 생명들의 현장까지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는지를 속속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분량이 한 550쪽 정도로 다소 두껍게 나올 수밖에 네. 없긴 합니다.
1: 네, 꼼꼼하게 다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저자 입장에서는. 박현진님, 강원도로 여름휴가를 가는데 새벽 도로에 고라니가 죽어 있어서 전화로 신고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로드킬 도로를 지날 때 밤에는 라이트를 켜서 알려주거나 빵빵 경적을 울려서 동물들에게 알리며 지나갑니다.
0: 아,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1: 내가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바로 소통은 못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0: 네. 김민정님께서 저 올해까지 도로공사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공사 할 때 보면 큰 산 몇 개가 없어지는 걸 볼 때 고속도로 공사 중단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1: 그렇죠. 이 도로공사 관련 일을 하시니까 더 이런 사례를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0: 근데 좀 따뜻한 얘기를 또 전해드리면
1: 네.
0: 어떤 동물은요. 도로변에 와서 출산을 한대요.
1: 아.
0: 왜냐하면 도로엔 인간이 계속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포식자가 거기에 안 올 거니까 여기 와서 출산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로에서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가 탄생하긴 합니다. 그리고 로드킬이 많이 벌어지니까
1: 네.
0: 그런 로드킬 된 동물을 먹으려는 동물들이 또 거기에 모여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네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1: 네.
0: 사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생태계 이런 것들이 도로 주변에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1: 와 진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단정짓긴 좀 어렵네요.
0: 종잡을 수가 없죠.
1: 네.
0: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막 로드킬 생각하면서 안타깝고 막 계속 쪼그라들고
1: 인간이 잘못했고 이렇게
0: 네, 그렇게 읽는데 또 생명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가능성을 또 보여주니까
1: 네.
0: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위아래로

0: 오가게 만드는 책입니다.
1: 그러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와,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삼색 제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로에 와서 출산하는 그 동물까지.
0: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이 너무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제?
1: 네.
0: 이런 것들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인간의 힘이 뭐 그렇게 다 그들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겸손함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4478 쓰시는 카페인님, 인간이 깐 도로가 6,400만 킬로미터인데 어찌 동물들에게 죽음의 울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도로는 주거 지역을 나누기도 해서 유색인종이 백인보다 더 도로 근처의 소음과 매연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4478님 거의 이 책을 읽으신 것 같은데 이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유색 인종들이 더 도로 가까이 살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또는 화학물질 때문에 질병에 걸릴 관련된 확률도 훨씬 높다라는 게 이 책에 또 등장을 해요.
1: 도로가 어떤 그 구획이 돼버리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리고 소음을 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멀리 떨어지고 그렇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차도 있고 기름값도 부담이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살아도 부담이 또 없겠죠.
1: 네.
0: 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도로와 연결된 우리 인간의 생태이기도 한 겁니다.
1: 인간의 생태도 슬픕니다. 지금 이승현님,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마다 너머로 보이던 동물용 육교, 과연 저걸로 충분할까? 이런 생각하셨대요.
0: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옛날엔 이런 게 없었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도 요즘 가다 보면 이제 생태도로라고 해서 위에 난 걸 보게 되는데 맞아요. 그 생태도로도 굉장히 다양하대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모든 생명을 하나로만 했는데,
1: 네.
0: 이제는 뭐, 양서 파충류를 위한 생태도로. 여기는 생각해보면 양서 파충류는 좀 축축해야 될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겠죠. 그런 곳을 또 만들어서 해주고, 이런 게 점차 네. 세분화되고 발전하고 있긴 하다고 합니다.
1: 와, 서로 그 만났을 때 민감한 그 종들이 만나지 않도록 그렇죠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생태라는 이름으로 너무 하나로 다 이렇게 몰아버리면 되게 똑똑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조금 신나는 도로를 부른 곡 가져왔고요. 페퍼톤스의 해안도로입니다.
1: 듣고 갈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들고 온 책은 벤 골드파브의 책 크로싱입니다. 이승현 님이 지금 오랜만에 본방으로 이제 미미님 방송 요 시간을 네. 사수한다고 하시면서 미미님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듣는 플레이를 지금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해안도로라는 곡.
1: 아 역시 이심전심이네요. 딱 걸렸습니다.
0: 와, 아 정말요.
1: 실제 바닷가 도로를 탈 때.
0: 아, 요 해안도로를? 그럼요. 아, 그렇군요. 네.
1: 제가 또 이런 그 무드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
0: 아.
1: 이런 거에 또 집착하기 때문에 맞는 노래들을 찾아서 듣죠.
0: 그럼 만약에 뭔가 계획이 좀 어그러져서 해안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아 너무 아닌 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귀에.
1: 아, 그럼 바꿔야죠.
0: 그럼 멈춰서서 그냥 곡을 바꾼다?
1: 네, 왜냐하면 기분이 중요하니까요.
0: 아, 음악을 따라가는 거군요.
1: 그렇죠.
0: 기분이.
1: 그래서 제가 밤에 이렇게 도시에서 탈 때
0: 네.
1: 듀스를 자주 듣습니다.
0: 듀스.
1: 뭔지 감이 오시죠?
0: 네, 어떤 느낌인지. 네, 추구미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밤에 도시에서 오토바이 타시는구나, 가끔은.
1: 네. 네. 최상철 님께서는 평소 다니던 도로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0: 아,
1: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렇죠. 진짜 지금 이 책이 500쪽 가까운 이런 그 50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인데 여기 담긴 얘기들을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1: 그렇죠.
0: 저도
1: 생태도로 정도 외에는
0: 네.
1: 이렇게까지 빠르고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들이
0: 네.
1: 나름대로 그 도로에 또 적응해서
0: 그렇죠.
1: 살아가고 있다니 아, 너무 놀랍습니다.
0: 근데 뭐 가끔 보면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도 있잖아요. 막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렇게 그 신호등 다
1: 네네.
0: 보면서 너무 인간처럼 그 인간이 만들어둔 체계에 이미 적응해가지고 잠시 멈춰 섰다가 초록불 되면 건너가고 이런 거 그거 보고 아 귀엽다 뭐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만 요 정도로만 접근했던 세계가 있었다면 아마 이 책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규모가 너무 달라요. 김민정님 도로공사 할 때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이 도로에 측 또는 배수로 농수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서 경사로를 설치해서 탈출을 도와주는 시설도 있습니다.
1: 맞아요. 이런 시설 필요하죠. 왜 예전에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0: 네.
1: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빠졌을 거잖아요.
0: 그쵸.
1: 그때 그래서 뭐 기르던 소, 뭐 개 이런 동물들이 그냥 인간의 공간에 막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0: 네.
1: 그런데 그중에 어떤 동물들은 그런 수로에 빠졌을 때 나올 길이 없더라고요.
0: 아.
1: 네, 되게 안타까운 진짜. 장면들, 사진들 봤던 기억이 납니다.
0: 설계부터 그런 걸 고려한다라는 얘기 흥미로웠고요. 자, 이 책에서 우리가 또 이건 꼭 분량이 정말 상당하지만 이건 꼭 좀 봤으면 한다라고
1: 네.
0: 하는 게 있다면요.
1: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가
0: 네.
1: 미래의 얘기입니다.
0: 미래.
1: 네, 앞서 나눈 이야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벌어진 일이잖아요.
0: 네.
1: 책 후반부에 가면 미래의 도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드킬 자체는 이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그 로드킬에 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0: 네.
1: 거꾸로 어떤 동물이 어디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그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사실

0: 사실 알수 있는 상황도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자는 계속 어떤 하나의 상황과 장면을 일방향으로 보지 말고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또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서 그 삼색제비의 진화, 이게 언제 그렇게 진화했는지도 그런 도로에서의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식의 기회 요소를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게 미래의 도로를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죠.
1: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또 우리 삶에 계속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을 테고요.
0: 네, 맞아요.
1: 제도화할 때도 그렇고.
0: 그래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운전자가 도로의 해악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반대로 도로 생태학에 기여할 수도 있다. 네.
1: 그렇죠.
0: 어떻게 기여하냐면 어쨌든 도로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도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죽음이나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할때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처럼 참여한 사례들이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일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오늘 본 로드킬에 어떤 뭐 동물이 모였는지, 어디에서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직접 막 써서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자료를 굉장히 많은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1: 와, 그리고 거기 참여해서 그렇게 기록에 나의 경험을 넣어주는 사람들도 되게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이게.
0: 그렇죠. 내가 한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여하는
1: 그렇죠.
0: 어떤 참여를 하는 거니까요. 요런 이제 상황들을 시민과학이라고 부르고,
1: 시민과학.
0: 네. 그렇게 참여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시민과학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참여 연구 과정에서 몰랐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됐대요. 예를 들면, 그 여름철에 암 거북들이 산란지를 향해서 굉장히 느리게 걸어가는데, 이게 어느 계절에 어떤 시기에 집중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게 되기도 했고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캥거루 로드킬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 절정을 일으킨대요. 캥거루가 그 보름달 빛 때문에 착시를 일으켜서 활동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런 시간대까지 우리가 알게 된 거는 그 도로를 그 시간에 지나가는 이런 시민들의 참여 데이터로 알게 된 거죠.
1: 진짜 이게 정말 이 수많은 어떤 낯선 동물들 곁에도 항상 인간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해요.
0: 그러니까요. 어디 가도 빈대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암거북이 산란지를 향해서 어느 계절에도 그렇게 많이 가는지 이런 것들.
0: 그리고 그걸 아는 걸 넘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기까지 하는데요. 그 미국에서 사슴의 그길 위에서의 충돌이 매년 썸머타임이 끝난 직후에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제 막 다채롭게 조사를 해보니까 서머타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도 한 시간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퇴근 차량 이동 시간하고 흰꼬리 사슴이 도로에 나오는 그 황혼녘의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오히려 서머타임을 상시로 실시해서 야간 운전을 조금 줄이면 매년 운전자 33명과 사슴 3만 6천 마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1: 와, 그러면 퇴근을 한 시간 앞당기란 얘기네. 그쵸?
0: 그런 해안이 있군요. 아,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1: 여러모로 좋은데요, 이거는. 그렇죠. 썸머타임 이런 거 됐고. 그냥 상시, 퇴근, 그냥 일정하게 하자. 겹치니까 지금 저기 흰꼬리 사슴하고.
0: 저 정말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해안입니다, 해안.
1: 괜찮죠? 지금 굉장히 밑줄 긋는 마음이 되신 것 같고요. 아, 진짜 생명을 살리는 과정이 인간이 베푸는 시혜 이런 게 아니라 사고를 줄인다는 면에서도 같이 사는 거죠,
0: 그렇죠.
1: 우리도.
0: 그리고 이제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더 도움을 줄 거냐면, 인간의 그런 참여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인간의 지각력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1: 그쵸.
0: 예를 들면 저도 바이크 타고 다니면 특히 여름에는 벌레를 굉장히 많이 죽이게 되거든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네. 세차할 때 보시면 굉장히 많은 벌레들이 붙어

0: 있잖아요. 근데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 그게 제 헬멧이나 자켓에 붙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리적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열립니다. 자율주행차에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있고 네. 레이더가 있고 이걸 종합하는 라이더라는 이런 주변 감지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눈보다 훨씬 예리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네. 인간의 참여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갖가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또 열리는 겁니다.
1: 자율주행차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지점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0: 그러니까요. 저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이 실제로 학술지 네이처에서 추정하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도로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와 새, 또 도로 주변을 이동하는 소형 포유류들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드킬을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우리의 한계인 그 시력으로 어떤 걸 확인하고 처리하기 전에 네. 자율주행차의 탐지기가 뭐 늦은 밤에도 그런 생명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차량을 멈춘다든지 네. 뭐 옆으로 우회한다든지 피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진짜 그런 가능성을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는 진짜 차 그 운전하고 가다가 동물들을 막 치기도 했대. 로드킬이 그렇게 있었다더라. 이게 감지가 안 돼가지고 인간이.
0: 야, 인간 참 원시적이었구나.
1: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직접 부딪힐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0: 그렇죠.
1: 이 기술이 그냥 굉장히 상용화가 된다면.
0: 맞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기술도 발전하고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생명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도 발전하고 그쵸. 정말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1: 권수현님은 지금 강화 인근에서 고라니와 마주쳤다는 사연 주셨습니다. 빵빵 이렇게 살짝 눌러도 도망치질 않더라고요. 뒷차들은 영문도 모르고 빵빵빵빵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자 슬슬 피하던 고라니가 기억이 납니다. 피하지 않아서 정말 놀랐거든요. 바로 휙 달려나갈 줄 알았고요. 생각해보니까 고라니가 도로 위 자동차에 익숙해져서 이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셨다고요.
0: 네, 아마도 예측하고 예상하신 내용이 맞을 겁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1: 익숙해져가지고 네. 경적 소리에도 이제 반응하지 않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물들의 생태의 변화보다 도로의 변화가 훨씬 빨라가지고 네. 이걸 동물들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1: 그쵸.
0: 이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적응하고 피하기도 하는데 도로는 어느 날 바뀌잖아요.
1: 네.
0: 동물 입장에서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감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1: 아,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골라오신 곡은요?
0: 먼 미래에는 이 노래의 장면보다는 말씀처럼 인간과 생명이 공존하는 장면이면 좋긴 하겠는데 박효신의 야생화를 골라봤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오늘의 책은 개발과 이동의 시대, 도로 생태학은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말하는 책입니다. 벤 골드파브의 크로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 지금 많은 카페인 분들이 자율주행차 생기면 어떨까요, 저쩔까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주고 계신데 이게 로드킬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1: 앞서 계속 반복해왔듯이 네. 양쪽으로 다 영향을 미치겠죠.
0: 아, 양쪽으로 다.
1: 네. 근데 생각지도 못한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0: 네.
1: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나르는 것보다 상품을 운반하는 데 훨씬 많이 쓰일 거라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그렇죠.
0: 네.
1: 인명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자율주행차는 쌀 거잖아요.
0: 네.
1: 트럭 기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0: 그러면
1: 공장이나 물류창고는 더 멀리 가서 더 먼 거리를 운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자율주행 트럭은 그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니까 밤에도 고속도로를 달릴 거라는 거죠.
0: 그렇죠.
1: 생각해보면 야생동물에게는 밤이 그나마 도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시간이죠.
0: 인적이 드물어지는 네. 시간이니까.
1: 그런데
0: 그랬는데.
1: 이제는 밤에도 트럭들이 많이 지나다닐 거니까 밤도 난 만큼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0: 그렇죠. 지금 우리 자율주행차가 그 작은 그 벌레들까지 감지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벌레 감지할 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밤 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1: 네.
0: 어떡하죠?
1: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미래니까
0: 그렇죠.
1: 우리가 더 나은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저자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0: 네.
1: 결국 어떤 방향이어야 되냐. 코로나 시기 때 왜 인류의 활동이랑 이동이 멈췄던 때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때 여러 세계 곳곳에 사진들도 나왔는데
0: 막 다 하늘 맑아지고
1: 그렇죠.
0: 탄소 배출량 줄고 막 이랬잖아요.
1: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립공원에서는 사자떼가 포장도로 위에서 햇볕을 쬐기도 했고 그래서 네이처지가 그런 현상들을요.
0: 네.
1: 인류 일시 정지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리고 이게 도로 생태학 역사상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실험

0: 실험이었다고 저자는 평가합니다.
1: 인류 일시 정지 실험 의도하지 않은 실험 진짜 지구 전체가 실험장이 된 거네요.
0: 그렇죠. 그때 뭐 코스타리카에서는 로드킬이 사실 완전히 멈췄고요.
1: 네.
0: 또 미국의 메인주에서는 봄철에 그 두 배나 많은 개구리와 도룡뇽이 살아남았대요. 그런데 이것도 해피엔딩만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사람들의 교통량과 이동이 이전처럼 돌아왔잖아요.
1: 네.
0: 그때 우리의 이동은 급격하게 달라지는데 동물들은 행동 지연 그 효과라고 해서 바로 적응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모르니까.
1: 그렇죠.
0: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났네. 여기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없을 때 그 느긋하게 갓길에서 먹을 거를 먹고 이랬던 생명들이 회복 시기 이후에 더 많이 생명을 잃기도 했다는 거예요.
1: 참 이거 어떻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긴 하나.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그냥 예전 방식 그대로 돌을 내고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계속 이 책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1: 마음을 못 놓겠어요.
0: 문장이 너를 띈다.
1: 맞아요. 계속.
0: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 500쪽이 넘는 책을 읽어나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진전된 얘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1: 네.
0: 요즘에 그 생태육교 만들 때 콘크리트나 강철이 아니라 플라스틱 모듈로 만든대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 서식지 같은 게 네. 기후변화 때문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쉽게 분해해서 저쪽으로 가서 재조립한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런 생태육교가 많이 자리를 잡고 안정화되다 보니까
1: 네.
0: 뭐 대륙밭쥐 같은 작은 생명은 아예 그 생태육교 위에 돌무더기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평생을 살아가는 어떤 생명의 공간과 보금자리로 그 생태육교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1: 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이동 가능성을 고려한 것도 좋고 누군가의 집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나마 뭔가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얘기 이 정책 만드는 분들도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0: 그러게요.
1: 이게 뭔가 저 예상 못한 그렇죠 예상 못한 어떤 부분들까지도
0: 그렇죠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건데 말씀처럼 그 생명의 반응과 대응이라는 것이
1: 네.
0: 우리가 다 짐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늘 다른 걸 상상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겸손함.
1: 맞아요.
0: 두 가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그냥 안착해버리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버리는 태도는 좀 고쳐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책을 읽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박혜정 씨. 박혜정님, 내가 갑자기 박혜정 씨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아니 지금 제 단호한 어떤 그래
0: 인간에 대한 화가 나셨나요?
1: 아니요,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갑자기 박혜정 씨라고 했습니다. 혜정님 놀라셨죠? 네. 자, 점과 선과 새라는 그림책 소개를 보다가 라디오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유리창으로 인한 새들의 죽음 얘기예요. 자연과 사람의 공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0: 네.
1: 아, 그렇죠. 유리창에 새들이 또 부딪히는 얘기도 워낙 우리 또 많이 알고 있긴 하나.
0: 요즘에 그래서 이런 스티커도 많이 붙이고
1: 맞아요.
0: 예전보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미경님, 차가 짐승들도 감지해서 정차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발전도 잘 봐야 되는데
1: 네.
0: 아마 지금까지 자율주행차의 감각은 다른 차나 사람을 알아보는 데 집중해서 발전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여기까지는 아마 네.
0: 이런 방향으로 오려면 도로 생태학을 기반해서 여러 생명들도 그 도로에 지나가는 생명들의 샘플 같은 걸 넣어서 더 잘 감지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도 발전돼야 되겠죠.
1: 그렇죠. 자, 오늘 얘기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너무 흥미로웠던 나머지 아까 또 우리 카페인님께 뭐 박태근 씨 뭐 이런
0: 식으로 네, 갑자기 아마 박혜정님의 성함은 네.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1: 혜정님. 자,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애냐의 더 메모리 오브 트리스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사람들은 재능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서너 개 더 가진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다. 재능이란 서너 개 부족한 것이다. 그 결핍을 메우려는 분투에서 무언가가 나온다. 일본 작가 마루야마 겐지가 예전에 우리나라 신문사와 했던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오, 정말 그러네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재능이라는 건 당연히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에 따르면 우리는 재능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나의 부족한 점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밤, 오히려 힘을 내보는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하현상의 노래 하이웨이 들으면서 9월 3일 목요일 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이야기를 했던 바다님들 계실 것 같아요. 역시나 공부에 재능이 없나 봐. 앞에서 전해드린 작가 마루야마 겐지의 인터뷰 기억나세요? 사람들은 재능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서너 개 더 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다. 재능이란 서너 개 부족한 것이다. 그 결핍을 메우려는 분투에서 무언가가 나온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작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처럼 재능 있는 사람은요.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재능은커녕 오히려 어린 시절이 혼돈 그 자체였대요. 초등학교 때는 이상한 아이 취급을 당했고 꿈이 있었지만 적성에 전혀 맞지 않았고 이거래도 안 되고 저거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타고난 게 아니라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메우려는 노력이 결국 재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9월 모의고사 치고 지금쯤 좌절하고 있는 바다님들 계실 텐데 잘 들으셨죠? 오늘 경청은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관계로 부득이하게 녹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다님들이 보내주는 얘기는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볼 수 있으니까 시험 때문에 속상했던 얘기, 기분 좋은 얘기, 방송 후기 등등 무엇이든 언제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45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들고요. 반디 앱 메시지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리고 바다님들 엽서 다들 잘 쓰고 계신가요? DJ 생선님 1주년을 맞이해서 바다님들이 보내주시는 예쁜 엽서 생일 선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8일까지 도착하려면 내일은 정말 붙여야 되거든요. 요즘은 편지도 잘 안 붙이다 보니까 엽서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바다님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아날로그 감성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손글씨로 하고 싶은 말 써주셔도 되고요. 그림을 그려주셔도 되고요. 취향껏 마음껏 꾸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말씀드리죠.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류월드로 281이고요. EBS 정승재 경청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2시간 경청 함께하면서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옆에 엽서 두고 이렇게 쫙 쓰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문을 한번 열어야죠. 바다 전용 상담소 해정 승재 크로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DJ 생선님이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흥미진진한 거 아닐까요? 장르 불문 생선물. 제가 바다님들에게 제발 보내달라고 했었던 엽서 있죠. 엽서는 편지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이 없습니다. 뭐가 없냐고요? 바다님들 일기 쓰고 나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열쇠로 이렇게 잠그기도 하잖아요. 편지를 쓰면 거의 접어서 이거 안에 넣고 풀도 막 붙여요. 그런데 엽서는 이것에 넣지 않고 바로 우체통에 넣는다고 합니다. 아시죠? 이거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외투, 2번 봉투, 3번 원투, 4번 권투.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의 메시지로 바로 보내주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마이걸의 승희가 부른 편지입니다.

바로 앞에서 불러주는 느낌의 노래였죠. 오마이걸 승희가 불러준 편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바다님들한테 기분 좋게 선물부터 좀 전해드리려고 장르불문 생선물 오늘은 조금 앞당겨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은 1주년 기념 이벤트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를 드렸습니다. 편지랑은 다르게 엽서는 이것에 넣지 않는다. 물론 넣어서 붙이고 싶으면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보통은 넣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렇습니다. 2번 봉투. 봉투에 넣지 않죠. 특이해요. 앞면에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주소를 쓰고요. 뒷면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또 간단하게 쓰고. 앞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뒷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메시지를 다 쓰기도 하죠. 그죠?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간단하고 막좀 좋은 소식 이런 거 보낼 때 엽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겠다. 비행기 타면 항상 엽서를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 어릴 때 출장 가셨을 때 비행기에 그 비행기 사진 있는 엽서를 항상 이렇게 보냈었던 기억도 나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거의 없죠. 이렇게 경청 1주년 기념하는 이런 이벤트 없으면 거의 없는 엽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우체국에서 파는 관제 엽서는요, 우표를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되게 우표가 미리 막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뭐 요금 후납, 요금 결납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엽서 꾸미기 꼭 참여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네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경청 홈페이지에 오셔서 당첨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우리 바다님들 항상 이렇게 제가 어떤 문제를 내드리더라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잖아요. 오늘 문제는 좀 쉽긴 했습니다만 가끔은 엄청 어렵게 막 빨라가지고 알아듣기 힘든 듣기 평가도 내드리고 이행시를 완성해달라 심지어 영어 삼행시까지 다양한 문제를 지금까지 내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바다님들이 해주시는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산지직송 질문 맛집. DJ 생선님에게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립니다. 재밌고 다양한 질문들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진심만을 담아서 꾸미지 않는 따끈따끈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시작해보죠. 비비의 밤양갱 듣고요. 정승재와 육중한 밴드가 같이 부른 잘될 거야 듣고 오겠습니다.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은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바다 소리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코너예요. DJ 생선님에게 궁금한 거 뭐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 코너의 핵심은 뭐냐? 솔직한 대답이라는 거. 꾸미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건져올린 질문은 영소061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생선님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은 뭐예요? 이거 효과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항상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항상 효과음이 나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요. 구이랑 조림이 달라요. 구이는 이거, 조림은 이건데. 조림부터 말씀드릴까요? 조림은 제가 갈치조림도 좋아하고 저것도 되게 코다리라 그러죠. 그 조림도 좋아하는데 역시나 조림하면 고등어 조림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갈치조림 조금 짜증나고 고등어 조림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가시 이렇게 발라 먹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뭉탱이로 있잖아요. 근데 갈치는 좀 뚱뚱하지 않고 마른 갈치는 되게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림은 무조건 고등어. 거의 무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진짜 감칠맛이 쫙. 그 이제 밥 한 공기도 금방 끝낼 수 있는 그 고등어. 저는 하지만 조림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구이입니다. 구이는 과연 뭘까요? 스무고개 형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흔히 잘 사먹는 생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선 구이집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인가요?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푸르는 느낌이었어요. 두 글자인가요? 땡! 세 글자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응? 네 글자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이집에는 세 글자로, 어떤 구이집은 네 글자로 표시합니다. 치로 아닙니다. 어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네 글자로는 어로 끝납니다. 세 글자는 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 바로! 요거 껍질을 따로 먹어야 됩니다.

껍질을 따로 먹어야 돼. 껍질에,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죠, 여러분? 껍질에 그 갈색 살이 붙어 있는데, 그거 빼고 흰 살은 다 이렇게 먼저 먹고, 껍질만 남거든? 그 위에 밥을 올려서 싸먹는 거야. 그러면 바삭바삭이 얼룩! 최고의 생선! 바로! 언제 처음 먹었냐고요? 저 초등학교 때. 맨날, 오늘 이거 없어? 이거 없어? 그랬었던. 정말 맛있는. 바로! 이면수였습니다. 최고죠! 이면수 진짜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안 드셔보셨죠? 껍질이 좀 두껍거든요? 그게 바삭 익혔을 거예요, 보통. 거기에다가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등안 팔아요? 약간 불나? 아무튼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생에서 제일 못생겼어. 생긴 건 못생겼는데 진짜 맛있어요. 등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다 이렇게 밥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먹으면 짭짤한 게다가 거기에 기름진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참치 먹는 느낌도 좀 나. 그 껍질에 기름진 껍질이. 거기에 이렇게 끝에 갈색으로 쫙 그때 부드러운 살까지 붙어 있어서 정말 맛있는 이면수 이야기 했습니다. 산지에서 바로 보내드린 답변 마음에 드셨나요?

아주 중요한 생선 효과 음이었습니다. 생선이 좋은 승재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면서 생선은 단백질 공급원이잖아요. 우리 바다님들 생선 잘 챙겨 먹어야지 생선님처럼 훌륭하게 자랄 수 있어요. 많이 챙겨 드세요.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듣고 와서 해정 승재 크로스 시작하겠습니다.

0: 우리 다른 사람이랑 나눌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보면요, 일단 시간이 있습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1: 기쁨, 슬픔, 행복, 감정이랑 마음도 같이 나눌 수 있고요.
0: 그리고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노하우랑 지혜도 나눌 수 있더라고요.
1: 시간, 마음, 지혜. 그러고 보면 이 코너는 본격 나누는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누어도 나누어도 계속 함께하고 싶은 이 시간.
0: 혜정,
1: 승재,
0: 크로스!
1: 나눔은 정말 좋은 거고 누구나 실천해야 하는 것인데, 네. 선생님의 아름다움은 나눠주지를 않네요.
0: 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나눠주셨어요?
0: 선생님께도 나눠드렸어요.
1: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국어 선생님이 더듬으면 돼요?
0: 아니 근데 진짜 에.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리즈를 갱신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저 지금 살 쪄가지고 갑자기 확 쪄가지고 3kg 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3주 안에 6kg 빼는 게 목표입니다.
0: 3주 안에 6kg요?
1: 예.
0: 살 찌신 거 전혀 모르겠는데요.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모가 다 덮어서 그렇죠 뭐. 선생님이 그러니까 나눠준
0: 전 나눠드렸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이 시간에 따뜻한 말씀도 좀 해주시고 또 때로는 따끔하게 혼도 내주시고요.
0: 네.
1: 그렇죠. 참 감사한 일인데 저에게 좀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 바다님들한테는 아름다움을 나눠주기에는 좀 힘드니까 그래도 따뜻함, 그렇죠?
0: 네, 맞아요.
1: 그런 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이 9월 3일이에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어제 9월 2일은 우리 3학년 학생들 아주 힘들게 모의고사 봤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는 이제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1: 예.
0: 재수생이죠. 또 와서 정말 다들 긴장 속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후폭풍이 아마 있을 거예요.
1: 맞아. 좀 마음이 그렇지 뭐.
0: 또 잘 본 학생도 있고 또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1: 예.
0: 근데 지금 틀려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1: 맞아. 아니 두 달 시간 남았으니까.
0: 맞아요. 수능 날 틀리지 않은 게 다행이지. 지금 미리 틀렸기 때문에 그거 잘 메워서 우리 학생들 수능에서는 꼭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 맞아요. 분명히 진짜로 남은 시간 동안 약점 충분히 이번에 발견했을 테니까 보완하면 좋은 소식 분명히 있을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다가 지치고 막막할 때는 혜정 승재 클로스 여기로 와주시면 됩니다. 바다님들의 공부 고민, 미래 고민, 친구 고민, 가족 고민, 외모 고민,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연애 고민 이런 거 언제든 윤혜정 선생님과 제가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승재 클로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 직업 때문에 해외에서 3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2010년생입니다. 2010년생이긴 한데 학기 수가 맞지 않아서 한 학년을 유급했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우리나라 중학교는 처음이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다니다가 바로 해외로 갔기 때문에 중학교 공부 기초가 너무 부족해요. 중간고사며 기말고사며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좋지 않게 나왔어요. 지난 3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도 많지만 돌아와서 학교를 다시 다니다 보니까 외국에 있던 시간이 너무 밉고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도 전 공부를 포기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꿈이 있거든요. 임상 심리학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런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성적을 잘 맞춰서 갈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에요.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잘 버틸 수는 있을지도요. 당장 지금 중학교에도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요.
1: 임예솔 바다님이 보내준 사연이었어요. 그럼 적응하기 정말 힘들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 있다가 중학교가 통째로 없어진 거잖아요.
0: 네.
1: 한창 잘할 때고 또 많이 배울 때고 한 건데 해외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처음에 적응하느라 이제 좀 적응될 때쯤에 또 다시 한국에 왔다 보니까 또 다시 한국 교육과정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0: 네.
1: 와 진짜 힘들겠다. 더군다나 학년도 좀 달라서 반 친구들은 한 살 어린 친구들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임상 심리학자가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대요.
0: 다행이네요.
1: 다행이네요.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여보세요 하면 예 이러시면 돼요. 이렇게 안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이 한번 해주세요.
0: 제가요?
1: 예.
0: 여보세요?
2: 네.
1: 이게 한국에서는 예서라 여보세요 네. 그러면 똑같이 예 안녕하세요 이럴 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떡하지?
0: 선생님이 방금 그렇게 하라 하셨잖아요.
1: 아 그랬어요.
0: 저는 예솔이한테서 센스가 느껴졌어요.
1: 아 진짜 진짜 그랬구나.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요?
2: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생이지만 한학년 유급한 예솔이라고 합니다.
1: 2010년생이지만 한학년 유급한. 이거 영어로 좀 해줄 수 있어요?
2: 네?
1: 영어로 자기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2: 영어로요?
1: 예. 원래 하던 대로. 제가 아직까지 한국말이 좀 한국말보다 영어가 좀 더 편해서.
2: 네?
1: 미국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죠?
2: 맞아요.
1: 그렇겠다. 지금 막 보고 싶은 친구들도 많겠다.
2: 네.
1: 다 미국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포는 아니고, 그렇죠?
2: 교포도 섞여 있는데 대부분은 외국 친구들이에요.
1: 그렇죠. 요즘도 연락하고 그래요?
2: 네.
1: 얼마나 보고 싶겠어, 진짜. 그런데 어떻게 또 해정승제 클로스에 사연을 보낼 생각을 했어요? 이 경청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었었어요?
2: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냥 어떻게 공부하지 하면서 있다가 방청이란 거 접하게 돼가지고 들었는데 너무 재밌고 그래서
1: 재밌었어요.
2: 네, 공부하면서 듣고 있어요.
1: 그러면 미국 맞죠?
2: 네.
1: 미국 어느 지역에 왜 간 거예요?
2: 미국에 하와이에 갔다 왔는데 네, 부모님의 직업이 조금 해외에서 일하시고 그런 직업이라서
1: 그랬구나.
2: 네, 발령을 받게 돼서 갔다 왔어요.
1: 그랬구나.
0: 하와이라니 또 너무 좋았겠다.
1: 부럽다. 어느 쪽에 있었어요, 하와이?
2: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1: 예.
2: 그 빅 아일랜드라고
1: 빅 아일랜드 알아요, 저. 화산 가봤어요, 거기 화산.
2: 네, 거기 화산 유명해요.
1: 맞아요.
2: 네.
1: 그쪽에 있었어요, 빅아일랜드에?
2: 네, 그쪽에 계속 살고 현지 학교 다녔어요.
1: 그랬구나. 거기 너무 아름답잖아.
0: 정말.
2: 네, 맞아요.
1: 그쵸. 너무 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도 있겠다. 막 엄마, 나 한국에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계속 다니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해봤겠다.
2: 네, 맞아요. 막 울고 그랬어요.
1: 진짜?
2: 네.
1: 와, 지금은 또 성적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고민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2: 제가 수학이 진짜
1: 수학이
2: 내가 미국에서 안 배운 건 아닌데 미국에서 배운 걸 여기서는 그 지금 현재 안 배운다던가 그 교육 과정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맞아. 헷갈리더라고요.
0: 순서가 정말 차이가 맞아. 많이 나더라고요.
2: 네.
1: 그렇겠다.
2: 네, 맞아요.
1: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도형이 제일 어렵죠?
2: 네. 도형도 어렵고 그냥 산수도 어려운 것 같아요.
1: 산수도 어려운 것 같고 지금 1학기 때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들어? 인수분해 곱셈 공식 이쪽 좀 힘들어요?
2: 나 2차 함수를 진짜 싫어해서 함수가 가장 어려웠어요.
1: 함수를 그 미국에서도 공부했었어요?
2: 함수 미국에서 했었는데 용어도
1: 많이
2: 다
1: 다르지.
2: 하고, 네, 좀 다르고, 그냥 뭔가 배우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게 너무 여기 한국에서 너무 휙휙
1: 휙휙
2: 나가가지고,
1: 나갔어요.
2: 집에서
1: 맞아요.
2: 공부해도 힘들더라고요.
1: 집에서 해봐도 좀 힘들고 그랬구나.
2: 네.
1: 거기 그러면 저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내 수업은 들어본 적 없지?
2: 50일 수업 들어갔어요.
1: 어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했으니까 몇 개월 전? 한 5,
1: 5개월
2: 네.
1: 전부터 시작해서 아직 다못 끝냈어요? 그랬겠지.
2: 거의 다 끝나가요.
1: 거의 다 끝나가요?
2: 나 매일 해가지고 나 완전 하루에 몇 건씩 들어가지고 식단문을 흘리면서 했어요.
1: 잘 따라가져요, 그거는?
2: 그거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복습만 잘하면은 쌤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1: 그 안에도 이참수 이야기 있고 함수 이야기
2: 네,
1: 있고
2: 맞아요.
1: 그쵸? 또 2차 방정식 얘기 있고 판별식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그 부분 이참수가 어렵다 그러면 2차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이참수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2: 그쵸.
1: 그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능의 시작은 중3 과정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2: 그래서 너무 고민돼요.
1: 왜 어떤 게또 고민돼요?
2: 일단 공부를 그러니까 혼자 독학으로 하기도 한데 그게 뭔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다른 과목도 있고 수학만 있는 게 아니니까
1: 수학 말고 또 어려운
2: 그렇더라.
1: 과목은 뭐예요?
2: 국어요.
0: 국어. 이소라, 그래도 미국에
2: 네.
0: 있으면서 한국말을 사용할 기회는 많이 있었어?
2: 가족들 말고는 없었으니까,
0: 아, 그랬구나.
2: 네.
0: 그러면 이제 미국 가서 3년 동안 뭐책 읽는 거는 어때? 얼마나 읽었어?
2: 책 읽는 거는 다 영어 잘하려고 영어
0: 아.
2: 원서만 읽어서.
0: 맞아, 맞아. 그때 또 6학년 때
2: 네.
0: 갔으니까 그땐 또 영어를 따라잡으려고 또 많이 노력했을 거야.
2: 맞아요.
0: 그치?
2: 그래서 고전에 너무 약해서.
0: 고전? 근데
2: 네.
0: 그건 한국에서 계속 살던 애들도 약해. 고전은.
1: 맞아요. 저도 약해. 50년 살았는데 지금도 약해.
0: 그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예솔이처럼 이렇게 뭐 아빠가 뭐 주재원이라거나 이래서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학생들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거든? 근데
2: 네.
0: 너 생각해봐. 미국 갔을 때도 처음에 그랬잖아. 그치? 근데
2: 그렇죠.
0: 나중에는 이제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할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적응이 됐었지? 그치?
2: 네.
0: 지금 조금 힘든 시간이 당연히 있어. 근데 네가 중1 때 미국에서 겪었던 그 시간들이 또 의미 있게 남았듯이 이 시간도 그럴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2: 네.
0: 한국어 책들도 좀 읽어야 돼. 읽어야 되고 또 선생님 조카는 사실 1학년 때 가서 4학년 때까지 4년을 있다가 왔거든. 근데
2: 네.
0: 그 녀석도 갔다 와서 그래도 잘 적응해 내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일단 국어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사회랑 과학 교과서도 굉장히 좋은 텍스트거든. 그래서 학교 교과서, 특히 사회 과학 교과서들도 좀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사회과학도 좀 걱정되잖아. 그치. 과학 같은 것도 용어가 되게 많이 다르고.

0: 거고 사회에도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을 거야. 그래서 그 교과서들을 사회과 교과서들도 열심히 읽는 게 결국에는 텍스트 읽는 힘에도 보탬이 되거든.
1: 네.
0: 좀 열심히 읽어야 돼. 읽고 그다음에 머릿속으로 내용 요약 정리하는 거.

0: 중학교 여기 한국 와서 시험 봐보니까 또 약간 달라요? 회화랑은 또 다르니까, 그치?
1: 그죠, 회화는 다른데, 그래도 거기서 계속 영어만 해가지고, 영어는 엄청 잘 나왔어요.
2: 아, 다행이다.
0: 지금 한 수능 영어도 한번 봐본 적 있어? 수능 영어는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괜찮아?
1: 그 3모 한번 풀어본 적 있는데, 몇 점 나왔다? 그때 90 몇 점 나왔던 것 같아요.
0: 괜찮네.
2: 몇 학년 거?
0: 3학년 거 얘기하는 거지.
1: 2학년 거 풀어봤던 것 같아요.
0: 2학년 거 한번 풀어봤어요?
2: 그게 이제 수능 모의고사 영어가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 영어로 푸는 국어 문제야. 근데 네가 수능 모의고사를 물론 2학년 거지만 90점 이상 나왔다는 건 일단 독해력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국어로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영어책 많이 읽은 것도 너한테 도움 될 거야. 생각하는 힘 이런
0: 그렇겠다.
2: 거, 주제 추론 이런 거 도움 될 거야. 자신감 가져, 예솔아.
0: 그래, 자신감 가져도 돼. 남들보다 영어 회화도 엄청 잘하죠, 지금.
1: 아요?
0: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너무 아까울 것 같아. 그것도 요즘 안 잊어버리게 친구들이랑 하와이 친구들이랑 계속 연락도
2: 맞아.
0: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1: 그쵸.
0: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너무 아깝잖아, 그쵸?
1: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서.
2: 매일 해야 돼, 매일. 말해야 돼.
0: 맞아, 계속 말해야 돼. 우리 예솔이가 임상심리학자 되고 싶다 그랬어요.
1: 네.
0: 그 꿈은 네. 어디서 생긴 거야? 미국에 가서요?
1: 미국에 가서 과목을 골라야 되는데 과목에서 그냥 심리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택하라고 해서 이게 뭐지? 하고 골라서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0: 너무 재밌구나.
1: 네.
0: 나는 영어로 된 수업을 재밌음을 느낀다는 게 난 너무 부럽다. 예. 예. 와 정말 예솔아 최고다.
2: 아니 근데 나중에 이제 진로를 중학교 때 벌써 수업을 들어보는 거야?
1: 그거 고등학교 때 그때 제가 그 하와이에서는 한 학년 또 올려서 다녔어서
2: 아 그랬구나.
1: 네.
0: 아, 또 그랬구나. 와 정말 그래서. 적응하느라고 다 끝나겠다. 그러네.
1: 네.
0: 이제 확정은 된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에서 고등학교도 진학하고 그럴 거죠?
1: 네, 맞아요.
0: 그래,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무기는 영어라고 하나 장착을 해놨으니까 그건 진짜 평생 무기거든?
1: 네.
0: 국어랑 수학은 사실, 아니 국어는 좀 그럴 수 있어도 수학은 평생 무기는 아니란 말이야. 영어는 진짜 평생 무기잖아. 얼마나 좋아.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1: 감사합니다.
0: 연결된 이렇게 상황에서 해보고 싶은, 하고 싶었었던 얘기 이런 거 있어요?
1: 두 분 다 너무 팬이에요.
0: 귀여워.
1: 진짜요.
0: 진짜예요.
2: 아니 중학교 3년을 미국에서 보내서 저희 잘 모를 텐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 아니에요.
0: 그렇구나.
1: 아 제가 친구들한테 다 소개하고 다녀요.
2: 그래?
0: 진짜.
1: 네.
0: 와 고마워요 정말. 우리 바다님들이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있어요?
1: 세븐틴의 18이요.
0: 이 노래는 왜? 이 노래는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1: 제가 원래 세븐틴을 좋아하는데
0: 예.
1: 제가 18살 되기 전까지 이 노래를 듣고 18살 되면은 이제 조금 성인, 약간 어른의 느낌으로 노래를 들으려고.
0: 아, 아직 들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네, 그러면.
1: 네.
0: 그래서 세븐틴의 18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오늘 연결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예솔 친구.
1: 네.
0: 나는 너무 괴로워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50일 수학부터 아까 시작했었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꾸준히 또 윤혜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글 텍스트에 대한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었을 테니까 교과서도 많이 읽고 해가지고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너무 하지 말고.
1: 감사합니다.
0: 고마워요. 전화 연결해줘서.
1: 네.
0: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년에도 또 이렇게 소식 전해주세요.
1: 네, 꼭 할게요.
0: 그래요. 안녕.
1: 안녕히 계세요.
2: 예솔이 화이팅.
1: 감사합니다, 쌤.
0: 예솔 바다님의 신청곡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세븐틴이 부릅니다. 18.

0: 정승재의 경청, 전화 연결한 임예솔 바다님이 신청한 노래였어요. 세븐틴의 18. 들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자주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직업 때문에 발령을 그쪽에 받아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하와이에 갔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모든 게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그쪽에서는 한 학년 일찍 다니고 여기는 한 학년 늦게 다니고. 네. 그쵸. 그래서 적응하는 데 좀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영어 잘하고 또 1등급도 나왔다 그러니까 야 그래도 그쵸.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해력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금방 잘 적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조카분은 금방 적응 잘 했어요?
1: 오, 네. 그러니까 1, 2, 3, 4학년을 이제 외국에서 보낸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바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5학년이 된 거거든요. 근데 반장 선고 나가서 반장.
0: 아, 반장을 했어요. 네. 영어로 한 거 아니야?
1: 우리 유찬이거든요. 네. 유찬이가 항상 이모.
0: 이모 그래.
1: 아니 예전에 티처스에도 외국에 나갔다가 좀 힘들어하는 학생 여학생
0: 맞아요,
1: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 막 유찬이가 이모가 그때 내 얘기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랬거든요.
0: 아 그러면 실컷 해주세요. 유찬이.
1: 네 우리 유찬이 지금 6학년입니다.
0: 아 유찬이 공부 열심히 하세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모처럼만 훌륭하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1: 이찬이 화이팅!
0: 맞아요. 1부 마지막 곡으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노래 버터플라이스 듣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James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2: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1: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2: Exactly.
1: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2: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2: Join us every day.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저는 주얼리 윤 윤혜정입니다.
1: 주얼리 윤과 함께하는 목요일 밤입니다. 바다님들이 보내준 고민을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해정승재 크로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연

0: 하나만 보내주셔도 저는 원 플러스 원으로 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god817님도 이랬어요. 윤혜정 선생 강의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해 주실 때 정말 위로 많이 받았고, 생선님께서 오늘 다 끝내지 못하면 못 자는 거야. 야,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목표 높은데 실천을 안 해. 미친 거 아니야? 이 말이 저에겐 큰 버팀목이 되었어요. 아, 그랬구나. 큰 버팀목이 됐구나. 근데 분위기는 좀 다르네요. 네. 선생님의 따뜻한 느낌이고 선생님은 외유내강 이런 느낌.
1: 저도 근데 강의 중에는 굉장히 뼈 때리는 말을 제가 저도 모르게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때로는 많이 혼내달라고도 많이 하고.
0: 진짜요? 네. 그쪽에 소질이 있으신가 보네요.
1: 아, 그쵸. 오랫동안 쌓아왔습니다.
0: 맞네요. 암튼 윤혜정 선생님과 제가 단짠단짠처럼 이런 색깔 저런 색깔 다 보여드리도록 균형에 맞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승지의 클로스, 앞으로 도착한 다음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바다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경청을 사랑하는 바다입니다. 얼마 전에 학원을 마치고 친구네 차를 탄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친구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2: 아이고, 우리 까꿍이 친구구나.
1: 어?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2: 아, 엄마! 아니, 내가 또 까꿍이라 그랬네. 야, 네가 보기에도 우리 까꿍이 너무 귀엽지 않니?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까꿍이가 제 친구 태명이라는 거예요. 축복이, 둘리, 힘찬이, 알콩이, 달콩이, 찹쌀이, 다른 친구들도 다들 태명이 있더라고요. 저도 집에 가서 물어봤는데 저희 엄마 아빠는 제 태명이 생각 안 나신대요. 아니, 제가 태어난 게 17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잊어버렸을 것 같진 않고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제 태명은 왜 없었을까요? 아님 왜 잊어버리셨을까요?
0: 처음 받아보는 태명에 관한 사연이네요. 와, 태명이 없다고 눈물이 나는 펑펑 났대 정말.
1: 아이고.
0: 선생님은 어렸을 때 태명이 있었대요? 엄마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1: 아니요.
0: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1: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런 거 없었어. 애기야 이랬겠지 뭐. 그런데 선생님이 낳은 아기들은 네. 태명이 있었어요?
1: 있었죠.
0: 얘기해줘도 돼요?
1: 네. 첫째는 새벽이었어요. 새벽이.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너무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네.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기도했거든요.
0: 진짜?
1: 네, 그 이제 새벽 기도의 그 시즌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와준 천사라고 새벽이라고 새벽이. 이름을 지었었고
0: 둘째는요?
1: 이제 둘째는 네. 사실 첫째가 지어줬어요. 동생이 생겼다고 꿈이라고 지어줬거든요.
0: 꿈?
1: 꿈이.
0: 근데 꿈이야, 사실 꿈이야 이렇게?
1: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예. 둘째 태명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0: 진짜?
1: 진짜로.
0: 어머.
1: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바다님처럼 예. 엄마인데 네. 지금 우리 바다님이 제가 태어난 게 17년밖에 안 된대 이랬는데
0: 맞아.
1: 근데 바다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아기도 낳고 하다 보면 어제일도 잘 기억이 안 나.
0: 저도 17년 전이면 진짜 생각 안 나지.
1: 까먹었다가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문득 생각난 거죠. 아, 맞다, 꿈이었지 이렇게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럴 수 있답니다.
0: 그거를 그렇게 그 뱃속에 있을 때 꿈이야 이렇게 불러줘요 정말?
1: 네.
0: 그러면 그거를 아빠 목소리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다면서.
1: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되게 신기한 게 예. 저희 둘째가 이제 말을 조금 이렇게 시작할 되게 어렸을 때 예.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뱃속은 깜깜하고 되게 좁은데 따뜻했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엄마 뱃속을 기억하는 것처럼 되게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아마 목소리는 기억한다 그러죠, 아기들이.
0: 진짜? 네. 나 그 기억 갖고 싶다.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기억, 깜깜한 기억. 태명에 관련한 그런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저는 아빠가 나 한 5살 학교 들어가기 전에 똥개도 아니고 보통 개똥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0: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세대 분들, 그쵸? 저희 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네. 근데 똥끼라 그래서 똥끼.
1: 똥끼?
0: 우 이런 똥끼 새끼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똥끼 똥끼 맨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귀여워서.
0: 선생님은 그런 얘기 뭐, 요즘도 있는데 집 이름 따로 있는 애들 있어요.
1: 요즘에도요?
0: 응, 있어요.
1: 그래요?
0: 네, 집에서 따로 부르는. 없어요? 선생님은 없었어요 옛날에?
1: 저는 없었어요. 저는.
0: 그러면 최근에 주얼리 운이 생긴 거네요.
1: 아, 네, 그렇죠. 저는 주얼리죠.
0: 그렇구나. 아이고, 익명을 요청해주신 바다님의 사연, 태명에 관한 사연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우리 노래 듣고요. 바다님들의 고민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 들을까요? 아일릿의 Love All The You 그리고 소란이 부르는 괜찮아 듣겠습니다.

0: 아일릿의 Love All The You 그리고 소란의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우리 사연 이야기했었어요. 태명이 생각 안 나서 너무 서운하다라는 얘기. 그러면 지금 엄마한테 하나 지어달라 그러면 되지.
1: 애칭처럼 집에서만 부르는 귀여운 집에서만 부르는 거. 이름?
0: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얼리 같은 거 너무 좋잖아요.
1: 그쵸. 들을 때마다 기분도 좋아지고.
0: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태명을 좀 하나 지어놓을까요? 언제 그 복덩이가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1: 그쵸. 복덩이도 많이 쓰는 태명이에요.
0: 아, 복덩이요? 너무 상투적이지 않나?
1: 그쵸. 저기 뭐야.
0: 난 찰스라고 질래. 찰스.
1: 왜요?
0: 아,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찰스? 이렇게.
1: 유일무일 것 같습니다. 복덩이는 되게 많거든요. 산후조리원에. 근데 아, 그쵸. 찰스는
0: 없겠죠. 그쵸.
1: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0: 저 그 강아지 이름 지을 때도 처음에 동물병원에서 되게 놀랐어요. 코델리아라고 지으니까. 보통은 막 뭉치, 복실이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코델리아요. 그럼 얘? 막 이러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그러네요.
0: 그쵸. 그것처럼.
1: 선생님이 찰스? 지으셨어요? 코델리아도?
0: 예. 예. 찰스? 딱 그러면 되지. 해정승재 클로스. 이번에는 짧은 고민사연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 오케스트라에서 콘드라베이스. 우와.
1: 멋지다.
0: 멋지다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연주했었대요. 악기 연주도 재밌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서 음대 진학을 꿈꿨는데 엄마가 반대하시네요. 엄마가 플룻을 전공하셔서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잘 아신대요. 특히 저처럼 욕심도 없고 천하태평인 성격은 엄마가 그랬군. 아유, 너는 절대 안 돼. 너는 욕심도 너는 만사 행복한 천하태평이잖아. 야, 음악으로 좀 먹고 살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아? 막 이러셨겠다, 그죠? 그래도 포기가 안 되는 저. 엄마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콘드라베이스를 했으면 이거를 어떤 마음이셨을까? 엄마가 플룻을 전공하셨으니까 한번 시켜볼 생각으로 하셨을까? 취미로 콘드라베이스를 안 하잖아. 보통 피아노를 하지.
1: 근데 예. 지역 오케스트라에서 아마 이 예. 악기를 담당하는 학생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근데 아. 제가 이제 주변에 악기를 전공한 엄마들을 보면 예. 이제 본인의 아이는 안 시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길이 좁고 사실은 졸업해서도 또 이렇게 또 진로가 또 이렇게 막 맞아.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친한 동생도 피아노 전공이었는데 정말 집에다가 그 방음 예, 그 실을 만들어 놓고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루에 열몇 시간씩 막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0: 너무 힘든 그러니까 거라니까 진짜.
1: 그 독함 이게 조금
0: 없으면 안 되는

0: 그렇구나.
1: 좀, 예, 좀 필요한 것 같아서.
0: 그럼 선생님도 근데, 반대네요.
1: 저요?
0: 천하태평이래잖아요.
1: 아, 저요? 아, 근데 아니, 포기가 안 된다고 해서 사실 네. 이 짧은 메시지만으로는 우리가 바다님의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0: 그러네. 고등학교 1학년이면 그런데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
1: 그러게요.
0: 그렇죠.
1: 근데 주변에서 콘트라베이스 전공하는 학생은 진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러면
1: 맞아요.
0: 오래 한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더군다나 음대를 나오셨기
1: 맞아요.
0: 때문에 엄마의 또 그 의견을 또 무시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런데 설득을 또 시키고 싶으신가 봐요.
1: 방법은 하나죠. 내가 얼마나 절박하고 독한지 보여줘야
0: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통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못 믿으신 거야. 그런데 얘가 얘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설득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남겨져 있는 인생을 크게 좌우지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엄마, 가장 친한 엄마도 설득을 못할 정도면 안 돼. 그건 난 무조건 설득해야 된다고 봐. 어떻게 하면 설득이 되지? 진지함을 보여주면 되는데.
1: 그렇죠. 그리고 꾸준함.
0: 꾸준함 맞아. 뭔가 하나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끝까지 포기를 못하겠으면 그렇게 한번 그런데 이 말 가지고는 진짜 너무 상담하기가 그러네요. 너무 정보가 없네요. 우리가. 그렇죠. 배우는 거랑 전공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엄마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고 이런 느낌. 좀 저런 것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이란 직업은 괜찮겠다. 선생님 아들이
1: 네.
0: 선생님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1: 선생님 하고 싶다고 하면 네. 사실 성격과 잘 맞으면 굉장히 행복한 직업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선생님은 추천할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0: 저도 제 아들이나 딸이 배우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 아빠 딸 가는 길을 가라 이렇게.
1: 배우요?
0: 아빠는 되게 늦게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 해주고 싶어요.
1: 보통... 배우도 진짜 좋은 직업이죠.
0: 아우 그럼요.
1: 부러워요.
0: 다음은 9767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이라도 정시 파이터로 틀려고 50일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들은 역함수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50일 수학이 끝나면 바로 미적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1 수학을 더 깊이 꼼꼼히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 진도는 미적길인데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수학 얘기니까 지금 50일 수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초가 많이 약한 친구인 것 같아요.
1: 네.
0: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전혀 답은 없고 그러면 정시로라도 한번 공부해볼까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 그랬으면 이제 여름방학도 끝났고
1: 예비 고3입니다.
0: 요 고3이라고 봐야 돼.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라는 대로 해요. 50일 수학이랑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50일 수학도 교과서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따로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을 EBS에 있는 거를 그 어려운 문제까지 다 푼다라는 생각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용만 알면 되는 거거든.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고 Y축 대칭은 뭐고 지금 역함수 어렵다 그랬는데 역함수가 정확한 뜻은 뭐고 역함수에서도 여러 가지 성질 같은 거 그거를 중간에 미분 공부하다가 계속 막힌단 말이야. 그거를 없애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등학교 1학년에 가장 어려운 문제 그런 것까지는 공부할 필요 전혀 없고 내용을 좀 공부하라는 얘기거든. 그거 얼마 시간 안 남았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저기 전에 내가 하라는 대로 평상시에는 지금 학교 진도 공부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거밖에 시간 없어. 그러니까 일요일 날 보통 뭐 그래도 일요일이니까 한 3시간, 4시간쯤 이렇게 자유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원래 안 썼던 시간, 그 시간을 발굴해내서 그 시간은 딴 거 전혀 하지 않고 수학 기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바깥에 부조에서 EBS 꿈장학생이었던 서울대학교 지금 역사학과 재학 중이죠. 네. 저 친구가 보고 있는데 저 친구도 서울대학교 들어갔잖아요.
1: 네,
0: 50일 수학부터 시작해서 서울대에 들어간 친구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름 좀 얘기해 줄까요? 이름 얘기해 달래. 선생님이 소개해 주세요.
1: 아, 우리 현우요?
0: 예, 예.
1: 우리 이현우. 예. 서울대 역사학과 학생입니다. 서양사를 전공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맞아요. 자랑스러운 진짜 제 EBS 제자입니다.
0: 그래요. 네. 2023년 꿈장학생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조금 전에 와 가지고 저랑도 좀 인사했었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50일 수학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고? 서울대학교.
1: 그렇죠.
0: 그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현우 친구가 직접 얘기해서 응원도 좀 한마디 해주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1: 너무 좋죠.
0: 너무 좋죠.
1: 네.
0: 그러면 현우 친구가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실래요? 우리 바다님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역사학부에 다니고 있는 23학번 이현우라고 합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라디오 부스 들어오니까 되게 넓죠, 여기.
2: 네, 엄청 넓고 뭐, 네. 조명도 되게 여러 개고.
0: 아까 바깥에서 우리 친구 사연 들었었죠?
2: 네, 들었어요.
0: 9767 친구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고 좀 수시로 쓰기에는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정시 파이터로 틀려고 50일 수학부터 하고 있대요. 어떤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9월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2: 저도 입시한 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0: 예.
2: 근데 특히나 수학 공부할 때 예. 가장 힘들었던 게 그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이었거든요.
0: 맞아. 지금 네. 그 친구랑 똑같네요.
2: 전 처음에 처음에 약간 패기가 있었어가지고 고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학원을 안 다녀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0: 예.
2: EBS도 있고 하니까
0: 예, 예.
2: 근데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면 저기 친구들은 학원에서 엄청 열심히 많이
0: 맞아.
2: 그리고 또 미리 공부해 가는 것 같은데
0: 선행학습.
2: 네, 저도 물론 그 저 스스로 해보려고 하긴 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조바심이 나고 그거를 막 그 몇 해독 했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0: 그러니까
2: 네, 거기서부터
0: 뭐 막 야 윗집에는 세 바퀴 돌렸대더라 미적까지 다 끝냈다더라 네. 이런 얘기 들리니까 되게 불안하잖아요.
2: 네. 근데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다 50일 수학을 듣겠다는 거는 확실히 내가 다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기가 시기긴 하지만 그 얘기를 일단 먼저 하고 싶었어요.
0: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은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좀 짬을 만들어서 그때 공부하는데 50일 수학 공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분명히 이게 딱 덮고 나면 저랑 똑같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0: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근데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려 그러니까 설명은 못 하는 거야.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공부했어요?
2: 근데 되게 액기스를 담아서 그 찍으신 강의잖아요.
0: 맞아요.
2: 네.
0: 예.
2: 그래서 그거를 진짜 흡수하려고 노력했고 예를 들어서 아까 함수 얘기도 나왔는데
0: 예.
2: 뭐 박스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0: 예,
2: 나는데
0: 예,
2: 이렇게
0: 예,
2: 들어가서
0: 맞아요.
2: 나오는 거.
0: 들어가서 나오는 거.
2: 그래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 그거 언제인지 설명할 수 있을
2: 그쵸.
0: 정도로.
2: 근데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함수는 이런 거구나를 진짜 그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했던 건.
0: 그렇죠. 완전히 똑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우. 우리 현우 친구 혜정 선생님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2: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1: 너무 오래됐죠.
0: 너무 오래됐네 정말.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고 지냈던 거예요?
2: 네,
0: 대학교
2: 맞아요.
0: 가서도?
1: 네.
0: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꿈장학생 전부터도 이렇게 만나서
1: 개념의 나비 효과에 이제 현우가 넣은 편 편지를 보내줬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목표를 이뤘다고 현우가 좀 힘든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0: 예.
1: 그 일들을 다 잘 이겨내고 또 원하던 학교에 목표를 달성해서 제가 너무너무 기특해서 현우 학교 앞으로 찾아갔어요.
0: 와 진짜
1: 맛있는 거 사준다고
0: 진짜로?
1: 너무 특별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현우가 이제 꽃을 든 남자였죠. 꽃을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
0: 진짜요?
2: 맞아요.
0: 온다고?
1: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우야 너 이렇게 공부한 거 이제 꼼장학생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0: 이게 그때까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나중에 현우가 이제 선생님 저 도전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줬고 또 이렇게 꼼장학생이 돼서 시상식에서 또 만났죠.
1: 그랬었구나.
2: 중간에 한번 수능 완성도 초대해주셔가지고 오리엔테이션도 찍고
1: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네. 네.
0: 저한테 와. 되게 특별하고 소중한 제자예요.
1: 진짜 우리 현우 결혼할 때 꼭 허락 받고 아.
0: 데리고 와라.
2: 한번 상견례는
1: 상견례를 할 거예요. 좋아요.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우리 바다님들한테 현우 학생이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볼까요?
2: 아까 얘기한 거랑도 비슷한데 결국 입시는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2: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든 막 내가 몇 번을 이거를 몇 회독 했다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내가 문제를 얼마나 풀었다고 얘기하든 결국 그걸 얼마나 그 밀도 있게 그렇지. 깨우쳤는지는 자기 자신만 아는 거거든요.
1: 맞아, 맞아.
2: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니까 아. 그거를 알고 그 자신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 확신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무슨 진도가 어디 나가든 제대로 내실부터 탄탄히 한번 다져보고서 그렇게 공부하자는 얘기죠?
2: 그렇죠.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우 학생.
2: 감사합니다.
1: 예. 혜정 승재 크로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윤혜정 선생님이랑 제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민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바다님들은 주저하지 말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 어디로 보내는지 저는 모르는데요 선생님.
0: 네, 홈페이지 혜정 승재 크로스 게시판 인별그램 DM 반댄 메시지 유튜브 댓글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정말 방법이 많습니다. 모두 모두 이용해서 우리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1: 전화 연결도 신청해 주실 수 있으세요. 비밀글을 이용해서 사연과 전화번호를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인별그램에도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요. 참고해서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럼 바다님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윤혜정 선생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현우 친구도 안녕.
2: 안녕히 계세요.
0: 안녕.
1: 영케이의 끝까지 안아줄게.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규현의 기지개 듣고 오겠습니다.

피가 되고 미래가 되고 하지만 살은 되지 않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슬로우 조깅입니다. 요즘 러닝, 조깅 이런 거 정말 열풍이죠. 그 열풍에 휩쓸려서 나도 한번 뛰어볼까 해보신 분들 참 많을 텐데, 그런데 달려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달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달리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엄청 숨도 차고요. 욕심내다 보면 오래 못 달려요. 남들은 쉬운 것 같은데 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과감히 틀을 깬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네요. 조깅이란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고?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거의 걷는 것처럼 아주 느리게 달리는 사람들. 야, 너 요즘 조깅한다면서 겨우 이렇게밖에 못 달리는 거야? 야, 이게 달리기야? 그냥 걷는 거잖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달리는 거잖아요. 내 건강을 챙기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달리고요. 그러니까 와, 정해진 틀이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달리든 무슨 상관이겠냐 말이죠. 여럿이 함께해서 왠지 더 힙해 보이는 러닝 크루가 지나간다 그래도 부러울 거 하나도 없고요. 멋진 운동복 입은 사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간다 그래도 그냥 계속해서 내 속도로 달리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오래 달리고 더 멀리 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은 내 속도와 내 방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원필의 스텝 바이 스텝, 최유리의 살아간다 두곡 듣고 왔습니다.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6915님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저는 집에만 오면 자꾸 방문을 닫고 제 방에 들어가 있게 돼요. 딱히 가족들이 싫은 건 아닌데 학교랑 학원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고 가족들이 말 걸어오는 것조차도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제가 방문 닫고 들어가면 요즘 왜 이렇게 가족들이랑 말이 없어? 하면서 서운해하세요. 저도 엄마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계속 같이 있고 싶지는 않은데 가족이 서운해하지 않으면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잘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도 너무 공감돼요. 요거 곧바로 방에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요거 진짜 요거 특효약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집에 오자마자 5분만 엄마나 가족이 있는 식탁이나 그 소파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그냥 휴대폰 하더라도. 5분 동안. 그냥 멍하게 앉아 있어도 돼. 그러면 5분만 지난 다음에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정말. 오자마자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모습에 상처를 받으시고 서운해 하신 거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5분이야. 5분이요. 옥상 달빛의 내 사랑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9월 3일 목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보낸 바다님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달리는 힘이 좀 부족한 바다님이었다면 부족한 건 오히려 재능이 될 수 있다라는 오늘 오프닝에서 이야기했었던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조금 느리더라도 내일도 각자의 속도로 꾸준히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I won't give up 이라는 노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는 거예요. 바다님들 코 잘 자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

북유럽을 여행한다면 올해부터는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만 이용해서 환승 없이 횡단, 종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이 각자 독립된 철도망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는 여행을 하려면 기차를 여러 번 갈아타거나 아예 비행기를 이용해야 했는데요. 지난 8월 스웨덴과 핀란드를 연결하는 열차가 40여 년 만에 다시 개통되었고요. 또 스웨덴 남부에서 노르웨이 수도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국제 열차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베를린에서 핀란드 라플란드까지 역시 기차로 갈 수 있는 노선도 등장했습니다. 기차에 앉아서 풍경을 즐기며 북유럽을

종횡무진할 수 있다니, 뭐 게다가 비행기를 안 타니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도 앞장서고 참 멋지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 소피 젤마니의 노래 Going Home이었습니다. 쉥겐 조약을 체결해서 듣기로는 저도 경험해 본 바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동차 이동은 유럽의 국가 간 굉장히 편하고 국경 없는 듯 그렇게 이동한다 들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게 뭐 국경 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북유럽 철도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그런 거네요. 기사 첫머리에 벌써 그렇게 써 있네요. 그 상대적으로 북유럽 외 그 남쪽이나 이런 유럽 간 철도 여행은 좀 더 활발한 것 같긴 한데 이런 노선들이 특히 그 야간 열차가 지금 부활하고 있다 그러는데 유럽에서 약간 그런 추세가 있는 듯 하네요. 그 방점이 찍히는 부분은 비행기 대신 기차라는 이런 2010년부터 스웨덴에 확산된 그런 운동이 있었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정치적 뭐 이런 그런 반대 구호에 불과했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비행기 대신 기차가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유럽은 철도 선진국이랍니다. 그래서 뭐 자국 안에서는 그렇게 철도망이 좋았다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철도의 규격이 달라서 그동안은 좀 물리적 분리된 그런 상태였다는데 이것도 개선이 되면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스웨덴을 거쳐서 다른 유럽의 철도망과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일반적인 인식. 그런데 야간 열차를 타고 어차피 잠은 자는 거니까 자는 동안 이동하면 되지 않냐. 이런 고려도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행 방식 자체가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빨리 시간을 절약해서 A에서 B로 이동할까가 목적이었다면 과정 자체를 즐기는 그런 쪽으로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북유럽의 자연경관이 워낙 뛰어나니까 피오르드 숲, 호수, 뭐 북극권의 그런 풍경, 이국적인 풍경을 보면서 철도 여행을 하는 그런 상품도 개발 많이 되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넓은 복잡한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체계라든지 요금을 받는 시스템, 예약을 또 담당하는 어떤 또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도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당연히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쪽이랑 사이가 좋아지면 같이 연결될 수도 있겠죠. 김정아님께서 그 20대 때에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주변 지인들과 와 이렇게 북쪽으로 가가지고 러시아 또 몽고 이런 데를 관통하는 철도가 놓이면 얼마나 끝내줄까, 유럽까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 생애에 이루어질려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기차로 갈 수 있다는 줄 콩콩님께서 그레타 툰베리도 참 좋아할 만한 소식 맞죠? 라고 써주셨습니다. 활동가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이제 걸어가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비행공포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획기적인 대안을 줄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의 최신 팝 두 곡입니다. 알파 앤 지지 달레시오가 부르는 제노바 에 나폴리. 제노바와 나폴리 먼저 듣고요. 줄리 앤 비아지오 안토나치의 룰티마 칸소네 마지막 노래 두 곡입니다.

이탈리안 팝 최신곡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Julie and Biagio Antonacci의 L'ultima canzone, 마지막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Alfa and Gigi D'Alessio의 Genova e Napoli, 제노바와 나폴리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3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을 시즌을 맞이해서 새롭게 단장한 일부 탐사 코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대만의 캠퍼스 포크, 교원 민가 샤오엔 밍그를 만납니다.

한대수가 컬컬한 목소리로 물 좀 달라고 애원한 순간 한국 대중음악 역사는 포크라는 기치를 들고 청년 세대의 존재와 정체성을 정점에 올렸습니다. 그 정체성은 미국의 모던 포크와 락 이 음악들과 함께 자유와 반항의 애티튜드 즉 자세를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미국 포크송을 번안해 부른 시절을 넘어서 한국의 정치 현실을 자각한 청년 싱어송라이터들이 일군 결실이었습니다. 그 주체는 1960년대 4.19로 시작된 학생운동의 시대 속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이웃나라 대만의 대학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대만 캠퍼스 포크의 시작을 알린 문화운동, 샤웬밍그, 우리 발음으론 교원민가였습니다.

1960년대 대만의 지식인들은 미군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구 음악을 접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나 초창기 비틀즈의 음악 외에도 피트 시거, 밥 딜런, 존 바에즈 같은 아티스트들의 포크송을 들으면서 그들은 대만의 정체성에 대해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 대만 고유의 노래가 있을까? 대만 음악학자들은 이 화두를 들고 대만 영토의 민요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발굴된 민요 음악인들에게 고무된 지식인 청년 가운데 리숑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수처럼 미국 유학파였던 리숑츠는 민요 수집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후 나의 노래는 내가 만들어 부른다는 원칙을 공식 천명합니다.

것입니다. 이는 곧 창트 디더그, 우리들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슬로건이 되었고, 이와 함께 대만 캠퍼스 포크운동 교원 민가의 출현을 역사에 알립니다.

교원민가운동은 대만의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시대의 송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악 스타일 면에서도 대만 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영미 포크락을 받아들였지만 중국 음악의 오음계 체계로 그 틀을 새롭게 짰고 가사 역시 만다린어 그리고 중국 남부 지역어를 썼습니다. 당시 대만 주류 가요의 상업주의, 신파주의를 지향하고 청춘의 고뇌, 시적 낭만, 공동체의 정체성, 나아가 대만의 역사적, 정치적 현실을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대만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을 혁신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60년대 대만 지식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음악 문화 운동 교원민가, 대만의 교원민가 역사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의 그 사회 비판적 포크락과 함께 대만 민요 수집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지식인 대학생 청년 세대가 캠퍼스를 중심으로 일으킨 이 운동, 대만 대중음악사에서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의식 있는 음악인, 음악으로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출현시키며 대만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교원민가 대표곡 두 곡이었는데요. 60년부터 이런 뭐 지식인들 중심으로 문화운동이 벌어지긴 했는데 상업적으로 이 저변에 이렇게 확산이 된 시기는 한 4, 5년으로 보더라고요.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 뭐 이렇게 그 시대에 좀 유명했던 두 곡이랍니다. 첫 곡도 그렇고 두 번째 곡도 그렇고 이렇게 일반에게 알려지는 소위 말하는 등용문이 대학 가요제였다는데요. 대만 당시에는 양대 산맥이 있었다는데 하나는 좀 이 스타성도 좀 발굴하고 좀 이렇게 화려하고 예,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좀 규모가 좀 있게 들리는 음악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한쪽은 그렇게 수집된 민요, 민요적이고 좀 소박한 그런 작품들을 발굴하는데 좀 치중을 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 먼저 설명한 스타를 발굴하는 그런 등용문이었던 금운장이라는 음반사가 주최한 그 대학가요제 출신 두 사람이었습니다. 제예가 부른 간슈란 간란슈군요. 간란슈 올리브 나무란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창 부분에서 우승을 하면서 데뷔를 했다는데요. 순수 창작만 받았던 건 아니고 이렇게 부문이 나눠져서 노래 잘하는 그런 걸로 선발이 되면 음반사와 계약하고 TV 출연하고 그다음에 순회 공연을 통해서 더 유명해지고 뭐 이런 식 한국에서도 뭐 대학가요제가 있었고 요즘 뭐 오디션 프로도 많은데 그 인프라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래를 듣고 나서는 이 굉장히 진지한 음악이었구나 예술 가곡 같다 그리고 발성도 성악적이고 다루는 주제도 뭐 상업주의나 신파주의 지향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도 역시 그랬죠 사연이 그 1978년에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선언한 날 분노에 의해서 한 작곡가 대학생이 작곡을 했답니다. 리치안 푸라는 젊은 작곡가가 이 민족주의적 애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오늘 들으신 버전은 이건복이라는 또 다른 대학생 가수가 발표한 버전이었습니다. 용의 후예, 용적적인. 뭐 홍콩 가수가 나중에 또 리메이크하고 그렇게 해서 대륙으로도 퍼지면서 용의 후예 이 표현이 중화민족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굳어지기도 했고 이 노래를 부른 이건복은 민가 교주급으로 부상을 했다나요? 예, 민가 마스터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오늘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없네요. 내일은 금요일 세계 음악 키워드 뒤풀이 음감회로 이어갑니다. 대만 청취자분이 사연을 주셨다고요? 오, 양즈치라는 이름의 대만 분이에요. 용의 후예, 우리 나이에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네요. 대만에서 왔어요.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만 출신의 청취자께서 또 함께해 주신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양즈치님 반갑고요. 종종 오셔서 글 남겨주십시오. 덕분에 행복해지셨다. 양즈치님 또 추가로 글 남겨주셨는데 음악의 힘 이렇게 쓰셨는데 맞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미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아티스트의 협업곡 두 곡입니다.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 그리고 미국의 보컬 그룹 테이크 식스가 함께했습니다. 떼에 네세시토 네가 필요해 그리고 쿠바의 미국 아티스트 글로리아 에스타파니 브라질의 칼리니뇨스 브라운과 함께해서 칼리니뇨스 브라운의 곡의 리메이크네요. 마갈레냐 두 곡 이어서 듣고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데즈레스가 부르는 Voyage Voyage, 여행 여행입니다. 프랑스 신트팝을 대표하는 가수 데즈레스가 1986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이후 2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지금도 이 가끔 차트의 모습을 드러내는 메가 히트곡이죠. 노랫말은 제목 그대로 여행, 세계 여행이 소재인데요. 고대의 화산, 유럽,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후지산, 인도까지 두루 아우르죠. 하지만 낭만적으로 느껴진 이 여행을 뒤로 이 여행이 뒤로 가면서 실제 여행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초월의 과정임이 드러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고대의 화산 분화구와 바람의 융단 사이의 창공을 날개들이 미끄러지듯 날아간다. 그 여행이 영원하길. 구름에서 늪지대까지, 스페인의 바람에서 에콰도르의 빗물까지 높이 날아 여행하길. 도시를 넘어, 치명적인 생각을 넘어, 바다를 보라. 밤보다 낮보다 멀리 떠나는 여행, 사랑의 경이로운 영지로 떠나는 여행이 되길. 인도의 성스러운 강물을 타고 가는 여행, 부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말길. 겐지스강 또는 아마존강을 넘어서 흑인종, 시크교도, 황인종의 땅을 지나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왕국을 넘어서 사하라의 모래 언덕을 넘어서 후지산에서 피지 제도까지 여행, 여행하길. 멈춰선 안 된다. 철조망 위로, 폭격당한 마을들 위로 넘실거리는 바다를 볼 일이다. 여행, 여행하길. 그리고 부디 돌아오지 말길.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세음악에 전한 노래 프랑스 가수 데질레스의 1986년 곡 Voyage Voyage 여행 여행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벨기에 가수 빅토르 라즐로가 부릅니다. 앙리 살바도르 원곡의 리메이크인데요. 시라큐즈 듣고 오죠.

벨기에 아티스트 빅토르 라즈로의 시라큐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아립의 음악정찬으로 이어집니다. 콩고 가수 로코와 칸자가 부르는 잠바 숲이라는 곡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은요. 러시아 가수 오리가가 부른 보듀슈카 보디에 들판이요 들판이요 였습니다. 앞서 1부에서 대만의 교원민가 용의 후예를 듣고 나서 그런지 이 노래가 과거 20세기 1930년대 소비에트 시절 군에 입대한 청년들의 기상을 찬양한 곡이라는 그 역사가 새삼스럽네요. 오늘은 일본에서 활동한 오리가 간노요코의 공각기대 기동대 음악으로 또 가창으로 유명했던 오리가의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김아리 애청자께서 게시판에 잠시 들려와서 남겨주신 글도 있고 신청곡도 있네요. 새음행을 저와 함께 늘 함께하는 그 분들의 건강한 멘탈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고르셨다 하시면서 미국 아티스트죠. 파더 존 미스티의 멘탈 헬스 추천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른 분들은 차 막힐 때, 사람 많을 때 그런 상황에서 멘탈 케어를 위해 어떤 곡을 듣는지도 궁금해진다. 라고도 써주셨습니다.

새음행에 감사도 표해 주셨는데요. 늘 바람 잘날 없이 자주 휘청거리는 저의 멘탈도 그나마 새음행 덕분에 잘 붙잡고 지냅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버티시고 예, 오늘 신청곡 함께 듣죠. 파더 존 미스티의 멘탈 헬스 듣고요. 이하립의 음악 정찬 이어갑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선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의 2부 코너 이아립의 음악정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이 그 이번 주 초가 네. 월요일 이 가을 시즌 첫날이었어요. 아. 소위 말하는 그 개편.
1: 네. 아. 네. 아, 개편 첫날에 제가 또.
0: 저희는 또 네. 개편이 싹 이렇게 seamless라고 그러죠. 이렇게 연결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싹 지나가는 그런 스무스함을 또 좋아하잖아요.
1: 네네.
0: 게스트분들 대부분 어 개편이었어요? 막 이러면서 네, 우리 아리 네. 씨도 개편과 함께 또 가을 시즌 함께해 주셔서 제가 먼저 감사드립니다.
1: 아, 저 감사합니다. 네. 어느 순간 개편에 저도 개편이라는 열차에 저도 승선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0: 그 유럽에 북유럽에 그 열차가 이렇게 연결성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이루어질 거다.
1: 아.
0: 그런 뉴스를 오늘 일부에서 전했거든요.
1: 바로 연결해서 탈 수 있게.
0: 그러니까 뭐 핀란드 같은 경우 현재 그 비교적 제일 좀 고립 상태였다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뭐 선로도 다 연결이 되니까 와. 환승 거의 없이
1: 와.
0: 뭐 노르웨이의 수도에서 스웨덴의 어떤 남부 와, 도시까지
1: 중간에
0: 직행 뭐 이런 것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뭐 먼 나라 이야기고
1: 네. 그 중간에 약간 이미그레이션 이런 것도 있고
0: 그런 것도 별로 없이 거의 없이 그냥 통과가 된다 뭐 이런 전제인 것 같고요.
1: 위아더 월드네요. 네,
0: 거기는 이미 자동차는 그렇게 구경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음새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통과가 이미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1: 네, 부럽습니다. 네. 진짜.
0: 부럽죠.
1: 네.
0: 울란바토르로 서울에서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뭐 이런 상황은 제 생애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1: 브라디보스톡 도착하고 막.
0: 네. 그렇지.
1: 그런 거 너무 해보고 싶은데.
0: 괜찮겠다.
1: 꿈만 꾸다가.
0: 그러다 막 산적 만나고 그러지 않겠죠. 해적, 산적 이런 거는 동화에나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죠.
1: 해적 산적 너무 또 네.
0: 어릴 때는 산적이 무서웠어요 저는.
1: 해적이 돼 보고 싶.

0: 같기도. 막 주변에 해적이 꿈이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1: 멋모르고 네,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도 모르면서.
0: 그러니까요. 맞아요.
1: 멘탈 헬스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청취자 애청자 김아리님께서 네. 다른 분들은 멘탈 헬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차 막힐 때나 사람 많은 곳에서 네. 어떤 음악을 듣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쓰셨어요. 아립 씨는 멘탈 헬스를 위해서 평소에 좀 하신 일이 있어요?
0: 멘탈 헬스를 위해서 네. 하는 건 이제 조용한 곳 산책하기.
1: 수영은
0: 수영도 너무나
1: 피지컬 헬스를 위한 거고
0: 수영도 완전 명상에 또
1: 아 그것도 멘탈 헬스에 도움이 네. 돼요?
0: 결국 혼자서 물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명상하는데도 너무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0: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물속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게 그게 정말 꿈 같거든요.
1: 이어플러그 같은 거 하고 수영하시나요? 그런 거 해야 되나요?
0: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1: 있어요?
0: 저는 네. 그냥 물이 들어오는 게 좋아서 그냥 열어놓고 하는 편입니다.
1: 잠수함 소리 같은 거 나죠? 이렇게
0: 네. 이런 소리.
1: 그게 이제 네. 약간 멘탈 헬스에 도움이 된다?
0: 네.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어떤 세상의 소리와도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 시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 청취자 이승현 님께서 저는 네. 오늘 처음 보는 이름인데 아림님 13년 전 연재 소설 낭독해 주시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 반가움이 넘칩니다.
0: 너무 혹시 감사합니다.
1: 아림 씨 그 뭐 방송사에서 오래 DJ 하셨잖아요. 그때 읽으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0: 책 읽어주는 라디오에서.
1: 아 여기서 하셨군요. 저는 네, 저기 그래서. 인천에 있는 방송사 DJ 오래 하신 걸로 알아요.
0: 네. 거기에서도 DJ를 좀 했었고요. 네. 네.
1: 책 읽어주는 라디오일 때 EBS에서.
0: 네. 한 권의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이게 벌써 14년이군요.
0: 와 진짜 반갑습니다. 네. 많이 늙었죠? 목소리가. 많이 놀라셨죠?
1: 뭘 늙어. 하나도.
0: 네. 아 진짜.
1: 자신의 젊었을 때 목소리 흉내낼 수 있나?
0: 뭐 약간 이렇게 톤을 높인다거나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어렸을 때 아무래도 좀 높으니까 안녕하세요 약간 요 톤이야.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중저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가지고 네. 항상 이 톤이었던 것 같아요.
1: 고음 콘텐츠가 좀 사라지긴 하죠. 그쵸? 나이 들면서.
0: 네. 네. 하이가 약간 깎인달까요?
1: 깎이는.
0: 네. 그래서 이제 공연할 때 하이 좀 많이 올려주세요. 뭐 이런 네. 주문을 많이 드리죠.
1: 저는 6살 때도 저음이었어가지고.
0: 아 진짜요? 아니 근데 하이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1: 하이요? 하이는 이제 일로 하는 거고 평소에 얘기할 때는 뭐 이런 약국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뭐 심부름 같은 거 했을 때 네. 약사님한테 얘기하면 그냥 웃고 있어요. 날 보면서.
0: 아 정말? 약사님이. 동굴 목소리라.
1: 너무 성숙한 목소리라 웃는
0: 어렸을
1: 거.
0: 때부터? 네. 아 진짜 그 목소리 들어보고 싶다.
1: 지금보다 더 저음이었을까?
0: 크, 들어보고 싶네요.
1: 물리적으로
0: 진짜.
1: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0: 저 두통약 하나 주세요.
1: 네. 약간 이런 그런 거죠. 네. 네. 네. 파스 한 장 추가입니다.
0: 물 파스 하나. 네. 네.
1: 가을 시즌 어떤 테마로 또 들어볼까요?
0: 네. 오늘은. 어느 저녁 퇴근길 분리해가지고 오늘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1: 퇴근길 분리.
0: 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들 있잖아요.
1: 예.
0: 뭐 퇴근길이라든가.
1: 파스 한 장 뭐 이런 거.
0: 파스 한 장 물 파스 뭐 네 모기약 네. 아무튼 그 며칠 전에 개업하는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화환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 오늘부터 퇴근길만 걸으세요. 약간 이런 거 붙어 있고 하더라고요. 꽃길 대신에 퇴근길.
1: 출근길보단 네. 완전
0: 뭐 돈길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무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뭐 저는 야식, 뭐 새 친구.
1: 야식 안 드시지 않아요?
0: 근데 얘기만 해도 너무 누군가 말만 꺼내도 너무 좋잖아요. 라면 뭐 이런 거. 네, 그런 말이
1: 길티 플레저에 관한
0: 길티 플레저가 너무
1: 표현을 있죠. 좋아하시는군요.
0: 네, 그런 막 속에서 내적 함성을 지르는데 네. 퇴근길 하면 누구든지 웃음 입구식 입꼬리가 올라가는 문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네. 오늘 그런 풀리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 좀 남았지만
1: 네네.
0: 뭔가 이 음악을 듣고

0: 이 노래면 금방 퇴근 시간이 다가올 것 같은 매직을 불러일으키 바라면서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해 본 곡은 그 이분을 저는 맥스 툰이라고 있는데 룸 툰이라고도 읽으시더라고요. MXM 툰 해서 네, 룸 툰의 엘리베이터라는 노래를 첫 곡으로 가져봤어요.
1: 네네.
0: 이 노래는 2024년 이미널 스페이스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1: 네.
0: 뭔가 퇴근하면 저는 엘리베이터를 딱 잡고 타는 순간부터가 이제 퇴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곡으로 골라봤는데 뭔가 뭐 1층에 사무실 있는 분도 계시고 엘리베이터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1: 그렇죠.
0: 뭔가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엘리베이터를 골라봤고요. 이 노래는 근데 사실은 이런 명랑한 저의 상상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약간 무거운 가사의 그런 노래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음악가가 어떤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고 그 엘리베이터가 열렸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환한 방이 나타나기도 하고 오피스가 나타나기도 하고 몰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계속 앉아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노래인데요. 노래 가사는 뭔가 이렇게 자기는 계속 가라앉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올라가고 펜트하우스에 가고 그런 압박감? 이런 심리적인 공간을 엘리베이터라고 칭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다운되는 거에 반대 작용이 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일어날
0: 있으니까요.
1: 것 같다.
0: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일상에서 보면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기분도 그렇고 그런 엘리베이터를 타는 하루 같은 그런 일과를 보낸 마지막으로 엘베를 타고 내려가 보자. 집으로. 약간 그리고 무한한 공간으로 열린 엘리베이터를 떠올려 보자라고 해서 첫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1: 그 타고 뻔한 데 아니라 탁 열리면 서프라이즈가 그렇지. 탁 목적지가 그런 데가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0: 딱 열렸는데 후지산이 딱 펼쳐지고
1: 도라에몽이 이제
0: 도라에몽이
1: 안내할 것 같은.
0: 줄까? 네. 너무 좋죠.
1: 아, 알겠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맥스 툰 또는 뭄 툰의 엘리베이터 오늘 이하립 씨의 첫 선곡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입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출판인인 이하립 씨와 함께하는 이하립의 음악청찬, 그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 잘 들어봤습니다. 첫 메뉴였죠. 오늘은 퇴근길의 플레이리스트라는 테마를 골라오신 음악인데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맥스 툰

0: 발음은 뭐 둘 다 맞는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 솔로 어쿠스틱 기타 연주의 노래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1: 네네.
0: 이런 톤 어때요? 지금 요즘 보니까 요즘인지 제 눈에는 요즘 발견이 됐는데 그 어쿠스틱 기타의 그 브릿지 부분 있잖아요.
1: 네네.
0: 그거를 고무로 대체한 기타들이 요즘 살짝 유행인가 봐요. 고무.
1: 고무.
0: 예, 러버 브릿지.
1: 아.
0: 예, 그런 게 나와가지고 지금 네. 들어보니까 근데 약간 맥스툰 요 곡은 러버 브릿지.
1: 네, 느낌이 네. 나셨군요.
0: 그런 기타인가? 뭐 이런 약간 몽몽몽몽한 소리가
1: 네,
0: 나서.
1: 되게 몽글몽글 잡힌 네. 톤이어서 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드는 그 뭐랄까 멜로디
0: 네.
1: 또 진행도
0: 하강하는.
1: 그렇고 네네 그래서 진짜 이제 퇴근이다 가자 네 이런 저는 가사와 달리 그런 희망을 품면서 네. 노래를 들었습니다.
0: 아집 씨는 근데 사장님이라서 퇴근이다 뭐 이런 거를 별로 못 느낄 것 같긴 한데
1: 너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정말 퇴근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0: 정하고 퇴근
1: 네.
0: 칼퇴근 하셔야 돼요.
1: 알람에 항상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맥스툰의 엘리베이터를 네. 시작으로 오늘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아티스트와 노래 만나볼까요?
1: 네, 두 번째는 이제 파멜라하고 점이 찍혀 있어요. 이게 이 팀인데요.
0: 네.
1: 시드니를 기반으로 하는 듀오입니다.
0: 남
1: 혼성
0: 주시네.
1: 듀오인데요. 네. 사라 엘렌과 조시 캠펜이 네. 인디팝 듀오인데 이분들이 시드니의 어떤 게스트하우스에서
0: 네.
1: 우연하게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0: 아 이렇게 그런가? 연인 관계예요?
1: 연인 관계인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근데
0: 뭐
1: 뭔가
0: 중요하진 않지만
1: 뮤비를 보면 되게 네. 친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둘이서 너 음악 만들어? 너도 기타 쳐? 약간 이러면서 네. 두 분이서 몇 년 동안 곡을 만들면서 연주를 하다가 이거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우리 노래를 모르네? 이러면서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0: 걔네들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구나.
1: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애들 모르잖아.
0: 우리한테는 알려줘야겠다.
1: 우리한테는 인기곡이고 히트곡인데 친구들은 모르니까 이러면서 이제 공연을 시작하고 앨범을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의 2026년
0: 네네.
1: 노래 Better Than Before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는 뭔가 이분들은 기타 팝 중심의 뭔가 유쾌하고
0: 네.
1: 밝은 사운드를 보여주는데 뭐 더 마리아스라든가 스트로크이라는 그 밴드와 약간 사람들이 약간 비교해서
0: 해요? 사운드나 뭐 음악적으로
1: 얘기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노래가 근데 사실은 이별 노래라고 해요.
0: 밝은데 밝게 이별을 얘기한다.
1: 이별을 얘기하는데
0: 그럴 수 있죠. 예.
1: 뭔가 슬퍼 아파 나는 이제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니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
0: 전보다 나아.
1: 전보다 훨씬 나아. 약간 이러면서.
0: 하루 지났는데.
1: 그러면 좀. 그러면 좀. 그러면 안
0: 그런 거 안 되나?
1: 서서히. 그래서 뭔가 회복하는 과정의 노래 같은 그런 곡이고요. 회복이 됐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노래랄까? 약간 가사는 그런 노래고 신나는 퇴근길에 또 이렇게 사실은 뭐 퇴근하면 다 낫잖아요. 하루 종일 뭐가 배가 아프더가도 언제 아팠지? 막 어깨가 막 담이 왔다가도 날아갈 것 같네. 그리고 막 다크서클이 막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갑자기 환해지는
0: 진짜 매직이야.
1: 매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퇴근 매직에 이 파멜라가 이렇게 기분 좋게 기타를 연주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0: 아하.
1: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0: 호주 시드니 출신의 인디팝 듀오 파멜라 피리어드 뭐 점이라고 해야 되나?
1: 네.
0: 네. Better than before 듣고 오죠.

0: not saying much.
1: Hoju의 혼성 듀오, 뭐 그렇게 표현해야겠네요. 남녀가 같이 노래를 하면서 들려주는 기타 팝이었습니다. 이별 노래인데 상당히 밝은 분위기였죠. Better Than Before, 파멜라 점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모델급의 외모를 네. 수려한 외모에
2: 네.
1: 또 이런
2: 두 분이서
1: 예, 퍼포머의
2: 네.
1: 그런 아티스트의 연주와 노래 좋네요.
2: 누군가에는 굉장히 미움을 살 만한
1: 저 같은 사람은
2: 네, 되게 얄미운
1: 뒷조사를 해보죠. 아, 뭐지? 음악을 얼마나 진지하게 한 거야? 아니 놀면서 음악했네.
2: 어, 약간 그런 예. 모델도 하고 막 네, 그러셨다고.
1: 놀면서 해도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고?
2: 재밌게. 심지어 이별했는데 마치 이별을 오래 기다렸던 사람처럼 이렇게 즐거워하다니. 약간 이런 느낌.
1: 네.
2: 아주 얄미운 밴드입니다.
1: 농담인 거 아시죠?
2: 그럼요.
1: 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출판인 이아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입니다. 이아립의 음악정찬 오늘의 선곡 테마는 어느 퇴근길에 플레이리스트 느낌표 있습니다. 뒤에 두 번째 선곡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곡 만나볼까요?
2: 퇴근길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뭘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뭐예요?
2: 오늘 저녁엔 무엇을 먹을까가 아닐까 싶습니다.
1: 허기를 어떻게 달랠까?
2: 뭐 먹지?
1: 먹는 즐거움이 그래도 하루 중에 제일 그 피크 그건데.
2: 네, 보상 받아야 그래, 되잖아요.
1: 보상을 받아야
2: 하루 종일
1: 되는데.
2: 일한 당신 맛있는 걸로 보상 받아라. 어제는 김치찌개를 먹었으니까 네. 오늘은 뭘 먹지? 약간 이런 거 막 점심에 먹은 것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칼로리 이런 바란스 이런 거 생각하면서
1: 그렇죠. 살찌면 네. 안 되니까.
2: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저녁으로 고른 메뉴는 스파게티였습니다.
1: 아, 스파게티 좋죠. 네.
2: 혹시 스파게티 어떤 스파게티 선호하세요?
1: 뭐 예전에 20대 때 뭐 자취하고 그럴 때는 캔에서 이렇게 까가지고 그냥
2: 소스 봉, 넣어가지고
1: 네. 소스까지 버무려진 그런 캔에 있는 거 있잖아요.
2: 캔 안에 스파게티가 네. 그, 제조된 것도 네. 있나요?
1: 어린이 입맛인 사람들이 좋아하던
2: 완전
1: 미트볼도 조그만 미트볼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 그런 것부터 뭐 알리오 올리오를 발견하고 나서
2: 오일 베이스
1: 네. 그런 네. 것도
2: 크림 뭐. 베이스 좋아하세요? 올리 오일 베이스 좋으세요?
1: 그날 달라요.
2: 그날 달라요. 네. 그렇지.
1: 예. 네. 아주 질색일 날이 있고 크림 뭐 보기도 싫은 날이 있고. 왜 어떤 스파게티 좋아하시나요?
2: 저는 오늘 선곡의 어떤 저는 오일 스파게티를 좋아하는데
1: 네.
2: 오늘 선곡의 이제 스토리텔.

0: 힐링을 봤을 때는 오늘은 사실 친구 집에 가서 네. 스파게티를 먹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새우, 브로콜리, 크림, 두유 스파게티로 두유 어? 크림 스파게티로.
1: 오, 두유를 넣어도 맛이 나요?
0: 두유 넣고 네. 새우랑 브로콜리 해서 양파 넣고 하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1: 오.
0: 친구들 왔을 때 한번 해준 적 있었는데
1: 두유가 그 단맛 없는 두유예요.
0: 네네, 그랬죠? 단맛 없는 두유 네. 넣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1: 새우, 브로콜리, 양파 앤드 두유.
0: 두유 크림 스파게티로 오늘은 정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1: 친구가 먹는.
0: 네, K플레이의 K플레이의 스파게티 피처링 키드 시스터가 함께한 노래를 오늘 골라봤는데 네. 이 K플레이
1: 메뉴 같아 진짜. 네, 메뉴에서 네.
0: 이 노래는 사실은 이 K플레이라는 음악가가 이제 미국 일리노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막 래퍼이기도 하고 힙합도 하고 막 락도 하고 사실은 규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음악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1: 정신 없네요.
0: 전방위적 네. 음악가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이 노래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미권 쪽에서 뭐 인생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1: 아,
0: 약간 그 명언이 제일 싫었대요.
1: 왠지 뭐 장사꾼의 명언 같은 느낌.
0: 그렇지. 네.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네. 그게 너무 싫어서 네. 자기는 가사에 그런 게 나와요. 인생이 스파게티를 주면 그 스파게티로 매듭을 짓고 매듭을 꼬아라. 약간 이렇게.
1: 먹어라도 아니고
0: 먹어라도 아니야. 레몬을 주면 그냥 껍질째 먹어라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1: 네. 씹어 먹어라.
0: 약간 그 반골 기질로 이제 이 노래를
1: 그렇구나.
0: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스파게티 얘기하는 좀 달콤한 스파게티와는 좀 다르지만 뭔가 이런 반골 기질이지만 그래도 노래 가사는 되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삶이 엉망이어도 네. 그걸 같이 웃어넘길 사람이 있다면 괜찮다.
1: 명언이네.
0: 이런 가사의 노래고요. 네. 이 노래 중에 맨 마지막 가사가 저는 특히 좋았는데 그리고 뭔가 너는 나를 의미해. 나는 너를 의미해. 그리고 나는 우리를 의미해.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의미해. 이런 가사가 후렴에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1: 동병상련 네. 뭐 이런 거구나.
0: 내가 생각한 게 너고 네가 생각한 게 우리고 우리가 모두야. 약간 이런 이야기를 푸는 게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고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요 노래를 들으면 어떨까?
1: 두유 스파게티, 새우, 브로콜리, 양파.
0: 네. 두유 크림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떨까? 이쯤에서 먹는 음악이 한번 나와줘야지 해서 K플레이 노래를 스파게티를
1: 맛있게 들어볼까요?
0: 맛있게 들어봅시다.
1: K플레이의 스파게티 피처링 키드 시스터입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미국의 아티스트 케이 플레이 그리고 동료 아티스트인 밴드 키트 시스터가 함께 연주하고 노래한 스파게티였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한 1.5초 정도 그 해저의 소리 같은 느낌인데
1: 맞아요.
0: 수영하시면서 아까 듣는다는
1: 네, 맞아요.
0: 그 소리 같은 느낌이 샥
1: 전 되게 좋았어요.
0: 의도적으로
1: 네, 너무
0: 좋았습니다.
1: 것 같아요.
0: 저도
1: 네.
0: 조이선님께서 새우, 브로콜리, 두유, 크림, 스파게티 너무 맛있겠는데요.
1: 맞아요.
0: 언제 한번 해먹어 봐야겠네요.
1: 그럼. 진짜 건강한 맛입니다. 네.
0: 두유에 혹시 물을 좀 이렇게 섞어서 희석하나요?
1: 전혀 섞지 않습니다. 두유만 쭉 짜가지고 소스처럼 약간 걸쭉해질 때까지 걸쭉. 만대가리 하면서.
0: 그거 외에 또 두유 말고 또 특이한 소스가 또 있었나요?
1: 두유,
0: 해보신 것 중에?
1: 특이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항상 네. 그냥 올리브오일 중심으로 마늘 넣고.
0: 특이하다면 두유 크림.
1: 두유가 제일 제가 해본 특이한 조합이었는데 여기에 두부를 약간 으깨 넣어서도 맛있었어요. 두부.
0: 두유 크림에 두부까지 으깨서요?
1: 네. 두부 소보로처럼. 네.
0: 콩을 좋아하시는구나. 자, 오늘 이하리의 음악정찬 어느 퇴근길의 플레이리스트 이제 네 번째 곡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네 번째 곡이 가장 좀 설레는 순간인데요.
0: 예.
1: 그 하키라는
0: 네.
1: 음악가의 딩동딩동을 가져와 봤어요.
0: 귀엽네요, 제목이.
1: 네, 이 하키가 정말 2004년, 정말 오래됐죠.
0: 22년 전.
1: 네, 22년 전에 이상한 얘기라는 노래로 뿅 하고 이제 한국의 싱어송라이터로 등장을 하면서 델리스파이스 김민규가 설립한 인디레이블 문라이즈 소속으로 그래서 저도 이때 듣고 이분의 음악을 듣고 아니 그때 이제 공기반 소리반 이런 거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의 95%가 공기예요. 네. 알맹이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노래를 이분 노래가 이제 시작되면 이 노래가 I do 꼬미 꼬미 이런 노래를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I do call me call me예요. 꼬미 꼬미 이렇게 들리는 노래고요. 이분 목소리가 너무 특이해서 TV에서 그 노래 받아쓰기 뭐 이런 예능이 있어요.
0: 아 듣고서 가사를 맞추는 거예요?
1: 네 가사를 모든 연예인들이 나와서 맞추는데 이분 노래가 레전드라고 합니다.
0: 아무도 맞출 수 없었어.
1: 네, 이분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가 주워가 줄래? 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주워가 줄래?
1: 주워가 줄래? 나를 주워가 줄래? 이제 제목도 너무 귀엽죠. 그 노래가 이제 모든 사람이 거의 아무도 이 가사를
0: 누가 그런 상상을 하겠어요? 주워가 줄래라는
1: 네,
0: 근데 말을 할 거라고.
1: 오늘 이제 이 노래를 들으시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정말. 이거는 외국어보다 더 외국어 같은데
0: 난이도가
1: 좀 있는데 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이보다 더 설렐 수가 없어요. 딩동 딩동 하고 이제 스파게티 장 본 거를 들고 네. 친구 집으로 가는 거예요.
0: 아 설정이 그겁니까?
1: 네 설정이 그겁니다. 그래서 뭔가 단 한 번의 기회다 떨지 말고 걸어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이번에 정말로 말해버릴 거야 너희 집에 가는 길에 어떤 마음들을 담고 있습니다.
0: 고백하러 가는 거예요?
1: 고백하러 스파게티 먹자고 고백하러 가는
0: 재료 사가지고 이렇게
1: 재료 사가지고 네, 두유도 넣고 스파게티도 있고
0: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꼴미
1: 하이트 하이트 꼬미 꼬미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건 다 공기다. 네, 이거 다 공기밖에 없다.
0: 나중에 이 하키의 딩동딩동 MR이라도 마련해서
1: 네.
0: 한번
1: 들어보시면
0: 아림 씨가 하는 그걸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0: 지금 들었는데.
1: 그리고 본명은 임학희 씨라고 합니다.
0: 임학희 씨. 지금은 음악 활동 안 하시죠?
1: 지금은 되게 많은 분들이 수소문을 하는데 이제 안 나오신다고 합니다.
0: 미스터리네.
1: 네.
0: 자, 200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티스트 하키.

0: 그럼 본인 임학희 활동명 하키 이분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60년대 프랑스에
1: 네.
0: 뭐 그런 음악 분위기 뭐 제인 버킨이나 네네. 그런 느낌으로 진지하게 만약에 녹음을 한 거라면
1: 네.
0: 이렇게 약간 희화돼서 소비되는 거는 가슴이 아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1: 네, 근데 희화라기보다 되게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가사에 대해서
0: 좋아해
1: 들었고,
0: 준 거예요.
1: 네, 희화하지 않았고 정말 이분 음악 모든 앨범 두 장의 앨범을 내셨는데 전부 다 요 톤이고 너무 좋습니다. 아, 실제로 너무 좋아요.
0: 앨범 통째로
1: 네네.
0: 청취를 또 해봐야겠군요.
1: 네.
0: 자.
1: 잘 지내고 계시죠? 하키님.
0: 하키님 예, 인사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0: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 선곡 테마 어느 퇴근길의 플레이리스트.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1: 네. 친구 집에 이제 띵동하고 문을 열어서 이제 지친 하루에 대해서 오늘 이랬고 저랬고 엘리베이 탔고 막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이제 스파게티 먹기 전에 복숭아를 이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0: 복숭아.
1: 알렉스 아멘의 피치스.
0: 네. 그 전식인가? 밥 먹기 전에?
1: 밥 먹기 전에 너무 사실 지친 하루에 사실은 당분이 싹 들어와야 되잖아요.
0: 먹고?
1: 그래서 친구가 복숭아를 깎아주는 거예요. 혹시 네. 딱복 파십니까? 물복 파십니까?
0: 그 두 개 뭔지 몰라요.
1: 딱복이 딱딱한
0: 뭐예요?
1: 복숭아, 그러니까 물컹한 복숭아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줄줄줄.
0: 황도 팝니다.
1: 아, 황도면 약간
0: 물도네요.
1: 물복
0: 네.
1: 쪽이시군요. 네, 네. 황도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여름에 또 복숭아 오늘 후식으로 먹어.

0: 될것 같아가지고
1: 네.
0: 알렉사 아멘의 피치스라는 노래 골라봤고요.
1: 네.
0: 이분은 미국 텍사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그 컨트리 느낌이 나요. 그래서
1: 네.
0: 찾아보니까 어렸을 때존 덴버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컸다고 그래서 음악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봤고요. 이분의 이력도 너무나 독특한데 영화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암벽 등반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려고 했다가 또 그만두고 그리고 어떤 캘리포니아 공동체에 살면서 밴드도 만들고 막 배도 만들고 버섯도 연구하고 등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 음악으로 돌아와서 음악을 자신의 속도로 느리게 하는 그런 음악가라고 합니다.
1: 느리게 자신의
0: 속도로.
1: 속도로 멋지네요. 근황을 못 물어봤어요. 요즘 어떤 책 또,
0: 네,
1: 네,
0: 그냥
1: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0: 열심히 아직은 비밀이지만
1: 네.
0: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또 책으로
0: 네.
1: 놀래켜 주실 놀려주시지 않는
0: 놀려드릴게요,
1: 네.
0: 제가 정확하게.
1: 아까 그 저걸로 하키로 놀려 주셨는데 자,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미국의 싱송라 알렉스 에이맨의 Peaches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S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뭘 하자고 해도 귀찮다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가족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볼 때입니다. 우리는 가족 중 누군가가 평소보다 처져 보이면 말을 걸게 되죠. 어서 우울함을 털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자꾸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우울한 상태에 놓이면 긍정적인 쪽을 보지 못합니다. 날 이해할 사람도 상황이 좋아질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울한 가족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내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해요. 식사나 수면을 같이 챙기며 가족이 규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도 좋고요. 보통의 우울감은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장애를 의심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내 가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어떨까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있잖아요. 그럴 때는
1: 타마네기 느끼.
0: 타마네기 느끼 또는 타마네기와 누이테 그다사이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함께 보시죠.
1: 財前さん, 고부사타시ております. お元気ですか?
0: 財前 씨, 오랜만입니다. お元気ですか? 잘 지내셨어요? 자, 오랜만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오랜만입니다 하면은 오히사시부리데스 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히사시부리데스와 고부사타시데오리마스 뭐가 다를까? 오히사시부리데스 라는 것은 만나는 것이 또는 연락드린 것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만난다. 오랜만에 연락드린다. 이런 뜻인데 고부사타시데오리마스 라고 하는 건요. 연락을 드리는 것이 뜸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유, 사이젠 씨, 제가 계속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렸네요. 오겐키데스까? 잘 지내셨어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사시부리데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사시부리데스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그런 뜻인 반면에 고부사타시테오리마스라고 하면은 제가 연락을 오랫동안 못 드렸습니다. 요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1: 네. おかげさまで高橋さんもお元気そうで
0: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타카하시 씨도 오겐키소우데, 오겐키소우다, 좋아 보이시네요.
1: おかげさまでピンピンしております。そういえばお孫さん1歳になりましたよね。
0: ピンピンする, 아주 활기차다,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오마고산 손주분이 한 살이 되었죠?
1: そうなのよ. さすが 타카시산. よく覚えてるわね.
0: 그래요. 아, 사스가 타카시산. 역시 타카시시네요. よく覚えてるわね. 아니,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군요.
1: 예예.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一生持ちはしましたか?
0: 아니요. 저 별 말씀을요. 축하드립니다. 一生持ちはしましたか? 一生持ち. 돌덩매는 一生持ち 행사. 이건 하셨어요?
1: 에, 조금만 기다려. ギャン泣きかと思いきや 여유의 笑顔.
0: 아이, 그럼요. 조금만요. 잠깐만요 하면서 뻔하죠. 이 상황에서 뭐였겠습니까? 사진 찾는 거잖아요. 전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전화를 찾으면서 아, 밑에 이것 좀 보세요. 갸나키카도 오모이키야. 갸나키카도 오모이키야. 자지러지게 울 줄 알았더니 여유의 웃음. 아, 오히려 태평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1: 에, 오세지 느끼데 すごいです.
0: 오세지 빈말 거칠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빈말은 빼고 즉 빈말이 아니라 정말 대단하네요.
1: ほとんどの赤ちゃんは泣いたり嫌がったりしますよね.
0: 대부분의 아기들은, 즉 아기들 대부분은 울거나 이야가를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1.8kg 애기한테 그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그걸 메고 걷게 하니까 울거나 뭐 싫어하거나 하는데.
1: そうよね. たくましさに驚かされたわ.
0: 다쿠마시, 믿음직하다, 씩씩하다. 다쿠마시사니. 씩씩한 모습에 오도로까 사냈다와 정말 놀랐어요. 자, 오도로이타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쿠마시산이 오도로이타와 와타시가 오도로크. 자, 오도로이타와 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놀랐어라는 건데요. 오도로까 사냈다와라고 하면은요. 그러한 행동이 나를 놀라게 했어라는 뜻으로 일본어라고 하는 언어가 갖는 특징 중에 이렇게 수동 표현을 써 가지고 나타내는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 다쿠마시산이 오도로이타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도로가 사랬다와 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나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오도로가 사랬다와입니다.
1: 1.8kg의 오모치를 쇼ってるとは思えない歩き方ですしね.
0: 쇼 하면은요. 짊어지다, 매다라는 뜻의 대화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어체에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쇼우를요, 세오우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오우, 가장 기본적인 건요, 새우우이고 새우우를 쇼우라고 하는 것이 구어체에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8kg の重きをしょってるとは思えない歩き方ですしね 1.8kg나 되는 떡을 しょってる 메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그런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乐.
5: 오늘 배울 대화문의 제목은요.
4: 巨沙成塔.
5: 오, 巨沙成塔.
4: 要是不看这个字的话,
5: 네.
4: 可能听起来不知道是什么意思.
5: 아, 对对对, 没错, 没错. 글자를 보지 않으면 어떤 말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但是有教材的话.
5: 是, 是. 자, 쥐, 모이다죠.
4: 对.
5: 沙, 모래.
4: 沙子.
5: 沙子, 모래. 成, 뭐뭐가 되다, 이루어지다. 다, 탑. 그러니까 모래를가 모아서 탑이 되다. 탑을 쌓다. 그래서 틱을 모아 태산.

0: 말이 됩니다. 그래서 쥐샤 정타 티끌모아 태산. 자, 첫 번째 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티끌모아 태산, 모래를 모아 탑을 쌓다.
1: 쥐샤 정타.
0: 달리다, 달리기, 구보.
1: 跑步.
0: 跑步, 跑步, 跑步. 跑가 달리다죠. 자극을 받다.
1: 受刺激.
0: 受, 받다고요. 刺激, 그대로 자극이죠. 그래서 受刺激, 그대로 자극을 받다. 얼마 전.
1: 前阵子.
0: 前阵子, 前阵, 그대로 얼마 전, 前阵子. 오르다.
1: 爬.
0: 爬, 등산하다.
1: 爬山.
0: 爬山, 계단을 오르다.
1: 爬楼.
0: 爬楼, 계단.
1: 楼梯.
0: 楼梯, 숨차다, 헐떡거리다.
1: 喘.
0: 喘, 심하다, 대단하다.
1: 厉害.
0: 厉害, 깜짝 놀라다.
1: 吓着.
0: 자, 이때 발음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着, 吓着, 이렇게. 어쩐지, 과연, 그러기에.
1: 怪不得.
0: 怪不得. 열심히 하다, 착실하다.
1: 认真.
0: 认真, 认真. 근육량.
1: 肌肉量.
0: 肌肉量, 그대로 근육량. 肌肉量. 낮다.
1: 低.
0: 低. 꾸준히 하다, 지속하다.
1: 坚持.
0: 坚持. 공부를 꾸준히 하다.
1: 坚持学习.
0: 坚持学习. 坚持 다음에 나오는 동작을 꾸준히 하다. 예측하다, 아마 못 먹을 것이다.
1: 估计.
0: 估计, 이렇게 해서.
1: 特别常用.
0: 그렇죠.
1: 我估计还得两天.
0: 그러니까, 我估计还得两天. 아마 한 두 달, 아니, 두 달이 아니라 이틀. 예, 네, 좋습니다. 회복하다.
1: 恢复.
0: 恢复. 건강을 회복하다.
1: 恢复健康.
0: 恢复健康. 체력을 회복하다.
1: 恢复体力.
0: 예, 네, 恢复体力. 健康, 体力. 건강, 체력. 근육 운동을 하다.
1: 练肌肉.
0: 조금 전에 그 근육 양이 肌肉량이었죠.
1: 肌肉量.
0: 네, 그러니까 肌肉가 근육이고 练이 이때는 연습하다,
1: 对.
0: 뭐 운동하다. 그래서 练肌肉, 뭐뭐과 같다.
1: 等于什么什么什么.
0: 等于什么什么什么. 모으다, 저축하다.
1: 存.
0: 存. 건강보험.
1: 健康保险.
0: 健康保险. 그대로 건강보험입니다. 健康保险.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开始跑步了，这是受什么刺激了？哈哈哈，真是受刺激了！我前阵子爬楼梯喘得厉害，把自己给吓着了。嗯，怪不得现在这么认真。对啊。 虽然每天跑的不多，但健康这种事本来就是聚沙成塔。我感觉你肌肉量不低，坚持一两个月，估计就能恢复。希望如此吧。老人家总说，年轻时练肌肉就等于给老年存健康保险，没想到这就用到自己身上了。嗯。
3: 看来我也得好好练肌肉了。달리기를
4: 시작했다고 무슨 자극이라도 받은 거야?
5: 아,你开始跑步了，这是受什么刺激了？啊，开始跑步了，跑步，
4: 달리기죠.
5: 오,
4: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开始跑步了，这是受什么刺激了？哎，我们一般人都有这种感觉。 그렇죠. 달리기 可以偶尔一次跑步，但是你要是坚持跑步，这个很难呐。这肯定是生活上有了什么改变。对对对对对，没错。所以才会受什么刺激了？受什么刺激了？这是朋友之间才会讲的话。对对对，
5: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얘기죠.
4: 야, 무슨 자극이라도 받은 거야? 뭐 힘든 일이 있었어? 뭐 몸이 안 좋아? 뭐 이런 거. 这是受什么刺激了? 하하하. 제대로 자극받았지.
5: 真是受刺激了。真是受刺激了。
4: 오, 그랬군요. 开始跑步了。那平常这个人好像不太运动，不太锻炼，但是开始跑步了，受什么刺激了呢？好像意外啊。对对对。 그러니까 受什么刺激了呢? 어, 얼마 전에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너무 차서 깜짝 놀랐어.
5: 我前阵子爬楼梯喘得厉害，把自己吓着了。
4: 어, 그러니까요. 我前阵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은 아닙니다. 이건 前阵子는 얼마 전에 爬楼梯 계단을 이렇게 올랐어요. 천천히. 그런데 문

0: 현재는 오호 좌한도 리한. 좌한이라는 말은 이제 숨이 차는 거. 이렇게 숨이 차는 거 말하죠. 그래서 좌한도 리한. 숨을 너무 많이 차는 거죠.
1: 是的.
0: 계단 올랐을 뿐이에요.
1: 对对对.
0: 不是 跑. 就是 爬楼梯.
1: 爬楼梯.
0: 但是 喘得 厉害. 哦, 把自己, 나 스스로를 给吓着了.
1: 吓着了.
0: 哇, 깜짝 놀랐어.
1: 我怎么会这么弱?
0: 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1: 我怎么身体这么差?
0: 뛰어올라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천천히 계단 올랐는데, 不行了, 그러니까, 真受刺激了. 그죠? 제대로 자극받았죠? 아, 그래서 요즘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1: 怪不得现在这么认真.
0: 그러니까요. 怪不得 어쩐지, 과연 어쩐지 现在这么认真. 그래서 요즘 그렇게 열심히 달리기를 시작했구나. 달리기를 했구나. 这么认真. 认真 정말 진지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맞아. 매일 많이 뛰지는 않지만 건강이라는 게 원래 작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1: 对呀,虽然每天跑的不多,但健康这种事儿 本来就是聚沙成塔.
0: 아,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도 聚沙成塔, 对吧? 근데 이게 무너질 때는 그냥 한순간에 팍팍팍팍팍.
1: 아, 这个我觉得真的有点不公平. 我们这个成塔的这个过程
0: 很苦啊。很苦,很长时间。但是您说的对,哗,这个塔倒塌的
1: 崩塌的这个瞬间非常的快，快，对，嗯，啊，不公平啊，不公平，所以要一直努力才行。对，没错。虽然每天跑的不多，虽然
0: 나오면 뒤에 이제 但是 이렇게 나오죠. 虽然 A 但是 B 每天跑的不多，매일 많이 달리지는 않아요. 跑的不多，健康这种事， 근데 건강이란 것이 本来 원래就是聚沙成塔， 이렇게 차곡차곡 탑을 쌓는 거와 같잖아. 내가 보기에 너 근육량이 적지 않아. 한두 달만 꾸준히 하면 금방 다시 붙을 거야.
1: 我感觉你肌肉量不低，坚持一两个月，估计就能恢复。
0: 我感觉你肌肉量， 즉 근육량이죠. 부디 근육량이 적지 않다는 D로 갑니다. 부디, 高, D. 그래서 부디, 부디, 부디. 자, 근육량이 적지 않아. 한두 달만, 즉 지엔치 이 2개월, 한두 달이죠. 한두 달만 꾸준히 하면 굳이 아마도 능 회복, 회복이 될 거야. 원래대로 딱 근육이 확실하게 붙을 거야. 아, 그랬으면 좋겠어.
1: 희망如此吧.
0: 희망如此吧.
1: 大家可以看一下我们 17页的那个可爱的漫画. 看我的肌肉.
0: 지금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7쪽의 그 그림이 아주 귀엽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시왕 루츠바. 그래서 아, 그러기를 바래. 사실 시왕 루츠도 정말 많이 쓰여지는.
1: 特别特别 常用.
0: 네. 어,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어, 나도 그래. 아, 그러길 바래.
1: 네, 我也希望是那样的.
0: 네, 그러니까 如果, 같은 것을 바라는 거죠, 지금.
1: 对对对.
0: 시왕 루츠바. 이렇게. 어른들이 젊을 때 근육을 키우는 건 노년을 위한 건강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어.
1: 老人家总说年轻时练肌肉啊就等于给老年存健康保险没想到这就用到自己身上了.
0: 그러니까 老人家 노인들이 总说 늘 얘기합니다. 年轻时 젊을 때 그저 练肌肉, 그러니까 이제 근육 운동을 하는 거죠. 젊을 때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지우덩유 몸먹과 같습니다. 덩유 게이라오니엔 라오니엔 그 노년에게 뭐라죠? 존 진강보험 노년에 그 건강보험을 드는 것과 문제 여기서는 존이 그대로 보험을 들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라오니엔 존 진강보험 메이샹다오 메이샹다오 뜻밖입니다. 예상치 못했어요. 这就用到自己的身上. 아, 그게 바로 내 얘기가 될 줄은 自己身上 몰랐어요. 보니까 나도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네.
1: 看来我也得好好练练肌肉了.
0: 당연, 이치, 이치.
1: 练肌肉.
0: 看来, 보아니, 我也得, 뭐뭐, 나도 해야 합니다. 好好, 열심히, 잘, 练肌肉了. 근육 운동을 좀 해야 되겠네. 자, 18쪽을 볼까요? 해설입니다. 첫 번째, 과일부터 어쩐지 과연 그러기에 오늘 왜 이렇게 얇게 입었나 했더니 밖이 더웠구나.
1: 怪不得你今天穿这么少，原来外面这么热啊。
0: 怪不得 어쩐지 你今天穿这么少穿입다这么少 이렇게 적게 그러니까 얇게 입었나 했더니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4: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파트 5, 6가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퍼펙트 만보님, 슈퍼 만보님은 아주 그림을 재미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토익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그림이 궁금하다. 그림으로 토익 공부하고 싶다. 단어 공부하고 싶다. 비법을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EBS 단톡방 가시면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걸 또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린 카페가 있어요. 우리 토익킹 EBS 토익

0: 비킨 카페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카페로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 돼. 조금만 신경 쓰면 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0번부터 같이 보시죠. When registering for the internship program, 인턴십 프로그램을 등록할 때 please 뒤에는 이제 동사 원형이 오는데 please blank an application form,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And a short personal statement, 그리고 짧은 자기소개서도 제출하십시오. 여러분, 등록할 때 보통 서류를 제출하죠. So register for랑 문맥이 통하는 동사가 여기서 submit이 정답이죠. 예를 들어 accept하는 곳은 회사죠. 회사가 뭐 저 그런 거고 아니면 이제 누가 일자리 제안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를 보여줘서 내가 받아들이겠다. 뭐 이럴 때는 이제 B가 답이겠는데 지금 이거는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선 제출해야죠. 그래서 A가 문맥에 맞습니다. 그냥 연락하려면 contact 다음에 연락 받을 사람이나 회사가 나와야죠. 근데 지금 빈칸 뒤에 application form, 신청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안 맞죠. recommend도 말이 안 되죠. 누굴 추천하는 게 아니어서. submit이 정답. 110번 들어볼까요?
1: When registering for the internship program, please submit an application form and a short personal statement.
0: 111번. Donnell Credit Union은 remains open until 7:30 p.m. 오후 7시 반까지 계속 문을 열어둡니다. Blank on public holidays. 휴일 빼고 공휴일 빼고 여러분 전치사인데 또 전치사가 올 수 있는 특별한 예외적인 전치사가 있어요. 뜻도 except 예외적이니요. 그래서 예외적이니 except는 except on Thursday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except가 의미도 맞고 문법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안에 remain open until 요 세 단어 쭉 밑줄 그어주세요. 언제까지 쭉 계속 문을 열고 있다. remain이 open과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긴 3인칭 단수 s가 붙어있지만 어쨌든 last나 remain 이런 것들이 until과 잘 어울리죠. 근데 이제 open은 remain과 잘 어울려요. 그래서 remain open until을 덩어리로 암기하시면 또 이게 언제 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알았죠? 같이 외우십시오. 111번 들어볼까요?
2: Donnell Credit Union remains open until 7:30 p.m. except on public holidays.
0: 112번입니다. The strategy meeting, 그 전략 회의가 held at regional office yesterday. 어제 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그 회의가 was extremely blank 했는데요. 여러분 이때 was가 중요한 거예요. 비동사 뒤에 보통 형용사 보어가 오죠. 근데 extremely가 나와버렸네요. 그럼 이건 매우 생산적이다. 그래서 이 빈칸에 형용사를 넣으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어가 되죠. 이제 어려운 말로 형용사 보어. 그리고 그걸 수식하는 게 부사 extremely 이런 단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생산적이었다. 아, 그래서 C가 정답. And resulted in several practical recommendations. 그 결과 실용적인 권고안이 몇 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형용사 C번입니다. 112번 들어볼까요?
3: The strategy meeting held at the regional office yesterday was extremely productive and resulted in several practical recommendations.
0: 113번. 이거 뭐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거 아실 거예요. 많이 틀렸어요. 이 학생들이 이 구체적으로 이 딱 시험 문장을 읽고 실용적인 걸로 이렇게 이 상황을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이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막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이 토익은 실용 영어입니다. Ms. Ortega는 works blank with junior staff members.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들과 인내심 있게 일합니다. So that 그 목적은 so that can 아시죠? So that they can learn the new procedures properly. 새로운 절차를 제대로 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이제 회사원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니면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면 아 요즘 애들 일 너무 못해. 아 그러면서 막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인내심 있게 잘 가르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patiently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B가 맞죠. A번 rarely 드물게, C번 formally 정식으로, D번 accidentally, 우연히, 정식으로 이런 것도

0: 참 좋아해요. 막뭐 정식으로 정확하게. 근데 가르치고 함께 일하는 걸막 정확하게 일한다. 우리말은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또 서양 상식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patiently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113번 들어볼까요?
1: Ms. Ortega works patiently with junior staff members so that they can learn the new procedures properly.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6 진행 중입니다. 이제 6 같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이랑 이런 거 공부해도 좋아요. 야, 우리 7화로 8화로 스터디 해보자. 이래갖고 이제 그 이틀 정도, 일주일 정도 잡아서 쭉 공부하면서 서로 이제 다 풀어봤냐, 다시 봤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가 어려웠냐, 이 질문, 이 문제 어떠냐, 뭐 이러면서 이제 궁금한 거 서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점수가 같아도 서로 아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수준의 친구랑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한 50점에서 100점 높은 친구랑 같이 공부하면은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렇죠? 도전을 해보세요. 그 정주영 회장님이 옛날에 해봤어? 해보고 말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해보시고 도전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트 6 같이 보시죠. New bicycle lanes coming to downtown Lakefield. 새로운 자전거 도로가 이 도심 레이크필드에 이제 곧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Lakefield라고 나왔네요. Lakefield로 읽겠습니다. Lakefield 9월 18일 beginning on December 4th 12월 4일부터 시작해서 several blocks of Maple Avenue, Maple Avenue의 몇 블록들이 will be redesigned, 재구성될 겁니다. 재설계될 거예요. To include protected bicycle lanes, 보호를 받는 자전거 도로를 포함하도록 재구성될 겁니다. This busy district, 이 바쁜 지역은 is known for, 유명합니다. It's blank of cafes, bookstores and small specialty shops.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뭘 보셔야 돼요? 이 토익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문제 풀려면 cafes, bookstores, shops, 이게 S가 모두 붙어 있어요. 이 복수랑 잘 어울리는 게 뭐예요? 어, 블라블라, 오브. 근데 어 대신에 여기선 it's가 나온 거예요. 이 메이플 에버뉴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복수랑 잘 어울리는 ABCD의 단어 중에 뭐가 있습니까? array죠. an array of. 여러분, 여기서는 array가 1년에 이런 뜻으로 뒤에 an array of 뒤에 복수 나오잖아요. on 대신에 it's 썼고요. 다른 단어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C예요. 문제 포인트가 뭔지 모를 때는 단수 복수가 아닌가 의심해보자. A series of, a list of, a collection of, a variety of 뒤에 뭐 나와요? 복수 명사. 여기 an array of 복수 명사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city officials, 시 관리들은 decided to move forward.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After a recent survey, 최근의 설문조사가 showed strong public support for the plan. 그 계획에 대한, 즉 자전거 도로를 따로 만들자는 그 계획에 대한 이 강력한 대중의 지지를 보여준 후 결국은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132번이 빈칸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주민들이 그럼 아, 여기 저 자전거 도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죠? 아, 그런 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은 블라블라 레지던츠는 supported the proposal by a wide margin. 아주 큰 격차로, 그게 by a wide margin이에요. 큰 격차로 그 제안을 지지했다. 누가?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을 뭐라고 할까요? area죠. area.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area residents, 뭐 local residents,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this project는 is part of our broader effort. 우리의 보다 더 넓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To bring people in Lakefield, 이 Lakefield의 사람들을

closer together. 서로 더 가까이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서로 좀 친해지고 뭔가 커뮤니티 같은 느낌을 갖게 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0: 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장의 목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왔고요. Strengthening community ties가 본문에 뭐예요? Bringing people in Rockfield closer together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A번이 딱 문맥에 맞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죠. Creating safer streets. 보다 더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거. Where people can ride. 사람들이 자전거 같은 거 타는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stop and meet one another. 이 사람들이 타고 가다 멈추다가 서로 만나는 그런 안전한 곳을 만드는 것이 is one way we can achieve that goal. 우리가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죠. The city is also reviewing streets in other commercial districts. 이 도시는 다른 상업지구의 어떤 거리들도 검토해 보고 있어요. Some of which, 이 지역 중에 일부가 may blank be redesigned as bicycle-friendly corridors. 또 이 자전거 친화적인 그런 도로로 다시 구성이 될 것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만한 게 뭘까요?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이거는 134 ABCD 보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제는 문제 핵심이 뭔가요? 품사 문제입니다. 이 자리 빈칸은 뭐가 들어가야죠? May be 사이에요. 그 없어도 되는 품사가 뭐라 그랬다? 아, 이게 부사죠. 동사 수식 부사. 앞에 may 조동사, 뒤에 be 동사 원형. 몸부림쳐봐야 134번 자리는 동사 수식 부사 자리. 그러니까 여기 ultimately, finally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맞죠.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131에서 134 전체 함께 들어볼까요?
1: New bicycle lanes coming to downtown Larkfield. Larkfield, September 18th. Beginning on December 4th, several blocks of Maple Avenue will be redesigned to include protected bicycle lanes. This busy district is known for its array of cafes, bookstores and small specialty shops. City officials decided to move forward after a recent survey showed strong public support for the plan. Area residents supported the proposal by a wide margin. This project is part of our broader effort to bring people in Larkfield closer together, said Mayor Elaine Voss. Strengthening community ties is one of the mayor's main goals. Creating safer streets where people can ride, stop, and meet one another is one way we can achieve that goal. The city is also reviewing streets in other commercial districts, some of which may ultimately be redesigned as bicycle-friendly corridors.
0: 복습 들어갑니다. 110번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가 문맥에 맞기 때문에 서브미 시 정답.
2: When registering for the internship program, please submit an application form and a short personal statement.
0: 111번 전치사인데 또 전치사가 올 수 있는 단어 except on public holidays. except가 정답.
1: Darnell Credit Union remains open until 7:30 p.m. except on public holidays.
0: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옵니다. Productive가 112번의 정답.
3: The strategy meeting held at the regional office yesterday was extremely productive and resulted in several practical recommendations.
0: 여러분, 신입사원과 윗사람이 같이 일할 때는 윗사람은 인내심 있게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Patiently가 정답.
2: Ms. Ortega works patiently with junior staff members so that they can learn the new procedures properly.
0: 131에서 134 문맥을 다시 파악해 보시면서 함께 듣습니다.
1: New bicycle lanes coming to downtown Larkfield. Larkfield, September 18th. Beginning on December 4th, several blocks of Maple Avenue will be redesigned to include protected bicycle lanes. This busy district is known for its array of cafes, bookstores, and small specialty shops. City officials decided to move forward after a recent survey showed strong public support for the plan. Area residents supported the proposal by a wide margin. This project is part of our broader effort to bring people in Larkfield closer together, said Mayor Elaine Voss. Strengthening community ties is one of the mayor's main goals. Creating safer streets where people can ride, stop, and meet one another Here's one way we can achieve that goal.

0: The city is also reviewing streets in other commercial districts, some of which may ultimately be redesigned as bicycle-friendly corridors.
1: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8월 9월 보충자료 토익 최신 기출 단어 표현 200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8번 할 차례입니다. 이거 모르면 단톡방에 물어보세요. 친구들이 링크 다 걸어서 줄 겁니다. Start one's career in banking. 은행업에서 경력을 시작하다. Mr. Gang started his career in banking. 강 씨는 은행업의 경력을 시작했다. 즉 일자리를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As a loan officer, 대출 담당자로서. He worked as a loan officer. 그는 대출 담당자로서 일했다. 그 다음, almost three decades ago. Decade는 항상 그 1년이 a decade가 아니죠. 10 years가 a decade가 되죠. 그걸 꼭 알아두세요. 거의 30년 전에. He joined the bank almost three decades ago. 그는 거의 30년 전에 은행에 입사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뭐 three decades 보여주고 30 years 아니면 a decade 보여주고 10 years로 패러프레이징해서 정답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웰컴 투 이지 라이팅.
2: 라이팅부터 스피킹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1: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the program. So 선생님, this 네. week we've been talking about going to the hair salon, getting a cut.
2: 맞습니다.
1: Not being that happy with our cut.
2: 자, 그런데 오늘도 사실은 미용실에서 써먹는 표현을 해볼 거예요. 심지어 100% 써먹는 표현입니다.
1: 네.
2: 그런데 지금 여자 편을 했잖아요.
1: 네.
2: 남자 편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1: 오, 좋아요.
2: 대신에 남자 편은 굉장히 짧은 거 알죠?
1: 네.
2: 왜냐하면 의견이 보통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미용실 가면 그 헤어 스타일리스트 분이 네.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뭔가 어울리실 거예요 하면 네.
1: 아~
2: 네, 이러다 나옵니다.
1: 근데 다 선생님 같지 않아요.
2: 아, 그렇습니까?
1: 네.
2: 알겠습니다.
1: 까다로우신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2: Alright, 자, 오늘은 페이지 넘버 26 되겠습니다.
1: Alright, here is 100% practical hair salon conversation for men.
2: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Let's take a listen.
3: What are we doing today? Do you want a short cut as usual?
4: I'm kind of tired of short hair, so I was thinking of growing it out.
3: Your hair's on the thinner side. I'd say you should keep it short and neat.
4: All right. You're the expert. I trust your judgment.
3: Let me trim your sideburns, too. If you have somewhere to be today, I can also style it with some wax for you.
1: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2: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미용사 부탁드리고요.
1: 네.
2: 저는 이제 그 의견이 별로 없는 손님 되도록 하겠습니다.
1: Which is basically you,
2: yeah.
1: right? Okay.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평소처럼 짧게 커트 해드려요?
2: 이 짧은 머리가 좀 지겨워져서 길러볼까 생각 중인데요.
1: 머리카락이 가는 편이셔서 짧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걸 추천드려요.
2: 아, 네네네. 뭐 전문가는 선생님이시니까 이 선생님 판단을 믿어야죠.
1: 네. 구레나룻도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어디 가실 때 있으시면 왁스로 스타일링도 해드릴 수 있고요.
2: 아닙니다. 그냥 가도 돼요. 왠지 그거까지 서비스 받으면은 좀 더 미안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1: Oh my goodness, 네.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2: 안 되나요? Alright, 자, 오늘의 도전 문장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네.
2: 자, 핵심 표현을 좀 잡아볼 텐데요. 처음에 이제 미용사분이 어떻게 평소처럼 짧게 커트해드려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1: 네.
2: 그렇죠? 그래서 평소처럼 주세요. 저 평소처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려면 어떤 것을 추가하면 될까요?
1: As usual. As usual.
2: 네.
1: When you're a regular customer, this is a common expression you'll
2: right.
1: use.
2: Mm-hmm. 이런 거 레스토랑 갈 때도 you know, as usual, 똑같은 걸로 주세요.
1: 네.
2: 이 사람이 진짜 자주 오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1: 맞아요.
2: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반복적인 일상을 얘기를 할 때 뭐 특별하게 감정 없이 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as always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2: 걔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살짝 감정이 들어가서 완전히 감탄을 한다던가
1: 네.
2: 완전히 좀 짜증을 낸다든가 이럴 때 특히 as always를 좀 강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와 세리나는 항상 그렇듯이 A를 또 받았어. 이렇게 쓴다든가 아 저 친구는 항상 그렇듯이 또 지각을 했네. 이렇게 짜증을 낸다든가 이럴 때
1: 네.
2: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1: That's right.
2: Alright. 자 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2: 마유는 평소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 자, 마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
1: Mayu ordered an iced americano.
2: 평소처럼.
1: As usual. Mayu ordered an iced americano as usual.
2: 네.
1: 단어 하나 빠졌는데요.
2: 뭐가 빠졌죠?
1: Extra large가 extra... 빠졌네요.
2: 아, 그렇습니다. 그 제가 큰 거 아니면 먹지 못하거든요.
1: 네네.
2: 두 번째 예문은요. A와 B의 대화인데요. A가 뭘 주문하고 싶으신가요? 했더니 B가 평소처럼요.
1: Mm-hmm.
2: 자, 뭘 주문하고 싶으신가요?
1: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2: 아, 평소처럼요.
1: As usual.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5: As usual.
2: What do you want? So, 제가 그 미국에서 항상 프라이드 치킨 먹는데 드라이브스루로 픽업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1: 네네.
2: 그래서 거기서 새로 온 직원분이 있어서 이걸 네.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네. As usual. 제가 이렇게 했더니 네. What? I've never seen you before. 근데 실제로 제가 얼마나 프라이드 치킨을 거기서 많이 먹었으면 매니저분이 나오셔서 You know, he's okay. He's good. 이러면서 알아서 주시더라고요.
1: Oh, that's good.
2: As usual.
1: The manager saved you.
2: Yes. Mm-hmm. 자, 세 번째는 조금 변형해 보겠습니다. 아까 as always를 쓰는 것은 조금 감정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 Uh-huh.
2: 자, 세리나는 와 항상 그렇듯이 또 A를 받았네. 자, 세리나는 A를 받았어.
1: Serena got an A.
2: 항상 그렇듯.
1: As always. Serena got an A as always.
2: 네.
1: That Serena
2: yeah.
1: is not me.
2: 잠깐만요. 스펠링은 맞는데.
1: 네.
2: Right, so 핵심 표현으로 as usual, 평소처럼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2: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어볼게요. 자, 약간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kind of. 원어민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Kind
2: right.
1: of.
2: 이거는 100%란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죠? 뭔가 제가 대답을 했는데, well, kind of 이러면 뭐 어느 정도 맞지 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2: 자, 깔끔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1: Neat. Neat.
2: N-E-A-T. T가
1: 네.
2: 되겠고요. 쌤, 이거 발음할 때 net 이렇게 해야 될까요? neat 이렇게 해야 될까요?
1: 이 발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neat.
2: 입을 좀 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네.
2: Alright. 자, 다음은요. 판단.
1: Judgment. Judgment.
2: 네. 근데 쌤,
1: 네.
2: 스펠링이
1: 네.
2: 혹시 잘못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G-E가 아니네요.

0: 네, 맞아요. 그냥 판단하다라고 할 때는 JUDGE가 있잖아요. 근데 판단이라는 명사 할 때는 멘트가 들어가면서 E가 빠집니다.
1: E가 빠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게 타이퍼나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네. 그렇죠? So 발음할 때 judgment 이런 식으로 가주시고요.
0: 네.
1: 자, 다음은요. 구레나룻.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네, sideburn. 네, 대부분 사람들이 sideburn. 예,
1: 양쪽에
0: 두 개,
1: 많이.
0: 네네네.
1: 요즘 유행이죠, 두쪽에
0: 네네,
1: 있는
0: 맞아요.
1: 거. 오케이.
0: 그래서 복수 형태를 주로 쓰죠.
1: 맞아요. 저번에도 쌤이 아마 눈썹이 보통 이렇게 두쪽 있잖아요.
0: 네네,
1: 라고 하셨죠.
0: 맞아요.
1: So sideburns. 이게 약간 탄 느낌으로 여기다가 써놨네요. 그렇죠?
0: 네.
1: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레나룻이 네. 옆에 이제 내려올 때 깔끔하게 내려오지 않고 네. 뭔가 짜글짜글한 느낌이
0: 맞아요.
1: 나는 게 있거든요.
0: Think of Elvis.
1: 아, 오.
0: yes.
1: 오, 뭐 이거 있잖아요.
0: 오, 와우.
1: 네, 자, 다음은요. 옷, 머리의 모양을 맵시 있게 꾸미다.
0: Style. Style.
1: 쉽게 말하면 스타일링하다, 스타일링내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0: 맞아요. Right. 그래서 이거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Style your outfit,
1: right.
0: style your hair.
1: 뭔가 꾸미는 느낌을 yeah. 동사로, style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0: That's right.
1: 자, 마지막으로 우리 머리에 바르는 wax는요?
0: 네, 영어로는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Wax.
1: 오.
0: Wax.
1: 지금 들으니까 너무 와도 아니고 너무 외도 아니고 그 중간으로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0: 맞아요.
1: So, wax. 이렇게 턱이 많이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0: That's right.
1: Alright.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1: 오늘
0: today's key expressions.
1: 오늘의 주요 표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머리가 가는 편이다. 뭔가가 가는 편이다.
0: Be on the thinner side. Be on the thinner side.
1: 네. 이게 머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숱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머리가 좀 얇을 수도 있고
0: yeah.
1: 가늘 수도 있고 제 말은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뭐 your hair is very thin. 이렇게 하게 되면
0: 네.
1: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머리가 너무 휑해 보이나?
0: 맞아요.
1: 이게 좀 강할 것 같아요.
0: 네.
1: 좀 부드럽게 말하는 느낌이 드는
0: 그런 분들도
1: 것 같아요.
0: 있어요, 그때.
1: 네.
0: 너무 강하게 아, 여기가 이제 꺼져 있고 얼굴이 좀 기네요.
1: 맞아요.
0: 그리고
1: 대놓고 아, 그거 안 어울려요. 막
0: 네.
1: 이러면서.
0: 근데 그러면 상처 줄 수 있잖아요.
1: So it's very thin 보다는 on the thinner side에 있다고 하면은 비교적 그런 쪽에 속한다라는
0: 네.
1: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좀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길이를 유지하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당신의 머리는 더 얇은 쪽에 있어요.
0: Your hair is on the thinner side.
1: 그래서 전 당신이 그 길이를 유지하는 걸 추천해요.
0: So I suggest that you keep the length. Your hair is on the thinner side, so I suggest that you keep the length.
1: 네, keep the length. 길이를 유지하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죠.
0: 네.
1: 자, 두 번째입니다. 나 있잖아 머리가 좀 가는 편이어가지고 바람 불잖아 그럼 머리가 완전 바로 나를 배신을 해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0: oh, no.
1: 자, 내 머리는 더 얇은 쪽에 있어
0: My hair is on the thinner side
1: 그래서 그 바람은 날 즉시 배신해
0: So the wind betrays me immediately My hair is on the thinner side So the wind betrays me immediately
1: 네, 두 번째 표현입니다 평서문일 것을 추천합니다. 평서문 하는 거 추천드려요.
0: 네, 좀 특이하지만 원어민들이 많이 씁니다. I'd say 평서문. I'd say 평서문.
1: 오, 우리가 추천한다고 하면 왠지 뭐 advise라든가 아니면 recommend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그 필요 없이도 say로 충분히 가능하네요.
0: 맞아요. Recommend 이런 단어보다는 조금 네. 더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1: 아, 이렇게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0: 네.
1: 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0: Yeah.
1: Okay. So I'd apostrophe D가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자, 첫 번째 예문은요. 앞머리는 좀 없애는 거 그거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가 있는 거 별로일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자, 전 말하겠어요.
0: I'd say
1: 당신이 앞머리는 피해야겠다고.
0: You should avoid bangs. I'd say you should avoid bangs.
1: 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Bangs라고 하는 거 여자분들 앞부분에 이렇게 머리 남기는 거. 그거

0: 좀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1: 네, right? 남자들도 bangs 있잖아요.
0: 있나요?
1: 선생님도 지금 bangs 있어요. 어. It's not just a only female
0: 아, 그래요?
1: thing.
0: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한테도 bangs를 쓰는군요.
1: Oh, yeah.
0: 아, 알겠습니다. Uh-huh. 자, 두 번째는요. 당신의 대화를 좀 짧게 유지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란 얘기네요. 아. 자, 전 말하겠어요.
1: I'd say
0: 당신이 당신의 대화를 짧게 유지하라고.
1: You keep your conversation short. I'd say you keep your conversation short.
0: 네. 자, 마지막 주요 표현은요. 거의 덩어리입니다. 전문가는 당신이잖아요. 상대방한테 아이, 전문가는 당신이니까요.
1: You're the expert. You're the expert.
0: 선생님, 이거는 단순하게 당신은 전문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이거는 뭔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전문가고 잘 알 거기 때문에 결정을 당신에게 넘기겠다.
1: 맞아요.
0: 알아서 잘해 주겠죠.
1: 맞아요.
0: 라는 느낌을 갖고
1: 네.
0: 있죠.
1: 나보다는 더 잘 아시니까.
0: 맞아요.
1: You're the expert.
0: 단순하게 당신은 전문가다 하면 you are an expert라고 했겠죠. 그렇죠?
1: 네, 맞아요.
0: Alright, 가보겠습니다. 에, 제가 뭘 알겠어요. 당신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는 당신이잖아요. 자, 제가 뭘 알아요.
1: What do I know?
0: 당신이 그 전문가잖아요.
1: You're the expert. What do I know? You're the expert.
0: 자, 두 번째. 왜 나한테 물어봐? 전문가는 너잖아. 자, 왜 나에게 물어봐?
1: Why do you ask me?
0: 네가 전문가잖아.
1: You're the expert. Why do you ask me? You're the expert.
0: Alright. 자, 오늘의 어순 영작 넘어가겠습니다.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렛츠 스타트 라이팅.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자, 미용사가 먼저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평소처럼 짧게 커트해드려요. 자, 뭘 우린 하죠 오늘?
1: What are we doing today?
0: 당신은 짧은 커트를 원하나요?
1: Do you want a short cut?
0: 평소처럼.
1: As usual. What are we doing today? Do you want a shortcut as usual?
0: 네. 선생님, 여기서 what are you가 아니라 what are we doing이라고 네. 표현을 했네요.
1: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함께 하는 작업이잖아요.
0: 뭔가 friendly한 느낌이 좀 드는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네.
0: So, 레스토랑 같은 데 갈 때도 What are you going to order? 이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약간 테이블에 함께 해주면서
1: 맞아요.
0: What are we going to order today? 이런 식으로 we로 쓰는 경우가 많죠.
1: Yeah, it right. feels more inclusive and friendly.
0: Yeah. Yes. 자, 두 번째로 손님이 짧은 머리가 좀 지겨워져서 길러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전 약간 지겨워요.
1: I'm kind of tired
0: 짧은 머리가
1: of short hair.
0: 그래서 전 생각하고 있었어요.
1: So I was thinking
0: 그걸 기르는 것을
1: of growing it out. I'm kind of tired of short hair, so I was thinking of growing it out.
0: 네, grow your hair out 하는 것은 머리를 기르다가 되겠습니다. 자, 미용사가 머리카락이 가는 편이셔서 짧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당신의 머리는 더 얇은 쪽에 있어요.
1: Your hair's on the thinner side.
0: 전 말하겠어요.
1: I'd say
0: 당신이 그걸 짧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하겠다고.
1: You should keep it short and neat. Your hair's on the thinner side. I'd say you should keep it short and neat.
0: 네. 자, 그랬더니 손님이 네, 뭐 전문가는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 판단을 믿어야죠. 자, 알겠어요.
1: All right.
0: 당신이 그 전문가죠.
1: You're the expert.
0: 전 당신의 판단을 신뢰해요.
1: I trust your judgment. All right. You're the expert. I trust your judgment.
0: 네.
1: 근데 약간 아쉬운 게 느껴져요.
0: 그럼요.
1: All right 다음에 점점점 세 개 있어요.
0: And you're saying 이랬을 때 never mind. 자, 마지막으로 미용사가 구레나룻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어디 가실 때 있으시면 왁스로 스타일링도 해드릴 수 있고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스타일링 물어보는 분들 대부분이거든요.
1: Oh,
0: 그렇죠?
1: Yeah.
0: 자, 제가 당신의 구레나룻도 다듬을게요.
1: Let me trim your sideburns too.
0: 당신이 어딘가를 가지고 있다면
1: If you have somewhere to be
0: 있어야 할 오늘
1: Today
0: 전 또한 그걸 스타일할 수 있어요.
1: I can also style it
0: 약간의 왁스로 당신을 위해
1: With some wax for you. Let me trim your sideburns too. If you have somewhere to be today, I can also style it with some wax for you.
0: 네. 트림이라고 하는 게 저번에는 그 다듬음이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동사로 나왔네요.
1: 맞아요. Right. 그리고 이런 식으로 style it with wax라고 하죠.
0: 네, 뭘 가지고 하는 거니까.
1: 네.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0: dialogue one more time.
1: What are we doing today? Do you want a shortcut as usual?
2: I'm kind of tired of short hair, so I was thinking of growing it out.
1: Your hair's on the thinner side. I'd say you should keep it short and neat.
2: All right. You're the expert. I trust your judgment.
1: Let me trim your sideburns, too. If you have somewhere to be today, I can also style it with some wax for you.
0: And here's today's review.
3: 깔끔한
0: Neat
3: 판단
0: Judgment
3: 구레나룻
0: Sideburn
3: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평소처럼
0: As usual
3: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머리가 가는 편이다.
0: Be on the thinner side. That's all.
4: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3: 네, 오늘의 퀴즈 간단히 드릴게요.
0: 좋아요.
3: 그녀는 평소처럼 라떼를 주문했어. 그녀는 평소처럼 라떼를 주문했어.
0: 네, 평소처럼 as usual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0: 세리나였습니다.
3: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0: All in one
3: Easy Writing.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We've been doing different countries this week, starting off with Vietnam, then Japan, then the US, and now back to Korea and semiconductors.
2: Right, SK Hynix. Mm-hmm. 자, SK 하이닉스가 지난 7월 10일 미국 나스닥 증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ADR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주식 예탁증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약간 우회 상장하는 그 형식이긴 한데 어쨌든 뭐 나스닥에서 거래가 된다고 봐야 되고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데 성공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0조 원 가까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현재 전 세계에 이제 HBM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갔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 이제 이 기업이 거래된다는 게.
3: Yes, so it is really on the global scale, on the global stage, getting a lot of attention. Of course, we've seen a lot of ups and downs in the interim, but it is really as well using this money that it's getting to fund more investments, more expansion as well with these long-term supply agreements with chip makers like Nvidia.
2: 그렇죠. 지금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엔비디아 같은 큰 고객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지금

0: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하고 있죠.
1: 네. 그렇죠.
0: 미국 연방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도 확보한 상태고 국내에서도 큰 규모의 그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첨단 설비라든가 R&D 투자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 SK 하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re's part 1, page 26 of the September book.
2: SK Hynix debuts on Nasdaq to fund expansion plans.
3: The prominent South Korean semiconductor manufacturer SK Hynix recently finalized its public debut on the Nasdaq exchange. This strategic financial maneuver primarily aims to generate billions of dollars to aggressively branch out into global markets. Driven heavily by an unprecedented AI boom, the massive hardware enterprise has swiftly achieved a $1 trillion valuation.
0: 자, 지금 이제 핵심 단어들이 semiconductor manufacturer, 그 반도체 제조사란 단어하고 나스닥 익스체인지 상장된 거니까.
1: 그렇죠. 네,
0: 그것과 더불어서 왜 이렇게 이제 상장을 했냐? Branch out into global markets.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더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1: 음흠.
0: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금 확보가 이제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어떤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잘 도와드려 볼게요.
1: The prominent South Korean semiconductor manufacturer SK Hynix recently finalized its public debut on the Nasdaq exchange.
0: Okay.
1: Yeah, to finalize something, just like a final, right, in football, the World Cup or whatever. It's the last stage of something, 그렇죠. isn't it? It means putting the finishing touches on something.
0: 완전히 마무리해서 매듭 지었다는 얘기죠, 이건. 상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네.
0: Finalized its public debut, 이제... On the Nasdaq Exchange 했으니까 나스닥 시장 증시 상장 절차를 아예 마무리했다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1: The prominent South Korean semiconductor manufacturer SK Hynix recently finalized its public debut on the Nasdaq Exchange. This strategic financial maneuver primarily aims to generate billions of dollars to aggressively branch out into global markets.
0: Branch out, 아주 중요한 구동사라고 봐야겠네요.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이 확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구동사입니다.
1: Yeah, to expand, in this case, your activities, right? Can be used with people. I'm branching out into football or Spanish to expand your interests.
0: 그렇죠. 본인의 어떤 관심사나 이런 폭을 넓힌다는 의미로도 쓸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선 시장 진출을 말하는 거죠.
1: 그렇죠. 네,
0: 글로벌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이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략적인 자본시장에서의 조치나 행보가요. Strategic financial maneuver. 그 발음 좀 도와주세요.
1: Yeah, maneuver.
0: Maneuver.
1: Maneuver.
0: 이게 좀 움직임이란 뜻이죠, 결국에는.
1: Yeah, some kind of tactical action in this case, right?
0: 어떤 조치라든가 행보 같은 걸 부르는 단어예요. 잘 알아두세요. Maneuver, okay?
1: This strategic financial maneuver primarily aims to generate billions of dollars to aggressively branch out into global markets. Driven heavily by an unprecedented AI boom, the massive hardware enterprise has swiftly achieved a $1 trillion valuation.
0: Okay. 자, 전례가 없는 AI 화랑 덕분에 the massive hardware enterprise,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기에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네요.
1: 그렇죠. Yeah, it's not software, no. right? It's the opposite of that. And it swiftly achieved this to mean very quickly, right?
0: 아주 빠른 속도로 기업가치 1조 달러에 도달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달한 건 팩트죠. 이후에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1조 달러 기업 가치에 도달했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얘기예요. Swiftly라는 것 자체는.
1: 그렇죠. Yeah. And driven heavily by something doesn't mean 100%, but it's a big percentage, right, of the reason. Driven heavily by an unprecedented AI boom, the massive hardware enterprise has swiftly achieved a $1 trillion valuation. We'll move on to part two.
3: To sustain this momentum, the corporate giant is currently constructing a highly advanced packaging factory directly within the United States. They are also actively securing substantial American federal subsidies while simultaneously locking down lucrative long-term supply contracts.

0: contracts with clients like NVIDIA. These multi-year collaborative agreements will certainly help the business successfully navigate historically volatile semiconductor industry cycles.
1: 자, 미국에 지금 짓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공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ackaging factory, 저는 딱 그 단어가 들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federal subsidies, 이게 이제 연방정부가 반도체 기업들한테 주는 이제 보조금인데, 현재 공장을 세울 때 제공하는 보조금 같은 거죠.
2: 네. To sustain this momentum, the corporate giant is currently constructing a highly advanced packaging factory directly within the United States.
1: 일단 지역 자체가 within the United States, 미국 안에, 미국 영토 안에 현재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2: To sustain this momentum, so to keep this good flow going, right?
1: 뭔가 이런 상승세라든가 성장하는 그 여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네요. 모멘텀 자체는 움직임의 어떤 추세를 말하는 거니까요.
2: 그렇죠. Okay. Yeah. And the corporate giant, this is SK Hynix they're talking about, is currently doing this. So all in one, to sustain this momentum, the corporate giant is currently constructing a highly advanced packaging factory directly within the United States.
1: Okay.
2: They are also actively securing substantial American federal subsidies while simultaneously locking down lucrative long-term supply contracts with clients like NVIDIA.
1: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오네요.
2: Mm-hmm.
1: 하나는 이제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Federal subsidies, 이게 이제 subsidies가 보조금이죠. 발음 한 번만 도와주세요.
2: Yes, subsidies. Some okay. kind of financial assistance, mm-hmm. right, or support. And in this case, they've used the verb secure, mm. right, to make that sure, right, to confirm it.
1: 그렇죠.
2: And then next, locking down lucrative long-term supply contracts. Mm. You might remember lockdown from Corona, right? Mm, that was very
1: 그렇네요.
2: different. That was 네. you were like locked in your homes. You couldn't go anywhere.
1: 그럼 밖에 못 나가는 lockdown이고.
2: 그렇죠. 네. But to lock down a contract or a deal, again, means to secure it, right?
1: 완전히 확보해서 잠가버린다는 얘기잖아요. Lockdown은 mm-hmm. 문을 내리고 잠가버리는 거예요.
2: 그렇죠.
1: 그게 뭐냐면 계약이 이제 성사가 돼서 진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네. 이제 거스를 수가 없는 상태가 lockdown이죠. So locking down lucrative long-term supply contracts,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것들을 이제 확보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큰 고객사가 엔비디아라고 봐야겠죠.
2: Mm-hmm. Okay, one more time. They're also actively securing substantial American federal subsidies while simultaneously, so at the same time, locking down lucrative long-term supply contracts with clients like NVIDIA. Mm. These multi-year collaborative agreements will certainly help the business successfully navigate historically volatile semiconductor industry cycles.
1: 그쵸. 수요와 공급이 달라짐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은 정말로 등락을 거듭을 하잖아요. 오르락내리락. 그러다 보니까 이걸 volatile이라고 표시를 했네요.
2: 그렇죠. Yeah. If something is volatile, it means it's subject to being explosive. It could suddenly go up, suddenly go down.
1: 맞아요. 변동성이 좀 심하다란 얘기가 되겠죠. 오르락내리락. 네.
2: 그렇죠. And it's historically been like that for many years,
1: 그렇죠.
2: right?
1: 오랜 기간 계속 그래왔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업계라는 것 자체가요. 자, 그래서 이런 단연 계약들, multi-year collaborative agreements, 뭐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간의 단연간의 공급 계약, 뭐 예를 들어 3년, 5년, 뭐 이런 식의
2: mm-hmm.
1: 이런 계약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란 얘기예요. 워낙 오르락내리락 그런 사이클이 있는 반도체 시장이다 보니까 이걸 성공적으로 잘 헤쳐나가는데 이런 계약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Okay? Yeah, because in the past you've seen loads of booms where then the suppliers have to make more of their product, but then there's not enough customers left and you're left with overstock, right? Mm-hmm. In this case, you're guaranteed for many years to
1: 그쵸.
2: sell X number of chips,
1: 맞아요.
2: right?
1: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생산 설비죠.
2: Mm-hmm.
1: 이제 많이 만들어놨는데 정작 공장을 못 돌리면 손해를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자, 그 큰 그림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Okay?
2: These multi-year collaborative agreements will certainly help the business successfully navigate historically volatile semiconductor industry cycles. We'll move on to part 3 on page 28.
0: Meanwhile, back home, the company is pouring several hundred billion dollars into developing immense domestic production.

0: production clusters. The company also plans to invest heavily in advanced equipment and research to stay ahead of its global competitors. As demand for AI technology grows, more and more companies are rushing to secure stable supplies of high-performance memory chips.
1: 자, 국내 건설하고 있는 그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production cluster란 말이 그래서 나왔고 맨 마지막에 high performance memory chips. 우리가 기체형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었던 그 HBM 메모리 반도체들 말하는 거죠.
2: Mm-hmm. Meanwhile, back home, the company is pouring several hundred billion dollars into developing immense domestic production clusters.
1: 동사를 찾아보니까 is pouring. Pour 하면 P-O-U-R.
2: Mm-hmm.
1: 이게 뭐 물 같은 걸 쏟아 붓는다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Yeah, so to pour money into something means you're putting in a lot of investment somewhere, right?
1: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 billion 하면 10억에다 10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수천억 달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돈을 뭐 100조 원대 단위의 돈이죠. Into developing immense domestic production clusters. 대규모 국내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 이제 건설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Back home은 이제 SK 하이닉스는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2: 그쵸.
1: 미국 얘기를 하다가 기사에서 다시 한국에서는의 의미로 back home을 쓴 거예요.
2: Yeah, so 네. in Korea. And a cluster, right, is something where things are very close together. So there's actually some types of cereal that are called clusters where, I don't know, oats and nuts and grains are all stuck together. 아. That's also a cluster.
1: 그렇죠. 이게 모여 있는 집합적인 어떤 집합체 같은 걸 클러스터라고 mm-hmm.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2: 네.
1: 소재, 부품,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mm-hmm. 기업들이 다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네. 생산이 더 용이하니까 그런 클러스터를 의미하겠죠.
2: 그렇죠. Meanwhile, back home, the company is pouring several hundred billion dollars into developing immense domestic production clusters. The company also plans to invest heavily in advanced equipment and research to stay ahead of its global competitors.
1: 특히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그 첨단 생산 설비가 되겠죠. Advanced equipment라는 건.
2: 그렇죠.
1: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확보하는 데도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연구개발 쪽에도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2: To stay ahead of its global competitors, right? To have that advantage, to make sure they don't lose their number one or number two position.
1: 그렇죠. 자,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서 좀 한 발 앞서가기 위해서 stay ahead라는 건 앞서간다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네.
1: Fall behind는 뒤로 뒤처진다는 얘기고
2: mm-hmm.
1: 반대말이죠. Fall behind, stay ahead. 앞서가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Okay.
2: The company also plans to invest heavily in advanced equipment and research to stay ahead of its global competitors. As demand for AI technology grows, more and more companies are rushing to secure stable supplies of high-performance memory chips.
1: 자,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more and more companies are rushing to secure stable supplies of high-performance memory chip. Secure는 확보한다는 얘기고, rush to는 이제 발빠르게,
2: 네.
1: 급히라는 의미잖아요. 천천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2: No, to do this quickly, right, swiftly. Again, to stay ahead of competitors, right? And they've got to be stable supplies. Doesn't matter if you get a supply one month, but not the next. It's got to be consistent,
1: 그쵸.
2: right?
1: 네. 그래서 이제 고성능, high-performance memory chips. 메모리 반도체를 안정적인 그런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rush to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Okay?
2: As demand for AI technology grows, more and more companies are rushing to secure stable supplies of high-performance memory chips.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go. Check out the comprehension multiple choice questions, and also you can fill in the blanks on page 30 with the words that you think you hear.
3: SK Hynix debuts on NASDAQ to fund expansion plans.
0: The prominent South Korean semiconductor manufacturer SK Hynix recently finalized its public debut on the NASDAQ exchange. This strategic financial maneuver primarily aims to generate billions of dollars to aggressively branch out into global markets. Driven heavily by an unprecedented AI boom, The massive hardware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on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아이가 자랄 때 그 육아일기를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0: Mm-hmm.
1: 네, 오늘 주인공께서도 아이가 이제 25년생인가 봐요. Mm. 뱀띠인데 아이가 이제 막 131일 정도째 되는 날에 육아일기를 사연으로 그냥 올려주셨어요.
0: That's so sweet.
1: 때마침 그 동물원에 네. 가서 이제 동물들 보고 수족관에 갔는데 아이가 이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두리번 신기해서 쳐다보는
0: yeah.
1: 그런 나이대인데 그래도 이제 부부간에만 둘이 다니다가 이렇게 아이와 함께 가니까 이야기 거리도 훨씬 더 풍부하고 그래서 좋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1: Have you ever taken your son to an aquarium or a zoo? I guess
0: yes,
1: several
0: I've taken
1: times.
0: him to aquariums uh-huh. multiple times, uh-huh. to the zoo multiple times, uh-huh. and of course, kids, you know, this age,
1: yeah,
0: they won't remember, but they definitely will cherish those moments uh-huh. when they see, like, you know, their mom's uh-huh. little journals or diaries uh-huh. and photos, definitely yeah. in those days, yeah,
1: the photos do,
0: yeah.
1: Leave behind good memories.
0: Mm.
1: 그 사진 같은 것들이 남기 때문에 그만큼 더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자, 오늘 이야기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새싹 사연입니다. 밤에 통잠을 원하는 초보 엄마 정치자님의 사연이에요.
1: 아기가 아직 밤에 좀 깨나

0: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영어로 한 줄 한 줄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1: Taking care of a one-year-old. I went on a family outing today with my husband and our 131-day-old son. We went to a place that has an aquarium and a zoo. We thought we could drive straight in, but it turned out we had to take a cable car or a shuttle bus to get there. Our son is still too young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but he looked around with great interest. The weather was perfect, not too hot, and he didn't cry at all. It was nice to visit places that my husband and I used to go to as a couple, but this time with our baby. It felt refreshingly different, and we had a lot to talk about. Son, I hope we can visit lots of wonderful places and enjoy life together. We'll think about giving you a little brother or sister after we move to a bigger house the year after next. I hope we have many more warm and peaceful days like today.
0: 자, 오늘은 131일 된 우리 아들과 함께 남편이랑 아쿠아리움과 동물원이 같이 있는 곳으로 가족 나들이를 갔습니다.
2: I went on a family outing today with my husband and our 131-day-old son. We went to a place that has an aquarium and a zoo.
0: 수족관 발음부터 좀 연습해 볼까요?
2: Aquarium.
0: Aquarium.
2: Aquarium.
0: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 Aquarium.
0: 이게 이제 수족관이고. 그 다음에 가족 나들이를 갔다. Outing이란 말이 있긴 있잖아요.
2: Mm-hmm.
0: 우리도 말 그대로 나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 네.
0: 그럼 밖으로 나가는 것, 이걸 outing이라고 하는데
2: uh-huh.
0: 이것도 하나의 어떤 뭐 소풍이나 여행 성격이기 때문에 you can say go on an outing. 가족끼리 같이 갔다면
2: Go on a family outing.
0: There you go.
2: 여기 문장에서는 I went on a family outing today with my husband and our 131-day-old son.
0: 그렇죠. 생후 131일. 자, 차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케이블카나 셔틀버스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 We thought we could drive straight in, but it turned out we had to take a cable car or a shuttle bus to get there.
0: 자, 동사가 이제 두 개 나왔죠. Drive 자체 이제 붙은 단어 중에 drive around. 우리 이번 달 첫 번째 사연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운전해서 다니다.
2: 네.
0: Drive around. 이건 돌아다니다고. 자, 이번엔 drive in 하면 운전해서 쭉 들어가다잖아요.
2: 네.
0: 네. Drive straight in.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입구까지 곧장 쭉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 네.
0: But it turned out. 이건 판명되다라는 구동사잖아요. We had to take a cable car or a shuttle bus to get there. 그래서 주차장에 차 대고 이제 셔틀버스나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판명이 됐다. 결국에는 우리 생각과는 좀 달랐다. 이런 얘기를 turned out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We thought
2: we could drive straight in, but it turned out we had to take a cable car or a shuttle bus to get there.
0: 자, 아들은 아직 너무 어려서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주변을 열심히 쳐다봤습니다.
2: Our son is still too young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but he looked around with great interest. Our son is still too young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아직까지는 우리 아기가 많이 어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어려요.
0: 그렇죠?
2: But he looked around 두리번 주변을 봤다는 거죠. With great interest. 뭐가 신기하게 열심히 막 주변을 막 봤다?
0: 그렇죠. 우리말에 그 두리번 거리면서 쳐다봤다.
2: Look
0: around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구동사의 힘이 또 발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 달에도 뭐 get around 나왔었죠. 오늘은 look around, 둘러보다.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쳐다보다. With great interest를 붙여주면 이제 집중해서
2: 네. 네,
0: 관심을 보이면서 주변을 열심히 쳐다봤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2: Our son is still too young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but he looked around with great interest.
0: 날씨가 많이 덥지도 않고요.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2: The weather was perfect, not too hot, and he didn't cry at all.
0: 날씨가 좋았다는 어떤 최고 극찬 중에 이 형용사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3: The weather was perfect.

0: Yeah. 네.
1: 더 이상 좋은 형용사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Not too hot and he didn't cry at all. 전혀 울지도 않았다. 자, 남편과 둘이 갔던 곳들을 이제 아기랑 같이 오니까 느낌도 색다르고 이야기거리도 더 풍부해져서 좋았습니다.
0: It was nice to visit places that my husband and I used to go to as a couple, but this time with our baby. It felt refreshingly different, and we had a lot to talk about.
1: Okay. So it was nice to visit places that my husband and I used to go to. 자, 부부로 혹은 커플로니까 as a couple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바로 뒤에 but this time with our baby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아이와 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이 얘기고요. 느낌이 달랐다. 그 부분은 어떻게 했나요?
0: It felt refreshingly different. 그러니까 it felt different 하면은 느낌이 달랐다인데 여기에 약간 기분 좋은 다름?
1: 그렇죠.
0: Right?
1: 그냥 다른 거하고 우리도 이제 색다르다라는 말을 해서 이렇게 약간 의미를 가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it felt different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다는 얘기인데 중간에 뭐 very, quite 이런 부사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느낌을 확 살리려면 refreshingly different 하면 정말 뭔가 확연하게 색다르게 느껴졌답니다. 오늘 통한기 1번으로 이 문장을 갈게요. It felt부터 different까지 갑니다.
0: It felt refreshingly different.
1: It felt refreshingly different. 뭔가 좀 색다르게 느껴졌다. 그렇게 해서 외우세요. And we had a lot to talk about. 이야기거리도 더 풍부해서 좋았다. 자, 아들아, 엄마, 아빠랑 좋은 데 많이 다니며 재미있게 살자꾸나.
0: Son, I hope we can visit lots of wonderful places and enjoy life together.
1: Visit lots of wonderful places. 즐기다 and enjoy life together. 같이 재미있게 살자꾸나. 자, 네 동생은 내후년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나면 생각해 볼게.
0: We'll think about giving you a little brother or sister after we move to a bigger house the year after next.
1: Okay. 일단 we will think about 고려해 보겠다. Giving you a little brother or sister. 주로 동생을 이렇게 많이 부르죠. Little brother, little sister.
0: 네.
1: 이사 가고 나서 after we move to a bigger house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근데 시점 얘기 보세요. 내년은 next year고 내후년은 어떻게 하나요?
0: The year after next.
1: 이거 잘 여러분이 챙겨두세요. 표시해 두시고 the year after next. 내후년 한번 더요.
0: The year after next.
1: The year after next. 이건 2년 후를 말합니다. 작년은 last year죠. 작년. Mm-hmm. 재작년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재작년. The year before last예요. 그것도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내후년은 the year after next고 재작년은 what do you say again?
0: The year before last. 아,
1: the year before last. 이렇게. 그래서 내년, 작년, 재작년, 내후년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후년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after we move to a bigger house, the year after next. 좋습니다. 자, 오늘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0: I hope we have many more warm and peaceful days like today.
1: 읽으실 때 many 힘을 많이 주시네요.
0: Yeah.
1: Many more warm and peaceful days like today. 좋습니다. 자, 입지영은 그냥 여러분이 공부만 하지 마시고 그날 배운 내용을 이렇게 크게 낭독을 하고 녹음까지 하고 어디 인증을 하기 위해 게시물로 올리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지금 제니퍼쌤 읽으신 것처럼 느낌 있게 강세를 한번 살려서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0: I hope we have many more warm and peaceful days like today. 여기 many more 하셔야지 더 많은의 뜻이 되니까요.
1: 그렇죠.
0: Many more 하셔야 돼요.
1: 그런 강세를 여러분 잘 주시면서 느낌 살려서 낭독해 보시면 더더욱 좋겠죠. 좋습니다. 우리 전체 내용을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aking care of a one-year-old. I went on a family outing today with my husband and our 131-day-old son. We went to a place that has an aquarium and a zoo. We thought we could drive straight in, but it turned out we had to take a cable car or a shuttle bus to get there. Our son is still too young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but he looked around with great interest. The weather was perfect, not too hot, and he didn't cry at all. It was nice to visit places that my husband and I used to go to as a couple, but this time with our baby. It felt refreshingly different, and we had a lot to talk about. Son, I hope we can visit lots of wonderful places and enjoy life together. We'll think about giving you a little brother or sister.

0: 간에 같이 들으면서 응원도 하고 인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정리한 필기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본방사수 치시면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자, 28페이지 볼게요. 가족 나들이 가다. 그 아우링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게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Go on a family outing.
1: I went on a family outing today with my husband and our 131-day-old son.
0: 그렇죠. 어디 뭐 놀러 갔다는 얘기를 뭐 여러분이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으시면 뭐 picnic도 애매하고 뭐 trip도 애매하면 그냥 outing이라고 하면 뭐 짧게 반나절 혹은 하루 종일 어디 나갔다 왔다 하더라도
1: 맞아요.
0: 가장 무난하게 쓸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은근히 일상 회화에 도움이 됩니다. Go on a family outing. 가족 나들이를 가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1: It's a great day to go on a family outing.
0: 주말에 가족들하고 어디 좀 다녀왔어? 이럴 때도 그냥 가볍게.
1: We went on a family outing last weekend.
0: 오케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 번만 더 드릴게요.
1: We went on a family outing last weekend.
0: 오케이. 자, 그다음. 뭐가 뭔지 이해를 하다라고 하면 understand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해한다는 얘기고. 자, 근데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식의 문장을 썼었죠.
1: Our son is still too young to understand what's going
0: 그렇죠.
1: on.
0: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른다. 오케이. 자, 나는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1: I still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0: 회화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1: 네, 누군가 막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0: 그렇죠.
1: 근데 난 그래도 모르겠는데.
0: 상황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고,
1: Yeah.
0: 뭐 예를 들어 어떤 게임에 대한 설명,
1: Oh,
0: 보드게임 이렇게
1: yeah.
0: 설명해 주는데,
1: Sure.
0: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상황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황에 쓸 수가 있거든요. So I still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모르겠다. 이거는 통항 2번으로 갈게요. 아예 외우겠습니다.
1: I still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난 모르겠어.
0: 그렇죠.
1: Right.
0: 한 번만 더요.
1: I still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0: 자, 그다음에. 이야깃거리가 많다. Have a lot to talk about.
1: It felt very different, and we had a lot to talk about.
0: 그냥 만나면 뭐 이야기 소재가 떨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다. 자, 반대로 그런 게 아니어서 어색할 수도 있겠죠. 우리 뭐 특별히 할 얘기도 없어가지고 좀 어색했다.
1: It was awkward because we didn't have a lot to talk about.
0: It was awkward because we didn't have a lot to talk about. 좋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리 자주 만나도 항상 이야깃거리가 좀 많다.
1: We always have a lot to talk about, no matter how often we meet.
0: 그렇죠. 자주 만나도 항상 이야깃거리가 있다. We always have a lot to talk about, no matter how often we meet.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How long has it been since we were last here?
3: It was back when we were dating, so it's been at least 4 years, right?
2: That's right. There are so many more foreign tourists now.
3: Even the signs are written in several languages.
2: It's so nice to be back. It brings back a lot of memories.
3: Let's show our son these pictures when he gets older.
1: 여자가 How long has it been since we were last here?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온지 얼마나 됐지?
0: 그렇죠. 더 짧게 하면 야, 이게 얼마 만에 우리 여기 온 거지?
1: 맞아요.
0: 그거잖아요.
1: Uh-huh.
0: 야, 여기 오랜만에 온다. 이거를 이제 대신 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we were last here? Okay?
1: And the man says, it was back when we were dating, so it's been at least 4 years, right? It was back when we were dating이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였으니까. So it's been at least, 최소 한 4년 전쯤? Woman says, that's right, there are so many more foreign tourists now.
4: 맞아, 그때에 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졌다란 말이죠.
1: The man says, even the signs are written in several languages.
0: 표지판도 여러 외국어로 써 있다. 그렇죠? In several languages. All right?
1: And so the woman says, it's so nice to be back.
4: 다시 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1: It brings back a lot of memories.
0: 이럴 때 이제 구동사 힘이 확 발휘되잖아요. Bring back. 다시 가지고 오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추억을 다시 가지고 오다, 소환하다. So it brings back a lot of memories. 아, 옛날 추억도 나고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너무 좋네요. 이럴 때 쓰는 말. 오케이? Okay?
1: 네. Let's show our son these pictures

0: When he gets older. 우리 아들 좀 크면은 아, 여기 사진들 보여주자.
1: 옛날 사진들 또 보여주잖아요. 네. So let's show our son these pictures when he gets older.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0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꼭 손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AI한테 주면서 정답 문장과 비교하면서 피드백을 달라고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겁니다. 자, 이 중에 2번과 5번 별표 찍게요.
0: All right, and that's a wrap, everyone.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everyone.
0: Bye-bye.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back with you once more,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음료수를 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과 또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표현 알아봐야 되겠죠?
1: Okay, our expression is,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라고 해서 조금 더 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음료수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다네? 그럴 때 조금 더 달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혹은 너무 달 때도 덜 달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하나를 배워서 우리가 또 응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우선은 이 문장부터 먼저 파헤쳐보고 또 응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조금 더 달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더 달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상대방에게 조금 더 뭐뭐 달게 해주실 수 있나요? 뭐뭐를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럴 때는 could you?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So, could you? 뭐뭐 해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 Could you?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네, 그래서 could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 기억해 주시고

0: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 오는 게 동사가 오겠죠. 어떤 음료를 어떤 상태로 해달라, 어떻게 만들어달라라고 할 때는 make가 오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달라 하니까 make it 이렇게 오면 돼요. Could you make it? Could you make it? 근데 make it 다음엔 이제 어떻게 라는 게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라는 게 이제 달게 라고 해서 sweet 라는 표현이 올 텐데 그냥 sweet가 아니라 요 sweet를 이제 좀 응용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도 달지만 조금 더 달게잖아요. 그러면 더 달게를 일단 만들어보면 우리가 이전에 비교급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달다, sweet, 더 달다, sweeter, er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자, sweet는 하나의 음절로 되어 있는 형용사라서 er만 붙이면 돼요. 그럼 sweeter, 더 달다 라는 의미인데 조금 더 달게 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앞에 조금이라는 a little 이라는 표현을 넣어주면 돼요. 뭐 다른 표현들도 있기는 하겠죠. a bit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런데 a little 넣어서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이렇게 오늘은 연습을 해볼게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네, 여기서 it을 쓴 이유는 이미 어떤 음료수를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한 다음에 그 음료수를 조금 더 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이 문장 잘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2: 패턴 프랙티스.
0: 자, 오늘의 패턴은요.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뭐뭐?
0: 아하. 자, 오늘은 Could you make it a little 뭐뭐라고 해서 조금 더 어떠어떠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인데 그냥 형용사가 와도 되지만 우리가 비교급 형용사를 한번 넣어볼게요. Sweeter처럼 조금 더 어떠어떠하게 그래서 er 붙이거나 아니면 음절이 조금 많은 형용사는 more 뭐뭐 이런 식으로 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나 음료, 뭐 서비스, 물건의 상태를 조정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할 때 쓰는 패턴입니다.
1: So let's start with an ER word. Could you make it a little stronger?
0: 아하,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네. strong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힘이 센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음료수를 좀 진하게 해달라고 할 때 커피 같은 거를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할 때도 이 strong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strong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The other way to do it is with more, but you can also do the opposite of more.
0: Mm-hmm.
1: 반대로도 말할 수 있어요. less로.
0: less, 그쵸? more의 반대말은 less군요. 그래서 조금 더가 아니라 조금 덜이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Mm-hmm. 그 경우는.
1: So here's an example. Could you make it a little less spicy?
0: Spicy는 매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less spicy는 덜 맵게라는 의미가 돼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less spicy? 조금 덜 맵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tight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tighter? Tight라고 하면은 꽉 맞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tighter, 더 꽉 맞게. 어떤 옷을 입었는데 너무 조금 헐렁한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더 꽉 맞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 아, 그 그림을 보니까 뭐 다 좋은데요. I think the line is too thick. 선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0: thinner, 조금 더 얇게 해주실 수 있나요?
1: It's hard, 어렵지만, but I'll try my best. 최선을 다해볼게요.
0: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얇게 해주세요. Thinner. Mm-hmm. 자, 그래서 thick라고 하면 두꺼운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 think the line is too thick라고 하면 line이 그 선이 too thick,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The line is too thick. 라고 얘기하면 너무 두껍습니다 라는 의미니까 앞에 I think를 붙여서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했고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thinner? 라고 했죠. 자, thin처럼 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er 붙여줄 때 n을 한 번 더 써주고 붙여줍니다. 그래서 thinner 이렇게 스펠링이 되죠.
1: 네, 안 하면 it looks like thinner.
0: 네, 안 하면 thinner처럼 보여요. 네, 꼭 n 두 개 붙여주셔야 합니다. It's hard, 어렵지만, but I'll try my best. 최선을 다해볼게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cooler in here?
0: 아, 너무 더운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을 조금 더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인데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cooler? 까지만 보면 조금 더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in here, 이 안에를 이라는 의미로 뒤에 in here를 붙였네요.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horter than this?
0: Short는 짧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 짧은, shorter. 그런데 이것보다 뭔가 비교 대상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shorter than 뭐뭐라고 하면 이것보다 짧게라는 뜻으로 이것보다 조금 더 짧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shorter than thi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1: Mm-hmm. Could you make it a little more colorful?
0: A little more colorful. 아, 조금 더 다채롭게, 색깔이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질 수 있나요? 좀 더 알록달록하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1: Now, some of these sentences, could you make it? They're talking about actually making something. But some of them are also just situations, like taking actions to change something.
0: Mm-hmm.
1: Like we said, could you make it a little cooler in here? 그거 진짜 만든 거 아닙니다.
0: 아, 그쵸.
1: 네. So how about another one like that? Could you make it a little more interesting?
0: 아,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사실 cooler는 진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more interesting? 이라고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재미있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인 거죠.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Okay. Could you make it a little weaker?
0: Weaker. 아까 stronger가 있었는데 weaker네요. 그쵸?
1: Mm-hmm.
0: 그럼 이거는 weaker 같은 경우는 커피에 쓸 수 있는 걸까요?
1: 맞아요.
0: 네, so weaker 혹은 뭐 milder
1: sure.
0: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could you make it a little weaker? 조금 더 약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비교급 만드는 거 한번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연습한 거 다 쭉 연습해볼까요?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trong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stronger?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less spicy?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less spicy?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tight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tighter?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thinn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thinner?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cooler in here?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cooler in here?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horter than this?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shorter than this?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more colorful?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more colorful?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more interesting?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more interesting?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weak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weaker?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대화를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실례합니다. 조금 더 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3: 물론이죠. 얼마나 달게 해드릴까요?
2: 시럽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0: 아, 조금만 더. 아, 요것도 참...

0: 어렵네요. 자, 그러면 실례합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달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손님이 얘기했는데
1: 아하.
0: 아, 여러분 이건 너무 쉽네요. 그렇죠? 하실 수 있죠? 물론이죠. 얼마나 달게 해드릴까요? 자, 얼마나 라고 할 때는 how로 보통 시작을 해요. 시럽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자, 조금만. 우리 a little 이라는 표현 배웠는데 똑같은 말 계속 쓰는 거 영어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 A little, a bit, a tad, a skosh.
0: 정말 많은 네. 표현들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okay, 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여기 있어요. 자, 건네줄 때 하는 말 뭐 있었죠,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Start English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2: Excuse me,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3: Of course. How sweet would you like it?
2: Just a tad more syrup, please.
3: Sure, no problem. Here you go.
0: 자, 실례합니다. 조금 더 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2: Excuse me.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1: Excuse me,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네, 여러분 배웠던 표현이죠? 실례합니다. 뭐, excuse me, 이거는 매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조금 더 달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직원이 물론이죠. 얼마나 달게 해드릴까요?
3: Of course. How sweet would you like it?
1: Of course. How sweet would you like it?
0: 물론이죠는 뭐 of course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얼마나 달게 해드릴까요?
1: How sweet would you like it?
0: How sweet. 얼마나 달게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How sweet would you like it? 자, 얼마나 달게 해드릴까요? 요 질문도 잘 기억해 주세요. How sweet would you like it? Sweet 대신에 뭐 다른 맛을 나타내는 표현을 넣어도 돼요. 뭐 How salty would you like it? How spicy would you like it? 이런 식으로요. 시럽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2: Just a tad more syrup, please.
1: Just a tad more syrup, please.
0: 네, 아주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A little 대신에 쓴 표현이
1: a tad.
0: A tad라는 표현이 조금, 약간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도 자주 쓰나요, Zach Sam?
1: Sure.
0: 네, 많이 yeah. 쓰는 것 같아요. Just a tad more syrup. 아주 조금만 더 시럽을 넣어주세요 라는 말이죠. 그렇죠? 시럽, syrup 이렇게 표현하죠. Please는 좀 공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3: Sure, no problem.
1: Sure, no problem.
0: 네, 뭐 sure 라고 하면은 물론입니다. 이거 no problem, 뭐 문제 없어요 라는 의미로 알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ure, no problem. 이렇게 세트로도 많이 씁니다. 하나씩만 딱 써도 되고요. Oh, no problem. 이렇게 혹은 그냥 sure 이렇게만 써도 되고요. 여기 있어요.
3: Here you go.
1: Here you go.
0: 자, 어떤 걸 건넬 때 쓰는 표현이죠. Here you go. 네, 이 표현은 그냥 이대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건넬 때는 here you go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Excuse me,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3: Of course. How sweet would you like it?
2: Just a tad more syrup, please.
3: Sure, no problem. Here you go.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그쵸. 그래서 could you 이 부분 연음이 될 수 있죠. Could you

0: 그 다음에 make it a. 이 부분 다 연음이 돼요. make it a, make it a. 이렇게. 그래서 T 발음은 real처럼 발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little에서 T도 역시 부드럽고요. sweeter의 T도 부드럽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이런 식으로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5: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6: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7: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6: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4: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8: 쉽고 확실하게
4: 영어회화 레벨 2
8: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4: Hello everyone. This is Jude.
8: 자, 오늘 이 대화의 주인공 John이라는 친구는 미술관을 찾아가려고 해요.
9: So basically this whole week's dialogues are about giving directions and asking for directions, trying to find right. certain place.
4: Giving directions, getting directions.
8: 네, 그렇죠.
4: So you need to go to you know, A, B, C, your location, destination. And it's frustrating if you can't find your destination.
9: 그렇죠. Especially when you thought it was right there, for
4: 여기,
9: sure.
4: 여기 있었는데.
8: 그러니까.
4: 어디지? 어디지?
8: 안 보여. 막 이러면은 그럴 때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4: 답답하죠.
8: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미국에서 한번 운전을 할 일이 있었는데
4: okay.
8: 그 I'm terrible with directions as you know very well. 근데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I was supposed to make a right turn at some point. 근데 제가 생각한 landmark는 there was a
4: right.
8: huge sign
4: okay.
8: and it was a car advertisement.
4: Okay. It was like a Toyota. billboard 같은 거.
8: Right, yeah. billboard. It's a billboard에 okay. Toyota 그 광고가 있어요. 토요타 자동차, 일본 자동차.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토요타만 바라보고 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it was gone.
4: 어머, 랜드마크 없어졌어요.
8: 없어졌어요. 아니, 있는데 다른 거로 바뀌었죠.
4: Another advertisement.
8: Another advertisement. Okay. 제가 I was so embarrassed and frustrated, of course. 너무 놀랐어요.
4: So you drove past
8: Definitely.
4: The advertisement.
8: 그럼요, 그럼요. I drove past the advertisement or billboard. 정말 한참 동안은 그냥 갔는데.
4: 보이세요? 기억나세요? 거의 20년 전에 제가 네. 미국에 놀러 갔을 때 네. I visited your house. You drove me to restaurants and cafes. You were such a cautious, careful driver. 아직까지 기억나요.
8: 아, 진짜요?
4: 너무 조심조심하게 운전하시는 게.
8: 아, 그랬나요?
4: You were so cute.
8: 아, 네. 아,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안 타려고 해서. 네. 하여튼 그래서 내가 네, 그게 여기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자꾸 길 안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그게 뻔한 것 같아도
4: right.
8: 이제 그

0: 디테일이 있거든요.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길 지나쳤어요. 제가 엉뚱한 길로 나간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들을 넣어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Okay. 자, 오늘은 미술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했더니 아, 아까 그 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쵸. 하면 좋을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실례합니다. 미술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0: 네, 공공도서관 바로 옆에 있어요.
1: 아, 아까 도서관을 본 것 같은데.
0: 네, 그럼 뭐 거의 다 오신 거예요.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1: 아,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본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그게 보였다라고 하면 다 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오던 길로 쭉 가시면 된다라고 말할 right. 때
1: 주로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집중과 바쁠 때 죄송하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 처음에는 sorry로 시작했죠.
0: 그렇죠.
1: I'm sorry.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excuse me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0: 네.
1: excuse me.
0: excuse me.
1: 이렇게 시작하죠.
0: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실례합니다가 되는 거죠. 네. excuse me. 자, 미술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말 이제야말로 미술관의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1: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0: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라고 묻는 거죠. Right. 물론 where's the art museum?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럽게 친절하게
1: 공손하게
0: where's the art museum? 하고 이렇게 살살
1: 좀 shy하게
0: shy하게
1: excuse me 하면서
0: 자 where's the art museum? 해도 물론 될 것 같은데 right. 그럴 때는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 That's right.
0: 왜냐하면 보통은요 이렇게 Art Museum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라고 조금 길게 묻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묻고 싶다고 한다면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물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Right.
0: 여기에서는 혹시 아시나요? Do you know? Do you know? 어디에? Where? Where? 그 미술관이 The Art Museum 위치해 있는지 그게 영어로 is 한마디로 비동사로 끝내게 되죠.
1: Is. Where the art museum is.
0: Where the art museum is. 어디에 미술관이 있는지. Where the art museum is.
1: 간혹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0: 네.
1: Do you know where is the art museum?
0: 맞습니다.
1: Do you know where is the art museum? Is should go in the back, in the end. Where the art museum is.
0: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Do you know가 이제 주절이 되고요.
1: 아,
0: 너무 복잡한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시나요? 그다음에 뭐뭐를 이라고 할 적에는 뭐뭐를 이라고 하는 그 말의 틀 안에 들어갈 때에는 어디에 뭐뭐가 있는지라고 우리말처럼 하듯이 where the art museum is 라고 하셔야 사실은 맞는 건데
1: 네.
0: 근데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Do you know? 혹시 아세요? 한 다음에 그 art
1: 코마 찍고
0: 찍고 art museum이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art museum?
1: Perfect.
0: 하고 또 다른 네. 문장으로 시작할 때
1: 네.
0: 근데 그러려면은 중간에 확실히 쉬어줘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 pause가 정말 중요해요.
0: 네.
1: Excuse me. Do you know? 한 다음에 점점점
0: 네.
1: Where is the art museum?
0: 네.
1: 근데 do you know 그냥 빼세요.
0: 아.
1: Is 그냥 where is가 우리가 입에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네. Do you know 빼고 excuse me. Where is the art museum?
0: 그러려면 nicely,
1: nicely?
0: 아주 kindly, a little bit shyly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1: Politely.
0: 네, politely.
1: Excuse me, 보양 쌤. Diane, where is the art museum?
0: Where is the art museum?
1: Do you know?
0: 그렇죠. 그래도 되겠다. Where is the art museum?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do you know? 미술관이 어디예요? 혹시 아세요?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다.
1: Of course.
0: 네.
1: Go straight ahead, turn left, turn right.
0: 그렇죠. 그럴 네. 수 있고 혹은 나는 조금 더 그냥 정식으로 문장을 네. 길게 말하고 싶다.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1: Perfect.
0: It's up to you. 네,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0: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라고 물었더니 네, 바로 그건 공공도서관 바로 옆에 있어요.
1: Ye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0: Ye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1: Yes.
0: 그것은

0: 위치해 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it's라고 시작한 다음에 next to 어디 어디 옆에 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죠. Next to the public library, 공공도서관. 자, 이런 순서로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말로는 art museum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으면 거기 어디 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간다라는 것까지 보통은 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1: Usually,
0: 그렇죠.
1: Yes.
0: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where is 뭐뭐뭐 혹은 do you know where 뭐뭐뭐 is? 라고 물었을 땐 그거 뭐 옆에 있어요? 어디 앞에 있어요? 무슨
1: right.
0: 거리에 있어요? 라고 위치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1: Yeah, we just generally say, especially if you're like in a city, we say, oh, it's next to City Hall. It's next to EBS.
0: 아, 그렇죠. 뭐뭐 옆에, 큰 yeah. 건물 옆에, 그렇죠.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1: Right.
0: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EBS 건물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아, 이제 가다 보면은 그 EBS 건물 앞에 그 펭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1: That's right. Yeah.
0: 펭수 건물 그려져 있는 그 건물이에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It's the building with a big painting of, I don't know if it's a painting. It's a painting of 펭수. A big picture of 펭수.
0: Big picture. Picture. Big picture of
1: 펭수 picture가 펭처가 됐네요.
0: It's the picture of 펭수.
1: That's right.
0: 근데 펭수가 what is 펭수? 그러면요.
1: It's a giant I
0: penguin?
1: Think it's a penguin, right?
0: Yes, it's a penguin.
1: It's a giant penguin.
0: Uh-huh. Yeah. 그렇죠. It's a giant penguin.
1: It's a funny penguin.
0: Right. It's the most I mean not expensive, but it's the most famous character of EBS.
1: I think so.
0: 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1: Perfect.
0: 네. 자, 다시 해 볼게요. It's a big building with a picture of 펭수 on it.
1: That's right.
0: 네, 그렇게 하면 되나요?
1: It's
0: on the wall.
1: It's a huge picture.
0: 네, it's a huge picture. And there are some dinosaurs.
1: There's also a dinosaur. That's
0: in,
1: right.
0: In the backyard. Right.
1: That's right.
0: 그렇습니다. Or the parking lot. 그렇죠.
1: That's right.
0: 자,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뭐뭐가 붙어 있는, 뭐뭐가 그려져 있는 이렇게 말할 때 with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 Right.
0: 그 여러 번 우리가 다뤘습니다만은 그 묘사하는 것도 사실 좀 연습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Mm-hmm. 여기서는 위치를 말하면서 next to 뭐뭐를 했거든요. 물론 이 말은 next to 뭐뭐인데요. 실제 말할 적에는 next to라고 하지 next 한참 있다가 to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1: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0: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1: Yes. 네.
0: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공공도서관? 아까 그거 본 것 같은데? 라고 말해요.
1: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0: 네.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와,
1: right.
0: 우리 많이 했던 표현이 그대로 나오네요.
1: 본 것 같은데.
0: 네.
1: I think I saw.
0: 그렇죠.
1: I think I saw. Right?
0: I think I saw. I think I saw. 내가 봤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I thought it was near the street. 이렇게 말할 때 I thought it was 라고 했었거든요.
1: Right.
0: 그렇게 그 thought로 한 것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1: Right, right.
0: 여기서 I think 하게 되면 내 생각이 지금 생각이 그렇다. I think. 그다음에 내가 그걸 본 것은 또 과거. I saw the library. 근데 언제? 좀 전에, 아까, earlier라고 한 거군요.
1: Earlier.
0: Earlier.
1: So in this context, earlier can be mean just a couple of minutes ago. Maybe like 5 minutes ago. 그냥 슝 지나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0: 네.
1: I think that was the library.
0: Right, that was the library.
1: Yeah.
0: 그렇죠.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라고 말합니다.
1: Yes.
0: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Ye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3: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0: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자, 그랬더니, 아, 맞아요. 그렇다면 거의 다 오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1: Yeah, you're actually very close.
0: Yeah, you're actually very close. 자, 다름 없어요. 라는 뜻은 그럼 영어로 여기서 뭐에 해당이 되나요? 싶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actually 라는 부사가
1: right.
0: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You're actually very close.
0: 그렇죠.
1: So in reality, but it can also mean like honestly. No, you know, honestly, you're very close.
0: 맞습니다. Yeah. 네, actually, 우리가 흔히 actually라고도 좀 익숙하게 여기는 이 단어는
1: right.
0: actually는 방금 주지생 말씀처럼 여러 쓰임새를 나름 가지고 있어요.
1: Right.
0: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그렇다면 아주 가까이에 와 있는 거예요. 즉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는 말이

0: You're closer than you think 라는 뜻으로 You're actually very close 라고 말합니다. So right. In fact, 사실은요. Right. Surprisingly, 놀랍겠지만 뭐 이런 뜻으로 놀랍더라도 그게 사실이다. Actually 라고 하는 거죠.
1: Right.
0: 네.
1: So in reality, actually, people use actually a lot to say it's actually closer than you think. 어. Like you just said.
0: 그렇죠. 그렇죠.
1: So that situation, it fits the best, I think.
0: 아.
1: 생각보다 진짜 가깝다고.
0: 네. 생각보다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가까운 거예요.
1: Right.
0: You're actually very close. 근데 actually는 또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대요.
1: Yes.
0: 예를 들어서 right. 어떤 분이 자꾸 저보고 Would you like some cheese and wine? 뭐 이렇게 치즈를 막 저한테 권했다라고 할 때 I actually don't eat cheese. 전 사실 치즈를 못 먹거든요. 안 먹거든요.
1: Right,
0: 라고
1: right.
0: 할 때 I don't eat cheese.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말하게 되면
1: Sorry, no cheese for me.
0: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상대방이 좀, 뭐,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1: A little rude.
0: 네, 그렇죠. 그럴 적에 사실 제가 말씀을 솔직히 드리자면 아까 주치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치즈를 안 먹거든요. I actually don't eat cheese. 그럴 때도 actually를 넣는다는 거죠.
1: Yeah, it softens the situation.
0: Right.
1: What you're
0: 부드럽게.
1: saying. Right.
0: 그렇죠. You're actually very close. 사실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는 거니까 그냥 쭉 가시면 돼요.
1: Just keep going straight.
0: Just keep going straight. 우리가 yeah. 그냥 go straight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직진하세요. Go straight인데요. 지금까지 오던 길 그대로 쭉 직진하세요.
1: Right.
0: Just keep going straight. 이럴 때 keep 뭐뭐잉을 쓰면 되겠네. Yeah.
1: Just keep going.
0: Just keep going.
1: 여기까지 똑바로 straight하게 왔는데 네. 뭐 쭉 계속 가세요.
0: 그렇죠, 그렇죠.
1: Just keep going straight.
0: 그렇죠.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오던 대로 계속 그대로 하라고.
1: Yes.
0: Just keep going. 전 항상 이걸 보면 그 옛날에 도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만화 영화의 주인공 도리 그 니모를
1: Finding
0: 찾아서
1: Nemo.
0: 네, Finding Nemo에 나왔던 도리를
1: oh, right.
0: 떠올려요.
1: Yeah, yeah.
0: Just keep swimming. Just keep swimming. 이런 게 있었죠.
1: 딱 그거네.
0: 네.
1: Just keep going.
0: 네.
1: Just keep swimming.
0: Just keep swimming. 노래를 yeah. 불러요. 그 길을 잃어버렸다고 니모라는 그 조그만 그 물고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1: That's right.
0: 그냥 무조건 헤엄쳐 가라고 계속해서 Just keep swimming. 여기서는 just keep going straight라고 합니다.
1: Perfect.
0: 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하니 참 잘된 일이죠. 다행이네요.
1: Right. Yeah, wonderful.
0: Wonderful.
1: Wonderful.
0: 네, 아우 참 잘 됐네요. 너무 좋습니다. Wonderful. 정말 고맙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Yeah, you're actually very close. Just keep going straight.
3: Wonderful. Thank you so much.
0: 네, 대화 전체 다시 들어볼까요?
3: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2: Ye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3: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2: Yeah, you're actually very close. Just keep going straight.
3: Wonderful. Thank you so much.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이 각 문장 두 번씩 큰 소리로 말해 볼게요. 같이 해 주세요.
1: Let's go.
0: 저 실례합니다. 미술관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2: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4: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0: 네. 공공 도서관 바로 옆에 있어요.
2: Ye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4: Ye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0: 아, 아까 그 도서관을 본 것 같네요.
2: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4: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0: 네, 그럼 뭐 이제 거의 다 오신 거예요.
2: Yeah, you're actually very close.
4: Yeah, you're actually very close.
0: 그냥 오던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
2: Just keep going straight.
4: Just keep going straight.
0: 아우, 잘 됐다. 정말 감사합니다.
2: Wonderful. Thank you so much.
4: Wonderful. Thank you so much.
0: 여기까지입니다.
1: Great job, everyone.
0: 자, 무엇을 보다라고 할 땐 see라고 하고요. Right. 무엇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saw라고 하잖아요.
1: 우리 톱처럼 saw.
0: 네.
1: S-A-W.
0: S-A-W.
1: Saw.
0: Saw, 그렇죠. Yeah. 그래서 왜 시소. 라고 할 때 저는 처음에 시소를 탄다 할 때 그 시소가 시소인 거를 알고 나서
1: right.
0: 굉장히 놀랐어요. 어릴
1: 시소.
0: 때. 네, 시소.
1: 톱을 봐라. 네. 이런 식으로.
0: 그런 뜻이에요?
1: No.

0: 왔다 보았다. 본다 보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1: 스펠링이 그러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너편 인사의 입장에서는 보았다 본다 뭐 이런 뜻으로.
1: I think that's where it comes from. 예. I see you and I don't see you anymore.
0: 그렇죠. 그렇죠.
1: Right.
0: But I saw you.
1: 그렇죠. But I saw you.
0: 그래서 지금은 보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널 봤다 이런 식이 되는 것처럼 시소가 시서가 되더라고요.
1: 시서.
0: 자, 그래서 이 서를 활용해서요. 아, 내가 요전날 너네 형 봤다? 라고 한다면 I saw your brother the other day. 이렇게 말할 수
1: right.
0: 있다는 거예요.
1: Oh, I saw your brother the other day.
0: 그렇죠. 그러면 만나서 막 야, 오랜만이다 형 뭐 이게 아니라 멀리서 나만 봤다 할 적에도 saw를 쓸 수 있다는 거죠.
1: Oh, I saw you. I saw Diane the
0: 그렇죠.
1: other day.
0: 네. 이런 식으로 멀리서 내 눈에 띄었다 할 때도 saw를 쓰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자, 이 모든 내용 교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Mm-hmm.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d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English.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빙하에 장례식이 열렸다고? 해발 2700m 알프스 산맥의 한 자락. 그곳에서 스위스의 전통악기 알펜호른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이어 검은 정장과 모자를 쓴 이들이 나타나죠. 이들은 한 존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례식의 주인공은 바로 빙하. 알프스를 하얗게 뒤덮었던 빙하가 다 녹아 생명을 다한 것인데요. 발가벗은 산등성이를 목격한 이날의 참석자들은 처참한 기후변화 실상에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례식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0: 자, 이제 오늘 기사에서 나왔던 표현 몇 가지를 다시 짚어볼까요? To be either A or B.
1: You can either have the tickets emailed to you or pick them up at the box office.
0: 이 표는 이메일로 저희가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현장에 가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데요. 자, either A or B.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가 되겠죠? And how about to coordinate?
1: We need to coordinate with the other team before we start.
0: 다른 팀과 조율을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We need to coordinate with the other team before we start. 자, 다음 표현은 법률 용어입니다. 법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settle with someone.
1: The company settled with the customer by agreeing to pay compensation for the faulty product.
0: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고객과 합의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The company settled with the customer. 그래서 회사가 고객과 합의를 봤다. 법률 용어에서 settlement, settle with someone, 이렇게 settle이 나오게 되면은 합의를 연상하시면 돼요.
1: If an issue is settled, it means you've come to a resolution.
0: That's
1: You're
0: right.
1: not going to discuss it anymore.
0: 그렇죠.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합의가 됐을 때, the issue is settled. 자, 다음으로 meteoritic.
1: The museum displays several pieces of meteoritic rock.
0: 그 박물관에는 여러 개의 운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Meteoritic rock.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인데요. Ushering in a new era of something.
1: The new technology could usher in a new era of cleaner energy.
0: 이 신기술은 훨씬 더 깨끗한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Usher in a new era of something 하면은 무언가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소개해드린 텍스트는 뉴욕타임스에서 제공한 요약본을 사용했고요. If you'd like to read through those stories again,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nd have a look on the 방송 내용 게시판. 저희 홈페이지에 방송 내용 게시판 들어오시면은 뉴욕타임스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퀴즈 정답 발표할까요? What was the quiz?
1: A grand robbery of a bank or museum is known as what? Is it one, iced, two, diced, or three, heist? And the answer is, of course, three, a heist.
0: How do you spell this word?
1: HEIST.
0: Yeah, heist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규모 강도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